0: 14일 만에 그룹지주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룹모체인 중앙일보는 기업구조 개선 작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의 전체 차입금은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4,500%를 넘어 부채가 자본의 4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JTBC의 부채 비율도 2,400%가 넘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힌 자금 대여와 채무 보증입니다. 중앙일보는 중앙홀딩스에 480억 원을 빌려줬고 중앙홀딩스는 이를 바탕으로 JTBC와 다른 계열사들의 총 1,45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섰습니다. 이혁준 NIC 신용평가 기업평가 본부장은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신용등급을 최하위인 D로 강등했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공모회사채만 5,240억 원에 달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은 JTBC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오늘 오전 11시쯤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비행기 형체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은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52는 1950년대부터 운용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재래식 무기부터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이란 전쟁을 포함한 주요 분쟁에 투입돼 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비행기의 형체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 공군은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장거리 폭격기로 5인승이며 자체 중량은 83.2톤, 최대 이륙 중량은 220톤입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 이란 전쟁에도 투입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사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 악관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및 국경 안보 예산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 보호국의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700억 달러는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이민 관련 예산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경 순찰 요원과 이민 단속 인력이 수천 명 단위로 증원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법안을 들어보이며 미소를 지으며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단속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예산 집행으로 국경 지역 구금시설과 감시 장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미국 이민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거리급습에서 법원 중심 추방 절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가시적 활동은 줄었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심리 과정을 관찰해왔는데 최근 법원 분위기가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에이미랭은 과거에는 법정 문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참관인이 들어가기 전에 심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전체 이민 판사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을 해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만 건이 넘는 이민 사건이 적체된 가운데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소환하는 메가메스터 심리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반회사 도아케 스토레스 변호사는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면 판사가 자동으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이민법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일대에서 역대 가장 화려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7시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풀에서 시작되며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명 이상이 애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곡들을 연주합니다. 공군 조종사들의 편대 비행과 에어쇼가 펼쳐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주최업체를 인용해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국민 정신과 힘 그리고 성취를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개발사 엔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사용한도를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싱턴 DC의 한 소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R24 보도했습니다. 원고는 클로드 프리미엄 구독요금제가 광고한 사용한도를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맥스 OX 요금제가 기본 요금제보다 5배 많은 사용량을 제공하고 맥스 20X는 20배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광고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클라우드의 기본 유료 요금제는 월 17불에서 20불인 반면 맥스 OX는 월 100불, 맥스 20X는 월 200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소송이 AI 구독 서비스의 비용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반발의 초기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AI 구독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서 106일간 이어진 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안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헤즈볼라 해체 외에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영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연정의 또 다른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 재무장관도 이란과의 합의가 나쁜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모트리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 임계국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반발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14일 전자방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벤츠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양해각서에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일하는 매달 60개일 이후 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벤츠 부통령은 향후 기술 협상에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나 동결 자금 해제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같은 조치를 취하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최종 합의 변수로 남았습니다.
6: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6: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6: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9: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8: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9: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19일 서명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비스 대가 명목의 지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란의 통행료 징수권을 주는 것은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다른 해협도 많은데 매번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행료 부과가 국제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한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요구하며 프랑스산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곧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5일 벨라루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한 이행 계획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전적으로 미국 측 제안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위코프와 쿠슈너의 재방문이 합의됐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언급한 합의는 작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가리킵니다. 러시아는 당시 제안을 수락했으나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지난주 영국, 독일, 프랑스 대사들과 만났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지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허황된 계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이스라엘군을 기한 없이 주둔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들 완충지대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테러 조직이 사용한 건물과 지하시설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완충지대 확보를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며 어떤 압박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인사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카츠 장관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이 레바논 상황을 빌미로 공격할 경우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의 주권 존중이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의 철수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 종식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전비태세 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이 출범 후 3개월간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에 공을 들였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8: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9: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9: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1: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액이 857억 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1일 주당 135불에 보통주 5억 5천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장 주관사들이 추가 배정 옵션을 행사하면서 발행 주식 수가 6억 3천만 주로 늘어났고 조달액도 10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290억 달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2030년에 매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86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달 말 주요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투자금 유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 급등한 주가는 이틀째에도 8% 넘게 오르며 거래량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국 최대 뷰티 리테일러 올리브영이 미국 내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 13일 LA 쇼핑의 중심지로 불리는 센츄리시티 웨스트필드 쇼핑몰에 매장을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패서디나에 미국 첫 매장을 연 지 2주 만입니다. 패서디나 1 호점 개점 당시 4개 블록 길이의 대기줄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점 전부터 300명가량이 줄을 섰습니다. KT0 야로슬랍스키 LA CEO는 K-뷰티가 전세계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올리브영의 확장이 LA 최고의 쇼핑 중심지에서 이뤄지는 것은 LA와 한국 간 문화 교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1호점이 대형 단독 점포였다면 2호점은 70평 규모로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입니다.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 등 여러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이 모인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에서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올리브영은 인근 카페 챔버레인 커피와 협업해 올리브영 글로우말차 라테를 22일까지 한정 판매하며 오프라인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그룹 폭스 코퍼레이션이 TV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로쿠를 2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로쿠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서비스를 일반 TV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저가 스트리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커지면서 로쿠도 함께 성장했고 현재 미국 내 커넥티드 TV 시장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투비를 보유한 폭스는 이번 인수로 자사의 뉴스와 스포츠 콘텐츠를 훨씬 넓은 시청자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케이블 TV 수요가 줄고 스트리밍이 보편화되면서 로쿠 같은 플랫폼은 시청자가 TV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관문이자 주요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를 이끄는 라클런 머독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가 거의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전략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는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세운 회사로 머독 가문은 현재 폭스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가 폭스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폭스 주가는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에 대해 출시 4일 만에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0: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파트너인 아마존이 실제로 특정 지시어를 통해 제한된 정보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고,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백 악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스로픽은 발견된 취약점이 단순한 수준이며 다른 공개 AI 모델들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올가을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엔스로픽에게 이번 조치는 투자 신뢰와 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어제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군사작전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유가 배럴당 90불을 넘어섰고 미국 서부 주유소 가격도 갤런당 5불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남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중동 전체의 안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제 유가는 합의 소식에 즉각 반응해 3% 하락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이행될지 그리고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7: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억만장자 부유세 저지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지자들은 의료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부자들의 타주 이탈을 부추기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부유세를 지지하는 반면

0: 중도 성향 의원들은 뉴섬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부유세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뉴욕 닉스의 반세기 만의 우승 축제가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2시 1분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닉스가 52년 만에 NBA 파이널 진출을 확정한 직후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는 차량을 뒤집고 상점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축제 인파 속에서 최소 한 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17살 소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맞은 닉스의 파이널 진출에 들떠 있었지만 축제는 폭력 사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시 당국은 추가 집회에 대비해 타임스퀘어 일대 경찰 병력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0: 스페인에서 고객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채려 한 판매원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매원은 고객이 가져온 복권이 당첨됐음에도 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첨금은 하나로 약 8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복권 스캔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판매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복권 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권 당첨 확인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4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3: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0: 로스앤젤레스시가 사우스 LA에서 노숙자 7명과 반려동물 3마리를 실내 주거 시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LA 전체 노숙 인구가 수만 명인 상황에서 이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해결인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실은 지난주 54가와 웨스턴 에비뉴 인근에서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을 진행해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텐트와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흑인이 LA 인구의 9%지만 노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 격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실은 이 정책으로 LA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노숙자 수를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시민들은 텐트를 치워도 며칠 지나면 같은 장소나 옆 블럭에 다시 텐트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주거비 폭등 같은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사람을 임시 숙소로 옮기는 것과 노숙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묻는 것은 이 정책이 LA를 바꾸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사진 찍기 행사인지입니다.
4: 슈퍼모델 타이라 뱅크스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체크가 그녀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해 거짓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뱅크스는 3시간 반 동안 인터뷰하며 자신이 만들고 진행한 리얼리티 쇼 아메리카스 넥스트 톱모델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지만 최종 방영본에는 16분만 남았고 그마저 맥락이 뒤틀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한 참가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다루면서 뱅크스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회피하는 것처럼 편집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뷰 중 그 사건에 대해 질문받거나 설명받은 적이 없었다고 소송은 지적합니다. 뱅크스 측은 넷플릭스가 공개 하루 전에야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고 사실 확인 절차도 없었으며 다른 출연자의 비난에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시작해 2018년 종영한 이슈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촬영 장면과 외모 비하 발언으로 재조명됐습니다. 다큐 공개 이후 뱅크스는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그녀가 운영하는 호주 시드니의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구글 리뷰 폭탄을 맞았습니다. 뱅크스는 넷플릭스와 제작사 에버원더 스튜디오 그리고 감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운드트랙 앨범에서 자신의 이미지 사용 금지 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0: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사람도 이제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소득 기준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0만 4,200불 이하면 저소득 주택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인 9만 4,750불보다만 달러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4인 가구는 14만 8,850불 이하면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가구 중 단 16%만이 지역 중간 주택 가격인 144만 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 연소득 35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치솟는 주거비가 교사와 간호사 같은 중산층 인력을 지역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UC 어바인 조사에서 오렌지 카운티 주민 51%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봉 8만 5천 불을 버는 26살 직장인은 어머니 및 두 동생과 함께 산타아나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방 두 칸으로 옮기려면 연봉 1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에서 16살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30분쯤 메인스트리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 간 다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3살 남성이 911에 전화해 여자친구의 아들이 칼로 자신을 찔렀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집기를 부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고 경찰의 요구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산타아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발포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인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소년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0: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오는 19일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실은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으며 19일 공식 서명식 이후 해협은 완전 개방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료를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동안 막혀있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란도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의 상황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하루 휴식을 마치고 훈련장에 복귀했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해 전력 이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멕시코전에서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으로 꼽힙니다. YTN 보도입니다.
5: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팬들을 보고는 다가가 사인을 건넵니다.
6: 이강인 선수 멕시코전 때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5: 오형규는 양현준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외출을 다녀왔고 발목 부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달콤한 휴식 뒤 맞는 훈련에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찹니다.
8: 안녕하세요. 굿모닝.
9: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5: 다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전.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A조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령탑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총애했던 이강인과 사제 대결을 펼치고 울버햄프턴에서 공격진을 이끌며 손발을 맞추던 황희찬과 히메네스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홈 2점을 하는 멕시코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체코전 역전승으로 대표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조 1, 2위에 따른 32강 상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 이란 축구대표팀이 오늘 경기 하루 전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여행 제한 조치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머물다 입국이 하루 전날로 미뤄진 겁니다. 공항에는 이란 교민 수 100명이 몰려 선수이들을 환영했고 선수들은 철제 펜스 너머로 던져주는 유니폼에 일일이 사인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란은 내일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 뒤 벨기에와 이집트를 상대로 첫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106일 동안의 전쟁을 끝내고 종전에 합의한 날, 공교롭게도 이란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7: 이란 대표팀은 내일 뉴질랜드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적지에서 첫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 이란 축구 대표팀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머물다 경기 하루 전에야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는 이란 국민 수백 명이 몰려와 선수들을 반겼습니다. 선수들도 철조망 너머로 던져주는 유니폼에 하나하나 사인을 해주며 팬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갈레노웨이 감독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국가를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8: 풋볼 سیاست جداست ولی همه ملت بزرگ ایران برای ما قابل احترام است.
5: 아시아 최고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인 주장 타레미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월드컵이 주는 설렘과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다만 축구가 모든 파벌과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며 축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9: 와 못하겠 부대 ما به وسیله فوتبال می‌خوایم این کار را انجام بدیم و قصد ما از حضور توی جام جهانی شاد کردن تمام ایرانیان سرتاسر جهان.
5: فیفا رنکینگ 21호 7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이란은 뉴질랜드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와 이집트를 상대로 첫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경기 외적인 선수들의 심리 상태뿐 아니라 지난 2월 말 이후 국내 리그가 중단돼 주축을 이루는 국내파들의 실전 감각이 대표팀 전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약 1시간 반 만에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양측은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SK 주식이 공동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해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11: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13: 우리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10: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부정맥이 전기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렇게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허란 기자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 브리핑을 대신해 주시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3: 예, 앞으로 많은 기대하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스페이스X 주말 사이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상장 첫날에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것 같아요.
4: 네, 스페이스X가 지난 12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였는데요. 첫날 종가는 160.95달러였습니다. 공모가보다 19.22% 오른 겁니다. 당중에는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업이 상장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주요 대형 기술주와 비교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상장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의 성공에 투자해서 이번에 큰 이익을 거둔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로 83세, 83살이 된 뮤추얼 펀드 매니저 론 베런이 눈에 띄는데요. 공공연히 머스크를 지지해온 인물로 알려졌고요. 2017년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밖에 안 됐을 때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2022년 머스크가 X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도 나섰었는데요. 사제 3,5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1억 달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3: 론 베런에 대한 이야기는 주말 사이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테슬라와의 합병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2인자인 그린쇼트의 사장이 합병 가능성을 최근에 언급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합이 일론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 사이에 시너지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합병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공식적으로는 별도 회사인데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머스크가 구상하는 테라펩 시설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 시설은 로봇과 우주여행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기술에도 상당한 돈을 썼고요. 테슬라 메가팩 전력 저장 장치에 5억 6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시설용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는 데도 돈을 썼습니다.
3: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실제로 스페이스X가 거의 다 사들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쉽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은 투자자가 많았는데 정작 국내 배정 물량은 제로였어요. 일본이 더 많이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4: 네, 이번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원래 미래에셋증권이 받는다고 알려졌던 물량은 231만 4,815주였습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0.4% 수준이었고요. 금액으로는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물량이 판매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 배정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미래에셋증권의 판매 가능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첫날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은 돌려받았지만 공모가 135달러에 받을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주식을 받았다면 첫날 주가 상승분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공모주 청약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5: 그렇죠. 예.
4: 예, 청약하고 환불받는 사이에 환율이 움직이면 주식은 못 받고 환차손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약 기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환전 손실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3: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래셋 증권이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고 배정 예정 물량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4: 네, 미국 IPO에서는 투자 설명서에 인수단 이름이 올라가고 인수 예정 물량이 적혀 있어도 그것이 최종 매정을 100%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최종 매정은 대표 주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이 정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리거나 대표 주관사가 다른 기관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면 최종 물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 상장 때도 원래 계획했던 개인 목세 배정 비율이 3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한국행 물량이 회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증거금 전액을 환불 처리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가 남는데요. 투자자들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단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표현상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배정 실패 가능성과 환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전문 투자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은 앞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초대형 공모주를 팔 때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량이 얼마나 확실한지, 못 받으면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3: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전문 투자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스페이스X 공모주를 직접 받지 못해서 ETF로 우회 투자하는 방법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셨을 텐데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 어떤 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4: 네, ETF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우주 ETF를 샀다가 곧 스페이스X를 많이 샀다는 뜻은 아닌데요.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잖아요. 그 안에 스페이스X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얼마에 담았느냐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네. 상장 첫날 주가가 크게 올랐죠. ETF가 공모가로 물량을 받았다면 이제 출발점에 유리하지만 상장 뒤 오른 가격에 샀다면 투자자는 이미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네. 셈입니다. 이번에 국내 ETF들도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었는데요. 일부 운용사들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받아서 ETF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인수단에서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상장 뒤에 장내 매수로 스페이스X를 담아야 하는 방식이 된 거고요. 그래서 ETF로 투자하려는 분들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를 담았는지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또 얼마에 샀는지입니다. 스페이스X 비중이 높은 ETF는 주가가 오를 때 더 따라갈 수 있고요. 대신 떨어질 때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비중이 낮은 ETF는 변동성은 덜할 수 있지만 스페이스X 투자 효과도 작습니다.
3: 이 스페이스X를 둘러싸고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보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랠리를 타고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MSCI 선진시장 편입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까?
4: 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는 충분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MSCI는 경제 규모만 보지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 나라 주식을 얼마나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돈을 넣고 빼는데 불편이 없는지, 환전과 공매도, 배당, 공시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한국은 1992년에 MSCI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올랐던 적도 있는데요. 결국 승격되지 못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렇죠. 등록 절차, 네. 원화 환전, 공매도 규제, 영문 공시 부족 같은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됐습니다. 올해 MSCI의 시장 분류 심사는 오는 24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늘리고 외국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증시 자체가 AI 랠리의 핵심 시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선진 시장에 바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먼저 관찰 대상국, 즉 대기 명단에 먼저 올라야 합니다. 그 뒤로 최소 1년 이상 제도 개선 효과를 검증받고 실제 편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건 바로 승격되는지 여부라기보다 한국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오를 수 있느냐입니다.
3: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면은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하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4: 네,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에 가까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큰 자금들이 참고하는 투자 지도 같은 겁니다.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은 신흥국 지수에는 얼마, 선진국 지수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 넣습니다.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올라가면 선진국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은 한국 주식을 새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시장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가는 돈도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MSCI 신흥시장 지수 안에서 비중이 큽니다.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신흥국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3: 네.
4: 반대로 선진국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사야 하고요. 파는 돈과 사는 돈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되면 국내 증시에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360억 달러 수준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 유입될 수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폭이 큰 이유는 실제 지수 편입 비중과 최종 자금 리밸런싱 방식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SCI 선진 시장 편입은 발표되면 이제 바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실제 편입 과정에서는 리밸런싱 매물이 나오면서 변 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단기보다는 장기의 이벤트일 수 있겠네요. 특히 지금 우리 시장은 워낙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즘 뜨거운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의 청약제도 변화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4: 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출산 가구에게 별도의 청약 물량이 생긴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서 15일 오늘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은 있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 일부 물량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부부는 실제로 아이가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얻기 어려웠는데요. 네, 이번에는 민영주택 특공 물량 중에 10%를 신생아 특공으로 다 따로 떼어냅니다. 혼인 여부나 결혼기관과 관련이 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급 방식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천 공급 30%로 배분이 되고요. 소득이 낮은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되 일부 물량은 추천으로도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3: 저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 그래서 뭐 당첨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4: 네, 당연히 신생아 특공이 생겼다고 이제 당첨이 보장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물량이 민영주택 특공 중에 10%고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무주택 요건, 청약 통장 요건,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해당 단지의 실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득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분양가 대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 관련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전 기업 종사자와 지방 이주자에게 특별 공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주거 지원을 붙이는 취지입니다.
3: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4: 네, 고맙습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라고 오늘 새벽 간밤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도 올랐다고 하네요. 최근까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일본은행, FOMC 여러모로 관심 가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JP모간 자산운용 코리아에 계셨던 분이죠.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5: 네.
3: 자, 일단은 좋은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 한 5% 네네. 넘게 오르고 있네요.
5: 네. 일단 최근 한 2, 3주 됐죠.
3: 네.
5: 그 2월 초부터 MOU를 작성하냐 안 하냐 네. 뭐 이스라엘이 또 어제 저녁인가도 또 아침에 속보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공격하고 왔다고 하는데
3: 네.
5: 문제는 미국하고 이란이 뭐 경제적인 의미라든가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종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오는 이런 뭐 고도의 전술 전략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라고 봐야죠. 그리고 유가가 네. 지금 어느새 1, 2주 만에 90불, 100불에서 80불 초반대로
3: 그렇죠.
5: 하락했지 않습니까?
3: 네.
5: 그럼 이제 투자 센티멘트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좀 잠잠해질 것이고 뭐 여러모로 보나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3: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코스피가 8,600선까지 올라선 네. 상태인데요. 그리고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5: 아, 과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질져도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3: 아.
5: 그리고 그렇게 저 역시도 믿고 있는 게
3: 예.
5: 미국도 그렇고 한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금 쏠려 있는 감이 없진 않지만 기업 이익이 성장성 자체가
3: 네네.
5: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 필요 조건을 하나 큰 중요한 필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쏠림 현상 말씀을 하셨는데 윤혜영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5: 네.
3: 할 것 같고요.
5: 네.
3: 어쨌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60불에서 100불대로 올랐다가 지금 80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5: 네.
3: 예전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아,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 예.
5: 그 전쟁 2월 28일 직전 수준만 해도 한 60불 초반,
3: 그렇죠.
5: 심지어 50불 후반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의 그 중동 지역 국가를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좀 많이 파괴가 돼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3: 네네.
5: 그렇게 되면 전쟁 직전 다시 말씀드려서 60불 초반, 60불대가 보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80불 초, 80불 중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었지만 미국발 원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
3: 네네.
5: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우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좀 하향 안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좀 돌아왔습니다만 정유정제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조금 파괴가 돼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전쟁 직전 수준까지 딱히 많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80불대가 유지가 되더라도
3: 네.
5: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3: 그렇죠.
5: 돼서 예,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큰 우려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모습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3: 네네.
5: 동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월채권 8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FOMC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걸 보자면은
5: 네.
3: 지금 연말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5: 네.
3: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5: 네.
3: 불구하고 증시에 타격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5: 저는 이제까지 예. 증시를 잘 보시면
3: 예.
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작은 어떤 에어팟 같은 파동은 좀 있긴 했지만
3: 네네.
5: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기업 이익의 성장성이 굉장히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5: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또는 작아졌다라고 하는 게 주가의 상승세를 꺾일 만큼의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 펀더멘터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3: 혹시 케빈오시 의장이 뭔가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또 어떤 말 나올 걸로 우리가 어떤 점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5: 참 이번 FMC가 그 의장이 새로 바뀐 FMC의 첫 번째 회차다 보니까 예. 전망하고 예상하는 게 약간 좀 쉽지 않긴 한데요. 이제까지의 케빈오시 올해 초에 케빈오시가 트럼프로부터 임명받은 이후에 제가 계속 면밀히 살펴봤는데 케빈 오시가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3: 네.
5: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번 FMC 회차를 예상을 하면서 그의 그 상원 의원 인터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지켜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3: 뭡니까?
5: 이제까지는 그 FMC가 금리 결정을 정책 결정을 할 때 학자적인 관점에서 다분히 접근을 했다면
3: 네.
5: 그래서 예를 들면 필립스 곡선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거의 언급이 안 되다시피 하는 게 현상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도 실무 중심에 다시 말하면 리얼 데이터, 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대출 축소한다는 얘기는 워낙 익히 아실 테니까 그리고
3: 네.
5: 이제 인플레이션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 이 말이 기존에는 평균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FAIT라고 해서
3: 네.
5: 일정 기간 동안에 목표 수준인 코어 PCE가 2% 정도가 목표 수준이었는데
3: 네.
5: 일정 기간 실제 평균을 해보니까 2%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정책 대응을 좀 마일드하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이제까지는
3: 네.
5: 그런데 이 부분이 그나마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목표제 2%로 복귀를 하자. 그러니까 2%가 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인 대응을 해가자라는 거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작은 에어팟킷은 조금 더 잦아질 수는 있다라는
3: 네네.
5: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달라스 연은이라든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절사평균이라고 해서요.
3: 네네. 그러니까요.
5: CPI, 예, 네. PC 같은 걸 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거 거의 상승을 안 했던 그 아주 그 테일 쪽에 있는 품목들은 빼고 좀 마일드하게 실제 PCE를 산출하자 물가 상승세를
3: 네.
5: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실제로 지금 달라스 연은에서 지난달까지 발표한 걸 보니까요 2.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5: 실제 CPI 헤드라인이 4.2%가 나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3: 네네 그렇죠.
5: 그래서 예를 들면 케빈 워시 의사대로 절사평균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 2%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책 금리를 급하게 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3: 네네.
5: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개혁, 마른 개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장에 그 쓸데없는 어떤 갑론을박을 좀 낮게 유지를 시켜주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소통을 지향하자라고 했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워딩으로 보면 폐쇄적이라는 게 좀 안 좋게 보이겠지만 그네들의 그 영어 표현이 보니까 굿 패밀리 파이트를 장려하자라고 해서 그 의원 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너무 자주 해서 의미 없는 변동성을 불러일으키지 마라.
3: 네, 네.
5: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가 난상 토론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정말 싸울 듯이 막 하면서 그래서 진짜 경제 약이 되는 어떤 정책 경로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번 미디어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뭐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워딩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시장 뭐 실제로 인터뷰 같은 게 너무 잦아서 시장에 잡음을 준다라는 지적이 있긴 했었죠.
5: 그렇죠.
3: 조금 전에 절사평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 뭐 밑에 거 빼고 중간 거만 보자 뭐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5: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흐름을 좀 마일드하게 잡아가자 이런
3: 네.
5: 의미인 거죠. 네.
3: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인플레이션 잠깐 올랐다고 확 금리 바꾸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5: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나온 김에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구분을 해야죠.
3: 네네.
5: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상승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학적으로.
3: 네.
5: 이 물가 상승이 한 2, 3분기 연속 뭐 1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창궐하지 않을까 유가 상승 때문에 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분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준비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큰 어떤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은 워시라는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물가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이번 주 굉장히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로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로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증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이스X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스페이스X가 첫날에 19%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네. 상장 이후에 주가가 6개월 정도 약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5: 테슬라 스페이스 아울러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레벨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꿈을 먹고 사는
3: 네.
5: 흔한 표현으로 버블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네네. 주가도 그렇고 다 버블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까지로만 보면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한다면 버블 영역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실 만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3: 네.
5: 올해 2026년도 한 해 상장 종목들의 평균 당일 시초가가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3: 네.
5: 한 달이 지나니까 13% 정도로 약간의 안정세를 보이더라라는 통계가 있고
3: 13% 오르는 걸로 약간 기울기가
5: 그렇죠.
3: 꺾였다는 거예요? 예, 예.
5: 네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2000년 이후로만 보면 상장 그 시초가가 그 공모가 대비해서 한 13% 14% 정도 상승을 했다가 1년으로 확장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 정도까지 쭉 하락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버블 영역이라든가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이성을 좀 찾는 그런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3: 네네.
5: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뭐 늘 그렇지만 상당히 그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3: 네.
5: 일단 크게 악재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하는 건 19% 상승을 했으니까 오케이인데 향후에 이제 그 보호 예수 물량, 락권 물량들이 계속 풀릴 거로 기대가 되거든요.
3: 네.
5: 네, 주가가 상승하는 폭에 따라서 이제 기관 자금이라든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나오면서 하락 요인이 있으나 이 S&P 500이건 러셀이건 그 나스닥 지수건 지금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지수에 편입을 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워낙 개인 투자자 주도 시장이 아니고 기관
3: 그렇죠.
5: 내 주도 시장이라고 보면 펜션, 인다우먼트, 뭐 패시브 ETF라든가 이런 각종의 이런 그 펀드 형태 이런 데서 계속 매집을 할 거란 말이죠.
3: 네.
5: 그러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약간 좀 차피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이 보호 예수 물량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5: 제가 알기로는 바로바로 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조금 더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3: 예.
5: 원래는 뭐 몇 개월 있다가 풀리고 이런 우리 규정이 익숙하잖아요.
3: 그렇죠.
5: 근데 예. 이게 시초가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그 안에 포함하는 물량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 네네.
5: 그걸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미국 월가에서도 그런 뭐 악재 쪽에서는 그런 쪽의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3: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버블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망고스라는 말인데 예.
5: 네.
3: 지금까지 우리는 M7, 매그니피센트 7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5: 네.
3: 망고스,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알파벳, 오픈AI, 스페이스X를 말하는데요. 테슬라는
5: 네.
3: 제외됐네. 아무튼 간에 월가에서 이런 이름들 지으면은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5: 아, 뭐 실제 영향은 없는 거고요. 시장의 현상을 네. 그렇게 이제 그 소위 어비비에이션이라고 해서
3: 예.
5: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M7도 그 사이에 배트맨이라고 해서 살짝 좀 변경이 됐었어요. M7에 M7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배트맨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3: 네네네.
5: 그런 이완인데 중요한 거는 이 M7이 그러면 리더

0: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 최근에 시리 AI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렇게 폭발력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예. 우리가 시장 전체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애플의 상승세라든가 펀더멘털의 강세를 훨씬 초과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질비하단 말이죠.
1: 네네네.
0: 예, 이제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자체하고라도 지금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 퍼가 거의 360배입니다.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가 되어
0: 네,
1: 있다.
0: 굉장히 예.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고 실제 그 BSPL 펀더멘털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M7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수혜를 분배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M7이 저물고 있다 또는 거기 방금 M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개 제외된 회사들이 이제 뭐 끝난 거냐 이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말은 뭐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갔던 기업들 두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엔트로피 네. 그리고 오픈 AI 둘 다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이잖아요.
0: 네.
1: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기업들, 이 두 기업도 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네. 미국 정부가 엔트로피의 미토스 5, 페이블 5, 요거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했단 말이죠.
0: 네.
1: 요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0: 제가 이제 미국을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예. 특히 트럼프 정부의 기조 자체는요.
1: 네.
0: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발 수출 물량이 없다는 거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엔트로픽의 조치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이제까지 공동화되면서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다 보내왔더니 이게 안보를 위협할 정도가 돼 있더라. 그래서 리쇼링을 하자 이런 기조란 말이죠.
1: 그렇죠.
0: 저는 이번에 엔트로픽의 미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는 거는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엔트로픽이 매출이 꺾이거나 글로벌의 어떤 수요가 막 잠식당하거나 이거보다는
1: 네.
0: 실제 저희 테크니션들이나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의 아주 그 뭐 친한 조카분 퀄컴에서 일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의 테크니션들 사이에서는 엔트로픽 모델이 가장 강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네,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첩보용으로도 그렇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국이 안보를 해칠 정도로 오히려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 제한 조치를 일부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트로픽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요가 통제될 거라고 해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네. 이런 호재로 그렇죠. 봐야 된다는 겁니까?
0: 저는 그런 인식이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0: 이제 실제 엔트로픽이 올 가을 또는 썸웨어 올 하반기 언젠가는 상장을 할 텐데.
1: 네네.
0: 이제 그때 저는 여담으로 엔트로픽의 상장이 AI의 어떤 큰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네. 그러면 이제 거품론은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까?
0: 아, 뭐 완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이 AI의 거품론이 슬금슬금 이제 고개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올해 이제 전쟁 통에 좀 잠잠했다가 이번 스페이스X가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을 한 단계 많이 낮춰줬다면 그 엔트로피 기점으로 해서 AI의 어떤 거품론 자체가 많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변곡점이 될 걸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 네.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0: 네네.
1: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였거든요. 이게 20 네. 며칠 만에 순매수였는데 오늘도 순매수를 네. 하고 있어요. 흐름이 네. 조금 달라진 겁니까?
0: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익 실현도 있었을 테고
1: 네.
0: 올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던 거는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스페이스X가 지금 뭐 물량의 4배가 쏠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그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현금을 준비하는데 많이 수익을 냈던 곳에서 먼저 좀 현금을 준비하는 이런 수요도 일부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1: 네.
0: 아까 이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 기점으로 이제 AI의 어떤 가치사들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뭔가 방점을 찍어줬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것도 크게 달라 뭐 좀 관련성이 있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익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1: 그렇죠.
0: 있는 우리가 예.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중간에 이익 실현성이 어떤 에어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펀더멘털로 수렴한다라고 볼 때 우리나라 주식에도 크게 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생각하고 있죠.
1: 알겠습니다. 꼬인 수급이 약간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시작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 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종전 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19일 서명식 이후로 공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3: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했고 이번 주 안으로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이란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A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고 이란의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농축 핵물질을 제거한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고 이란이 검증 체제를 허용하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란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3: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6: 조무리 이슬람이 이란 본번의 도울라트 사헬이 ب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ها از این تنگه.
5: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7: Nous allons tout faire d'abord pour que cet accord soit une réalité et donc pour que Hormuz puisse se rouvrir de manière pacifique et que le trafic puisse reprendre.
5: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8: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9: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It is much welcomed and finger crossed that it will be also initialized on Friday because everybody needs the Strait of Hormuz to be open and actually this war to stop. So it is much welcomed and we hope that it will last.
9: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1: We will now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it turns into a durable, lasting peace.
9: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10: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world.
9: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 포기,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며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대에서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가 이뤄진 지난 3일부터 지난 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1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란과 오인 등으로 인한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단을 맞고 가방을 열어본 사건과 JTBC 취재진을 감금 및 폭행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만 빼고 전부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2: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3: 그럼 본인의 의사.
2: 저러니까요. 따님, 사치 살림서 내게 하실 겁니까?
4: 제가 결정한 문제는
2: 본인 의사.
1: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해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송파구 선관위가 일련 번호가 적히지 않은 용지를 투표소에 보내겠다고 알린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이미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되고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 7명은 청사에 상주해 근무하지 않고 집무실도 없다면서 이들 모두 본투표 당일 심야에 소집된 긴급위원회의에는 참석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6: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5: 국민의힘은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7: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5: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삽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8: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9: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5: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등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를 못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국한에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인근에 문제가 없던 기초단체장 선거 등은 선거 소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철회하고 국회의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0: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 뒤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다자 회의와 별개로 G7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 여부도 주목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추켜세우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는 물론 연임을 포기하라는 전방위적 공세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채 윤석열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3: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에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1: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평가 과정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5: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2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0: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저 요즘 연습하는 게 있어요.
4: 예, 어떤 연습?
3: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4: 어, 혹시 그러면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아니,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똑같아요.
4: 아, 정말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3: 잠시라서 그런가? 기대해 주십시오.
4: 네.
3: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4: 네, 드디어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이란 평화협상 타결 소식입니다.
3: 에이, 뭐 하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이번엔 진짜예요?
4: 네, 이번엔 정말 네. 그 양국의 의지도 좀 강했고요.
3: 그래요?
4: 그리고 일단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나온 메시지라서 이번에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3: 네.
4: 그동안 뭐 미국과 이란을 중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양국이 평화협상을 타결했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 14일이라고 또 시한도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거점인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는데 다행히 또 상황이 이렇게 타결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협상을 공식화하긴 했어요.
4: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됐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동시에 미국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지 106일 만인데요. 사실 이건 여담인데 종전협상이 타결된 현지 시간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라고 해요. 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와우. 협상을 타결하려고 네? 무진장 노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을 했을 때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 네.
4: 왜 빌어먹을 공격을 해야만 했냐. 정말 화가 났다. 망할 판단력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생일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진짜 아닐까라고 관측을 좀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명분 없는 이 상처투성이의 전쟁이 끝나고 그래도 경색됐던 세계 경제의 흐름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3: 그런데 이스라엘 네. 네타냐후가 예. 자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전쟁을 했다, 공격을 했다.
4: 예.
3: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4: 그렇죠.
3: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4: 네,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어떻게
3: 그러니까요.
4: 보면
3: 전쟁 안 하면은 구속당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4: 예, 수사도 진행 중인 게 있고.
3: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네타냐후가 받아들일지
4: 예.
3: 그게 변수 아닌가?
4: 사실 19일에 이제 서명을 한다고 하니까
3: 네.
4: 그 전까지 또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는 조금 또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3: 알겠습니다.
4: 네.
3: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4: 네, 두 번째 소식은 유럽에서도 이어진 대통령의 여당 질책. 민주당은 뒤숭숭입니다.
3: 네, 어떤 메시지예요?
4: 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요. 근데 글이 제법 깁니다.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면서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또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적었어요.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좀 반복 변주되는 형태의 글이에요. 어떤 메시지냐면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되고 또 포용과 통합을 해야 된다. 또 여당은 신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되고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핵심인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번 중에 쓰였다는 점에서도 또 글의 길이나 표현법을 봐도 작심하고 쓴 글이라고 좀 보여져요. 메시지를 좀 풀어서 전해드렸는데 몇 가지 표현을 직접 소개드리자면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서 전체를 대표하게 됐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또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 같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3: 아, 이 메시지가 또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네. 해석이 분분하던데
4: 네네.
3: 대통령이 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읽히는 게 뭐예요?
4: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좀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겼어야 할 곳을 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다움을 갖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현재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3: 네.
4: 예, 민주당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은 일반론이다라는 취지인 건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 저격설이랑은 좀 선을 긋는 거죠. 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또 특정한 개인, 특정 지도부라기보다 여당이 지방선거 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뭐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거는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 네.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주말에.
4: 예, 주말에는 이제 금요일 빼고는 좀 조용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메시지를 좀 수긍하는 듯하면서도 포용과 통합의 부분은 좀 아직은 물음표가 아닐까.
3: 아, 왜요? 포용과 통합 이거 뭐 좋은 말이잖아요. 여당이 그럼 포용과 통합해야지.
4: 예.
3: 배제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4: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처음 메시지가 나온 게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였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리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아,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아홉 글자를 적었어요. 사실 그런데 검찰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가 되면 일반 서민들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입을 피해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예상이 좀 되고 있잖아요.
3: 네. 네,
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렸듯 순방 중에 적은 글에서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를 강조를 했고 심지어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자질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네, 무엇보다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되 검찰 보안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뜻을 내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 보안 수사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큰 뇌관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여권의 분란과 갈등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네. 더 증폭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네.
3: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네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 글 문장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지금껏 본인은 어떻게 해왔냐는 것 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어떤 노선 투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순방까지 가서 이런 글을 올린 걸 보니 지금 여당 안에서 친형이니 친청이니 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상황이 어지간히 피곤했던 모양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 취소 요구부터 깨끗하게 포기해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또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입니다.
3: 예, 2년마다 반복되는 문제 같아요.
4: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뭐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을 하거나 네. 또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전반기 후반기를 2년씩 나눠서 여야가 나눠 맡는다거나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던 지난번 21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맡는 일이 있었죠.
3: 네.
4: 예, 그때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이었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할 일을 못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3: 그렇죠.
4: 예, 뭐 그래도 이제 21대 후반기 때는 그래도 자리 배분을 했고 이번 22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야당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역시 법사위원장이 계속 쟁점입니다. 아무래도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전 마지막 문지기 자리라서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3: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4: 예.
3: 야당 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하면 위원장을 바꾼다는 국회법 개정 이게 과연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4: 네.
3: 사실 이 관례라는 것 때문에 매번 진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4: 맞습니다. 사실 정치 환경이 여야가 서로 존중을 하고 협치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관례를 바탕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3: 네.
4: 이게 점점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법만 놓고 보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 갈 수도 있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도 딱히 전반기 후반기 배분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의석을 많이 가졌으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도 21대 국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은 바 있어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를 한 결과입니다.
3: 국회는요. 그 국회법보다는 국회 원내대표들 간에 대화 타협 조정이 우선시되고 전례와 관례가 우선시됩니다.
4: 예.
3: 네, 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4: 네.
3: 마지막 소식 뭔가요?
4: 네, 마지막 소식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판단했고 이게 내란죄 형량을 더 좀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 와, 무기징역 받고 징역 30년 별도로 선고 받은 거죠?
4: 네, 맞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받은 거고요.
3: 네.
4: 예,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1심 이후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이거랑 별개로 일반이적 죄,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1심에서 별도로 선고받은 겁니다. 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이고요. 예, 국가 안보를 책임지기는커녕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 국토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3: 법원의 판단 그걸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4: 예, 예.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북한이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이 진행이 됐고 또 합참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행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본 거예요.
3: 네.
4: 만약에 오물풍선 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인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또 이제 좀 꾸짖는 듯한 이런 멘트 뭐 이런 판시 멘트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서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 또 북한이 우리 군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대통령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 와,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4: 네.
3: 위험한 짓을 했네요.
4: 네.
3: 별짓을 다 했습니다.
4: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3: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체제 유지와 사태륜이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내용이 본격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는 것인지,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3: 의원님 너무하세요. 예. 왜 웃어요? 예.
5: 아니요, 질문하시죠, 질문.
3: 아니, 창당한 지 100일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5: 예, 네? 반성하고요.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뭐 페북이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의원님하고 뭐 배현진 의원과의 동반 출국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전직 기자분이 있고, 이거를 또 의원님께서 허위 조작 보도다, CCTV 영상 등 증거도 갖고 있다,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예요 이게 도대체?
5: 아니,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지난주에 일본에 네. 그 한일 의원연맹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 저는 뭐 공항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한 신문사 기자가 같이 출국을 했다는 식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엔 기사를 써서 제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네, 얘기를 계속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어디라도 뭐 면세점이라도 가서 봤다면 몰라도 뭐
3: 녹음 파일도 갖고 있다 막 이렇게.
5: 아,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기간에 시의원 당선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 당선자들한테 전화해서 만난 적 없다고 한 거를 녹음 파일을 깔까요? 네. 이렇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시의원 만난 그 CCTV 영상 이것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출입국 기록까지 제가 다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을 동반 출국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거기에 음모론이 붙고 상상이 붙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당권파 의원한테 뭐 좀 부탁을 받았다 이런 오. 얘기를 주변에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터무니없는 보도를 지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거고, 단순히 이제 정정 보도 요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네. 더 이제 처벌이 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하겠다고 제가 공지를 한 거죠.
3: 그쪽에서 어떤 반응은 아직
5: 아직까지
3: 없어요?
5: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자금 얘기에도 반응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더니 네. 제가 다 공개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3: 알겠습니다. 네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잘 될 것 같아요.
3: 네. 이번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국민의힘 의총 열린다면서요. 어떠한 내용으로 열리게 됩니까?
5: 네, 뭐 다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는 건데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의원 절대 다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한 뒤에 물러나지 않았던 지도부는 없었습니다.
3: 없어요.
5: 여태까지 네, 없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정신 승리를 하고 우리가 선방했다. 그러니까 나 안 물러나겠다. 뭐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선관위 사태까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어떤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이 열린다면은 당연히 이제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쇄신파 의원 한 25분 정도가 연판장 돌려가지고 그만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5: 다들
3: 공개적인 목소리를
5: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해요. 네. 이게 장동혁 사퇴 이거는 하나의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복당이라는 또 다른 변수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과 미래에 소속된 25, 저도 대한과 미래 소속이 돼 있지만 이제 쇄신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동의는 하면서도 네.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의총은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PK 지역에 있는 중도 성향 그리고 친윤 성향이 조금 있더라도 그분들도 지금 장동혁 체제로 안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비공개 때는 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 뭡니까?
5: 본회의가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11시에 열리는데 11시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10시에 의총을 하면 1시간 동안 논의라는 건데 한 시간 동안 뭘 논의래요. 말씀 길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뭐 의총내에서 10분씩 발언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번 발언 못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총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와 상관없이 별도의 장시간 의총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뭐 오후에 하든지 1박 2일 하든지 밤샘 토론하겠다라는 끝장 토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만약 10시 한다 그러면 면피성 의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5: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의원 절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 그걸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의지를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요. 이게 개파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권파 의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그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자칫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런 안전장치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당이 그동안 선거 직전에 막 15%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르게 갔기 때문인데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건 국민 다수의 생각이에요. 지금 선거 치러보고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을 때 야, 진짜 장동혁 대표 좀 빨리 좀 끌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들이 절대 다수예요. 네. 그냥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국민적인 어떤 평가와 목소리를 우리 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6: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지지율 올랐고 서울도 이겼고 뭐 또 여러 군데서 선전했잖아요.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 퇴진이 아니라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 왜 자꾸 내부 분란 일으키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논리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5: 별로 없다니까요.
6: 없어요?
5: 예.
6: 아니, 제가 침묵하는 다수 예를 들면
5: 침묵하는 TK. 다수는 더 장동혁 대표에 나가라 이렇게 말을 못해서 침묵하는 거지 나가지 말아라 하는 생각 때문에 침묵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제가 그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그렇게 절대 다수라는 거는 아마 장 수장님도 잘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선거 끝나고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대표는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6: 맞아요.
5: 가는 데마다 다 지니까
6: 네.
5: 가는 데마다 다 졌는데 지금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했다. 근데 그 선방한 게 장동혁 대표 때문인가요? 신동욱 최고위원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후보들의 경쟁력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비교적 선방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네. 후보들의 경쟁력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선방했으니까 우리가 안 물러나도 되라는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6: 장동혁 대표가 뭐 잘했으면 또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뭐 강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쪽 지역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5: 우리가 현역 단체장 8곳을 현역들이 나가서 졌어요.
6: 네.
5: 그거는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6: 네.
5: 그리고 나머지도 간신히 수성을 했고 그것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당 서울시장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거 이긴 거고 부산은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은 많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서 진 거잖아요. 네. 부산시장 선거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동혁 지도부의 선방입니까?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이 어떻게 가능해요?
6: 전국의 기초단체장 95곳을 이겼다. 민주당 119곳이다. 우리가 많이 선방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5: 선방은 했을 수 있지만 장동혁, 신동욱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6: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혹시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시 좌절감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희망을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쇄신파 분들, 뭐 개혁파 분들이 미룬 분은 다른 분이었다. 김도우 의원이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친윤과 좀 가까운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돼서 야, 이 당은 역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야, 7표로 줄어들었다. 한번 해볼 만하다.
5: 소장님 말씀하신 거 양쪽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동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포비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복당이 돼서 예를 들어 김도 원내대표가 되면은 복당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민심과 다르게 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보수 재건에 동의하고 윤어게인 세력과는 단절하겠다는 분들하고는 다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절대 우리 당의 다수를 배제한 채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해요.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다음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한동훈 포비아라는 그 당 내부의 정서를 가지고 지금 당을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 맞추려면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고 거기서부터 당을 혁신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총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6: 그럼요.
5: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길 빨리 평가해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뛰게 만들어야 돼요.
6: 맞아요.
5: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장동혁 체제가 내년 8월까지 가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선거 준비해서 뛴다? 그거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6: 네. 그 한동훈 대표 국회에서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보니까 좀 감회가 어떠세요, 진짜?
5: 감회가 좋죠, 뭐.
6: 좋아요.
5: 저희 이제 옆에 방이에요.
6: 아~
5: 예. 근데 뭐 방에 한번 가봤는데 네.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6: 아직은?
5: 그냥 뭐 그냥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 이제 네. 몇 개 축하 난 같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점점 정비를 해 나가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부산에 주로 가 계시더라고요.
6: 당선 인사 때문에.
5: 예. 그래서 현재에서 사실 그렇게 오래까지 당선 인사를 하는 경우 저도 못 봤는데 그만큼 내가 본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심으로 북구갑을 챙기겠다라는 아마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이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임위도 배정이 되고 이러면 이제 국회에서
6: 네.
5: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6: 자주 여러 가지 좀 상의를 하시겠네요. 그 지난 얘기지만 박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 이거 당선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장면 계기는 뭐였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와 뭐 이렇게 느꼈던 부분.
5: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보수의 시감자를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다고 보고 네. 그게 한동훈이 아니라면 그게 쉽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 여러 이제 소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자산을 보수의

0: 이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1: 네.
0: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당권을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빨리 당을 정비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당이 빠르면은 어쨌든 한두 달 내에,
1: 오.
0: 늦어도 연내에는 복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려면은 당권파라든지 아니면은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 세력들도 아유 그래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들어올 때 됐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과 어떤 접촉이라든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0: 그건 한동훈 의원의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과제라고 봐요. 그동안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투사 이미지가 강하고 싸움꾼 같은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약자에게 따뜻한 모습이, 진정성이 드러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전 성장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민심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그거를 항상 적으로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 그리고 세력들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게더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역할이고, 본인도 그걸 해내야지만 더큰 정치를 할수
1: 그렇죠.
0: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도 조언을 하는데, 많은 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세력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1: 그 의원님, 그 재선거 문제나 뭐 선관위 문제 있잖아요. 이게
0: 예.
1: 송파에서 벌어진 문제라서 의원님 지역구 문제라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0: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1: 네.
0: 다녀왔고 거기서 청년들의 애국심과 고뇌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재선거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선 전 동의하지
1: 오,
0: 않아요.
1: 그럼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은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내가 뭔가 선거 결과를 왜곡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부정행위라고 하면 이제 컨닝이나 내가 이걸 속이겠다라는
1: 그렇죠.
0: 의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1: 조작.
0: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런 의도성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선거관리의 문제고, 다만 이 선거관리의 문제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왜 해체해야 하는 수준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선관위는 부실 선거관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진짜 선거관리가 난장판이었어요. 뭐 잘못 입력도 하고
1: 맞아요.
0: 선거 투표 용지가 모자른 일,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도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한 거죠.
1: 나경원 의원이요. 내가 서울시장이라면은 나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뭐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중진 중에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부실이 반복되면 부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는 전 법률가로서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 과실치사가 몇번 있었으면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지 의도를 갖고 벌어진
1: 그렇죠.
0: 일인지가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보고 이제 재선거를 하려면 법률적 요건이 필요한데 지금
1: 맞습니다.
0: 현재로는 그런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보고 임기 시작 전에 물러나라, 그러면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건데, 현재 그렇게까지 해서 이를 키울 게 아니라 선관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리 국민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1: 근데 나경원은 왜 그래요? 같은 당에
0: 그거는
1: 있는
0: 나경원
1: 후보.
0: 의원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짐작은 하죠. 아, 이렇게 해서 당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1: 그좀 너무 나간 거
0: 평론가들이
1: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하시던데, 아, 이제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 맞추는 작업, 우리 당이. 근데 이제 당권파가 유독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는 분들 중에, 다수의 분들 중에는 또 윤호경 세력이 거긴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계엄을 재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올라타면 정치적으로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깔렸다면, 지금은 다시 우리가 국민 다수의 눈높이하고 맞추는, 우리 당이 선거 이후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간절하게 호소드려요. 알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0: 국민의 명령이 지금 뭔지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고 능력 있게 해내는 게 우리 당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계신 분들, 중진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0: 네.
1: 의원님, 민주당 지금 정청래 대표 사퇴론 갖고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0: 저는
1: 될까요?
0: 균형추는 기울었다고 봅니다.
1: 아,
0: 이재명
1: 그래요?
0: 대통령이 이제 두 번이나 뭐 어제 그 외국 순방
1: 엑스.
0: 중에서도 X에 그런 글을 올리고 한 것들 두 번이나 이제 내가 확실히 이번 건은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저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는 사실상 정리가 됐다.
1: 끝났다.
0: 예, 이제는 왜냐하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온 거그 책임은 정청래 대표에게 다 물은 거잖아요.
1: 네.
0: 지금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서
1: 오,
0: 나오더라고요. 그
1: 네.
0: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고 그 힘은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치가 기울었고 이건 이제 뭐 이제 당내 경선이 이제 전당대회가 8월에 있을 텐데 아마 좀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1: 정청래
0: 봅니다.
1: 대표가 출마할까요?
0: 못할
1: 할
0: 가능성도
1: 수
0: 있죠.
1: 있을까요?
0: 못할
1: 못할 가능성이
0: 가능성도
1: 있어요?
0: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의원님,
0: 네.
1: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0: 예.
1: 나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예.
1: 이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100일 넘게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 핵 문제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종전 합의라기보다는 휴전 연장에 가까운 전형적인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전쟁의 한 축인 이스라엘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레바논 주둔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우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종전에 어깃장을 놓는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에 잠정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동결 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이어질 후속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종전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일 서명식 전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해 합의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3: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대통령도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4: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또 경신할 가능성이 커 온열 질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오는 19일에는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해협에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핵 관련 약속 이행에 상응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실은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I'm very happy to say very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
5: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한동안 심하게 막혀있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거라며 세계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6: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도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번 합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거란 점도 확실했습니다.
6: No, it doesn't. Well, they have to. It's really a behavioral thing. If they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that starts taking effect.
5: 미국 안팎에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며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인 만큼 공개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3: 네, 합의문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인정을 했죠.
5: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는데요.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동결자금 해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과 비교해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포기 약속 이행에 상응해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7: If the Iranians are willing to give a long-term commitment along with proper verification to giving up that nuclear weapon, we're willing to welcome them into the world economy to lift some sanctions and to turn over a new leaf in that relationship.
5: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동결 자금과 제재를 풀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향해 작은 제스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해각서 합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 당국자는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양해각서 이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란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또 핵과 동결자금 해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후속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8: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9: 조무리 이슬람이 이란 범반의 도울라트 사헬이 ب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ها از این تنگه
8: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10: Nous allons tout faire d'abord pour que cet accord soit une réalité et donc pour que Hormuz puisse se rouvrir de manière pacifique et que le trafic puisse reprendre.
8: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11: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을 맞춰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4: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13: I just think it's a culmination of a real loss of dignity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rump embodies and personifies that loss of dignity.
12: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12: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5: 이란 در دو جنگ تحمیلی اخیر تاکید کرد ملت ایران در این نبردها علاوه بر پیروزی‌های میدانی
12: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치적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내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4: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올라 8,500선에 안착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석 달 넘게 세계 경제를 발목잡던 이란 전쟁이 끝나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4.95% 상승 출발해 장 초반 한때 8,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워진 장을 식히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가 개장 6분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와 6% 넘게 오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대부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삼성전기와 LG전자, 카카오 등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5.2% 오른 8,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2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이틀 연속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하루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17: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FOMC 회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또 이제 양적 긴축도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16: 종전 소식의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503원까지 떨어졌다가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경찰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한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세 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펜싱 대표팀의 경우에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열흘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쓰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상태. 해당 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3: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승민 회장은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오는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항공기 예약 등 행정 업무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해야 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4: 저희 이제 선수들은 일진이 내일 시간을 말씀드리고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2: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수중 핀수영협회는 한참 대회 준비로 바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업무 시설이 있는 체육단체는 9개.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체육인들의 호소에 시위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0: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권을 행사 못하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방한도 요청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티칸 시티 내 교황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교황청 국내원장 페타르 라지치 대주교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뒤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통역 이외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6: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5: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레오 14세 교황의 내년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황의 방북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7: 교황님 방북 가신다는 건 초청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5: 이 대통령은 교황청 정부 수반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성경 문구를 인용해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8: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합니다.
9: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하복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하복부에서는 과민성 대장염, 미생물이나 기생충으로 생긴 설사, 신장결석 등이 우하복부에서 자주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에서 결석은 칼슘이나 요산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동통성 혈뇨, 배뇨통 그리고 빈뇨가 있으면서 한쪽 옆구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고통에 비유를 하시는데 너무 아파서 누워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그런 아픔은 처음 느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결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물 섭취량이 적으신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중추신경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자연히 물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증을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신장결석이 오셨던 분들은 50% 이상에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야채 식사를 위주로 많이 하시고 고기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의 단백질은 소변 내의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평소에 통증이 없으셔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선 검사로 돌이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결석이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9: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시작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이시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신 연결을 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상황과 또 선거제도 TF 활동 상황 등 굵직한 현안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3: 네, 오랜만에 이렇게.
4: 네,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3: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섭섭해요.
4: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 일정들이 네. 많아서요.
3: 다음에는 꼭 나와주세요.
4: 예,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으로 또다시 종전 합의가 무산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 속보를 보니까 19일 스위스에서 합의 서명한다고 네네. 하네요. 이렇게 어떤 뭐 보고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4: 네, 따로 지금 보고 받은 건 없는데요. 네. 외교부 어제 소식통에 의하면은 미국도 국무부 정도 이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출통보안 속에서 이란 측하고 최고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3: 네.
4: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부 간에 막판에 숨가쁜 협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최종 합의가 된 걸로 보이고 이란 언론에서도 지금 보니까 속보로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전쟁의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네요.
3: 네. 왜 스위스고 왜 종전 합의가 MO 형태인지 이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4: 스위스가 외교 공관으로서는요.
3: 네.
4: 이란의 그 이제 복수 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기능을 하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3: 네.
4: 그런 면에서 외교 채널 중에 스위스 쪽에서 이제 지금 중재국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나라들하고도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 네. 그 의원님 이제 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좀 네. 유가, 물가 불안, 순차적으로 좀 안정된다 이렇게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 덜어도 될까요?
4: 네, 우선 뭐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수입이 있지만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70에서 90% 가까이 원유를 거기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 그렇죠.
4: 지금 뭐 반도체 자체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원유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도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 아닐까 싶고
3: 네.
4: 증권 시장도 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3: 더 안정되면 이제 만 포인트 가는 건가요?
4: 예, 저희들도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3: 알겠습니다.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 TF의 부단장 맡고 계시죠?
4: 네, 그렇습니다.
3: 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고 있나요?
4: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는 개헌을 포함해서 이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권력이 지금 발생시킨 참사다 이렇게 봐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3: 네.
4: 다만 지금 국민의힘처럼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3: 네.
4: 필요하다면 개헌 투표도 좀 하고
3: 네.
4: 또 이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 이런 거를 빨리 좀 제출해서 이번 이제 원구성 협상도 지금 이제 늦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협상해가지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헌법 개헌까지 검토한다면 이게 좀 필요한 관문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만으로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이렇게 헌법에서 뺀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가능할까요?
4: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이제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예, 헌법에 있는 기관인 선관위를 만약에 해체하자 그러면은 헌법을 안 바꾸고서는 해체할 수가 없거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3: 네.
4: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개헌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이 그건 시간 걸리고 뭐 이 안 하자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정략적인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3: 네.
4: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거관리를 행정기관들이 하던 옛날에는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3: 그렇죠.
4: 예예. 네. 예. 60년도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에서 했던 거
3: 네.
4: 그거 이후로 62년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개헌해가지고 선관위 독립성을 그때 확보한 거거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저는 벌써 박정희 정권 63년도에 출범했던 독립선관위가 지금 저는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3: 아, 네.
4: 그건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관위에 부여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3: 네.
4: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다만 견제받지를 않다 보니까 행정 권력이 너무 독주하고 독점해서 이게 지금 불투명성이 높아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거를 왜 고쳐야 되는지도 사실 잘 자기들도 모르니까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네.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나는데도 뻔히 쳐다만 보고 있는 무책임성 이런 게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4: 그래서 저는 요 시스템을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114조에 있는 선관위원 9명을 이제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추천하는 건 그대로 하고
3: 네.
4: 호선도 자기들끼리 그대로 하되
3: 네.
4: 선관위원장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상임직으로 바꾸고 비상임으로 9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명만 이제 상임으로 돼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3명 정도로 좀 상임을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3: 네.
4: 이렇게 판결한 게 있기 때문에
3: 네.
4: 개헌을 곧 해가지고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이 선관위를 감사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드는 요 두 가지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도 저는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상임, 그다음에 상임위원직 증원, 그다음에 뭐 기타 내부의 독립적 감사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률
3: 네.
4: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1단계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해내고 연말까지 내년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2단계 논의를 해나가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요.
3: 네.
4: 그래서 원포인트 입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개혁 입법 이게 정기국회까지 하는 거 1단계. 2단계는 내년에 원포인트 개헌. 이 2단계 전략이 저는 뭐 우리 민주당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의원님 그... 네.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뭐 200석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자 그러면 그 선거 관리, 그 투표 관리도 선관위가 할 것이고
4: 그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네, 네. 투표 비용이 대략 한 2천억 내외에 든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은 좀 관련된 법률안을 먼저 좀 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단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3: 네.
4: 그래서 우선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주력하자라는 말씀이고
3: 네.
4: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입법을 하면서 차분하게 개헌은 논의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를 주장을 하는 당대표가 있질 않나. 선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질 않나.
3: 네.
4: 이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해체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3: 그렇죠.
4: 헌법에 예를 들어서 저 법원도 헌법에 있는데 법원을 해체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3: 네.
4: 그러니까 그건 개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정치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동하는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되니까 좀 합리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3: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4: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사태 이런 거를 갖다가 무기 삼아서 자기가 당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명하게 합리적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장외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럴 거 아니고서는 국회 내에서는 정말 좀 상임위를 열고 빨리 국회 특위를 꾸리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 정말 비전을 드리고 안심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네. 의원님, 국민의힘 네네. 일각에서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보다 더 큰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4: 저는 어이가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3: 죄송해요. 황당무계한 말을 여쭤봤어요.
4: 예, 정말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하고
3: 네.
4: 국회 앞에서 국민들한테 거의 탱크 그다음에 총 이런 걸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정권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선관위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것을 대통령에게 마치 책임을 물을 것처럼 이렇게 위헌적인 일을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3: 네.
4: 그래서 제가 선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3: 네.
4: 만약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의 핵심들이 선관위에다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 불법적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특검감이고 정말 탄핵감입니다.
3: 네.
4: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만약에 주장이 허위 주장이면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허위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황당무계한 궤변은 그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네. 일부에서 보기에는요, 이 뭐 재투표 문제, 뭐 투표용지 부족 문제, 선거 관련 문제 의식의 강도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당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올림픽공원 현장에 가서 그 상황도 지켜보고 민주당은 조금 좀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도부에서도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절대 저희들이 관심이 적거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그런 이제 인식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했다. 더 이거는 책임 있게 저희들이 여당답게 나서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내부 충격이 있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8월 전당대회에 대한 당권 이제 경쟁에 모드로 조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주는 뭐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TF가 일단 국민참정권 수호 TF가 중심이 돼서 철저하게 진상도 가리고 책임도 규명하고 대안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네. 의원님, 집권여당 이제 의원이시니까요. 또 중진 의원이기도 하시고 대통령께서 순방 중임에도 좀 여러 차례 SNS상에 글을 좀 올리고 계세요.
4: 네네.
3: 이게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여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한 거다 아니면은 뭐 조승래 사무총장은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4: 네, 대통령께서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여당의 열정이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3: 네.
4: 그리고 당 자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정확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앞으로 대통령께서 펼칠 국정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말씀하신 거다고 저는 봤고요.
3: 네.
4: 그런 점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좀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당대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선거 결과에 대한 특히 서울시장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할 건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견제의 목소리,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당내에 뜨거운 경쟁을 하면서도 분열하지 않는 정말 통합적인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누구 책임이다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는 괜찮고 남은 잘못됐다는 내로남불을 하는 거거든요.
3: 네.
4: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런 이제 통합과 혁신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박수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그 지난주에 계속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환송회장 외국 나가는 환송회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면 많은 뭐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이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 대표에게 있지 않다.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4: 네, 뭐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 김민석 총리한테 조금 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은 가지긴 했는데요.
3: 네.
4: 그러나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뭐 빨리 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실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대통령께서도 당대표를 하셨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내고 싶다는 건 있지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이런 인상을 절대로 저는 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원이신데 당원으로서의 자신의 의사 이런 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거를 억지로 무슨 부당한 개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대통령의 뜻 이런 부분은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거는 대강 알 수 있는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권력을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무슨 작용을 해서 하는 거 그런 게 문제인 거죠.
3: 네.
4: 그래서 저는 우리 저 민주적인 정당 질서 내에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판에서 물을 흐려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내노란불식으로 자기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3: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당내 진영 내 분란을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4: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3: 예.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아왔고 결국 여당이 됐습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경쟁했던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경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늘 힘을 합쳤고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쟁은 뜨겁게 하고
3: 네.
4: 그러나 경쟁의 결과를 흔쾌히 승복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서의 면모 이런 걸 이번에도 저는 여실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 대통령께서 한두 번 더 김민석 총리에게 내가 마음이 있어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번 8월 17일 전당대회 때 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4: 예,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가정이겠지만
3: 네.
4: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정청래 대표 잘 아시겠지만 그 꿋꿋한 분 아닌가요?
3: 네.
4: 그래서 저는 뭐 꿋꿋하게 경쟁하실 거라고 보고요.
3: 네.
4: 저는 우리 당원들이 다 판단하신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당원들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3: 네.
4: 저는 대통령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년간 전국적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3: 네.
4: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종전 합의가 되는 상황이면 다음 이제 북한 한반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고 수출 지금 뭐 엄청난 상황 아니니까
3: 네, 맞아요.
4: 반도체
3: 네.
4: 슈퍼 사이클로 와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을 끌고 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3: 네.
4: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서 뭐 당내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어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보다는 전체를 국정 운영을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 저희 당에서도 오히려 그걸 뒷받침해드려야지 자꾸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정쟁에 매이게 하는 거야말로 대통령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3: 네.
4: 저는 그래서 뭐 김민석 그 정청래 말고도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많기
3: 네,
4: 때문에.
3: 네, 네.
4: 저는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감시의 맨눈으로 좀 전당대회가 진짜 공정하면서도 이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3: 네.
4: 시너지를 내는 전당대회를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3: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은 친청 같아요.
4: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국무총리 사임하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총리 직접 저격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4: 그러니까 저는 그 저 내용은 사실은 좀 약간 거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3: 네. 네.
4: 당의 사무총장이신데 총리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3: 네.
4: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있는 지도부가 이번 저 재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에 비판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 네.
4: 좀 더 통합적이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아까 그 발언은 저는 썩 그렇게
3: 네.
4: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3: 네.
4: 우리 당의 리더들이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쪽으로 언어도 쓰고 행동도 하고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3: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제가
4: 네네.
3: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은 꼭 뭐 당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1인 1표 그리고 또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4: 네.
3: 외교 성과를 막 가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계속 지금 받아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느냐 아니면 조금 좀 아쉽다. 나중에 하시지.
4: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이게 약간 그동안 당과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같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3: 네.
4: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내란 이후에 선거 치르고 좀 이렇게 안정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당정청 간의 원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다.
3: 네.
4: 이런 거 조금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3: 귀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나 뭐 한병도 원내대표 공항에 나가야 되겠죠?
4: 이번에 성과도 꽤 많고 중요한 순방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3: 네.
4: 저는 당연히 가시지 않을까요?
3: 오지 마! 그러면 어떡해요? 또.
4: 아유, 그러세요.
3: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 예상합니다.
3: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오늘 불편한 질문 있었을 텐데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4: 아이고, 예.
3: 네,
4: 감사합니다.
3: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4: 네, 나중에는 얼굴로
3: 네.
4: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용배 의원이셨습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월요일 4부는 명당 혁신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젠가는 당대표도 하시고 최고위원도 하시고 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3: 마음이 불편한 김민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3: 마음 불편하죠?
5: 아니 어느 당의 대표를 제가 해야 될까요?
6: 다 하세요. 그냥.
5: 모든 당의 대표.
6: 다 해버리세요.
5: 어유 김민아 공화국이네.
6: 예. 야.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아, 이미 최고위원이시구나. 이제 당대표 하시면 되겠네요.
7: 우리 이준석을 밀어내고요.
6: 네 좋습니다. 바뀌어야지 얼굴이. 아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임에도 SNS로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듯한 그런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을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 상당히 길던데 아 김인하 평론가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진짜 이게 여당 지도부를 직격한 거예요?
5: 그렇다고 봐야죠. 네.
6: 아, 그래요?
5: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일관된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검찰개혁 논의, 제도 논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6: 네.
5: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그 어떤 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가 있겠지만 국민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것들과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충돌한다면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것을 통치 세력으로서는 우선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같은 메시지라고 보고 그 같은 메시지를 그런데 왜 계속 발신을 할까.
6: 네.
5: 그리고 특히 지금은 해외 순방을 나가 있는 상황인데.
6: 그러니까요.
5: 바쁘거든요. 해외 순방.
6: 그럼요.
5: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긴 글을
6: 네.
5: 이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긴 글을 왜 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6: 네.
5: 지금 특히 이제 뭐 익히 얘기한 바지만은 여당의 어떤 그 권력의 교체기에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지금의 여당의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반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글을 또 올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보안사건 폐지 뭐 이런 거.
6: 네.
5: 그러니까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알아듣게 설명해보자 이런 취지로 올린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김정철 최고위원님 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세 번째 불신임 표현이다. 이렇게 네. 해석해도 무방해요?
7: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 물론 이제 당권 싸움이 있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안에 핵심은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은요.
6: 근데 그 글 안에는 보안수사권 얘기는 없잖아요.
7: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에 대한 폐지 문제를 얼마 전에도 또
6: 물렸어요.
7: 계속 물렸고요.
6: 맞아요.
7: 그게 저는 제 관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가 늘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그 문제로 이재명 정권에 큰 타격이 있거나 몰락할 수 있다라고
6: 왜요?
7: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6: 왜요?
7: 보안수사권 문제 우리 신규 변호사님도 계시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안수사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현실로 되었을 때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제 실제 피해로 다가오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이제
6: 아~
7: 피부로 느끼시는 게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6: 범죄 피해자들이
7: 네네.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또 수사의 현장의 문제점, 이제 법의 충돌의 문제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화 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는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6: 네.
7: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의사로 치면은 의사가 마약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6: 아이고.
7: 저는 같은 네. 의사의 입장에서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 느껴봤다가 내년쯤에 이제 진짜로 몸이 아프고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이 내년이거든요.
6: 네.
7: 근데 그거를 전 이재명 대통령도 안다고.

0: 38.0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꾸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라고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러한 뭐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1: 저는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또 어쨌든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
0: 그렇죠.
1: 무한 책임의 위치에서는 전 지금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많은 국민들이 전 이해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 정권 차원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경직성과 이 교조주의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노선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키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치를 복원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발목 잡는 세력이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대통령을 흔드니까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내부에서 흔들면서 정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물론 뭐 김여사님 말씀하신 보안 사건 문제도 있고 또 2년 뒤에 있을 뭐 총선과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전 대통령님의 지금 마음은 이거 정권 2년 차를 지금 운영을 당장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지금 위기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절박함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가장 그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 대표적인 분이 정청래 대표고 뭐 조승래 사무총장인데 이분들이 어떤 수치를 갖고 와서 이겼다고 주장을 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에서 이겼으면 왜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왜 떨어집니까? 아니 선거에서 이겼으면 국정 동력을 받아서
0: 그렇죠.
1: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지도부가 교체돼서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이 쇄신과 혁신을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 국민들도 답답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그 바쁜 와중에 이 여당의 책임론을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밀려온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0: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연임 출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 변호사님?
1: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0: 네.
1: 그러니까 연임을 하려면요.
0: 사퇴만 하고 그냥 이렇게.
1: 그러니까 연임을 하려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마 대구시장 정도까지는 이겼어야 연임 얘기가 나오고 수긍이 됐을 텐데 지금 뭐 대구시장은커녕 뭐 부산시장 겨우 이기고 서울시장 뒤집어지고 본인이 영입해서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영입한 인사들 재보궐선거에서 4명이나 다 떨어지고 또 평택은 후원회장인데 돕지 않은 후원회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임을 하겠다? 이거는 뭐 과욕을 넘어서서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저는
0: 그래요?
1: 망동이다 저렇게 봅니다.
0: 김민하 평론가님, 그냥 내가 선거 책임지고 당대표 일찌감치 좀 사퇴하고 그다음에 다시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연임 출마를 해요. 이 스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0: 높아요?
2: 그러니까 일단 사퇴를 중간에 뭐 해야 되겠죠. 연임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 이런 걸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0: 천준이.
2: 그렇죠. 그걸 꾸리는 게 거의 이제 돼갈 때쯤에 이제 뭐한 며칠 전에 사퇴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사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사퇴를 하고 뭐 다시 이제 연임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평가를 받아보겠다 뭐 이런 논리라면 그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승리냐의 문제에서 당연히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많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지만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여당이 제대로 못해서 더 적게 이긴 거 아니냐 이 평가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좀 여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좀 응답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야당 지지층은 오세훈 시장도 살아남고 한동훈 의원도 살아남았으니까 기세가 올라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응답하는 것 같고
0: 장동혁 대표 잘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2: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0: 아니에요.
2: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그러면은 연임에 정 도전하려면 이게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연임을 해라 말아라고 뭐 거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연임에 전 도전하려면은 그거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0: 명분이 없어요, 지금?
2: 지금으로는 명분이 없고 대통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요 비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통치 세력으로서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던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통치를 잘 하려면 그러면 정청대 대표가 적어도 거기에 맞는 어떤 태도 변화나 노선 변화나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것들을 반성을 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다. 지난번에 검찰개혁 논의할 때이 강경파도 손 들어준 거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걸 확실하게 내놓고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나를 믿어주시라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하는 얘기로는 명분이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김정철 최고위원님, 지금 김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정청래 대표 측근이에요. 그럼 이번 사태

0: 그리고 연임 출마
1: 네.
0: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1: 전 나오지 말라 그래.
0: 나오지 말라고요? 왜요? 그래도
1: 아무리
0: 뭐
1: 측근이었네.
0: 당원들의 뭐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1: 아니 뭐 당원의 평가를 받는 거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저는 강성 지지층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쇠락의 길을 계속 이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런 위기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정청래 대표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0: 그래요.
1: 대통령의 입장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더큰 추락에 직면하게 될것
0: 근데
1: 같아요.
0: 이번에 출마 안 하면 나는 2028년도에 총선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나 정치적인 생명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1: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하고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지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당내에 있는 여론도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 흐름의 큰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결국에는 출마 못할 거다.
1: 출마하려고 욕심을 부리시겠죠. 그렇지만 막상 나오시게 되었을 때에는 더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어쨌든 저는 평론가의 정책 그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1: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0: 출마한다 출마한다 안 한다?
2: 출마할 것 같습니다.
0: 한다 한다 안 한다?
3: 저도 할것 같아요.
0: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국무총리 사임하고 당권 도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냐라고 하면서 김민석 총리를 저격했어요. 직접적으로.
1: 네.
0: 이게 적절해요?
1: 뭐, 저는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게 바로 당권 싸움의 지금 핵심적인 걸 표출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0: 아니
1: 하고요.
0: 그래도 사무총장이 정청래 대표의 그냥 측근이라기보다는
1: 네.
0: 민주당 전체의 사무총장이잖아요.
1: 네.
0: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해야 돼요.
1: 민주당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0: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
3: 그러니까 뭐 조승래 사무총장의 어제 그 발언은 저는 지금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될 입장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상당히 저는 좀 뻔뻔한
0: 조승래
3: 발언이었다.
0: 사무총장이
3: 전
0: 사퇴해야
3: 그렇게 봅니다.
0: 된다?
3: 근데 이게 지금 왜 현직 사무총장도 이렇게 뻔뻔하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당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당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당 대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당 대표로부터 임명받은 사무총장이 책임을 인정한다? 이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의 자유가 있죠.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공화제는 자유와 책임을 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0: 자유 책임.
3: 그럼 본인이 본인의 출마의 자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존 당 대표로서 지금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책임은 없는 자유의 무한대만 누리는 약간 방종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뭐 1인 1표제로도 바꾸고 또 김어준 씨도 좀 도와주고 하면은 당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0: 그렇죠.
3: 한표 차이로라도 이기면 내가 총선 공천할 수 있겠다. 지금 이
0: 그렇죠.
3: 희망사항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은 또 여당 대표인 거예요. 여당의 대표의 역할을 못한 사람이 또 여당 대표를 그럼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 잘 설명해 주셨다고 보는데 결국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 스타일이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대표로는 1년 해보니까 잘 못해요. 그럼 이제 바꿔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굳이 당대표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야당으로 이적을 해서 당대표를 하시는 게 저는 더
0: 네.
3: 어울린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친여 성향의 그 대형 스피커들 또 유튜버들도 그냥 반으로 쫙 짜게 줬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김민석 총리를 편드는 듯한 모습 같고 김어준 씨나 뭐 매불쇼는 이제 한 2주간 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이 선거 개입을 할까요?
2: 전뭐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왜요? 거기
2: 유튜브들에
0: 겸공은
2: 대해서
0: 출연 안 하셨나요?
2: 뭐라고요?
0: 겸공은 출연 안
2: 뭐,
0: 하셨나요?
2: 저는 뭐 그런 유튜브 있는지 잘 모르고
0: 그래요?
3: 그래서 한 번만 나가시니까
2: 유튜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둘로 쪼개졌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둘로 쪼개진 건지 한 75대 25로 찢어진
0: 어디가
2: 건지는
0: 75예요?
2: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청래 대표에 가까운 쪽이 한75 되지 않나 그런
0: 아, 그
2: 생각도
0: 전력제 그 정도
2: 들고
0: 돼요?
2: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제 좀 표현하시기로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 중에서도 또 고관여층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네. 그런 여론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분 싸움이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는 그렇게 정청래 대표를 막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고 정청래 대표도 뭐 이렇게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0: 네.
2: 명분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조승래 사무총장 말씀하셨지만
0: 네.
2: 거기서 왜 김민석 총리 얘기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0: 부적절해요. 이 발언.
2: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 대화의 어떤 맥락은 그 선거 패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던 와중이었던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선거 패배 책임 얘기하면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조작 기소 특검법 낸 거, 그다음에 네. 스타벅스 그 이 불매와 관련돼 가지고 목소리를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낸 거,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의 그 당권 도전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이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이제 어떤 지원 내지는 뭐 이런 발언 그런 거를 이제 쭉 나열한 건데
0: 네.
2: 저는 뭐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든가 이 스타벅스 관련 불매 이런 것들은 선거와 뭐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송영길 대표가 왜 당시에 그러면 무소속 김관영 지금 김관영 후보를 이제 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느냐 그것도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 이거는 선거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그러면 이게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 거냐면 아, 이 정청래 대표와 이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측은 지금 사실 이 선거 평가와 관련된 것도 결국 당권 싸움 이거로만 보는구나
0: 네.
2: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명분을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이 구도가 그게 아니라 밥그릇 갖고 싸우는 구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0: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명분을 얘기하는데 이 정청래 대표는 밥그릇을 얘기한다. 그럼 누구에게 명분이 더 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3: 아니 근데 저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제 뭐 백서 쓴다고 하는데 뭐 백서 쓰실 때 꼭 참고했으면 좋겠는 게 뭐 세세한 사건 잡으면 한 조개도 아닐 거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건 신뢰감인데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확장 노선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실용주의의 시읒자도 안 보였고 중도보수 확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 불일치가 전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전 혼선을 줬다라는 게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본질은 안 짚고 무슨 뭐 그 자잘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건들, 이런 발언들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을 너무 좀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김정철 최고위원님, 네. 여권의 분란과 갈등이 8월 17일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되면서 갈까요?
1: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0: 계속돼요.
1: 네네.
0: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되겠죠.
1: 네네. 지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당권 싸움의 정치적 이해셈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공소 취소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그 강성 지지층을 약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다가 지금 실제로 공소 취소를 넘으려고 했더니 여론에 굉장히 부딪히게 됐고
0: 네.
1: 이 상황에서 이제 보안수사권의 문제도 같이 겹치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지금 말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했을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식했을 겁니다. 그럼 원래 둘 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래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만 공소 취소는 그래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모순된 행위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모순된 행위를 바라봤을 때에는 야 이게 서로 당권 싸움이 더 본질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당권 내에서는 그 사실 오래전부터 이 김민석 총리가 나오냐 마냐를 가지고 김어준 씨가 계속 공격해오면서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쟁의 씨앗이 엄청 커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는 핵심적인 단초가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2,115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515명. 예, 515명이다. 2,515명이다. 라고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최고위원님, 네. 장동혁 대표요. 이런 여론조사 보면은 와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역시 내가 당대표니까 야,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나의 노선과 나의 길이 뭐 옳았다. 이렇게 하고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퇴론 가지고 국민의힘 17일이나 18일 날 네. 의원총회 한다고 하던데 여기도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1: 뭐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사퇴 안 하려고 하겠죠. 네. 뭐 정말로 이걸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청회 대표도 그렇고 우리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지금 소금물을 마시고 중독돼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중독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이 강성 지지층들의 의존에서 정치를 지금 당대표가 됐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론을 어떻게 또 등에 업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쉬워 보이진 않죠?
1: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0: 그 신민규 변호사님,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은 난 당장이라도 재선거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직격을 했어요. 왜 이럴까요, 나경원?
3: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까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친장계 네. 그리고 반장계 이렇게 네. 지금 갈려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국에는 윤석열 씨와 관련된 어떤 평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뭐 보수의 방향성의 문제 이런 거에서 정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넓게 보면 친장계 쪽으로 분류를 좀 해서 당의 네. 주류 쪽과 손을 잡고 계속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반장계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아마 달갑진 않았을 것이고 이번에 이 부실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지금 그 안에 편승을 해서 이게 지금 조금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 재선거에 좀 올라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오세훈 시장 때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3: 아니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 중진 의원이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정치권에서 평가를 좀 받을 만한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정치를 해가지고는 앞으로의 공간이 있을까 이게 합리적으로는 의문인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기현상 네. 때문에 아 저도 정말 이거는 뭐 좀 국민의힘은 좀 답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도 지지율 올라가서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최고위원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3: 아니 뭐 어쨌든 반사 이익도 이익은 이익이니까요. 본인들은 네. 자신들의 성과로 또 포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0: 김민하 평론가님 국민의힘 답이 있습니까?
2: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로만 참고하는 게 좋고요.
0: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저는.
2: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여론조사들이 다 방법론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선거 끝났기 때문에 ARS 여론조사보다는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조금 더 많이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0: 지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는 사실 이 명분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주도권은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한테 어느 정도 넘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의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찍어줘서 이제 당선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3: 네.
2: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 이건 상당히 또 나의 당내 정치에 있어서의 큰 패배이고 큰 어떤 그 실책이다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짜더라도 근데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찍어줄 것 같은 극우 유튜브나 또 극우 담론에 이제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이 분들을 다시 또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결집시켜갖고 방파제를 쌓으려고 그렇게 지금 이 기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보수 언론에 나온 칼럼이나 이런 걸 쭉 다 네. 살펴봐도 네. 향도혁 대표의 이런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전투표와 관련 저 투표소에서 이제 뭐 개표를 했는데 무슨 뭐 쌍둥이 뭐 투표가 나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의 어떤 그 단서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이제 무식한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지지율이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은 뭐 재선거 요구했을 것이다. 제가 장담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시장 됐으면 재선거 요구 안 했습니다. 장담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것은 네. 정청래 아니 저 정청래 대표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고
0: 그래요?
2: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근데 이게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잖아요. 결국 반사이익이 오락가락하면서 기득권이 더 공고화되는
0: 나경원,
3: 방식이라서
0: 장동혁?
3: 아니요.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0: 아,
3: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의힘의 이 기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좀 민주당에서 먼저 결자해지를 하고 뭔가를 풀어내야 저 국민의힘의 비정상성도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0: 1분 정도 봅니다. 김정철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말씀 듣고 끝낼게요.
1: 그러니까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게 결국은 늘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잘 못하면 국힘이 올라가고 국힘이 잘 못하면 민주당이 올라가는 이 기현상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부정선거론 관련돼서는 저도 지금 뭐 이 사건 관련돼서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0: 그렇죠.
1: 오늘 2시에 이제 선거 소청을 제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선거 결과를 왜곡시켜서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지금 부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에서 이걸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이런 의혹들이나 이런 음모론들은 지금 철저하게 정치권에서 배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선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한번 음모론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게
0: 맞아요.
1: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또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가슴이 아프고요.
0: 네.
1: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개혁신당도 더 분발해 주셨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오는 19일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해협에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란의 핵 관련 약속 이행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했다고요?
7: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면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오늘 19일 해협은 완전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I'm very happy to say no, it doesn't. Well, they have to. It's really a behavioral thing. If they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that starts taking effect.
7: 미국 안팎에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며 매우 강력한 문서인 만큼 공개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5: 네, 그런데 양측의 메시지가 상반되게 나오는 게 적지가 않은데요.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인정을 한 거죠?
7: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어서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다른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과 비교해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 이행에 상응해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9: If the Iranians are willing to give a long-term commitment, along with proper verification to giving up that nuclear weapon, we're willing to welcome them into the world economy to lift some sanctions and to turn over a new leaf in that relationship.
7: 양해각서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양해각서 이행에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네,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수수료 징수권을

0: 미국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또 핵과 동결 자금 해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후속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3: 조무리 이슬람이 이란 본반의 도울라트 사헬이 ب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 ها از این تنگه
2: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4: Nous allons tout faire d'abord pour que cet accord soit une réalité et donc pour que Hormuz puisse se rouvrir de manière pacifique et que le trafic puisse reprendre.
2: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5: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이스라엘의 반응도 문제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이란과 대리 세력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캠페인 성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은 당장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지대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포함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미국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정말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19일 공식적인 서명 행사를 앞두고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일단 전반적인 이 종전 협상 타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타결인지 휴전 연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지금 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조건들이 맞지가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휴전을 하고 그 모든 협상을 그냥 이 단계로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일에 원안이 정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합일 그리고 그 어떤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 외신의 보도나 미국 측의 보도 그리고 이란 측에서의 보도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종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합의에 따른 전쟁 종료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 관련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어제 서명하지 않았고 서명은 오는 19일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구두 협의가 된 것이지 양국 간에 사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즉각적으로 완전히 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즉각적이라는 것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구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일단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 내용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는 19일 MOU에 양국이 사인을 한 뒤에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MOU에 사인을 한 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인 세부 내용 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내용이 사인을 한 후에 발효되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60일간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60일간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란은 이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그 60일 그때에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그동안에 미국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란도 즉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사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아예 MOU에 사인이 아니라 협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은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살아오는 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MOU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은 대충 그렇고요. 자, 문제는 미국 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인데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던 어제 이 같은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발표했습니다만은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우리 미국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는 연방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번 협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지 의회에서 검토와 표결로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렇다고 이번 합의가 뭐 위법하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60일간 이루어질 이란과의 본격적인 협상에서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좀 만족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도출돼야 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압박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주말 내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80세 생일을 맞아 이란과의 종전 합의라는 생일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14명이 전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은 이번 이란과의 MOU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항복문서다. 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됐고 미국인 14명이 죽었다.
그러고는 전쟁 이전에는 당연히 열려 있었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다시 개방시킨다라는 그 합의가 그게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냐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안 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통과하는 데에 뭐 통행료를 내니 마니 하는 논란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 14명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고 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도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희생과 논란을 상쇄시킬 만한 내용은 없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란 핵무기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폐기입니다. 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이라는 표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이란이 미국한테 한 표현입니다.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봉쇄를 해제시켜야 한다, 뭐 그렇게 미국한테 한 말인데 그 이란이 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말을 우리 미국이 이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핵무기는 이 순간부터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14명의 아까운 그리고 고귀한 희생도 그리고 천억 달러라는 전쟁 비용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만일 추후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이 전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추후 협의를 하겠다라는 60일이 관건입니다.

이어서 인류 최초의 트릴리언에어, 이 조만장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증시 상장을 지난주 금요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조만장자가 된 일론 머스크 CEO.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수혜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스페이스X의 임원진은 물론 일반 말단 직원들까지도 이 큰 이익을 거뒀다라면서 몇 가지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지앙드레 라부아라는 사람은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주당 1달러 조금 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게 직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었고 이번에 상장을 거치면서 그의 해당 보유분의 가치는 2,8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죽고 싶지는 않다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 마을의 난방 방식을 싹 다 바꾸는 데에 내 돈을 써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스페이스X에 입사해서 선박 엔지니어로 4년 남짓 일해온 올해 불과 27살의 메리 앨린 머슬런이라는 직원은 2년간 급여의 10%를 떼서 꼬박꼬박 스페이스X 소위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보유한 총 주식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추후에 선박 수리업체를 이끌고 싶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직원들도 보통 몇 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으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은 결국 지금 지구상에 조만장자는 머스크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만장자. 자,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백만장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과거에 오래전부터 써왔었는데요. 요즘은 뭐이 백만불 갖고는 부자 소리도 못 듣죠.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웬만한 집들은 뭐 백만불 이하짜리 없으니까 웬만하면 집한채 갖고 있으면 뭐 백만불은 다 갖고 있다라는 게 것이니까 백만불 갖고는 부자 소리 못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만장자는 돼야 부자 소리 듣는데요. 이 천만장자를 넘어서서 억만장자쯤 되면 글로벌 부자 반열에 들어가죠. 하지만 억만장자를 넘어서 자산 1조 달러 이상의 자산가를 드디어 조만장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백만장자가 밀리언이에요. 억만장자가 빌리어네어라고 하는데 조만장자는 트릴리어네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트릴리어네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느냐? 지난 금요일 상장 당일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하루 만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현재 총 자산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테슬라와 XAI 등의 지분 가치와 함께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 대박이 더해지면서 약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참고로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던 첫날 공모가는 135달러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다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공모가 공고된 게 135달러였지만 그날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 시작을 150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장중에 1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160달러에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 또 얼마나 조금 조정을 할지 마감될 오늘의 스페이스X의 주식 가치가 주목됩니다.

0: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거의 다 담았습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이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의 가스 가격, 또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LA공항의 실시간 출도착 현황,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공항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가기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안내 페이지도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은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요. 라디오 서울 11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주체자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례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업고 취임하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첫 FOMC 회의부터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와 이를 반영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고용시장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 공개도 예정돼 있어 중동 전쟁 이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올해 금리 경로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도 따져볼 사안입니다. 만약 연준 인사들이 예상하는 올 연말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더 높을 경우 증시와 채권 시장은 재차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제롬 파월 전 의장 시대 이후 또다시 갈등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4년 만에 약세장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아운스당 4,23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나타낸 뒤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월 기록한 고점에 비교해서는 2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 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 출산 관련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주거지 마련, 병원 예약, 출산 계획 수립까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밖에도 최근에는 또 중국계 원정 출산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활력을 잃은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과 유동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상권 침체와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도시계획 컨설팅 기업 젠슬러는 전 세계 도시 거주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각 도시의 활력도와 안전성, 접근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LA는 전체 도시 가운데 활력도 기준 하위 20위권, 미국 34개 도시 가운데서는 하위 11위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약 65%만이 LA 다운타운이 활기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는 뉴욕과 시카고,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등이 기록한 80% 이상의 활력도 평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JTBC가 206억 원 상당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MNP 등 중앙일보 관계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제히 또다시 강등됐습니다. 한국의 나이스 신용평가는 JTBC 장기 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CCC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고 단기 신용등급도 A3에서 C로 낮췄습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장기 신용 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BB-로 그리고 단기 신용 등급은 A3에서 B-로 내렸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JTBC가 206억 원에 달하는 유동화 차입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JTBC의 이 같은 채무 악화는 약 5억 달러를 들여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사들인 것이 재정적 부담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사이의 중앙그룹은 부채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암동 소재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그리고 일산 스튜디오 등 세 건을 매각해서 약 5,50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범은 지난 12일 오전 8시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의 남동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원 등이 있어서 더욱 우려를 낳았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한 동물병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9명은 인근 미들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한국 최대의 뷰티 전문 리테일러인 올리브 영이 미국 내 2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올리브 영은 지난 13일 LA 쇼핑의 중심지로 불리는 센츄리 시티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에 매장을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패세데나에 미국 첫 매장을 오픈한 지 2주 만에 2호점을 또 오픈한 것입니다. 패사디나의 1호점이 들어섰을 당시 4개의 블록 길이에 오픈 런 대기줄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점 전부터 300명가량이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1호점인 패사디나 매장은 대형 단독 점포였다면 이번에 문을 연 2호점은 70평짜리 중규모 점포가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페세데나에서는 올리브 영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쌓는 형태였다면 센츄리 시티점은 쇼핑몰을 찾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시스와 노스트롬 등 여러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 그리고 식료품점이 모인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에서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리브 영에서 K-뷰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열리는 K-뷰티 브랜드 믹순의 팝업 행사에 참여해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환경보호와 보호종료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믹순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팝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 소속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한인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한인 재정관리 전문기업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주최한 제10회 청소년 재정 캠프인 유스 머니 캠프가 지난 금요일 13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됐습니다. 행사는 PCB은행과 가주한국기업협회가 후원했으며 금융 및 세금제도 그리고 청소년 개인 금융관리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지난 목요일이죠. 이 한국과 체코와의 경기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앞에 있는 소위 윌셔 잔디광장이라는 곳에서 단체 응원에서 같이 응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는 지인들과 함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도 목요일 역시 한국팀이 이제 멕시코와의 대일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경기를 하게 될 목요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컨디션 조절이죠. 우리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시험 당일 며칠 앞두고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공부를 다 해놓고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지난 주말 동안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마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제 오늘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나흘 뒤면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열리는데요. 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는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5: 네, 먼저 우리 축구 대표팀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우리 대표팀 오늘은 훈련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가족을 만나서인지 표정은 모두 밝았고요. 훈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뛰면서 체온을 높였고 곧이어 패스게임을 하며 발끝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했던 김태현과 배준호 선수도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2차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체코의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고 토너먼트 진출에 성큼 다가선 축구대표팀은 내친 김에 조별리그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 멕시코와의 대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A조에서 나란히 1승씩 거두고 있어서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6: 네, 우리 대표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승부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4: 네,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했던 이 멕시코 응원단을 이번에는 적으로 만난다는 건데요. 5만석 가까운 과달라하라 경기장이 멕시코의 상징색 초록 물결로 도배되고 또 엄청난 응원도 펼쳐질 텐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멕시코의 지휘봉을 잡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과 우리 이강인 선수의 사제 대결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강인을 아들로 호칭할 정도로 애정이 유별났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이 팀 전술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요.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주요 리그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별한 관계의 감독과 제자가 이번에는 맞대결 상대로 만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황희찬도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동료였던 라울 히메네스와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되는 등 멕시코 팀과는 얽힌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별리그 2차전이 기대되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부터는 전술 다듬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차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관중 속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영상 뒤쪽에 앉아있던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웃는 모습이 그대로 유튜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자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즉 한국에 있는 한국인 네티즌들이 이 남성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의 한 경기장에, 그것도 수만 명의 관객 중에 한 명인 이 남성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이 남성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항협회 회장으로 확인돼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신원을 찾아낸 한국의 네티즌들은 즉각 FIFA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국가적인 망신이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토목협회 회장직에서 지난 주말에 즉각 물러났습니다. 공식 사과문도 SNS에 게시했는데,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임하고 있는 토목공학협회 회장에서 나는 즉시 물러나겠다라면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FBI보다 더 빠르고 더 무서운 한국의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월드컵 경기가 네 경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에 지금 경기가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이라는 좀 많이 확대된 그런 나라가 참가를 하게 돼서 그런지 생전 좀 처음 들어본 그런 좀 생소한 이름의 나라들도 있었죠. 엊그저 경기했던 뭐 퀴르소 나라는 그런 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스페인과 경기를 벌이는 나라의 이름은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자, 일단 두 팀의 경기는 30분이 지났습니다만은 0대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잠시 후 LA 시간으로 12시에는 벨기에와 이집트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사우디와 우루과이와의 경기,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이란과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시간대에 가서는 벨기에와 이집트, 이두 나라가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겠네요. 한 1시간 정도, 전반전 정도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겠네요. 12시 벨기에와 이집트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 경기도 좀 관심이 됩니다. 바로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이란과 뉴질랜드와의 경기인데, 요게 이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 경기도 현재 오늘 저녁에 큰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부정맥이 전기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렇게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런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0: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0: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1: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0: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1: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0: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1: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0: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1: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오렌지 카운티 살인사건 용의자 한인 라오스에서 체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서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FBI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 31살의 김명진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씨는 2016년 6월 27일 북가주 세노세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범은 원래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서 엉뚱한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8년 9월 5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 크리스토퍼 김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만은 라오스에 체류 중이던 최근에 여행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FBI는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라오스는 그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한 이후 미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미국 송환 직후 북카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기소된 김 씨는 이 지역에서 먼저 재판을 받은 후에 오렌지 카운티로 옮겨져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수배를 받는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정의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라며 법의 팔은 길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정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새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거둬들이면서 흥행 대박을 시사했습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지난 주말 개봉 사흘 만에 북미에서 4,400만 달러, 해외 73개국에서 4,89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서 총 9,29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박스 오피스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숨기려는 정부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전 인류에 알리려는 대립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제목 디스클로저 데이는 그래서 번역하자면 뭐 폭로일, 폭로의 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T. 등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내세운 영화를 여러 차례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다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나는 항상 갖고 있었다라며 우리가 우주에서 하나뿐인 지적 생명체라는 건 불가능하며 또 매우 오만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 직후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당분간 박스 오피스에서 좀 더 선두를 오래 달려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비로 1억 1,500만 달러, 마케팅비로 8천만 달러를 들인 이 디스클로저 데이의 손익 분기점은 대략 약 3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나토 지원을 위해서 유럽에 배치한 전투기와 군함 등을 대폭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이달 초 문서를 통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부 확인한 이 문서에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F-16 및 F-15 전투기를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감축하고 해상 정찰기를 26대에서 15대로 그리고 공중급유기 8대는 전량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감축 일정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유럽에 제공을 해온 이 보호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사령부도 각 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군 군사적 자산 감축에 따른 공백을 유럽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메울 준비를 하라라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에 달아나는 장난을 반복한 아이들을 공격한 뒤에 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집안으로 끌고 간 한 5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체드 라슨이 지난 1일 이웃집 덤불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아이들을 공격한 뒤에 납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습격에 아이 두 명이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이 중에 한 명은 도망쳤지만 다른 한 명은 붙잡혔습니다. 라스는 해당 아이의 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망친 아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이를 붙잡고 있던 라스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붙잡은 채 이 돌로 너를 때려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먼저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남성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약 2주 전부터 아이들 무리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이 잦아서 내내 차를 타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2주 정도 후에는 아이들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초인종을 누른 뒤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한 줄로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은 그를 메롱 조롱한 뒤에 또다시 달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참다 못해서 집 밖에서 매복하고 숨어있다가 아이들을 밖에서 직접 잡았고 그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납치와 중범죄,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만일 납치와 중범죄, 폭행 등이 모두 유죄가 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요. 참고로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런 장난은 한국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배를 누르고 달아난다라고 해서 벨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딩동 디치라고 합니다. 딩동은 물론 초인종 울리는 소리죠. 그리고 디치는 사람을 뭐 따돌리거나 뭐 버리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빼먹거나 할 때도 물론 디치를 씁니다만은 사람을 따돌리거나 할 때도 이 디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딩동 디치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딩동 디치로 발생한 이번 사건 들어보니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약간은 이해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 명 딱 거기까지 라는 스위스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인구를 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런데 찬성 45%, 반대 55%로 집계돼서 결국 이 발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됐어도 추후 언제든 이런 내용의 투표는 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의 내용은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가 천만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 그리고 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한 발의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가족 초청 이민도 제한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이동 협정도 폐기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여당과 경제계는 이민 제한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스위스는 의료, 금융, 제약, 그리고 기술 분야의 상당수가 이민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노동력 부족과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게 여당과 경제계의 우려 이유입니다. 한편 스위스 인구는 현재 약 9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8%가 외국인이며 해외 출생자 비율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스위스의 정체성이 우려된다라며 인구 제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발의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왜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은 모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에서 국민들은 45%가 인구 제한에 찬성, 55%가 인구 제한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8: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영어나 또는 경기를 하는 그 국가의 해당 언어, 요 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개최국인 멕시코의 언어, 이 스페니시조차도 기자회견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제시되면서 지금 언어 차별 논란 일고 있습니다. 와이테리 보도입니다.
23: 한 기자가 네덜란드 대표팀의 기자회견에서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에게 스페인어로 질문하자 피파 관계자가 곧바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더용은 괜찮다, 스페인어로 답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파 측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용은 영어로 답변했고 이 장면이 공개되자 중남미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4: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 명, 딱 거기까지라는 스위스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인구를 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런데 찬성 45%, 반대 55%로 집계돼서 결국 이 발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됐어도 추후 언제든 이런 내용의 투표는 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의 내용은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 그리고 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한 발의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가족 초청 이민도 제한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이동 협정도 폐기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한국과 대만을 잇따라 방문하면서도 일본은 찾지를 않자 현재 일본의 IT 업계에서는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젠슨 황의 소위 재팬 패싱이 단순한 일정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혁명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해서 TSMC와 팍스콘 등 핵심적인 협력사 최고 경영자들과 연쇄회동을 했고 이후 한국으로 이동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강무 회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등 한국 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산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IT 업계에서는 이번 재팬 패싱의 의미가 단순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업 구성을 보면 젠슨 황 CEO의 재팬 패싱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젠슨 황이 시간을 쪼개서 일본을 방문해 공동 혁신을 제안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IT 기업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일본의 미래 기업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 가끔은 그 의외의 상황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음악을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 저게 어디 뭐 남미 쪽에 있는 그런 밴드의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서핑 USA 등을 부른 비치보이스의 음악이라는 걸 알고는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기분 상쾌한 그런 의외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LA 한인타운 낮 기온 조금 덥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의외성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0: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 탱자미역입니다.
0: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잃지 않으며 지금 잃고 있는 이 삶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어? 이 복잡한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요, 참 당연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진리가 담겨있네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내 것은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참 자주 현재를 비워두곤 합니다. 집은 안 비우면서. 응?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벌써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떡할까 이런 걱정거리에 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러면서도 딴 생각하고 그러지. 몸은 분명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래요. 오늘만큼은 멀리 도망치려는 마음의 손을 조용히 붙잡아서 내가 서 있는 이 방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로 다시 데려와 보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 바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아니면 말짱 황이야 이러고서 투자권이 하는 건 안 되고요.

0: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안 되지 이러면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주의하시되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머물다 오셨나요? 실제로 2010년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해요. 현대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47%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이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남겼어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내가 좋은 곳에 있느냐 맛있는 걸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해요. 마음이 자꾸 과거의 후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으로 도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뭐 삶을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마음이 또 딴청을 부리면서 저기 멀리 가버렸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조용히 다시 불러와서 이리 오너라 이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이 스마일 데이라고 그래요. 이 진짜 미소는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소를 지을 때 나는 하나의 문을 연다라고 어떤 책에서 글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보다 눈이 마주쳤는데 먼저 이렇게 눈에 힘 빼고 웃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싹 열리는 놀라운 거를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죠. 오늘이 마침 스마일 데이라고 하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또 스쳐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띄워보세요. 돈도 안 들고 세상에 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넉넉하게 웃어보시면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웃는 얼굴에 복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미소가 먼저요. 거울 보고 내 자신에게 먼저 웃어주시면서 이번 주는 목요일 또 멕시코와 한판 승부가 있어서요. 아 정말 지나가는데 멕시코 형아가 저보고 내기하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그래! 하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멕시코가 너무 세다고.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는 코리아를 밀으면서 20불 잃어버릴 각오로 그래도 오늘 스마일 짓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해서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나는가? 응?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쪽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천년 고찰 페체르스크 라브라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영적 중심지 이 페체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에 폭격을 해가지고요 막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그곳이 밤새 불타오르는 천년 고찰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우리 지구인들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전쟁은 진짜 하지 말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제 그 백악관 앞에서는 UFC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잔치 정말 뜨거웠다고 그래요.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아니 백악관을 그렇게 사적으로 활용해도 돼? 이러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오늘의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 히어렛 나오 정신 잡아야죠. 딴 생각하면 엄청난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께 우리 한인사회 문화의 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한국 문화 고국의 문화 그리워하죠. 그래서 정말 이민생활 어려울 때 패티김 언니 오셨어요. 어우 세상에 그 노래 들으면서 언젠가 생각이 나겠지 이러면서 고국의 그때의 그 이별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인타운의 우리의 노래 여기서 만들어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아티스트 또 뮤지션들을 더욱 그걸 꼭 피우게 하는 게 또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 LA 한인타운에서 36년 동안 공연 문화 그리고 또 아무튼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야, 이 노래를 정도라면 우리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모두가 함께 손에 손잡고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그런 노래를 작사하시고 또 만드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제가요 AI한테 이걸 들려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AI가 대박이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 진짜 응?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야, 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5: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바로 이 노래를 만드신 작사 작곡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0: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 노래 작사를 하셨죠?
1: 네, 뭐 제가 야, 노래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0: 와, 바로 또 이 노래 작곡은 LA K-탑 밴드의 리더 기타 또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까지 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박강서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웃음이 나는 게 왜일까? 네. 저희 캠핑을 빅베어에서 하다가 오늘 지금 아침에 막 내려오셨죠?
2: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땠어요, 캠핑?
2: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0: 간밤에 네. 혹시? 네.
2: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0: 네, 아, 네. 산에 그 모닥불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0: 불멍도 하셨나요?
2: 아, 불멍 당연히 해야죠. 아, 네.
0: 자, 대표님, 이 노래가 젊은 날의 초상이요. 이 노래를 가사로 어떻게 쓰셨어요?
1: 아, 저는 이렇게 네. 생각 저희들을 칭할 때 7080 네. 세대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죠?
0: 네.
1: 우리 아마 초대하신 우리 박강서 씨도 7080 세대이시고.
0: 네.
1: 우리 한미영 님은 80 후반 정도 세대 네, 아닌가 네. 추측하건데.
0: 그렇죠. 네네. 그건 뭐.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7080 세대를 네. 거쳤기 때문에.
0: 네. 다 뭐. 네, 아무렇죠.
1: 예, 그래서
0: 네.
1: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 젊은 날에 우리의 추억이 뭐가 있을까
0: 네.
1: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7080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문화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0: 네.
1: 뭐 그렇게 따진다.
2: 예. 그렇죠.
1: 통기타 아까 아, 우리 네. 가사에도 나오는
2: 생맥주.
0: 그러니까 통기타 하면 자동적으로 생맥주가 따라와.
1: 장발도 있고.
0: 누가
1: 네. 네.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미니스커트도
0: 아, 미니스커트.
1: 있고.
0: 아, 그렇죠. 하이힐.
1: 그런데.
0: 네.
1: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또 금지곡도 있었어요. 그때 나온 노래마다 전부 다 금지당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별거 아닌데도.
1: 더더욱 7080 음악은 나오면 다섯 곡이면 한 곡 정도는 금지곡이었던 시대입니다.
0: 아, 정말.
1: 우리가 예, 살았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네. 대학 휴교.
0: 휴교.
1: 예, 참 놀기도 많이 놀았죠. 휴교 덕분에.
0: 그렇죠. 네. 시위하느라고.
1: 네.
0: 정말 너무 많은 제재들이 네. 있었네요.
1: 그다음에 뭐 우리 저 통금 시간도 있었고.
0: 아, 맞다.
1: 네, 12시까지.
2: 통금 시간.
0: 두 분 통금 때문에 있고. 역사가 뭐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 혹시?
1: 우리 네. 강서 씨는 아마 좀
0: 있었을
1: 그런 추억이 많았을 거예요.
0: 네. 네.
2: 글쎄 뭐 네. 크게 별 추억은 없고요.
0: 네.
2: 통금에 관해서는
0: 네.
2: 이게 젊은이들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뭐 금방 순삭이에요.
0: 그죠. 버스도 끊기고 택시비가
2: 네,
0: 어디 있어.
2: 당황하게 되고 한 번은 그 예전에 그저 파출소라고 그러잖아요.
0: 네.
2: 파출소 통금이 이제 오바돼서 시간이
0: 네. 네.
2: 하루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0: 너무 고맙다. 모두가 있었는데 파출소에서 네. 재워줬어.
2: 네.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날의 조상을 배경으로 그 가사의 배경은
0: 네.
1: 그 노래에도 나옵니다만은 신촌의 백양거리가 나와요.
0: 아, 백양로가.
1: 네. 네. 그러면 꼭 백양 그러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그 중심 교통 도로잖아요. 근데
0: 아, 백양로가 그러니까
2: 그게 신촌역에서 이렇게
0: 신촌역에서
1: 신촌역에서
2: 네, 내려와서
0: 갈비집 있는 골목
1: 정문을 관통하는
2: 네.
1: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거리지만은
0: 네. 네,
1: 백양역 거리라 그러죠.
0: 네.
1: 백양역 거리가 꼭 연세대학교만의 거리는 아니고
0: 네. 네,
1: 신촌 일대 대학생들
2: 그러니까 이대도 네. 있고
0: 네.
2: 뭐 연대도
1: 아마 우리
2: 있고.
1: 한미역 씨도 백양역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백양 메리어스가 생각이 안 나요. 야, 그래서요. 백양로
1: 젊은이들이 그 추억이 신촌 일대 젊은이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백양로.
0: 아.
1: 그것도 이 노랫말 가사에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또 한 곳을 제가 지적한 곳은
0: 네.
1: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0: 아, 마로니에.
1: 네네.
2: 빼놓을 수 없죠.
0: 네. 네. 네.
1: 대한민국 공연 예술 및 젊음의 중심지가 대학로의 마로니에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죠?
0: 네. 네.
1: 그 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문화 예술 거리인데 우리 대학로 그러면 참 제가 부러워하는 곳이 120개의 소극장이 있잖아요.
0: 120개나 돼요?
1: 예, 120개가 되죠. 그게 365일 24시간 연극 무대가 오릅니다.
0: 근데 네. 우리 한인타운에는 한 개도 없네.
1: 네, 참 항상 우리가 부러워하고
0: 네. 네,
1: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런 대학로 같은 곳은 없을 거예요. 네, 참 문화 강국이죠. 문화 특구라고 저는 이렇게
2: 네. 네,
1: 표현을 네. 하는데
0: 우리 대표님이 진짜 연극 공연 진짜 많이 올리셨잖아요. 뭐 가수 공연뿐만 아니라 저
1: 대학로가 네.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1985년도인데
0: 네.
1: 사실 저는 1982년도에 이민을 왔거든요.
0: 네.
1: 제가 이민 오고 난 다음에 대학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은 네. 제가 아까 지금 연극을 하셨다 그랬는데
0: 네.
1: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꼭 서울 방문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 대학로가 제 사무실이에요.
0: 아. 네.
1: 그게 또 소극장도 하나 있었고
0: 저는 네. 대학로에 그러면 오감도라고 아세요? 피자. 한국의 처음의
1: 아,
0: 피자.
1: 뭐.
0: 응. 거기서 제가 피아노 쳤어요.
1: 그러셨군요. 네.
0: 30분 치고 나는 언제 저 피자 먹나 이러면서 진짜.
1: 예, 대학로 가면 또 감성 카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 속에 마로니에 공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0: 네.
1: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곳이 뭐 재즈 스토리 같은데
0: 아,
1: 뮤지컬 펍 뭐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0: 네.
1: 두이 카펠라라고 하는 곳.
0: 카펠라.
1: 네,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라이브 카페였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었고,
0: 네.
1: 50년 역사를 자랑한 항림다방 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러니까 이 추억과 감성이
0: 네.
1: 쌓여 있는 곳이 대학로이기 때문에
0: 네.
1: 제 노래 가사에 백양로와 마로니에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0: 네.
1: 우리가 그 당시에 70년도, 80년도에 대학 그 우리 젊은 시절의 문화라고 하면 뭐 신촌일 때
0: 네.
1: 그때는 홍대가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0: 그쵸. 네,
1: 신촌일 때 광화문,
0: 네.
1: 뭐 종로,
0: 음?
1: 또 나가면 명동,
0: 네.
1: 뭐 무교동, 뭐 그 일대를 네. 청년 문화 특구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청년 문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0: 네.
1: 그걸 이제 집대성해서
0: 네.
1: 제가 노래말 속에 백양로와 마로니에 공원이 예, 들어가게 된 겁니다.
0: 네. 네네. 이 가사가 너무 주옥 같아서 들으면 이렇게 쫙. 아니, 그래서 이 노래 작곡을 우리 박강서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2: 네네.
0: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이 곡을 처음 제가 이제 우리 저 이광진 대표님이
0: 네. 네,
2: 저하고 이제 호영호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0: 네.
2: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열성적이고
0: 네. 네,
2: 공연 특히 뭐 공연 이런 쪽으로 연극 공연도 많이 하셨고 또 한국의 저 지인에 가까운 가수들 여러
0: 네.
2: 그
0: 그런 공연도 분도, 많이 하셨죠.
2: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형 그냥 곡 하나 남겨 보시면 어때요?
0: 제가 네.
2: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0: 네.
2: 거기에 대해서. 형 내가 곡은 내가 작곡을 할 테니까
0: 네.
2: 한번 작사를 멋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0: 아,
2: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곡이.
1: 제가 조금 부언하자 그러면
0: 네.
1: 우리 저 박강서 씨를 제가 만난 것은
0: 네.
1: 케이스 만남은 한 10년 정도예요.
0: 네.
1: 예, 사실은 우리 박강서 씨는 1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고
0: 네. 뭐
1: 저는 알다시피 좀 오래됐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은 제가 박강서 씨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0: 한국에서 뭐 템페스트
1: 네 어? 그러니까요.
0: 예. 김도양 밴드
2: 네,
1: 그러니까
2: 네.
1: 한국에서 뮤지션들이 미국에 오시면 꼭 우리 박강서 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차에
0: 네.
1: 한국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말하셨던 템페스트 리더 되시는
0: 네.
1: 우리 장계연 선배
0: 네.
1: 또 김도양 선배께서 전화가
0: 네.
1: 왔어요.
0: 네.
1: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미국을 간다.
0: 네.
1: 박강서 이광진 대표도 알 거야.
0: 네.
1: 제가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너희 식구처럼 마중해 달라. 그래서 제가 공항 픽업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0: 야, 그런 인연이군요.
1: 예,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2: 처음 네. 듣는 얘기예요.
1: 네.
2: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제 에이콤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참 많이 했죠.
0: 네.
1: 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 박강서 씨가 온 몇 년 사이에는 팬데믹 시절이에요.
0: 아, 네.
2: 사실 시기였죠.
1: 한 2, 3년 동안 네. 뮤지션들이나 음악 예술인들이 활동을 전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0: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1: 그렇죠. 공연 기획사는
2: 굉장히 암울했죠.
1: 에이콘도 네. 마찬가지였지만
0: 네.
1: 그 시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네. 무슨
2: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처음에 받았는데 예. 이제 형이 이제 한 그 후로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예. 그 근데 봐 너무 좋은 거예요.
0: 한번 들어볼까요?
2: 우리들의 노래요. 그야 네. 그야
0: 우리들의
2: 진짜.
0: 노래.
2: 예.
0: 예. 자,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 작사 그리고 LA 최고의 밴드 LA K-탑 밴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박강서 기타리스트가 작곡하신 노래 제목은 젊은 날의 초상.

0: 또 생각이 나면서 네. 아, 가사 너무 잘 쓰셨네요.
1: 저는 그냥 제가 습작처럼 네. 좀 지금 글이 네. 작곡가 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탄생할 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0: 네. 이게요. 저는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웠어. 질리지가 제가 질려하거든요. 쉽게. 근데 이 노래는 질리지가 않네요.
1: 사실 가사 자체는 올드한 가사거든요. 네. 그냥, 어? 그런 가사들인데 네.
0: 젊은 날의 초상.
2: 네네. 아 근데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0: 너무 위로가 돼 가사가.
2: 네, 제가 이걸 처음 받고서 한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곡을.
0: 네. 네.
2: 세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네.
2: 이게 그 정도로 애착이 갔던 그런 네. 그때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곡 중에서 그나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좀 더 대중적인 게 어떤가 생각해서 네.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0: 제가 그 다 들어봤는데 저 전주에 따라 이러면서 파도가 느껴지고
2: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 갈매기가 유영하는
0: 아.
2: 네, 그 느낌을 그 네. 전주에 그
0: 전주가 바로 네. 그래요. 한번 살짝 전주만 소개해드리면

0: 우리 인생의 파도와 같은 네. 나는 갈매기가 돼요. 특히 일렉트로닉 그 기타 연주를 와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0: 네. 네.
2: 그 새로운 화성,
0: 네.
2: 그 보컬에 대한 힘이죠. 그것도 강하지만은 악기 네. 편성에 성공한 곡이 아닌가.
0: 네.
2: 현악기와 어쿠스틱 기타가 같이 네. 어우러지는
1: 맞습니다.
2: 이런 곡으로 편성했다고 작곡했다고 하는 것은 참 뛰어난 작곡 실력이죠.
0: 네. 네.
2: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더 빛난 게 아닌가.
0: 네.
2: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LA 한인타운에 우리의 노래가 생겼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에이콤 이건진 대표가 작사하시고 우리 박강서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젊은 날의 초상인데요. 우리 박강서 선생님이 팬데믹 때 진짜 힘들었을 때 만드신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아,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드셨고 또 어떤 곡인지 잠시 오늘 말씀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그 노래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우리 함께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 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장.

0: 6월 24일 위셔 잔디 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03-3838-8899 세종 바이오텍.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구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의 대박세일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와 기타리스트 박강서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우리 젊은 날의 초상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노래 좋았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란 곡인데요. 우리 박강서 선생님, 네. 이 곡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어요? 작사 작곡 다 하셨는데.
1: 제가 그 시기가 2020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팬데믹이 바로 터지고. 아,
0: 네.
1: 정말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네. 그런 사건이었고 그 시간이었는데,
0: 네.
1: 공감할 만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0: 네.
1: 근데 다 같이 함께 막, 네. 이런 느낌인데 함께가 안 되잖아요. 격리되고, 네. 그때 상황이.
0: 그렇죠.
1: 그래서 곡은 만들었지만 발표를 못했습니다.
0: 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기쁨이었는지. 그렇죠. 뒤늦게 깨닫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이건진 대표님은 이 곡을 듣고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우리 박강서 씨가 기타만이 아니고, 뭐, 네. 우리가 기타리스트 박강서 씨 이러는데,
0: 네.
2: 기타는 신의 경지고,
0: 네, 뭐,
2: 네,
0: 뭐,
2: 그다음에,
0: 네,
2: 우리가 알다시피 LA의 3대 기타리스트라고 제가, 네. 칭할 정도로, 네.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고, 또,
0: 네.
2: 보고,
0: 네.
2: 창작곡에 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예, 그래도, 네. 본인의 발표이기 때문에,
0: 네.
2: 예, 창작곡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0: 네.
2: 아마 예, 그 45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삽입될 수 있는,
0: 아.
2: 예, 노래인데,
0: 네.
2: 예, 이 노래는 아주 뭐 그 우리 음악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멜로디와 노랫말이 아주 돋보이는 음악이라고 나는 이렇게,
0: 네.
2: 얘기를 하고 싶고,
0: 네.
2: 그다음에 우리 저 그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Time to Say Goodbye를,
0: 네.
2: 연상시키는 클로스 오브 듀엣곡이 아닌가.
0: 와.
2: 제가 이렇게까지 좀,
1: 아,
2: 예, 칭송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2: 네.
0: 저는 이 노래가요. 손에 손 잡고, 이것처럼.
2: 버금가는, 네. 손에 손 잡고, 네. 버금가는, 네.
0: 우리 한인들의 앤썸. 응?
1: 예, 네.
0: 우리 한인들의 주제 찬가 정도. 뭉칠 수 있는 통일가 정도 되지 않을까.
2: 그거, 네. 예,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만들면 또 되죠.
0: 네.
1: 그래서 뭐,
0: 네,
1: 이강진 대표님 필두로 해서,
0: 네.
1: 그 노래가 혼자 부르는 것보다 여럿이, 네. 부르는 게 더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걸 들어보시면, 네.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녹음을 다시 해서,
0: 네.
1: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부르는

0: 그래서요, 제 생각도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또 우리 굿모닝 차차차에서 네. 하나의 캠페인으로 이 노래를 부르실 분을 찾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1: 그럼요, 너무 좋죠.
2: 지금 제가 그 노래 대해서 하나 부언해 드릴게요.
0: 네.
2: 그런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인데
0: 네.
2: 저희가 발표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0: 네.
2: 제가 박강서 씨랑 저랑
0: 예.
2: 또 한 분과 함께 뮤지컬 네.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2: 예, 제가 그 자꾸 팬데믹 시절에 만든 노래 중에서
0: 네.
2: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내 사랑 코리아타운이라는 노래가 뭐 그동안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소개된 걸로 아는데
0: 네.
2: 예, 그 노래를 가지고 아주 좋은 극작가를 만나게 되어서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0: 네.
2: 생각이 있어 가지고
0: 네.
2: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극작가는 또 아주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0: 네.
2: 주말에 영화 음악을 소개하시는 이훈구 기자가 있습니다.
0: 아오, 네, 대단한 그쵸? 분이죠. 네네. 이훈구 기자님.
2: 이훈구 기자가 네. 한국에서 영화 제작, 연극
0: 네.
2: 제작
0: 네.
2: 쪽에 많이 관여하신 분이고 또 극작가로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0: 네.
2: 그래서 이분도 우리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로 해서
0: 네.
2: 뭔가 타운에서 뭐 하나 남기자는 의미에서
0: 네.
2: 자 우리 작곡가도 정해졌고,
0: 예, 네. 극작가도 있고,
2: 극작가도 있고,
0: 네.
2: 안에 들어간 노래만은 또 제가 만들고,
0: 네.
2: 그 다음에 이제 배우를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A컴에서 극단 A컴도 몇 년 전에는 조성이 되었댔어요.
0: 네. 네.
2: 그걸 중심으로 해서
0: 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뮤지컬 하나 제작하자는 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데
0: 네.
2: 그 뮤지컬 속에 이 우리들의 세상도
0: 들어가는
2: 곡이 되면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0: 네.
2: 거기다 조금만 더 얘기 드리자면 사실 우리 한미옥 씨도
0: 네.
2: 대학 시절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연극을 하셨고
0: 네.
2: 그다음에 또 사회에 나오셔가지고도 극단 광장에서 연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뮤지컬.
2: 네, 뮤지컬 하셨고.
0: 네.
2: 그러니까
0: 민서 오빠랑 천서 네. 오빠랑
1: 참여하셔야죠.
2: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배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 뮤지컬을
0: 예.
2: 한미 합작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0: 아~
2: 네네. 제가 3년 전에 그 우리 대학로에 있는
0: 네.
2: 제가 그 관여하고 있는 예, 글로브 극장이라고 하는 연극팀이 있어요.
0: 네.
2: 그 팀 배우들이 3년 전에 와가지고 윌시의 이별 극장에서 동침이라는 연극을 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연극이 있어요.
0: 네.
2: 그 연극 배우들의 일부를
0: 예.
2: 예, 우리가 다시 좀 LA를 모셔가지고 우리 LA 연극 배우들과 합동으로 이 뮤지컬을 제작하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는가.
0: 네.
2: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작업을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0: 네.
2: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2: 그 뮤지컬 속에
0: 네.
2: 우리들의 세상이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네.
0: 네. 박강서 작사 작곡 우리들의 세상.

0: 가사도 진짜 감동이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해줄래 했더니 AI가 한 줄 평가. 웅장한 코러스와 함께 모두가 떼창을 하며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앞으로 LA 한인사회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서 상징적인 한인사회의 앤썸 찬가로 자리 잡기 손석이 없는 대작입니다. 이렇게 AI가 평가를 하셨어요. 대박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1: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2: 후렴부분 샤우팅이 아주 네. 특출하잖아요. 그죠? 네.
0: 하늘 이 부분이요. 마음의 위로가 팍 되면서 막 힘이 불끈 솟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피릿을 네. 갖고 있어 노래가. 와 정말 오늘 우리들의 초상 우리 에이콤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고 또 박강서님의 작사 작곡하신 그 우리들의 세상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걸어오신 30년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또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문화가 한국을 넘어 이곳 현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답게 꽃필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미주 한인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이제 금방 우리 함영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35년의 문화활동을 여기서 펼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연극을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은 이제 일단 좀 적고 네. 이제 좀 뜻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0: 네.
2: 우리가 한국을 보면 가수 선발대는 많잖아요.
0: 네.
2: 예. 근데 그분들 단점이 뭔가 하면 선배들의 곡, 남의 곡 가지고 부르잖아요.
0: 네.
2: 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미주교포 작곡 오디션 대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럼 그게 창작곡이 되잖아요. 그죠?
0: 네.
2: 예, 사실 K-POP 한류 원천도 이 창작곡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0: 네.
2: 우리 오늘 BTS가 있게 된 거는 피독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0: 네.
2: 강효원 씨가 있었고 뭐 빅뱅이나 블랙핑크가 있었던 것도 테디박이라고 하는 재미 교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탄생해서 오늘 이렇게 K-POP 한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0: 네.
2: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창작곡의 힘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창작곡 오디션 선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자동적으로 가수도 네. 발굴이 되어서
0: 네.
2: 그분들을 도리어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일을 네. 우리가 LA 한인사회에서 먼저 시작해보자. 네. 작게나마 네. 그러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 저 라디오 서울에서 앞장서 주신다면
0: 네.
2: 저희들하고 같이
0: 네.
2: 이 프로그램을 하나 둘 천천히 네. 한번 기획해봐도 좋지 않을까
0: 아.
2: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1: 너무 좋은 일이죠.
0: 네. 문화는 우리 힘이에요. 김구 그럼요.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한인사회의 힘을 키우려면 여기서 우리 문화가 꼭 펴야 돼요.
1: 젊은 친구들도 네. 등용을 해서
0: 네.
1: 또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도 되고
0: 네.
1: 좋은 정말로 멋진 곡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0: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시기 전에.
1: 하여튼 뭐 우리 저 이광진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콤비가 돼서 곡도 만들고 그런데 좀 곡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한 그런 음악회나 그런 거에 제가 또 많이 참여를 해서 도움이 드릴 수 있으면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를 좀 해야죠 이제는.
0: 네. 두 분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에이콤 이광진 대표가 작사,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 박강선님이 작곡하신 젊은 날의 초상 듣고 계십니다. 두 분이 선물해 주신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세상, 이 두 곡이 LA를 넘어서 미 전역에 또 전 세계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후니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후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M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건강의 시작.
0: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후니훈이 어서오세요.
1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라돌이 후니훈이 허는입니다.
0: 그 얘기 하려고
14: 보라돌이
0: 아니 남자분들이 보라색을 잘 안 입는데
14: 왜요?
0: 아니 의외로 보라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
14: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14: 신문지를 걸쳐봐라 안 어울리나.
0: 아, 그대는 보랏빛 향기 이 노래도 생각이 네. 나고
14: 가사를 마음대로 부르시는군요.
0: 그대 보랏빛 향기 언젠가는 강수지 언니를 만날 거야.
14: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0: 그렇죠.
14: 근데 저는 원곡 말고 네. 크립비가 부른 약간 락 버전.
0: 아, 락 약간, 버전
14: 약간 남자 느낌이
0: 그렇죠.
14: 그런 걸로 하시죠.
0: 주말에 아주 뜨거웠어요. 축구부터 해서
14: 축구가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0: 네, 다 봤어요?
14: 다는 못 봤지만 네. 거의 다 봤어요.
0: 아, 그래요?
14: 하다못해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다 봤는데
0: 네.
14: 야, 이거 뭐 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결과도 네. 있지만 생각도 못 해도 결과들이 의외. 와.
0: 야.
14: 이번 혹시 그 크라카오
0: 예. 네.
14: 보였어요?
0: 예? 네?
14: 크라카오 이번에 독일이랑 붙은
0: 몰라 못 봤어. 그거.
14: 7대 1로 졌는데 졌지만 정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가슴 뭉클하다고.
0: 젖잘싸.
14: 아니고 젖지만 잘 싸웠다.
0: 젖에다가 잘 싸면 어떻게 하지?
14: 아니야.
0: 아니 누가 근데, 만든 말이에요? 젖잘싸가 있어요?
14: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아, 요새 MG가 다 쓰죠. 다 네.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 네. 아 진짜. 근데
0: 네.
14: 7대 1로 졌는데
0: 네.
14: 독일이 처음에 1대 0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넣었어요.
0: 네.
14: 근데 바로 1대1로 따라잡은 거야. 근데 이 나라 팀이
0: 네.
14: 처음 월드컵 본선 출전했고 첫 골이에요. 월드컵 첫 골.
0: 그날의 이름이 뭐라고?
14: 크라카오.
0: 크라카오? 야,
14: 근데
0: 이름도 신기하다.
14: 거기에 첫 득골을 넣었잖아. 1대1까지 가서 대등한 경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엄청 뚫게 맞았는데
0: 네.
14: 선수가
0: 네.
14: 온몸을 던져서 막 공을 막는 거야. 야, 그걸 보면서
0: 네.
14: 진짜 열심히 한다. 응원.
0: 네.
14: 그 팍스 뉴스 서머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0: 네.
14: 몇백만 명이 봤는데 댓글이 전부 다 독일은 당연히 잘했지. 잘했는데 네. 전부 다 응원하는 QR코드 너 너무 잘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스포츠맨십을 배웠다.
0: 네.
14: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나도 열심히 뛰고 막 당연히 진 게임이잖아요.
0: 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막
0: 야.
14: 진짜 막 골키퍼가 안 되는 걸 수비수가 몸 던져서 막 막는데.
0: 네.
14: 야, 내가 그거 보고 진짜 거기 감독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0: 누구예요?
14: 아드보카트. 옛날 2005년 6년 대한민국 감독을 맡았던 그 분이 지금 거기 명장으로 계신 거예요.
0: 아드보카트.
14: 싹 카메라 주나도 저분이 저기 있지. 야, 이게 뭔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네. 거죠.
0: 우리 한번 응원해 줘요. 그
14: 크라카오.
0: 네. 크라카오. 크라카오. 짝짝짝짝.
14: 네. 아니 근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네. 브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0: 저는,
14: 생각도 네. 못했던
0: 헤이디하고
14: 하이디,
0: 스위스.
14: 그러니까 와, 아니 스웨덴 잘하더라.
0: 헤이디도 50년 만에 나왔어요.
14: 아 그렇다 맞아.
0: 그래서 스위스가 2대 0으로 이길 거라고 네. 했는데 1대 1 했잖아.
14: 근데 하이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큰 지진 때문에 그쵸.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나라고 네, 네. 제 지인분들 거기 막 출장 가시고 그랬거든요.
15: 네.
14: 근데 되게 그랬는데 이 나라가 이제 다 월드컵 나와서 하니까 그것도 약간 물컹하더라고.
15: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14: 축제지 난리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5: 사는 낙이 조금 생겨서
14: 그러니까
15: 이걸로 잘 우리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서
14: 정말로
15: 힘냈으면 좋겠어요.
14: 맞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오늘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또 경기들이 네. 있거든요.
15: 네.
14: 아 정말 일을 못 하겠어요. 어떡하지?
15: 아, 어떡하지? 아 이럴 땐 즐겨야 돼. 어떻게?
14: 아, 즐겨야 돼. 이럴 때 뭐 4년 한 번 오는데 뭐.
15: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후니 네. 후니가 뽑은 2026 월드컵 우승 예상 종합 탑 10을 뽑으셨어요?
14: 그렇죠. 월요일을 함께하는 순매남 시간에 네. 순을 먹이는 남자 시간에 네. 오늘은 월드컵 특집으로 네. 이번 2026년 월드컵
15: 네.
14: 북중미 월드컵 과연 누가 우승할 것이냐.
15: 네. 우리 훈이 씨는 네. 어디를 뽑았죠?
14: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을 뽑았죠.
15: 그랬어요? 포르투갈, 저도 포르투갈인데. 네.
14: 언제부터요? 왜 갑자기 따라오세요?
15: 아니, 나는 훈이 씨가 포르투갈 찍은 거 생각 못하고.
14: 저는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알죠.
15: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을 할까 포르투갈을 할까 하다가 포르투갈. 아,
14: 정말요?
15: 응, 제가 좋아하는 나라라.
14: 아, 그래요?
15: 같이 우리 안 돼. 딴 데를 해줘야지. 둘 다 다 포르투갈 하면 어떡해.
14: 아, 바꾸세요 그러면.
15: 스페인.
14: 오늘
15: 한국, 대한민국.
14: 오늘 얘기를 들 아주 대한민국 좋다.
15: 오늘
14: 탑10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15: 네. 자, 제 1위는
14: 아니죠. 거꾸로 가야지.
15: 네.
14: 10위부터 발표할게요.
15: 네.
14: 탑10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꾸민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말까지 경기를 보고
15: 네.
14: 어제 밤에 경기가 끝난 것이 다 보고
15: 응.
14: 판단한 아. 전체 미디어와 모든 평가를 정말 짜집게 한 겁니다.
15: 1차전 이제 커튼이 열리고 과연 그 보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14: 왜냐면 하기 전에는
15: 모르지.
14: 얘가 이럴까 이럴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막 이변이 일어난단 말이죠.
15: 네.
14: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15: 아, 자 10위는
14: 자,
15: 누굴까요?
14: 10위 이번 2026 올림픽 아 올림픽 다 월드컵 1등 할 수 있는 것 중에 탑10 10위는 빰빰 와, 박자 언제 들어봐야 돼? 콜롬비아!
15: 콜롬비아!
14: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15: 커피, 커피, 커피.
14: 네, 콜롬비아 커피 진짜 맛있죠? 10위는 콜롬비아인데요.
15: 네.
14: 가장 눈여겨볼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라는 선수입니다.
15: 네.
14: 그리고 콜롬비아는 거의 다크호스에 1등 할 수 있는 나라인데
15: 네.
14: 사실 콜롬비아 이번에 굉장히 높게 봐요, 평가를. 남미 특유의 경기력이 좋고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그리고 날씨, 이번에 그 높은 지대, 고산지대 네. 날씨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
15: 아, 콜롬비아.
14: 그래서 콜롬비아가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게 10등이에요.
15: 10제 네. 10위로 올랐고요.
14: 10위로 올랐고요.
15: 9위는
14: 9위. 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벨기에.
15: 벨기에.
14: 네, 별기에. 벨기에. 아. 자, 벨기에가 9위인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15: 네.
14: 벨기에 잘하죠.
15: 케빈
14: 더 브라위너. 케빈 더 브라위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케빈만 외우세요.
15: 네.
14: 벨기에가 경기할 때는 케빈을 보세요.
15: 네.
14: 근데 이분이 아, 이분이 아니다. 벨기에가 네. 편성이 좋아. 그래서 16강까지는 무난히 갈 거고요.
15: 네.
14: 근데 조금 벨기에 예전에 정말 최강의 벨기에 때보다 조금 못해서
15: 네.
14: 우승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사람들이 뭐 예상을 8강 정도 하겠다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9위에 들어갔고요.
15: 네.
14: 8위는 야 이번에 일본이랑 했죠. 주말에 어제 네덜란드.
15: 네덜란드.
14: 네덜란드가 여러분. 전력이 기가 막힙니다. 전력은 좋은데
15: 네.
14: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말까지 평가전을 네. 한 거 포함했기 때문에 네. 8위로 떨어졌어요. 원래 탑5 안에 들었는데
15: 네.
14: 푹 차면 그냥 날라와서 핑 헤딩하면 그냥 들어가고
15: 네.
14: 막 공을 차주면 그냥 발로 그냥 발리슛 하면 그냥 들어가고
15: 네.
14: 너무 쉽게 골을 넣어요.
15: 독일은 이상하게 그런 어떤 그
14: 전차 무대 있어.
15: 전차 무대.
14: 근데 얘네, 이분들은 진짜 골을 쉽게 넣어요. 막 개인기가 휘날리지도 않은데
15: 응.
14: 그냥 눈 떠보면 골로 있고 막 그래.
15: 독일이
14: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5: 네.
14: 아직 우승까지는 모르겠다.
15: 네.
14: 근데 흐름이 좋다. 그래서
15: 네.
14: 7위에 됐고요.
15: 네.
14: 6위. 아 의외입니다. 6위가 브라질입니다.
15: 브라질.
14: 브라질은 보통 탑3 안에 들어가는데
15: 네.
14: 이번에 브라질. 왜?
15: 왜?
14: 모로코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주말에.
15: 진짜요. 이변이죠.
14: 이변이죠.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15: 네.
14: 물론 모로코 잘해요. 잘하지만
15: 네.
14: 브라질인데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른다.
15: 네.
14: 라는 그 판단 안에 점수가 쫙 깎여서
15: 네.
14: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15: 네.
14: 5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1위를 뽑은 나라입니다.
15: 네.
14: 뭐 미옥 씨도 뽑으셨지만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요 두 명 아주 유명하죠. 호날두는 뭐 말할 필요 없죠.
15: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14: 마지막 41살인가?
15: 응,
14: 뭐 그래도 어리지만 뭐 선수 중에서는 네. 그 후 이거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 아, 포르투갈이 바로 5위를 네. 꼽혔어요.
14: 이 호날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위를 하느냐 5위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네. 4위부터 이제 막강하죠.
15: 네.
14: 네, 메시가 있는 한 아르헨티나는 언제나 1위 후보입니다. 하지만 4위에 들어갔습니다.
15: Don't cry for me
14: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네. 왜냐? FIFA 랭킹 1위예요. 현재 아~ 아르헨티나. 그런데 지난번 경기 때 1등을 했어요. 네. 우승을 했어요.
15: 네.
14: 역사상 디펜딩 챔피언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 아~
14: 2회 연속 우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1등 못할 것 같다. 징크스 때문에.
15: 네.
14: 그리고 메시도 조금 이제
15: 2연패한 나라는
14: 있었는지 제가 역사 좀 모르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대요.
15: 오, 그래요.
14: 근데 일단 메시도 나이도 들었고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3위.
15: 4위. 자, 3위는?
14: 3위는 바로 잉글랜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5: Oh, yeah.
14: Cup of coffee야.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3위. 저는 잉글랜드 1위 뽑을 줄 알았는데 요새 엄청납니다 이 친구들이.
15: 네.
14: 뭐 케인 있죠, 벨링엄 있죠, 라이스 있죠. 그냥 뭐 가장 주드 벨리엄 그다음에 케인 이런 우리 옛날 손흥민 선수하고 듀오였던 이제 케인 선수 이런
15: 손흥민
14: 분들이
15: 선수의 친구들이 있어
14: 최상위권의 공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잉글랜드가 우승할 확률이 3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5: 네. 자 그렇다면 2위는
14: 2위는 돈 벌다 나죠. 내 돈 벌어줘.
15: 이글레비디. 아니다.
14: 아, 이름은 독일이죠.
15: 주댐무.
14: 주댐무. 주마펠 쭈티큐티 뭐 이런 거 있잖아.
15: 레토타포타비앙
14: 프랑스. 아 그렇지. 돈 벌어다 나죠. 프랑스. 프랑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표적인 선수 누가 있을까요?
15: 프랑스.
14: 이건 아셔야 돼.
15: 옴바페.
14: 킬리안 옴바페. 이건 아셔야 돼.
15: 옴바페 이건 알죠.
14: 옴바페는 지금 메시와 호날두 다를 계승하는. 네. 최고의 선수입니다. 음바페. 프랑스가 2위. 일단 피지컬 경험 선수 중에 최고예요.
15: 네.
14: 최고인데 킬리안 음바페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프랑스가 우승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 지난번에 2등했거든요. 아쉽게
15: 네.
14: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전에서 결승차이 졌기 때문에
15: 네.
14: 승부차기에서 프랑스가 네. 이번에 1위하지 않을까.
15: 네.

0: 네. 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1: 누굴까요? 대망의
0: 1위 우선순위 이 후보.
1: 탑10의 1위는
0: 뭐 이거 뭐지? 히하
1: 투 플라멩고.
0: 음식 뭐 있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있죠?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섞인 거?
1: 볶음밥.
0: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산물 이렇게.
1: 그니까요.
0: 그 뭐야? 맛있는 정말. 거. 무슨 빠종? 뭐 이런 거 있잖아.
1: 더 해봐요.
0: 빠야. 스페인. 스페인이 전체 모든 지금 도박사들 표명해서 네. 모든 AI가 뽑는 우승 확률 1위예요. 스페인.
1: 네.
0: 자, 스페인 경기.
1: 너무 세게 걸지 마세요.
0: 아, 그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1: 즐기는 정도에서만
0: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항상 공은 둥글어요.
1: 네.
0: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변은 나타나게 되고
1: 네.
0: 대신에 스페인 경기 보실 때 이분들을 보세요. 라민 아말. 그다음에 페드리. 라민하고 페드리 요 두 명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1: 네.
0: 기가 막힙니다.
1: 오, 야.
0: 지금 팀 밸런스가 네. 최고래요, 스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스페인이 경기가 있거든요. 그걸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1: 네.
0: 개막식이고 경기를 안 했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경기를 하거든요.
1: 네.
0: 요걸 보면 좀 더 보이겠죠, 스페인이 얼마나 네. 잘하는지.
1: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에
0: 6시면 7시 아닙니다.
1: 경기를 펼칩니다.
0: 네. 대한민국이 우승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 몇 프로? 몇 네? 프로라고 나왔어요?
0: 그냥 50% 합시다. 반반 아니면 더 많은 거지 뭐.
1: 그래.
0: 우승하거나 못하거나 50%.
1: 그래요.
0: 그래.
1: 어쩌다 대한민국에 걸었어.
0: 그럼 뭐
1: 내기하자 그러지 마.
0: 안 해요.
1: 아 참 복권이요.
0: 사셨어요?
1: 그때 산 거.
0: 저는 꽝.
1: 어제 맞췄어요.
0: 꽝.
1: 저 됐어요.
0: 얼마? 누님. 누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1: 4불.
0: 에이씨 진짜로요? 4불?
1: 109불 투자했는데 4불 건졌어. 끝난 게 아니야. 이거 갖고 또 투자했어.
0: 아, 두 장 더요?
1: 네.
0: 두 장 더?
1: 두 개 샀어.
0: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 그게 이제 알을 낳는 거야.
0: 그렇죠. 이게 단계별 빌드업이거든.
1: 응.
0: 이야. 108을 하지 그랬어요. 108 번뇌가 있는데.
1: 109.
0: 109는 뭐야?
1: 941생. 내 옛날에 기숙사 번호가 109였어요. 의미 있는 일이야.
0: 강아지도
1: 그거는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네. 그렇지. 109도 있고.
0: 109도 있죠.
1: 근데 4불이 됐어. 그러니까 94.
0: 뭔가.
1: 94.
0: 일생
1: 우사 일
0: 우사 일생
1: 살아난다. 일생.
0: 그렇지. 아 멋지다.
1: 조금만
0: 좋다 좋다. 언제 발표죠?
1: 이제 언젠가 오늘
0: 화요일 수요일인가
1: 되면
0: 뭐.
1: 내가 무조건 여러분 쏠게요.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자.
0: 쏘시든지 없어지든지.
1: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이스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겠습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클레버 케어. 후니 씨, 네. 후니 씨는 한참 멀었죠? 메디케어 받으시려면.
1: 눈 뜨면 저도 금방이에요. 내일 모레요. 저 내일 모레.
0: 자, 이 시간 클레버 케어의 헬스 플랜의 로이 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2: 안녕하세요.
1: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네.
1: 아, 근데 매니저님이야 워낙에 네. 이, 정말 오실 때마다 정말 피가 되고 사실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는데
0: 네.
1: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가.
0: 그러니까.
1: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0: 네.
1: 근데 우리 매니저님 오늘 특히나 그 2026년도 클레버 케어가 준비한 혜택들이 또 많잖아요.
0: 많대요. 그 식료품 수당으로 쓸 수 있는 맞아. 플렉스 혜택.
1: 플렉스 혜택. 최고죠.
0: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차게 쓰나.
1: 그러니까 식료품 수당 요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그럴게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짧게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일단 전화번호 먼저 혹시 시간 되시면
1: 네.
2: 833-524 9250 833에 524 9250번 요거 적어 놓으시고
1: 네.
2: 지금 한국말 하시는 상담사부터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식료품 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OTC 그 네. 카드로 쓰는 건데 그 마켓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1: 네네.
2: 원래는 이제 미국 마켓은 다 됐었고 H마트나 한남체인은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1: 예.
2: 2026년도에는 갤러리아 마켓,
1: 오.
2: 아이랑 마켓,
1: 아.
2: 또 시온 마켓까지 우리가
1: 이야.
2: 오픈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0: 네.
2: 뭐 당연히 뭐 미국 마켓은 뭐 알버슨, 뭐 우리가 푸드폴레스, 랄프, 트레이더조부터 해서 본스
1: 네.
2: 월마트 그리고 코스코까지
0: 와.
2: 코스코. 또 너무너무 더 좋은 소식은 최근에
1: 네. 네. 네.
2: 지난달에 그 샘스 클럽도 오픈됐습니다.
1: 샘스까지요?
2: 그래서 OTC 카드로 다 쓰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가공된 음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요리가 된 거 있죠.
1: 네네네.
2: 뭐 랍스터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이미 그 쿡된 것들은 안 되고
1: 네네.
2: 원래 그게 이제 식료품 사항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0: 네.
2: 담배나 술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0: 네.
2: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네.
2: 예, 이게 이게 2026년도에 가장 큰 즐거운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된다는 게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 플러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인겨?
2: 이게 지금 플랜마다 좀
0: 네.
2: 다른데 분기별 최대 600불,
1: 네.
2: 1년에 최대 2,400불까지 있고요.
1: 와.
2: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그 변화는 뭐냐면 작년에는 이걸 안 쓰면
1: 네.
2: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1: 그렇죠.
0: 네.
2: 없어지는데
1: 그렇죠.
2: 올해부터는
0: 네.
2: 잔액이 2월이 됩니다. 분기별로.
1: 와.
2: 근데
0: 너무 잘 됐어.
2: 맨 마지막 우리 12월 달까지는 써 주셔야 돼요.
1: 그렇죠.
0: 네.
2: 그죠? 1년에 이렇게 다 이게
0: 네.
2: 분기가 4분기로 끝나는 거니까
1: 네.
2: 4분기 이후에 이걸 쓰시려고 그러면
1: 그렇죠.
2: 없어져서 안 돼요.
1: 그러니까 연말에는 다 쓰셔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0: 네.
2: 맞습니다.
0: 매 월말마다 언니들이
1: 네.
0: 막 이거 쓰느라고 막 분주하셨는데 이제
1: 네.
0: 그럴 필요 없네요.
2: 그렇죠.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0: 네.
2: 필요한 게 뭔지 잘 계산하셔가지고
0: 네.
2: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전에 진짜 필요하실 때 그 매 분기마다 약간 고민 안 하셔도
0: 네.
1: 좀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우리 매니저 정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용품 혜택 이외에도 이 플렉스 혜택이 또 어디가 또 혜택이 되실까요?
2: 말 그대로 플렉스란 말이 이제 영어로 플렉서빌리티, 그
1: 네.
2: 플렉서블이란 말에서 나온 것처럼요.
1: 네.
2: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OTC, 원래는
1: 오.
2: OTC, 오버 더 카운터 그 메디케이션이나 어떤 그 비타민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 네.
2: 이 OTC로서 한방 건강 보조제 800가지가 넘는데요. 이거를 구입하시거나
1: 네.
2: 또 그 피트니스 클럽
0: 네.
2: 운동하시는데
1: 네.
2: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골프장도 가실 수가 있고
1: 오.
2: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린필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1: 네네.
2: 가셔가지고 프라이빗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돼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카트를 또 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1: 네.
2: 왜냐하면 이제 걸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게끔 하는
0: 야.
2: 건데 어쨌든 그 요가나
1: 네.
2: 또 여러 가지 필라테스부터
0: 네.
2: 기본적으로 그 월 회비
0: 네.
2: 우리가 저희가 그거 서포트해 드리니까
1: 네.
2: 근데 항상 가시기 전에 YMCA부터
0: 네.
2: 모든 그 피트니스 그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전화하셔서
0: 네.
2: 그죠? 그 스토어 매니저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직원들은 가끔씩 모를 수가 있어요. 교육이 안 되면
1: 네.
2: 그래서 클레버 케어 OTC 카드 받냐 안 받냐
0: 네.
2: 그 정도만 물어보시고
1: 네.
2: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그 식료품의 플러스 혜택을 사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맞습니다. 이 식료품 그 구매를 할 때는 그 만성 질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 SSBCI란 말을 쓰는데
1: 네네.
2: 이 만성 질환이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은 꼭 혜택이 그 적용이 되셔야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분기별 최대 600불 또 연간 최대 2,400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자격 여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네. 한번 전화 네. 주시면 좀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저도 만성질환
2: 벌써
0: 만성피로
1: 아이고 근데 만성질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네. 자 전화해서 상담을 일단 해보세요.
1: 그렇죠. 본인이나 가족분 중에 혹시나 네. 신용포스당 장애조건이 되시거나 네. 혜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한국어 문의 전화입니다.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한국어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한다면 저한테 네. 문의하신 지인이 계셨어요. 스크린 골프가 되냐고.
2: 네. 글쎄요, 그거는 보통 스크린 골프는 약간의 어떤 골프장, 네. 그러니까 퍼블릭 네네. 골프장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거의 프라이빗 레슨에 그렇죠. 안 되거든요.
1: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2: 네.
1: 이 번호로 한국말로 문의해서 저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하고 제가 833-524-9250을 알려드렸습니다.
2: 네. 잘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아침 9시 5시까지 네. 필요하실 때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플러스 혜택에 대해 또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2: 예, 이게 이제 OTC 그 카드로 쓰는 게 플렉스 혜택이기 때문에 네. 잔액 이월되는 거 그러니까 안 쓰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1: 오.
2: 물론 기본적으로 이 그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분기별로
1: 예.
2: 해마다 네. 혜택을 다 쓰신 다음에 추가로 또 필요하실 때에는 이 OTC 카드로 플렉스 카드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으실 거예요.
1: 와.
2: 예, 예.
1: 그러니까 그걸 해당된 걸 다 쓰신 다음에도 그 OTC 플렉스가 남은 거를 여기다 2월 쓸 수 있는 거예요.
2: 그럼요.
1: 거네요.
2: 예를 들어 뭐 안경을 했는데 안경을 잊어버리시거나 망가졌으면
1: 네,
2: 추가로 해야 되는데
1: 네.
2: 혜택을 다 썼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0: 네.
2: OTC 카드로 남은
1: 카드로.
2: 비용을
1: 야.
2: 추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1: 편하다.
2: 네네네.
0: 아니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이 시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력은 VSP라는 그 이름으로 네.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1: 네.
2: 당연히 이제 코스코, 샘스클럽 또 월마트에 그 와. 거기서 VSP를 받으세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지금 단점이 뭐냐면 거기는 영어로
1: 그렇죠.
2: 다 해야 돼요.
1: 그렇죠.
2: 영어로. 네. 그리고 예약이 없죠.
1: 그렇죠. 그냥
2: 줄
1: 가셔야
2: 서야 돼요.
1: 네,
2: 줄 서야 돼요. 그리고 코스코 멤버분들은 코스코 멤버십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0: 네.
2: 코스코나 샘스클럽인데 샘스클럽.
1: 네.
2: 이 VSP 안과 쪽은 저 커스터머 쪽,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멤버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2: 그렇죠. 이 VSP만 얘기하시면 돼요.
0: 아.
2: 그런데 이제 식료품 수당이나
1: 네.
2: OTC 카드를 쓰려면 멤버 카드를
1: 그렇죠.
2: 스캔하고 가셔야죠.
1: 네.
0: 예. 네. 좋습니다.
1: 와. 일단 뭐 코스코까지 들어오고 샘스클럽이 들어오는 게 너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제 혜택은 너무 좋은 거 저희가 알아요.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또 의료진의 든든한 아주 튼튼한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예.
1: 클레버케어 또 그게 또 장점이죠.
2: 네.
1: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 그래서 아무래도 클레버케어는 동서양 문화를
1: 네.
2: 그 문화적으로 또 이게 접목시킨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2: 우리가 그 메디칼 그룹이 보통 40곳 이상의 메디칼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서울 메디칼 그룹, 센터 IP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언어 또 의료 제공자만 따지게 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1: 와.
2: 3만 명이 넘고
1: 네.
2: 그다음에 51곳 이상의 유명 병원들 그다음에 2천 명이 넘는 한국어, 영어 하시는 이중 언어 의료진들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큰 도움을
1: 네.
2: 받으실 것 같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한의사분들도
1: 네.
2: 700명이 넘는 분들이 있고요. 해마다 계속 저희가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걸로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혜택은 우리가 치과 혜택 그 프로바이더가 이제 PPO인데 리버티 덴털이라는 그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0: 네.
2: 리버티 덴털 PPO 플랜을 통해 가지고 거의 4천 명이 넘는
1: 네.
2: 치과 의사들이 있고 요 우리 그 근교 우리 LA 근교 남가주에만 하더라도
1: 네.
2: 2천 명이 넘는 그 바일링골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2: 물론 이제 인 네트워크 있고 아르브 네트워크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PPO지만 원하시는 치과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0: 네.
2: PPO의 아르브 네트워크를 가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미리 돈을 내셔야 돼요.
1: 그렇겠죠.
2: 그래서 아르브 네트워크 밖에 치과 하실 때는 조금 좀 조심하시고
0: 네.
2: 항상 승인된 편지를 먼저 받고 나서 돈을 내셔야 되지
1: 네.
2: 미리 돈 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0: 네.
2: 모든 게 절차가 있으니까.
0: 네.
2: 근데
1: 그렇죠.
2: 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2: 이미 가격이 다 협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그 어떤 가격에 대해서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 지역이죠.
0: 네.
2: 서비스 지역이 저희가 LA 카운티, 예.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보나디노, 그다음에 샌디에고까지 다섯 개의 카운티만
1: 네.
2: 저희가 서비스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치과 의사나 한의사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 시면
1: 네.
2: 우리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야, 일단 여러분 시청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함께 계신 분들은 다니고 계신 혹시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께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포함이 인 네트워크인지 네트워크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화번호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한국어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만성질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2: 네네.
1: 뭐 아마도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미혹씨께서는
0: 네. 만성 피로.
2: 만성 피로는 만성 질환이 아닙니다. 네. 죄송하지만
0: 아니 이 클레버 케어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0: 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2: 있어요? 이제 그 만성 질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고 네.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2: 우리 클레버 케어는 두 가지의 플랜이 만성 질환 플랜인데요.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라는 C 스냅이라고 하죠. CSMP라고 하는데
1: 네.
2: 이 만성질환 플랜이 있는데요. 이 토털 플러스 그 플랜은 당뇨병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1: 예.
2: 또는 만성 심부전과 같은 만성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브리드가 이제 숨 쉬는 거니까
0: 네.
2: 호흡기 계통.
1: 아,
2: 호흡기 그런, 계통에 질환이 있어야 하니까
0: 네.
2: 천식이나
1: 네.
2: 폐 질환 폐기종 뭐 이런 쪽으로 질환이 있으시면

0: 분기별로 했다가 올해는 그 6개월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오. 6개월에 네. 1200불, 하반기 들어가면 2400불까지 쓸 수 있고 아. 또 침술도 2000불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 치과는 당연히 모든 걸 포함해서 네. 임플란트까지 임플란트까지 예,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편도 우리가 원래 25마일에서 네. 30마일까지 커버리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와. 그래서 다섯 네. 가지 카운티 안에 다 네. 계시면 30마일 안에서 항상 네. 교통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좋네요. 제가 만성 또 있어요.
0: 어떤 거 있어요?
1: 대기 만성. 대기만 해도 성.
0: 그거는 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렇다면 네. 정말 시니어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들인데 이 클레버케어의 만성질환 플랜 자격, 가입 자격.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0: 그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토탈 플러스는 솔직히 메디케어하고 메디카를 다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가 계셔야 하는데 예. 그 만성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네. 당뇨병이나 만성심부전 중에 네. 한 가지가 있으셔야 하고요.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호흡기 계통, 네.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네.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디칼이 꼭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메디칼이 있으면 메디케어가 보통 80% 코페이 코인슈런스 커버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20%를 메디칼 주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주로 메디칼 갖고 계시는 분은 주로 이제 그 로우 인컴 쪽에 속하시기 예, 예. 때문에 그런 내신 부담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네. 메디칼까지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 예. 네. 이야.
2: 저는 네. 몇 번 우리 매니저님이랑 말씀했죠. 브레스 플러스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2: 이게 완전 새로 나온 거군요.
0: 맞아요. 네. 2020년 새로 나온 플랜이죠. 아. 예.
1: 이 호흡기 질환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0: 맞아요. 공기도 안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기후가 지금 그렇고.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2: 네. 예. 근데 그만큼 클레버케어 저희는 더 디테일하게 이 손님, 그 환자분들을 생각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또
1: 갈수록
2: 관련해서
1: 혜택이 네.
2: 더,
1: 좋아지고
2: 더 디테일하게 맞춰 타겟을 해주시니까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게 관계가 되나 내가 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방 방송 시간 관계상 우리 매니저님 굉장히 말을 빨리 정말 합니다. 방대한 정보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막
1: 같이 막 뛰어갔어.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 있어요.
2: 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네. 사실 방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833-524-9250 한국어 전화로 꼭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전문 상담팀과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클레버케어 833-524-9250 9250.
2: 그 매니저님 이게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 3층에도 이게 센터가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코리아타운 이게 왜냐면 이게 웨스턴길에서 오면은 바로 그냥 네. 1층에 있는데 그 네. 지하가 H마트가 있고 네네네. 원래는 2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 아, 그렇죠. 2층이라고 표현하죠.
0: 커뮤니티 예. 센터가 그 안에 있고 네. 로렌하이트 지역에도 제가 새로 오픈했어요. 네. 로렌하이트 지역에 왜 그 온간의 바비큐라고 해가지고 168 마켓 있고 다이소 있고 그 앞에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안에 클레버케어가 로렌하이트 지점이 중국어. 네. 한국어, 영어를 하는 분들이 그 안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로렌하이 지역도 원하시면 네. 갈 수 있고 원래는 네 군데가 더 있는데 네. 이제 토탈 네 군데예요. 네. 그 저 볼사 지역이라고 가든그로브도 있고 네. 저렇게 몬트레이 파크이라고 해가지고 중국계 거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네. 1층에 그 2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있고요. 로렌하이 네. 지역도 있으니까 네. 좀 저 뭐 전화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걸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아까 내 네트워크 설명하실 때 치과 혜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죠. 후니 씨는 모르실 거예요. 이제 60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막 고기가 있어도 못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
0: 맞습니다.
1: 진짜
2: 치과 뜯고 지금 해야 되는데
1: 네. 완전히 어떤 언니는 지금 임플란트 한다고 이를 다 빼서 이가 없어요.
0: 아, 맞습니다.
1: 그거 어쩔 수 없는 뭐 과정이지만
2: 치과 혜택 중요하죠.
1: 그러니까요. 네. 클레버케어에서는 이 치과 혜택 올해는 어떻게 주시나.
0: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분기별로 네.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1200불 하반기 1200불 그래서 7월쯤 가시면은 2400불을 한꺼번에 쓰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OTC 카드에서 네. 돈을 안 쓰시면은 그 돈으로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충당하실 수가 있어요.
2: 아 네. 그걸 그러니까 추가로도 넣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400불 갖고 솔직히 임플란트 하시려면은 돈이 모자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400불 나중에 뭐 네. 토탈 플러스나 브리드 플러스에 계신 분들은 네네. OTC 수당만 해도 1년에 2400불입니다. 그러니까 네. 토탈 4,800불을 주실 수가 있는데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 그 분기별로. 네. 그 상

0: 하반기 하반기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네. 물론 치과 의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타이밍을 잘 봐서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 검진하는 거는 스케일링부터 엑스레이 뭐 신경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2: 네.
0: 임플란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네. 임플란트는 좀 어르신들이 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1: 네.
0: 왜냐하면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 네.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네네.
0: 일단은 치과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꼭 좀 받으시고
1: 네.
0: 그게 본인한테 인내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네. 안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만나셔서 상담하시고
2: 그렇죠. 네.
0: 항상 세컨 오피니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맞아.
0: 그러니까 너무 한 분도 중요하지만 한 두어 분 정도 만나셔서 그그
1: 네.
0: 그 뭐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3개월, 6개월 걸려요, 보통.
1: 네.
0: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해서 그 치과 수당금을 또 OT 수당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디자인을 예. 잘해서 입장료는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0: 그렇게도 괜찮고요. 네, 네, 네.
2: 그렇죠.
0: 네.
1: 언제가 되면 보험에서 임플란트도 다 해줄까요? 그럴 때가 오겠죠?
0: 그럼요. 정말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그 치과 그 임플란트 하려면요. 임플란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턱뼈와 본 덴시티라고 그러죠.
2: 네. 네.
0: 그 이빨을 그 받치고 있는 턱뼈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 염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네. 맞아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무조건 임플란트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이빨 치아 상태 그리고 뭐 골다공증도 있으면 좀 어렵죠. 그렇죠?
1: 네.
0: 그런 조건을 꼭 치과사랑 자세히 상담하셔서
2: 네.
0: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부터 잘 먹어야 돼.
0: 그럼요. 잘 드셔야 되고요.
2: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아주 발빠르게 저 달려왔는데 여러분
1: 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1: 아, 왜 이렇게 달리셔? 우리도 홀레벌떡 달라는데.
2: 매주 참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네.
2: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양이 많아요. 정보
0: 예, 예.
2: 전화번호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833-524-9250 833-524-9250번이고요.
1: 네.
2: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화 가능하시기 때문에
1: 네.
2: 한국어로 편안하게 상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한인타운이나 로라이츠는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 있으니까요.
0: 네.
2: 직접 방문하셔서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1: 그냥 들어가면 뭐 요가도 가르쳐주고
0: 맞아요.
2: 그러니까
0: 에브리데이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그죠?
2: 네.
0: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2: 그러니까
0: 네. 꼭 뭐 회원들 어르신뿐만
2: 네.
0: 아니라
2: 네.
0: 지나가시다가
1: 아무나
0: 아무나 오셔서 그냥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네.
0: 발런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 친구들도 같이 오셔도 괜찮아요.
1: 그렇죠.
0: 네. 이제 클레버케어 멤버를 위해서 세워진 센터지만
2: 네.
0: 주위에 우리 커뮤니티에 네. 많은 더 도움을 주기를 원하니까
1: 네.
0: 지나가시면서 요가 활동부터 또 우리 그 센터에 따라 약간 프로그램이 다르긴 달라요.
2: 네, 네.
0: 다른데
2: 네.
0: 한번 일일이 한번 알아보시고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거 되나요? 이것이 무엇이요? 응? 영어 못 알아보는 거. 또 휴대폰 그럼요. 안 돼서 답답할 때.
0: 그 기본적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죠.
1: 야.
0: 예, 예.
2: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냥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1: 네.
2: 지난번에 뵀는데 너무
1: 네.
2: 좋으십니다. 코리아탄 플라자 저도 가까우니까
1: 네.
2: 가까워서 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네. 우리
2: 시설도
1: 동네
2: 너무
1: 사랑방.
2: 좋고.
1: 클레버 케어.
2: 네. 네. 네. 전화로 833-524-9250 833-524-9250번입니다.
1: 그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2: 뭐야?
1: 클레버 케어.
2: 아주 맛들이셨어.
1: 클레버 케어.
0: 감사합니다.
1: 로이 초이 대표님, 네, 아, 네. 참 매니저님. 뭐 대표하시지 뭐 어떻게. 아,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1: 끝 인사 우리 팬들에게 주세요.
0: 예, 앞으로 네. 이제 메디케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2: 네.
0: 우리 클레버 케어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담당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가 있으세요, 그렇죠?
2: 네, 네.
0: 그분들하고 꼭 상담하시고
2: 그렇죠.
0: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잘 맞춰가지고 좋은 결정. 심사숙고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지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8: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탱자 미오
1: 탱자 후리
0: 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0: 우리 라디오 서울이 웹사이트 새롭게 단장했어요.
1: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디자인이 대박이야.
1: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 새롭게 쫙 열렸는데요.
0: 네. 딱 들어가면
1: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 한 곳에 한눈에 쇽 들어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먼저 달러. 요즘 진짜
1: 달러 달러 요새 난리잖아요.
0: 예.
1: 달러 뭐 유로, 엔화 이런 것도 실시간 환율이
0: 네.
1: 원화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0: 네, 그리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1: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 많죠? 엔비디아, 테슬라 어떻게 되고 있나, 애플 좀 올랐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등등등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0: 오늘 빡 오른 주식 있었어요.
1: 스페이스X인가?
0: 팔런티어.
1: 그래요?
0: 쫙 올랐더라고, 떨어졌다가.
1: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서 또 우리 미옥 씨와 제가 늘 궁금해하는 복권 정보까지.
0: 복권 정보, 파워볼, 네.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1: 따로
0: 바로
1: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냐냐 바로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실시간 뜹니다.
0: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는 라디오 서울 1650.com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국 평균 가스 가격, 그래서 기름 가격 걱정되시죠? 네. 평균 가스 가격부터 가장 나의 주변에서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까지 찾을 수 있는 리그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레디오 서울 1650 닷컴에
1: 너무 많은 게 있어. 와. 그리고 여기 계시면 정말 다 공감하실 만한 거.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 한국에서.
0: 아, LA 공항에 LA 지금 공항 어디 딜레이 안 됐나? 그러니까 언제 도착해?
1: 실시간으로 출도착 공항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항공사별로 바로 가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레디오 서울 1650 닷컴에요. 네. 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돼 있고요.
1: 그리고 또 우리 메디컬 안내 페이지까지. 여러분 새로 다 마련돼 있으니까요.
0: 네.
1: 야,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0: 아, 이게 아니다.
1: 여기서 점점
0: 나한테 물어봐라. 네. 이러면서 부채 도서가
1: 콸콸콸. 그 BJ 특공대. 콸콸콸. 가장 주목할 게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1: AI 뉴스 챗봇이에요, 여러분.
0: 네.
1: AI 뉴스. 이게 여러분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줍니다.
0: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머,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스모 대회가 열린다는데 진짜요? 뭐 이런다거나
1: 뭐 온갖 질문을 다 해보세요.
0: 중국은 요즘 뭐 하나? 월드컵 뭐 하는데
1: 월드컵 뭐 어느 날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스케줄 어떻게 돼? 답이 촥촥촥 도우미가
0: 심심하다. 예.
1: 여러분 그거까지 모르겠다. 예. 그것까지 좀 모든 답변을 해주셔도 AI 챗봇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0: 라서 이쁘다.
1: 근데 라서 해야 돼? 라디오 라디오 라서 해야 되나?
0: 라서 우리 조카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1: 조카 딸이요?
0: 제가 이제 조카 할머니가 됐죠?
1: 진짜요?
0: 근데 와. 그 아이 이름이 돌이 됐는데 윤서예요.
1: 윤서?
0: 근데 오. 라서가 태어났네 또.
1: 성은 실례지만.
0: 야, 유윤서.
1: 오.
0: 왜요?
1: 아, 왠지 앞에가 뭐가 붙네 또 재미 또 달라지니까.
0: 유윤서.
1: 부드럽다, 유윤서.
0: 우리 조카 딸이 윤 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성도 넣은 거야. 유 씨 남자의
1: 그렇구나.
0: 자기 윤을. 성 윤. 서.
1: 그 서쪽으로 가나요?
0: 술하고 잘 쓰라고. 잘 써. 발로 차 하면서. 네.
1: 좋습니다. 야. 라디오 서울 여러분 정말 아홉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 아침부터 그냥 그 방송 카드까지 여러분 한눈에 쫙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0: 오셔서
1: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바로 라서라는 AI 챗봇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고 대화 좀 나누시고.
1: 그리고 보시면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0: 네. 그리고 바로 굿모닝 차차차.
1: 그거 딱 뜨죠.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채팅방도 있습니다.
0: 네, 카카오 채팅방에 현재 우리 후니 씨와 저 탱자 미옥탱자가 있거든요.
1: 네.
0: 후니 탱자와.
1: 뭐 그분 없으시네 다음에는
0: 누구야 대표님 계셔.
1: 그러니까 우리
0: 여러분 들어오세요
1: 없어요.
0: 이제 들어오셔서 아 굿모닝 차차차로 오픈 채팅방에
1: 카카오톡에서
0: 네.
1: 찾으셔도 되고
0: 찾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1: 네.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0: 굿모닝 차차 들어가시고 맨 밑에
1: 맨 밑에 페이지 맨 밑에
0: 채팅방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미옥 씨와 훈이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과 뭐 여러 가지 뭐 바로 팬심 깊으다면 뭐 선물 주셔도 되고.
0: 네. 아니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요. 이제 저는 저만 탱자가 아니라 모두가 탱자는 탱자가
1: 재밌을 것 같네요.
0: 네. 바로 후니 탱자도 있고 여러분 모두 탱자끼리 뭉쳐서 서로 피난처가 돼주자고요.
1: 또 방송에서 함부로 못하는 또 쓸데없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0: 진짜 잠 안 올 때 후니 씨 이러면서
1: 꺼버려야지.

0: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1: 이따 집에 갈 때 잠깐 슈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0: 응?
1: 슈퍼를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슈퍼스타니까.
0: 오야. 이한철의 슈퍼스타. 네. 오늘 끝곡으로 함께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 하루 스타. 좋습니다. 스타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내일도 반짝반짝 빛나게 다시 봬요. 안녕.
0: 미역탱자.
1: 미역훈이었습니다. 아, 탱자훈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만나.

0: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7: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8: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7: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8: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7: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9: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0: 여러분, 이 나물 데칠 때 소금을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식초를 넣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가 이 밥맛이 없어 하면 장모님께서는 바로 실란트라를 데쳐서 아주 식초도 조금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간간하게 아주 맛있게 실란트라 무침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나물의 독성은 이 염기성 유기화합물인데 즉 소량이면 사람한테 도움이 주지만 사실 동물이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물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나물을 생으로 드시지 않고 데치기나 삶아 먹는데 자 이 나물은 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식초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나물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가 문제인데 이 알칼로이드에 함유된 독성분은요 염기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에는 잘 녹지만 염기성 용액에는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식초는 곧 산성 용액이고 소금물은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독성 제거에는 식초가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우리 독성분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제외하면 에탄올 유기용매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물을 넣지 않고 삶을 때는 맹물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인데 자 맹물 대신 옛날에는요 쌀뜨물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 쌀뜨물에는요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나물의 잡냄새를 내는 이물질이나 나물의 독성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이 추석 때 드시는 토란이나 아니면 독성이 가난 실란트라 같은 식물 이럴 때는 된장을 약간 푼 쌀뜨물로 담가두면 쉽게 독성이 제거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의학대는 이 수치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부자나 조처럼 독성이 강한 약체는 감초와 검은콩을 써라. 왜? 검은콩에는 해독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과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넣느냐 식초를 넣느냐 나물의 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나물을 부드럽게 하려면 소금을 첨가하기 마련이고 고구마순이며 미나리무청 소금을 넣고 데치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반면 식초는 펙틴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즉 씹을 때 질감을 좋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콩나물이며 연근이며 우엉 같은 이런 때는 식초를 약간 넣으면 아삭거리는 그러한 식감이 더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맛있게 무치기 위해서는 독성제가뿐 아니라 나물 역시 드시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잘 골고루 배합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데친물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좋은데 다양한 생리활동 물질을 생각해서 두릅이며 고사리 같은 그런 독성 있는 물질은 끓여서 버려야 되고 곤디레나 시래기 삶은 물 같은 것은 미나리 데친물과 같이 끓이면 맛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1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선택을 믿고 잘 따라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파칭코라는 그 드라마. 예, 책도 막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는 책으로는 읽다가 너무 못 읽겠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예, 드라마로 우리가 봤었죠. 예, 파칭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예, Let Me For Today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을 위해 살아,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가사가 담긴, 예, 노래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셨나요? 네, 저는 잘 쉬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걸 내 걸로 정답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후회만 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예, 저는 전자가 되고 싶으네요. 노력해야겠지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믿고 따르고, 예, 추진하면서 나아가는, 예, 제가 되고 싶네요.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한 주간도 그렇게 멋진 날들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햇빛께도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엘링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예,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기분 좋은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또 착한 던지네스 통기님 신청곡 주셨네요.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015B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한국에 사시는데 굉장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네요. 지금 6시쯤 되지 않았나요? 한국에? 고맙습니다. 통계님. 네, 소피아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답이 설령 오답이었다 해도 다시 정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미련부터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저도 자꾸 이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아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껄껄껄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 잘 짚어주셨어요. 예, 저도 그 미련부터 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와 많으시네요. 변화 느끼셨죠 여러분? 저희 라디오설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새 단장했어요. 자,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들어가 보세요.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자, 먼저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을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뭐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일 위 화면에 이렇게 다 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와 이럴 수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복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우 이거 이번 주 이 복권 어떻게 된 거야?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어떻게 된 거야? 예,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번호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 찾기 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예, 렉스 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소식,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챗봇,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얘가 막 따라다녀요. 그것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줄 거예요.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바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챗봇 이름이 라서예요. 라서. 라서야 오늘 날씨 어떠니? 라고 검색을 하시면 얘가 가르쳐줍니다. 자, 라디오 서울의 9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해 보세요. 라디오 서울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시 후에 들어가 볼까요? 와, 지금 막 폭발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살짝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 자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셔서 검색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친절한 답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어떠세요, 여러분? 앞서가는 방송국 라디오 서울 아셨죠 여러분?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뉴스 뭐 등등등등 있는데요. 거기에 라디오가 새로운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모든 진행자들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사진도 새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했어요.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카톡 참여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신청곡 주셔도 되고요. 사연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김도향이 불러준 시간이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오답은 없다고 믿어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와, 진짜 멋진 표현인데요. 뒤돌아보는 건 추억을 느낄 때뿐 후회로 뒤돌아보는 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멋진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9: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0: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이상하게 마음까지 약해지면서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석 침든병원의 김영석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0: 네. 건강하시죠.
1: 네.
0: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1: 주말이요?
0: 네.
1: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요.
0: 워낙에 바쁘게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0: 그 바쁜 시간을 또 쪼개서 막 선교도 다녀오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1: 네. 뭐 양모병원도 갔다 오고 뭐 또
0: 대단하세요.
1: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돌아봐야 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0: 침뜬 강의도 하시고요.
1: 네.
0: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이게 우리가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불안한 마음, 침뜸으로 하세요.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우리가 건강한 삶은 몸 건강한 삶을 살아야만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근데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 바라보듯이. 네, 네. 그러면은 바라보면은 저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또 뭐가 근심이 많은지, 뭔가 두려움이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환자분은 몰라도 환자분은 그걸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못 속이죠.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제가 67만 명을 봤기 때문에
0: 세상에.
1: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느낀 점 이제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그분 한번 치료 왔는데 이제 등이 아프신 분이에요.
0: 네.
1: 이제 등이 아픈 것도 여러 가지지만 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척추가 안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오장육부가 안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계속 힘들게 지냈는데 1년 이상 아프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이분이.
0: 아이고,
1: 네, 그러니까는 우울증이 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그러져 있겠죠. 얼굴도 기쁘지 그렇죠.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봐요. 항상 왜 오늘은 이렇게 웃지 않으세요? 왜 기쁨이 없어요? 맨날 아파서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해결해드릴게요. 해결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거의 90% 다 나가지고 오늘 온 상태예요. 저한테 치료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이 너무 많고 또 한 분은 디스크 환자분인데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서 와요. 차를 타고. 그러면 차 타고 오는 동안 아주 그냥 너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도 2시간가량 이제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들어올 때는 막 쩔쩔쩔 매고 들어옵니다. 그때 근데 병원에서는 MRI 찍어보고 척추가 다 이제 너무 심하게 좁아져서 척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0: 아이고,
1: 병원에서는
0: 세상에.
1: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0: 네네.
1: 저는 수술하는 걸 사실은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우리 몸은 잘만 도와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저한테 2시간가량 먼 거리니까 자주는 못 오고 일주일에 두 번 오시나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정말 처음 올 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1에서 10이면 자기가 50%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술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좀 기다려 볼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뭔가 치료를 받고 좋아진다면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수술해도 근육이 약해지는 분들 또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해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치료가 되면은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들어올 때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은 얼굴 먼저 바로 봐. 아, 저분이 지금 얼굴이 어떻다 상태가 안 돼. 아, 밝게 들어오면 아, 좀 좋아졌구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 그 말이 맞고요. 혹시 지금 불안하신 분들 아마 많을 수도 있어요.
0: 네.
1: 또 두려우신 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0: 네.
1: 그렇다면 오늘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나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 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아,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1: 시작할 있습니다. 네.
0: 그렇죠. 힘이 느껴지네요.
1: 네.
0: 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네.
0: 오늘 하루도 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오늘
0: 감사합니다.
1: 하루.
0: 오늘 하루.
1: 하루, 예.
0: 아,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1: 미래가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0: 네.
1: 오늘 하루.
0: 아,
1: 예,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현재가 네. 중요하니까요.
1: 네.
0: 원장님께 항상 침과 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 네네.
0: 침과 뜸의 효능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이 침과 뜸의 그런 메커니즘이 다르다면서요.
1: 네.
0: 예.
1: 다릅니다.
0: 어떤 원리인가요?
1: 예. 이게 침
0: 뜸의 시너지 효과?
1: 제가 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0: 네.
1: 우리가 침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혀서 너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0: 네.
1: 그만 잘 갈 수 있도록 예, 길을 뚫어주는 게 이제 침이고 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피가 전체적으로 심장에서 품어서 몸으로 다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0: 네.
1: 어떤 분은 50%가 혈관이 막히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떤 분은 30% 막힌 사람도 있고 10% 막힌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0: 네, 네, 네.
1: 그거를 잘 요나라하게 해주는 게 이제 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일 저희가 환자분과 아픔을 매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얼굴을 바라보는 게 이제 제가 제 일이에요.
0: 네.
1: 그래서 바라보면서
0: 네.
1: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딱 그러면은 눈물이 탁 터져 버려요. 이게 참았던 거야. 눈물을 날라왔던 거를.
0: 어떡하면 좋아.
1: 근데 네. 그게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던 거야.
0: 그러니까 마음을 네. 읽으신다는 네. 거잖아요. 네.
1: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도 하소연해요. 그래서 그 또 말 속에 환자분들이 이야기와 어떤 감정 속에도 그 마음이 또 다 있어요.
0: 네.
1: 감정이 이분이 정말 기쁨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힘들게 얘기하는지 또 아니면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힘든 생활의 감정인지
0: 네.
1: 그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힘들어요 사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떤 분은 아픔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0: 네.
1: 두 부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오늘 무엇일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저의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에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내 몸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을 아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요. 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거예요. 사실은 큰 것도 아니에요.
0: 네.
1: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봤어요. 대화할 때 이왕이면 좀 이쁘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살을 수 있어요.
0: 아하.
1: 이왕이면은
0: 네.
1: 오늘도 아까 잠깐 그 어떤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엘리베이터 탁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안경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안경이 없네.
0: 네.
1: 아, 이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나도 듣기도 안 좋은데
0: 네.
1: 그 부인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좀 좋은 말 그래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이 그랬으면 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왕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0: 네.
1: 그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0: 맞아,
1: 그렇죠?
0: 맞습니다. 이 말에도 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네. 전화 받을 때 그래요. 전화 받을 때 그냥 기어들하게 전화 받지 말고 전화도 받고 아, 똑바로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냐고.
0: 그렇죠, 어? 그렇죠.
1: 그냥 전화 받을 때도 그냥 성의 없게 전화 받고 이러면 안 된다.
0: 어?
1: 그러니까 그것도 건강하고 직결돼요.
0: 네.
1: 그렇게 일상에서 계속 하는 분들은 정신 건강이 좋은 거고,
0: 아하.
1: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0: 그렇죠.
1: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0: 맞습니다.
1: 우리가 이왕이면은
0: 네.
1: 좀 기쁘게, 밝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0: 오,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본인도 기분 좋아지고 듣는
1: 네.
0: 사람도 기분 좋고,
1: 네, 네.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예. 예, 예. 그래서 친절하게 밝게 좀 네. 하라는 거고,
0: 네.
1: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때 있어요.
0: 아,
1: 근데 그냥 그냥 감사해 이런 것보다는 좀 감동 있게.
0: 중요하죠.
1: 내가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0: 네.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작은 거지만 네.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생각 절대 네. 하지 말라는 거. 아하. 과거, 과거는 과거다. 네. 또 미래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네. 미래가 어떻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네.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기 앞으로. 예, 부정적인 생각 절대 가능한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 막 여러 가지 막 그 복잡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즐거운 거, 기쁜 네. 거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이왕이면은 네 그래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고 네.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싫은 걸 막 보고 나면은 화도 나고 막 짜증나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맞습니다. 그냥 몸이 굳어진대요.
1: 네 맞아요.
0: 그러지 마세요 절대. 네.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거. 뭐 노래 좋으면 노래 좀 들으시고 좀 이렇게 하루에 감사함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제일 또 안 좋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 제가 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미워 진짜 그분이 미워해. 그냥 네. 얼굴만 봐도 정말 내가 막 몸이 다 굳어지고 막 정말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딱 부딪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뭐였지? 장미꽃이었나? 아, 장미꽃으로 그냥 바라볼게. 아, 그냥 꽃으로 보자.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네. 내가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
1: 네.
0: 그리고 근심 많은 거. 생각이 많은 거. 이거는 네.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 전부.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보면은 왜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막 몸이 굳어지고 그래요. 지금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굳어지죠. 네. 다 그렇게 기혈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생활 속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0: 하나하나가.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좋은 거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해도 넘쳐나는데
1: 네.
0: 왜 쓰잘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쓰잘데없는 정말.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1: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0: 네.
1: 인생 강의 해주시네요.
0: 네. 이게 감사합니다. 마음의 지옥이라고 그래요.
1: 예.
0: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잘 중요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네. 우리 주변에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스스로를 어두운 감옥에 정말 가두고 사실 것인지
1: 네.
0: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밝은 미래로 오늘 하루를 정말 밝게 기쁘게 오늘을 잘 살아낼 것인지
1: 네.
0: 그게 중요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인생 네. 명강이세요.
0: 네. 그래서 네.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이 이런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일어났을까?
1: 네.
0: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왜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1: 네. 과거는 히스토리.
0: 오늘을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1: 네.
0: 그거는 누구 선택이냐? 내 선택. 내가 선택해야 돼요. 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1: 네.
0: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지 않고
1: 네.
0: 내가 잘 먹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오늘을 잘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정말 건강한 거예요. 네.
1: 그리고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몸은 건강한데 늘 불안하고 늘 화가 잘 나고
1: 네.
0: 걱정 속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이건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1: 아.
0: 그럼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은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보면은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1: 네.
0: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요. 정말로. 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라.
1: 네.
0: 절대. 첫째는 희망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

0: 아니다.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1: 네.
0: 예.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 네.
0: 망가져도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희망을 이게,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0: 예,
1: 말고.
0: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자면은
1: 예.
0: 이거는 내 몸이 아파가는 과정 속에서 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1: 예.
0: 이거를 좀 고쳐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1: 네.
0: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매일 얼굴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많이? 예. 그리고 뭔가 속상한 거예요.
1: 네.
0: 또 얼굴 바라보고 어떤 분은 팍 기쁨이 넘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1: 네.
0: 예. 정말 어떤 비판적인 거 잘 안 하고
1: 네.
0: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도 하고 항상 보면은 말도 이쁘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침을 넣으면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 네.
0: 네. 그런 분은 정말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엔돌핀
1: 아하.
0: 또 심지어는 다이돌핀,
1: 다이돌핀.
0: 예, 세로토닌
1: 네.
0: 이런 호르몬들이 내 몸에서 풍어나와서 내 몸에 있는 병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호르몬들이 암이라든지
1: 네.
0: 염증이라든지 그렇죠? 치매도 안 걸릴 수 있고요.
1: 네.
0: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1: 네.
0: 바로 침뜸을 하시라는 거예요.
1: 어허.
0: 왜냐?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참고 살잖아요.
1: 네, 화병이라고 하죠.
0: 그러면은
1: 네.
0: 간에 기가 뭉쳐요. 그러면 간이라는 놈이 막 이게 움츠려들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 나게 만들거든요.
1: 아하.
0: 그럼 그걸 치료해주면은
1: 네.
0: 기쁨이 싹 생기면서 이 등 아픈 게 없어져요. 아까 그 등 아픈 분도 제가 치료했다는 게 바로 간의 기를 풀어주니까 없어진
1: 네.
0: 거예요.
1: 아하, 네.
0: 그래서 한의학은 신기한 거가 현대의학으로 검사했는데 안 나와. 근데 저희는 어떤 경험의학으로서
1: 네.
0: 아 이분은 간기가 많이 울결됐겠다.
1: 네. 네.
0: 그래서 간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또 이분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우울증이 많이 왔구나.
1: 네.
0: 그러면 우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뇌에서도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1: 아하.
0: 내 친구도 그 와이프가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요. 결국 나중에 치료관 데서 검사해봤더니 여기 우울증을 만드는 내 신경을 거기에 혹이 생겨가지고
1: 아,
0: 그렇게 해서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1: 그렇군요.
0: 내 친구 와이프도 죽었거든요.
1: 아이고.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암도 내가 만드는 거고 병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 생각이 안 바뀌면은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
1: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0: 내 생각을 잘 감정을 못하면은 그냥 오셔서
1: 네.
0: 치료 받으세요. 침뜸은 부작용이 없어요. 첫째.
1: 네.
0: 예. 그리고 마음이 처진다면은 침뜸 해보세요. 처지는 게 없어지고
1: 네. 뭐,
0: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기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침뜸이 또 있어요.
1: 아,
0: 네.
1: 참 신기합니다.
0: 네.
1: 침뜸이.
0: 그러면요.
1: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도 침뜸으로 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을 명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아픔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
0: 네.
1: 굉장히 이렇게 반대적인 말인데
0: 네.
1: 내 생각에 따라서
0: 네.
1: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네.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네.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0: 네.
1: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0: 네.
1: 좋은 말 하라는 말씀.
0: 네. 네. 항상 부정적인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1: 네.
0: 뭔가 꼬여 있어요. 마음에. 꼬여 있고 그분은 발전성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몸이 매일 아파요.
1: 네.
0: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바꿔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1: 네.
0: 그래서 바꿔주면서 제가 웃기기도 하고 막 하지만 치료하면서요.
1: 네.
0: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1: 아하.
0: 예. 왜냐하면 내 오장육부가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면 돼요.
1: 아하.
0: 그러면 그게 다시 내 몸이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1: 네.
0: 예? 그러니까, 남을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 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0: 내 몸이 귀찮으니까 네.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유난히 막 앵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네. 톤을 높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럼요. 있는데 그게 내 몸 안에 뭔가 밸런스가 틀어져서.
0: 그럼요.
1: 아,
0: 그거는 병원에서 검사해도 안 나와요.
1: 아,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0: 잡아주면 돼요.
1: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불안한 거 또 네. 앵거 뭐 화병 네. 이런 걸 다스려주면
0: 네.
1: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네. 밝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와, 진짜 네. 이건 굉장히 어메이징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1: 예.
0: 살 수도 있고
1: 예.
0: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하.
0: 네.
1: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가 김영석 한의원의 김영석 원장님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김영석 침뜸 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323-733-8814 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 취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 714-522-8818 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불안, 이런 우울증, 정신적인 거, 또 마음의 병도 침과 뜸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1: 어떻습니까?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상담하고 치료받는 그런 케이스들, 좋아진 케이스들 많죠?
0: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꼭 아픈 것만 치료한 건 아니고
1: 네.
0: 정말 마음의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1: 네.
0: 또 우울증이라든지 요즘은 너무 보니까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뭐 그냥 불안하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그냥 처방 내주는 거는 우울증약 아니면은 그냥 안정제 그냥 그것도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먹어야 돼요 이런 거
1: 네.
0: 그죠? 또 거기다가 또 요즘은 잠을 또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그래서 제가 잠 못 자면은 와서 뜸 뜨시라고 우리 100개 하나만 떠도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잘 잘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잠 못 자는 것도요. 내가 자기 전에 우리가 일상의 하루에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자기 전에는 그걸 다 비우고 자야 돼요. 다 비우고 자야 잠을 잘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비우고 잠들 때까지 그걸 또 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 생각이라든지 모든 거 화난
1: 네.
0: 거 뭐 미움 뭐 이런 거
1: 네.
0: 다 그걸 끝까지 잠들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면 잠이 안 오죠.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예, 잠이 안 와요.
1: 맞아요, 잠 안
0: 네.
1: 와요.
0: 그러니까 정말 예. 내 영혼이 원래는요 잠잘 때 다 청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찌뿌듯하고 무겁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정말 내 영혼이 청소될 수 있도록 잘 자려면은
1: 네.
0: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1: 아~
0: 일기.
1: 네.
0: 일기 써보고
1: 네.
0: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그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이 뭐 있었지? 아,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참 감사했다.
1: 아,
0: 누가 밥 먹어서 너무 즐거웠다. 참 감사했다.
1: 네.
0: 네, 매일. 그 하루하루 하루 만난 사람들 또 있었던 일 그런 감사 일기를 매일 써보세요. 저도 씁니다 매일.
1: 아,
0: 그래서 매일 쓰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그때
1: 네.
0: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1: 아,
0: 네.
1: 그것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감사
0: 네.
1: 감사 일기 쓰는
0: 네.
1: 거. 뭐 우리, 길게 쓰지 않아도
0: 네.
1: 짧게 짧게.
0: 우리 인생은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왜 환자분을 보면서 매일 달라고요. 환자 상태 매일 달라요. 또 매해 달라요.
1: 네.
0: 달라간다는 거는 노화 진행이 빨리 된다는 거. 노화가. 왜 노화가 빨리 진행될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1: 네.
0: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노화가 늦춰진다는 거.
1: 아하.
0: 근데 이렇게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몸이 굳어지고 아프다는 거.
1: 네.
0: 이걸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나를 사랑하고 네. 나를 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변화. 우리가 변화를 많이 갖잖아요.
1: 네. 네. 원장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네.
1: 저 살다 보면 속에서 막 열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일명 뭐 화병이다. 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가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네.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자, 네. 이런 분들도 침과 뜸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네. 거.
0: 그래서
1: 요거 기억하셨어요.
0: 치료를 꼭 받으시는 거.
1: 네.
0: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0: 네.
1: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아.
1: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김영석 침뜸 병원입니다. 전화번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LA 오피스는 323-733-8814 LA에 김영석 한의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831B G블루버드 부연화 파괴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0: 네. 네. 오늘은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못했던 거 또 말을 못했던 거 용서를 못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좀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영석 침뜸병원의 김영석 원장님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침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참 원장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7: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검학과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던지는 스톤게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01로비에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 있지. 아,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 많이 덥습니다.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올라가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3도로 일교차가 다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LA 전역의 대기질 지수는 좋음 단계 유지하고 있네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수치가 낮아서 야외 활동이나 집안 환기시키기에 아주 쾌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이 대기질은 좋지만 한낮 햇살은 굉장히 강렬해서 자외선 지수가요, 극심한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하셔서 눈과 우리의 소중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저녁 8시 6분이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됐고요. 이에 따라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원으로 주간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1,504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달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 압력이 한풀 꺾이면서 송금이나 환전을 준비하시는 한인분들께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자, 국제 금값입니다. 오늘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47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 이후 지정학적 긴장은 일부 완화됐지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금을 찾는 자금 흐름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4,300달러 후반대의 높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탈리 콜입니다. L-O-V-E, Love.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바로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에 김용석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요. 친절한 말, 밝은 에너지가 담긴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행복해지는 말 서로 많이 주고받아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말로 담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느꼈는지 말로 다 표현을 하죠. 때로는 말이 없이 눈짓이나 손짓이나 몸짓으로 생각을 펼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리듬을 싣고 음료를 더하면 우리의 말은 노래가 됩니다. 우리 이야기에 리듬을 더하면 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말에 리듬을 더한다는 거,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그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씨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울림에 이런 노래가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말을 주고받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 노래를 애정하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네, 박미경의 민들레 홀시대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맞아요. 말의 힘이 정말 크더라고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 밝고 위로가 되는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묘한 파워가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애정하는 노래 감사해요. 라고 또 댓글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디님 감사하고요. 소피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샌디송님도 감사합니다. 요즘 시니어 센터 다니는데 운동도 시켜주고 식사도 정말 잘 나와요. 샌디송님은 항상 긍정적이시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목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거든요. 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요즘 우리 주변에 시니어 센터를 가보면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이 눈빛을 보면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리고 지혜롭게 채워가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 배움의 소통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인싱크 대학의 이진형 학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0: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마이크
1: 뭐
0: 가까이 해주세요.
1: 이것저것 그냥 바빴네요.
0: 너무 바쁘시죠.
1: 지진한 이제 종강을 했는데 2주 전에 이제 학기 중에는 바쁘죠 아무래도.
0: 그죠 그죠. 네,
1: 근데 이제 방학해서 조금 여유 있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제 손주들도 놀러 오고. 예, 저도 이제
0: 축하드립니다. 예. 예. 뭐 몇 달 전에 손주 보신 거죠?
1: 이제 둘째 외손주가 이제 한 이제 100일이 다가오고 있고 몇 달 됐으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첫째 손주가 두 살 넘었으니까.
0: 아니.
1: 저도 이제 바야흐로.
0: 이렇게 젊으신데
1: 할아버지 형님들의 반열에 들어가겠어. 어차피 시니어 사야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1: 일찌감치 우리 형님들의
0: 네.
1: 그런 고충을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0: 네. 네. 그렇죠. 요즘에 그 인싱크 대학 네. 네, 시니어 여러분들의 그 모습
1: 네. 네.
0: 현장 스케치 좀 해주세요.
1: 이번에 하여튼 네. 종강식 때 우리가 하와이안 컨셉으로 입고 오라 그랬는데 난리가 네. 났죠.
0: 오.
1: 막 이제 하와이안 막 옷 사러 다니고 꽃무늬 옷 막 이게 다 입고 와서
0: 네.
1: 예. 당일날에 저희가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밝은 옷 입고 오라 그랬는데
0: 네.
1: 진짜 잘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꽃다발도 하나씩 다 걸어드리고 그러면서 또 방학을 꼭 해야 되냐 그냥 네. 가지 뭐 그러면서 아쉬워해갖고 또 일부 학과에서는 8개 학과는 이제 썸머스쿨 하시겠다 그러는데
0: 네.
1: 주로 그분들은 가을에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0: 네.
1: 부분적인 학과로 허락해드렸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그 학교 생활을 하는 거가 아주 삶의 중요한
0: 그렇죠. 예. 그게 재미죠.
1: 삶의 목적이 됐죠.
0: 예. 아니 유튜브 댓글창에도 그러잖아요. 시니어 센터 요즘에 아주 그냥 너무 네. 좋다고 운동도
1: 완전.
0: 시켜주고 예. 뭐 그 음식도 점심도 네. 아주 영양가 있게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나오니까 예. 너무 좋다고
1: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예, 네.
1: 어른들을 모시는 거는
0: 그쵸.
1: 정말 잘하는 거죠.
0: 예, 시니어 센터가 뭐 곳곳에 있습니다. 엘리에도 네. 있고 뭐 곳곳에 다 있잖아요.
1: 네.
0: 조금 그 인싱크 대학은 좀 멀죠. 코리아타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저희는 시니어 센터 개념은 아니고 이제 학교지만
0: 예, 학교죠.
1: 그래도 우리가 시니어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0: 네, 네.
1: 네, 이제 시니어 센터도 이제 보건센터 개념으로
0: 네.
1: 이제 주 5일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거기도 있겠지만 센터가 있지만 또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0: 네.
1: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블루오션이죠.
0: 그렇죠.
1: 시니어들을 위한 거는 어른들 잘 섬기는 거야. 뭐 언제든지 열려 있는.
0: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하시는 그곳은
1: 네.
0: 이제 거의 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예,
0: 그래서
1: 예.
0: 저는 그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그 뭐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1: 그렇죠.
0: 봉사로 가르쳐 주고
1: 네, 교수도 되고
0: 교수님으로 활동해 주시고 학생이 또 그냥 교수님이
1: 네,
0: 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네.
0: 이런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더 열정이 더
1: 네,
0: 있을
1: 열정
0: 것 같고
1: 있고, 자발적이고
0: 그, 네, 그 마음을 네. 더 이렇게
1: 그렇죠.
0: 알아서 잘해 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0: 예 네. 요즘에는 뭐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그 몸을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댄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1: 댄스도 있고
0: 예. 네.
1: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시니어 코어 근육,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신설한 시니어 코어 근육반이
0: 네.
1: 아주 핫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0: 네.
1: 특정 근육이 있어요.
0: 네.
1: 이 여기 고관절 주위에 이제 골반에 특정 부위 근육을 잘 해야지 옆으로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거를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학기에 그걸 했는데 아주 대박 났죠.
0: 아.
1: 그래서 이번 여름 학기도 한다 그래갖고
0: 네.
1: 강사님이 얼바인에 계신데도
0: 네.
1: 저희가 줌으로 다 클래스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아, 줌으로요?
1: 네, 줌으로도
0: 근데도
1: 하고.
0: 이렇게
1: 네.
0: 핫하고 인기가
1: 네.
0: 많아요?
1: 맞습니다.
0: 참 이게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1: 그렇습니다.
0: 네, 나이 들수록 진짜
1: 그러니까
0: 힘이
1: 몸에
0: 없어서
1: 대한, 네, 몸을 관리하고
0: 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지면
1: 그렇죠.
0: 큰일 나는데
1: 그게 아주 낙상이
0: 제일 위험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러면서도 네. 우리도 되게 간과하기 쉬운 그거를 보니까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0: 네.
1: 그걸 평소 때
0: 네.
1: 이렇게 자기가 한 발로 어느 정도 서 있는 수 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책도더라고요.
0: 저도 매일매일 네. 그거 해봐요.
1: 그거 꼭 하시고 그게
0: 네.
1: 개발이 된대요. 뒤꿈치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먼저
0: 네네네.
1: 그 뒷발 차기하고 뭐
0: 이런 네, 사실은 그 발레 할 때 기본 동작이 또 네, 그렇게 좋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발꿈치 들고 이렇게 네, 하는 게.
1: 향수 피우고.
0: 네, 고전무용은 뒤꿈치부터 이렇게 네, 나가는 춤인데 발레는 이렇게 뒤꿈치로 네, 들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발끝으로 세우고 이렇게 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 뭐, 무용 전공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건 아니고요.
1: 원리를 벌써 다 파악하신.
0: 좋아했었죠. 학교 다닐 때. 그렇구나. 예. 뭐 아무튼 그 인싱크 대학에서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니어분들께서 굉장히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뇌 맞습니다. 활성을 위해서도 치매 예방에도 네, 그렇고
1: 음악 미술 이런 쪽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예, 그냥 뭐 시간 때우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제는 악보를 보시고 연주하는 게 악보를 보는 능력이 커지시니까
0: 네,
1: 유클렐레로 악보를 보고 연주하시다가
0: 네,
1: 이제 리코더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악보를 보고 피리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또 색소폰도 하고 막 음악과 학생들이 제일 재밌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키보드방 피아노 배우다가 뭐 그냥 악보 보는 게 이제 눈이 딱 세상에 열리니까.
0: 아하.
1: 이거를 이제 악보 보는 게 한 3년 정도 꾸준히 하면은
0: 네,
1: 눈이 열려요.
0: 악보 보는 법도 네, 가르쳐 주는 거.
1: 근데 보통
0: 거네요.
1: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0: 네,
1: 고기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교습을 하는데 시니어 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니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냥 약간 더디 가더라도 애들 피아노 바이엘 배울 때 이제 아주 심플한 악보를 보면서 이제 보게 해서 점점 뭐 체르니로 해서 어렵게 가듯이
0: 네,
1: 시니어 음악 교육도 그냥 뭐 우쿨렐레도 그냥 들고 노래 부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읽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게 하다 보면은
0: 네,
1: 이분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문화생들이
0: 네,
1: 지금 한 2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악보를 딱 던져주면 그냥 보고 칩니다.
0: 와.
1: 그래서 두보르자게 라르고를 딱 아, 나눠주고
0: 네,
1: 연주합시다 그러면은 쫙 연주가 가능할 정도.
0: 옴브라마이프, 핸델의 그 네, 맞나요?
1: 이제 명곡 같은 것도 네, 이제 뭐 오버 더 레인보 이런 거 뭐 하여튼
0: 그것도
1: 영화
0: 친다고요?
1: 음악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멜로디도 치고 뭐 와, 이렇게 코드도 치르면서
0: 수준급이네요.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LA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쿨렐레 앙상블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니 목사님도 우쿨렐레 잘 하시잖아요.
1: 제가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이제 네, 하게 된 거죠. 원래 기타 전공인데.
0: 아하.
1: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시니어 악기로
0: 그러셨어요.
1: 제가 강추하는 거는 네, 기타 배우지 마시고 아 기타도 좋은데
0: 예,
1: 기타는 F 코드, B 플랫 코드 잡을 때 다 집어 던지는데 우쿨렐레는 F 코드가 무지 쉽다. 그래서
0: 아,
1: 아주 예, 그래서 그걸 권하고 있죠.
0: 그렇군요. 우쿨렐레 연주가 쉽군요.
1: 쉬워요.
0: 아,
1: 그거는 이제 노래하기도 쉽고.
0: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1: 네, 배우세요.
0: 네.
1: 그거는 지금 배우면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10수년 즐길 수 있고.
0: 그렇군요.
1: 아주 얕은 기쁨이 아니라 큰 깊은 경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연주, 반주, 노래 뭐 다.
0: 아니 목사님 우쿨렐레라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빈손이시네요.
1: 지난번에 갖고 왔었던가?
0: 아니 제가
1: 와야지.
0: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손부터 봤습니다.
1: 네, 저만 보면 악기 들고 오나요 보시는데.
0: 어 그럼요. 아 네, 그거 그냥 여기서 들려주세요. 스튜디오에서 가져오셔서 아, 기타도 좋고 우쿨렐레도 좋습니다.
1: 네, 하여튼 다음
0: 네,
1: 기회.
0: 알겠습니다. 네. 신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뇌를
1: 미술
0: 자극하는 인지 프로그램 그게 바로 음악과 네, 미술이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악기 연주 한두 네, 개 정도는 배워보는
1: 그렇죠,
0: 게 치매
1: 네,
0: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림도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림도 지금 가르치고 네, 계시잖아요.
1: 그림은 이제
0: 프로그램이
1: 하고
0: 있죠.
1: 있는데
0: 예,
1: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전시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0: 네,
1: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성취감으로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집에 가져가서도 계속 연장되니까
0: 아하,
1: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고 와서 이렇게 평가도 받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0: 네,
1: 진짜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었는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뭐 거기 가서 굶어 죽을 일 있냐 그래갖고 소질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0: 네,
1: 뒤늦게 고갱화가 같이 이제 뒤늦게 시작해갖고 보면은 정말 소질 있는 분들 보면은 너무 보기
0: 예술은
1: 좋아요.
0: 배고프다 해가지고
1: 네,
0: 그림 그리는 거 음악하는 거
1: 그런데 이제는 뭐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다.
0: 그렇죠. 참 반대했어요 옛날에.
1: 그러니까.
0: 그죠.
1: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0: 맞아요.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1: 하고, 네.
0: 사모님이 가르치시나요?
1: 네, 제처가 미술 네, 가르치고 있어요.
0: 사모님 그림도 참 멋지지
1: 예,
0: 않습니까?
1: 제처가.
0: 네네네.
1: 예.
0: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는 네.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들이 너무 많아서
1: 그러니까
0: 참 많아서 너무 좋은
1: 예,
0: 것 같아요.
1: 미국은 진짜 시니어들이 네. 천국인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4개월
0: 날씨가 좋잖아요.
1: 4개월 네. 일정하니까 네. 우리 형님들도 골프 동호회가 진짜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LA 지역 여기가 한인 우리 형님들이 골프 쳐갖고 네. 낮에 골프장이 어느 정도 운영된 도움이 된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 한인 어른들이 네. 형님들이 이제 골프를 꾸준히 치시고
0: 네.
1: 예. 또 하여튼 우리 그런 다양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센터나 다니기도 편하고 네. 모시기도 맞습니다. 편하고 그래서
0: 네. 예. 이제 건강만 잘 유지하고
1: 맞아요.
0: 예, 그러면
1: 절대로 집에 혼자 계시면
0: 예, 몸과 마음이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1: 일단 돌아다니시고 라이드를 받아서라도 네. 다니시는 거가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센터 같은 데서는 이제 또 식단을 잘 해주니까
0: 네.
1: 혼자 집에서 식사하시면 한국인들이 식단이 지금 주로 이렇게 풀 종류로 드시는데
0: 네.
1: 고기도 잘 코어 근육이 되려면은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0: 그러니까 이제 예, 네. 풀만 먹어서는 안 돼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야
1: 단백질
0: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은퇴 후에 찾아오는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고립감 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 센터를 네. 찾고 있고
1: 그렇죠.
0: 많이 배우고 있고
1: 맞습니다.
0: 예, 정서적인 뭐 그런 교류의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시니어 네, 센터가. 네. 왜냐면 그 연세 시니어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지금 시니어 센터가 한 가지를 더 준비해야 돼요.
0: 아, 뭘까요?
1: 제가 이렇게 볼 때 네. 뭐가 약해 보이냐면 지금 많은 시니어 센터들이 6.25 세대를 중심으로 센터들이 생겼는데
0: 네.
1: 그거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7080 세대로 센터를 변환시키지 않으면
0: 오 맞습니다.
1: 지금 7080이 쓰나미로 오고 있어요. 그 숫자와
0: 네.
1: 규모가
0: 네.
1: 쓰나미로 오고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이 파도를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이
0: 네.
1: 이 블루오션을
0: 네.
1: 제대로 할 수 있다.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터들 이런 데 가끔 방문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그런 의미에서 연령제를 폐지했어요.
0: 네.
1: 또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358명이 등록했는데
0: 네.
1: 그중에 50대 학생들이 한 그 5, 60명이 넘어요. 50대 학생들이.
0: 아~
1: 근데 그분들 보면은 조기 은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0: 네.
1: 근데 이분들이 와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일단 형님 누나들
0: 좋네요.
1: 계시는데
0: 네.
1: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이나믹이 시너지 효과가
0: 그쵸,
1: 일어나죠.
0: 그쵸.
1: 그러니까는 서로도 좋고 그냥 이렇게 뒷방 노인들끼리만 모아놔서 그러니까 시니어 센터는 양로보건 센터 이런 데 가면 제가
0: 네.
1: 안타까운 거는 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만 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60대, 70대 이제 7080 시니어들이 온다라면은
0: 네.
1: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그들도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다.
0: 와,
1: 예, 이런 제가 예언을 해드립니다. 제
0: 역시,
1: 예언이 맞을 거예요.
0: 아니 역시 예, 이제 예. 시니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르시네요.
1: 제가 오늘 오전에
0: 네.
1: 프레스티지 플로톤에 있는 그 대학교 있잖아요,
0: 네네.
1: 미주장신.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시니어 리더십 과정 있어요 그 학교에
0: 네네네.
1: 거기서 그거 강의하고 와서
0: 네.
1: 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패컬티가 한 8명인가 있는데
0: 네.
1: 제가 오늘 맡은 3주 맡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묻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얘기가
0: 네.
1: 6.25 세대에서 7080으로 넘어간다.
0: 그렇죠.
1: 바뀌어야죠. 이거를 준비해야지.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0: 예.
1: 어느 교회나 어느 이제 단체들 보면 시니어 뭘 프로그램을 잘 준비했어. 그랬는데 그랜드 오프닝 했는데
0: 네.
1: 생각보다 저조해.
0: 어허.
1: 이게 처음에는 막 많이 모였는데 이게 확 줄어들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시니어 사역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0: 아, 발품을 팔아야 된다.
1: 발바닥으로
0: 네.
1: 원투원으로 그들의 성정을 파악해야지
0: 아하.
1: 정확한 애드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0: 그러네요.
1: 갑자기 이걸 뭐 6.25 세대 중심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와서 하라면 절대 안 올 수도
0: 그쵸.
1: 있고.
0: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대가
1: 그리고 또 반대로
0: 바뀌었는데요.
1: 6.25 세대가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그룹인데 너무 빨리 7080으로 가도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봐서 그랜드 오프닝 하려면 그들의 상태와 이런 거를
0: 네.
1: 연령대나 이런 기호들을 이렇게 보고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0: 아하. 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1: 그래서 저희 학교에 35개 학과가 있는 이유가 예. 그렇잖아요. 그냥 일품 요리만 하는 집에 가면 네.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나와야 되지만 설렁탕 집에 가는데 뭐 갑자기 순두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0: 다 있어요.
1: 버페. 저희는 버페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네. 이제 가서 골라 드시는.
0: 아하. 어, 좋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뭐 처음부터 버페는 아니었죠. 저희도 일품 요리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이 많아지고 네. 재학생 수가 재학 기간이 길어지고 저희 학교는 10년 이상 다니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
0: 네.
1: 10년 이상. 아하. 어떻게 우리가 제일 긴 교육이 초등학교 6년인데 네네네. 대학교 다녀도 4년, 대학원 나와도 10년이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10년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58명 중에 보면은 네. 10년 이상 다니는 분이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 학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3년만 되면 웬만한 게 마스터가 되니까 그런
0: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인터뷰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네. 그럼 꼭 전화가 와요. 아니 인싱크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1: 지금 방학입니다.
0: 아니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1: 오늘도 내가 저기 플로톤에서 강의하고 왔더니 예. 남쪽에는 그런 학교가 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많이 생겼어요.
0: 네, 뭐. 인싱크 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1: 인싱크는 여기 쓸만한데 거기 좀. 네. 지역적으로는 밸리 라크레 센터하고 밸리고 사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외지인데 네. 거기는 좀 외지기도 한데 또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기는 또 중심도 돼요. LA에서도 와도 한 25분이면 오고.
0: 네.
1: 우리 학생들 중에는 팜데일에서도 한 8명 오고. 그리고 그렇구나. 토렌스에서도 오시고 막 그래. 아. 그럼 학교가 뭔데? 목요일날 그냥 오는 거야.
0: 전화 주셔가지고 아 코리아타운이 아니군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1: LA 카운티는 맞아. 거기까지가 LA 카운티.
0: 네네네. 어 거기까지가
1: LA 카운티는 아니고 LA 카운티.
0: 아
1: 카운티.
0: 그렇군요.
1: LA다 분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0: 네네네. 자 혹시 저기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네. 강의도 있습니까?
1: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반이 있는데
0: 제대로 활용하기
1: 거기 AI 반을 만들었죠.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이제 지난 학기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0: 네.
1: 전에는 스마트폰 반을 아이폰 반, 안드로이드 반 두 개 나눠서 삼성폰, 아이폰, 애플폰 이렇게 해갖고 네. 1교시, 2교시 했는데 이제는 AI에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네. 챗GPT나 재민이를 만나는 게 어른들의 기쁨이니까
0: 그쵸.
1: 1교시 때는 애플폰 AI, 2교시는 그러니까 진짜 AI 가르쳐주는 게 지금 대세가 됐죠.
0: 요즘에는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쪽이 지금 시니어들의 정말 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데
0: 정보를 다 이렇게 네. 검색해서 알 수
1: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더 쉬워지고
0: 네, 맞아요.
1: 옛날에는 컴맹을 탄출하려면은 막 타자 배우고 뭐 기초 원리를 배웠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 AI를 접하는 거는 너무 네. 쉬워요.
0: 아,
1: 그냥 타이핑이 어려운 말로 해도 그쵸, 될 정도로.
0: 예. 네. 어, 목사님. 네? 저희 라서 챗봇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뭔지, 그 예, 라서 저희... 챗봇? 그건 또, 그건 또 뭡니까?
0: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거든요.
1: 어, 그렇습니까?
0: 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메인 화면에 그러니까 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아, 거기 라서, 메인 챗봇. 화면에 어 이거 뭐 원달러 무슨
1: 시사,
0: 뭐
1: 달러
0: 그럼요 아니요 아니요 달러 시세 뭐 메디컬 신청 그러니까. 뭐 이런 아,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정보도 다
1: 예. 업그레이드 정보들이 있고
0: 그럼요 그럼요 보실
1: 잠깐만,
0: 수 있고요
1: 뭐라고요 라서
0: 라디오 서울 어. 영어로 라디오 서울 1650.com 이걸로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들어가나? 쫙 떠요. 네.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1: 정보 체크업하는
0: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요 밑에 네. 그 라서 챗봇이 AI 챗봇이 아, 밑에 있어요.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아,
0: 이렇게 얘가 챗봇. 따라다녀요. 챗봇이.
1: 예, 네,
0: 그게 해주는구나. 챗봇이 따라다녀요. 밑에 떠 있어요. 메인 화면에 떠 있어서 거기다가 난 뭐가 궁금해 이렇게 검색만 하면 얘가 쫙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1: 걔가 천리안이지 뭐.
0: 그죠?
1: 그냥 다 연동이
0: 시니어 되는 여러분들께 거죠.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1: 알겠습니다.
0: 아셨죠? 인싱크 대학. 인싱크 대학 보겠습니다. 많이 네.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저희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들 쫙 이제 진행자들도 네.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1: 예. 네. 하여튼
0: 그럼요.
1: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라디오 서울에.
0: 맞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 어, 이것도
0: 많이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시청해 주세요.
1: 시니어 가이드.
0: 어, 그거 한 권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1: 근데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1: 내용해 주십시오.
0: 네.
1: 제가 아, 뭐 특정
0: 목사님 뭐, 이런 점이 네. 좋으시다니까요.
1: 저는 뭐 이렇게 예. 특정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진 않지만 네, 네, 우리 네. 조선미 아나운서가 교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 발런티어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예, 항상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시니어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아, 또 시니어들의 예.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네.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이제 좋은 정보도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악기 연주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1: 뭐
0: 하겠습니다.
1: 원하신다면. 네. 연주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0: 그렇죠. 한번 네. 모시고 오셔도.
1: 싱얼롱도 한번 같이 해야 되고.
0: 그럼요. 네. 한번.

0: 하는 거에 좀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믿어야 본전이고, 네. 네.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말을 그냥
0: 감사합니다.
1: 그냥 무조건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돈 아껴두지 마시고, 네. 아끼 뭐 비싼 거래 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네. 나를 위해서 좋은 거죠. 나를
0: 그렇죠,
1: 위해서.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할 걸 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다 하고 후회 없이 그냥 하여튼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네. 그렇게 사는 게 네. 제일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다.
0: 아, 참 시니어들이 왜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네. 경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위로도 네, 해주시고 아닙니다.
1: 제가 또, 격려를 받죠.
0: 네. 하고자 하는 그런 네.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참 시니어 분들께서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네. 이민사회에서도 중요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우리 어른들의 노고신데 네. 이제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누리시고 좀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거가 즐겁게 잘 지내셔야죠.
0: 그렇습니다. 나는
1: 제가 목사지만 늘 네. 말씀드리지만 교회 떠나신 분들 교회 다시 가시고 네. 좀 신앙생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생이 그냥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에 또 영생을 잘 준비하는 것도 좋죠.
0: 아, 감사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까지
1: 이번에
0: 주셨습니다.
1: 이번에 우리 인싱크대학교에 네. 안 믿는 분들이 한 20%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20%가 왔는데 이번에 채플 시간 때 네. 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소개했을 때 다 일어나셨었어요.
0: 영접하셨어요.
1: 다 일어나셔서 예. 그리고 제가 보람이 있죠. 그렇게 이제 한 학기 하고
0: 귀한 사역하십니다. 예.
1: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제가 40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이 저의 친구고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될 거고.
0: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아유. 건강하시고
0: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네, 지금까지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학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웅산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On a sunny day.

네, On a Sunny Day, 웅산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아, 참 시간은 빠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너무 좋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들어가 보시면 아,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요런 화면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메디컬, 캘리포니아 메디컬 무료 의료 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클릭하시면 메디컬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뭐 뉴욕 증시 현황, 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복권도 파워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복권, 예, 그때그때 현황 보실 수 있고요. 또 가스값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 프리미엄 가격 이렇게 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제일 위 상단에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활 정보예요. 이게 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렉스 이 정상 운항되고 있다.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 뭐 이런 네, 항공 정보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 코너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자들의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해피투게더 어디 있을까? 어머나, 해피투게더 여기 있네요. 여기 핑크빛 해피투게더.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쏙 들어요. 너무나도 기분 좋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의 대표님이 굉장히 하실 줄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셋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롭게 새단장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 그리고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요거는 뭐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AI가 진행해요. 서로 남녀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예, 항상 요 위에 있는 그린 색깔. 요거를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피투게더를 눌러볼게요. 자, 해피투게더 딱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라디오 코너 섹션, 그러니까 이렇게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코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해피투게더. 예, 저의 모습인데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죠?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매일 오후 1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른한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리는 시간. 음악과 힐링 토크. 오후를 깨우는 해피투게더. 예, 고선미 앵커의 고운 목소리와 함께 음악, 문학, 힐링 이야기로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스페셜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오후 해서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특별한 시간, 우아한 진행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청취자 사연 누르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누르시면 이곳에서 바로바로 예,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그 클릭하시면 쫙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청취자와의 소통, 진행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요 노란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 카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라소에서 만든 예, 단톡방이에요. 여기 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메시지 서로 톡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도 주시고요. 뭐 생일 축하라던가 또 어떤 모임이라던가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여기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예,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챗봇 AI 이 AI 챗봇은 그 라서 챗봇이에요. 라서 AI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얘가 따라다닙니다. 밑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 라서 챗봇이 AI가 이렇게 떠요. 창이. 그러면 거기다가 예, 여러분들 알고 싶은 내용들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지 원오브의 I'm Missing You 듣고 계십니다. 자, 스틱스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Styx의 Come Sail Away.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et an open course for the birds. 타임라인 스케치 짧게 해볼게요. 1752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의 비밀을 밝힌 날이에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폭풍우가 치는 날 연을 날려서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대담한 실험은 훗날 피뢰침의 발명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과 건물을 구하게 됩니다. And every shore and I'll try. 1752년 6월 15일 오늘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감행한 폭풍우 속 연 날리기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했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당시 사람들은 번개를 신이 내리는 분노나 천벌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프랭클린은 번개가 그저 거대한 정전기 스파크일 뿐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번개로 인한 화재로 수많은 성당과 주택이 불타곤 했는데 이 피뢰침의 등장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재해를 과학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문학가였던 그를 기리며 프랑스의 경제학자 튀르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번개를 빼앗았고 폭군에게서 권력을 빼앗았다. Somehow we missed out.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이 부정맥이 전기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일정한 맥박이 빨라지거나 규칙적으로 뛰거나 그렇게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햇살이 눈부신 이곳 미국 LA의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들을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셨습니까? 다 모든 것 훌훌 털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편안함과 어떤 자금이라도 여유가 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좀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달콤한 어떤 휴식, 또 추억을 하는 여행들 즐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흐르는 음악들처럼, 또 작은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함과 또 여유가 가득 차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첫 곡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금 기운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0: 기운 좀 나보시라고 오늘 질풍가도란 노래. 아, 이 노래 여러분 뭐 응원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노래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뭐 김희재 이런 멋진 친구들이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오후를 좀 기운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지난 체코전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제대로 된 보따리를 오늘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찾아주시는 우리 최세형 의원님과 함께하는 파워스포츠에서 보따리를 한껏 풀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들 또 설명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아, 이 노래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네요. 자, 최세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많이 안녕합니다.
0: 아, 많이 안녕하죠. 저도 뭐 나름대로 근사치로 가서 네. 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1: 오늘은 축구 얘기 외에는 별로 귀에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설명 필요 없이 이미 결과들은 아실 거고.
1: 그렇죠.
0: 그 현장에서의 그 짜릿한 승부. 사실 축구가 뭐 1대0, 2대0보다 2대1, 3대2가 가장 우리를 짜릿하게 만드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1: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네. 2대1, 1대1이 2대1이 우리가 역전했다는 거.
0: 그렇죠.
1: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신나는 얘기예요.
0: 사실 그 첫 골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멍하지면서 아, 또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이게 발동을 하나 이런 그 고민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1: 아, 경우의 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명보호가 숨겨놨던 그런 어떤 비장의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뭐 어쨌든 간에 지난 얘기지만 이기면 결과로서 다 모든 게 덮어지고 용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저러려고 저러지 않았냐 그 소리를 하게 되고
1: 근데 중요한 네. 게 첫 골 먹고 두 번째 골이 골이 인정을 안 됐잖아요.
0: 네네네.
1: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늘 인터넷에서 또 보니까 이 반대파들
0: 아,
1: 이 반대파라 죄송한데 아, 거 봐라
0: 네.
1: 뭐 저게 왜 골이 아니야 오히려 네. 이 어떻게 골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긴 게 이긴 거예요.
0: 네네네.
1: 그냥 승리예요.
0: 그럼요.
1: 근데 왜 이렇게 승리 가지고도 말들이 또 몇몇지
0: 뭐 이겼는데 아니 골프 칠 때 파면 파지 어떻게 파 못할 걸 했다라고 쓰진 않잖아요.
1: 그러니까 승리 못할 걸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0: 아니죠.
1: 있는데
0: 네.
1: 뭐 보니까 거의 99.9%가 다 잘했다,
0: 네.
1: 열심히 했다,
0: 그렇죠.
1: 좋다 그러는데 꼭 고춧가루 요런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0: 그 어쨌든 간에 뭐 스리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1: 아니 전혀 아니었어요.
0: 우리 김민재가 늠름하게 막아줬고
1: 네.
0: 또 새로 뽑은 그 왼쪽에 그 누구죠?
1: 뭐 그렇다 치고 아니,
0: 제 몫을 해줬고,
1: 네.
0: 뭐 저 제가 이제 선발 출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포메이션이 나온 거예요.
1: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한 게 홍 감독도 그 점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에서
0: 네네.
1: 치고 올라가서 긴 높은 공으로 띄워서
0: 네.
1: 결국 헤딩슛.
0: 네.
1: 그게 아주 체코의 전형적인 그 유럽
0: 그렇죠.
1: 축구의 방법이었잖아요.
0: 예예.
1: 그걸 간파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그런 수비를 보여줬다.
0: 네.
1: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은 경기 오면서 전반전에 보면은 거의 하프라인 넘어온 게 체코가 별로 없었어요.
0: 별로 없죠.
1: 그러니까 그만큼 중원에서
0: 미리 끊어주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니면 다 사이드로 뛰는 거야. 뛰어서 크로스를 해서 결국 헤딩슛을
0: 그렇죠.
1: 했는데 결국은 그게 계속 안 되다가 한 골이 먹힌 사실 두 골 먹힐 뻔했죠.
0: 그렇죠. 예.
1: 그 몇 센치 차이로. 근데 결국은 그 골, 첫 골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아찔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네네.
1: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골 먹고도 오히려 더 어떤 그런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0: 네네.
1: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게 체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전부 손흥민만 집중 마크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강인 오고.
0: 예, 예.
1: 그게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또 놀란 게 홍명보 감독이 빼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손흥민을 뺄 때 저도 아, 나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오영규가 들어가니까 체코 수비수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난생 처음 보던 선수가 나오니까.
1: 처음 보던 선수가 와서 골을 넣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0: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그 옆에 한 선수가 마크하는데 그걸 뚫고 오연규가 골을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손흥민 같았으면 거기 한 세 사람 정도 붙어서 아마 못 넣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예.
1: 결론은.
0: 그렇죠.
1: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어떤 용병술이 빛이 나지 않았느냐.
0: 그렇죠.
1: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0: 네.
1: 다시 말씀드리면은 슈팅을 여섯 번인가 날렸어요.
0: 네.
1: 손흥민이. 근데 사실은 유효한 슛이 아니었잖아요. 골대 골포스트 다 넘어가는 볼이라든가
0: 그렇죠.
1: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일단 손흥민은 잘했어요.
0: 아, 그럼요.
1: 손흥민이 잘 그 수비수를 유도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무튼 우리가 좋은 경기 펼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연규가 들어가서 손흥민 마커든 친구들이 분산이 됐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애 알았어 뭐 이랬는데 결국 한 방 먹은 거 아니에요.
0: 어쨌든 간에 우리 예상대로 수훈 공신은 1번 손흥민, 2번 이강인,
1: 이강인,
0: 3번 김민재,
1: 황인범.
0: 황인범.
1: 네. 황인범, 김민재, 그다음에 김승규 골 급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0: 아, 정말 역시
1: 두 개.
0: 저희가 알고 있기로 김승규는 땅볼에 강하다. 조현우는 공중볼에 강하다라는 그 통계를 증명해 줬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선수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김승규 골 급발도 정말로 철벽 방어를 해 줘서 아이고 골 먹는 거잖아요.
0: 아니 두 번째 골은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1: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0: 네, 그건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공인데
1: 야.
0: 그게 우리가 테레비에서 봤지 바로 코앞에서 그 오는 거를 네. 동물적으로 막는다는 거 그거는 실력이에요.
1: 말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승점 3점을 얻었고
0: 그렇죠.
1: 멕시코가 승점 3점 똑같은데 플러스 이제 두 골을 넣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는
0: 네.
1: 한 골밖에
0: 네.
1: 아니
0: 네.
1: 플러스 1이고 거긴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5분 응선, 6분 응선, 7분 응선 넘었다고 봐야 되나?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32강 가는 길은 순을 경우의 수는 안 따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만일에 멕시코한테 우리가 지더라도
1: 그렇죠.
0: 남아공을 우리가 이기면 2승 1패면 2위로 얼마든지 진출할
1: 그렇죠.
0: 수가 있다. 네.
1: 그런 여유가 생겼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위 조 2위로 올라가서 뭐 LA로 오면은 좋겠다. 그랬는데
0: 한 가지 걱정되는 게
1: 네.
0: 만의 경우에
1: 네.
0: 체코가 멕시코를 이긴다면
1: 네. 네.
0: 그다음에 그리고 남아공을 이긴다면 결국 2승 1패에서 그때는 이제 꼴득 시리니 뭐니
1: 아유 또 머리 아픈
0: 이제
1: 생각...
0: 머리 아픈 게 생겨요.
1: 아유 계산기 얘기는 네. 얘기 그만합시다.
0: 그래서 최소한 멕시코하고는 지지는 않더라도 비기기라도 해주면
1: 그렇죠.
0: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32강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1: 여태까지 역대 그 월드컵에서 경우에서 안 따져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번에는 경우에서 좀 안 따졌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역전승의 쾌거를 기록을 했는데
0: 네.
1: 이제는 사실상 A조 결승전이에요.
0: 그렇죠.
1: 네? A조 결승전이 이제 남았는데 이 경기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저는 인터넷도 보고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보고 했는데 멕시코라는 팀이 축구가 강국이잖아요.
0: 강국이죠.
1: 축구에 거의 미친 나라인데.
0: 네네.
1: 축구 1차전에서 핵심 선수 세사 로몬테스라는 그 195cm짜리 수비수가
0: 네.
1: 아웃됐잖아요.
0: 예예. 예.
1: 그래서 우리 경기 못 나온다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전력 누수가 약간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약간은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한 선수 빠졌다고 그래서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그런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됐을 때 그 뒷공간이 좀 혹시 빈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굉장히 뒷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강력한 수비로 원래 스타일이 강력한 수비 그리고 빠른
0: 그렇죠.
1: 공수 전환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래도 일단 손흥민을 집중 마크 할 것이다.
0: 아, 당연하죠.
1: 뭐 손흥민이 주전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건 노마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손흥민을 갖다 많이 집중 마크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빈틈을 노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0: 네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안정적이고 빠른 공수 전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멕시코와 상대를 하는데
0: 네네.
1: 걱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경기 초반에 그 멕시코 선수들이 엄청나게 골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0: 네네.
1: 노력을 누구나 물론 다 노력을
0: 아, 그렇죠.
1: 하지만
0: 예.
1: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1차전이고 자기가 첫 골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뭐 의지랄까 이것이 몸에 나오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다 또 실수해서 우리가 골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경기 초반 골만 안 먹고 잘 버틴다면은 의외의 그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0: 네.
1: 다시 말씀드리면 손흥민과 이강인 발이 빠르잖아요.
0: 네.
1: 아주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 패스 능력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걱정은 8만 홈 관중들의 광적인 응원.
0: 그렇죠.
1: 요걸 지금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0: 아마도 뒤집어 보면 멕시코가 개최국인데 네. 축구 열광국이고
1: 그렇죠.
0: 예선 통과의 교두보가 되는 한국하고 경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0: 32강은 나중 얘기고.
1: 네.
0: 반면에 손흥민이 이번에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본인이 몸담은 대한민국이 가장 포커스를 받는 중요한 게임이 멕시코전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다면 네. 정말 부상이 웬만큼 있는 한은 전 풀타임 소화한다고 보고 혼자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예전에 멕시코한테는 개인기에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강인 선수는 절대 멕시코 사람한테 밀리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기로도.
1: 그렇죠. 예.
0: 손흥민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황희찬은 멕시코 사람보다 1.5배가 빨라요. 일단은 저희가 가진 게. 그래서 혼자 개인적인 예상에 오히려 멕시코 선수들이 체코 선수같이 장신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센터로 기용이 돼서 헤딩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이런
1: 공격에서는 그런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조규성 선수의 헤딩슛도
0: 그렇죠.
1: 노려볼 만한데
0: 네.
1: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키 큰 친구가 빠졌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김민재보다도 이제 공격수들이 공간이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0: 그렇죠.
1: 하는
0: 네.
1: 것이 예상이에요.
0: 그렇죠.
1: 많은
0: 네.
1: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아무튼 그동안 염려했던 그런 전술 부족이나 기타 세트피스 그리고 정확한 패스가 살아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참 뒤에서 뒷말하던 친구들이 뭐 전략이 없다 전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홍 감독 일단은 뭐 멕시코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코전은 충분히 대비를 했고 그러한 모든 것이 먹혔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1: 네.
0: 그 선수들이 나와서 애국가할 때 얼굴들이
1: 네.
0: 다 깜둥이에요. 얼마나들 뛰었는지 하루 종일. 전 그거 보고 네. 아 됐구나 싶었어요.
1: 맞아요.
0: 아니 손흥민도 얼굴이 새까매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햇빛에서 그만큼 많이 뛴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축구 얘기밖에
0: 아니 축구 얘기밖에 딴 얘기 지금 해봐야
1: 귀에 들어오지도
0: 우리
1: 않고.
0: 함께 하고 계시는 분도 듣지도 않으세요.
1: 근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책 이제 그 황인범이 이제 경기 흐름을 많이 좀 바꿔놨어요. 흐름을 바꿨지만 멕시코는 미드필드 압박이 좀 강해요.
0: 네네.
1: 근데 거기를 또 책임져야 될 게 부딪히는 게 이강인 선수예요.
0: 그렇죠. 이강인.
1: 이강인이 과연 미드필드에서 중원에서
0: 그렇죠.
1: 어떻게 버텨내는 볼 점유율을 올려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고.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수비 끌어내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0: 네.
1: 찬스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리고 또 라울 하미네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멕시코에.
0: 네. 네. 네.
1: 이 친구가 공중볼을 잘 또 이렇게 처리를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뒤 공 맞는 소리가 무슨 호박 깨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김민재 선수가 머리가 터지도록 잘 마크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자 여담 한 말씀 드리면
1: 네.
0: 저희 그 자주 들어오시는 SK냉동 사무실이 팔가하고 그랜뷰 쪽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멕시칸 동네예요. 알바라도 근처니까.
1: 네, 네.
0: 제가 그저껜가 그 사무실을 들렸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 끝나고 한 열 전문 친구가 맥주 한 잔씩 기울이고 있으면서
1: 네.
0: 제가 지나가니까 꼬레야 그러면서 넘버원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야 다음 주에 멕시코하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알아 니네가 이길 거 걱정 마라 그랬다 하는 얘기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1: 네.
0: 만일에 멕시코가 지가 되면 그날은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1: 아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려 했는데
0: 워낙 이 흥분된 친구가 많아서 봉변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1: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끝난 때쯤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그 두 번째 그 월드컵 응원전이 바로 이 국제공원에서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0: 네네.
1: 그건 거의 멕시칸 반 한국 사람 반 아닌가
0: 그렇죠.
1: 하는 그런
0: 예,
1: 생각이
0: 예,
1: 들거든요.
0: 예, 예, 예.
1: 근데 거기서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긴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을 때 뭐 지면 뭐 그냥 뭐 좀 덜하죠. 뭐 이겼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1: 네 맞아요.
0: 놀리는 정도 하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가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0: 네.
1: 이강인의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
0: 네, 네.
1: 그다음 김민재의 장신 선수들 그렇죠. 대비한 그런 수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유리한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0: 네, 네.
1: 아, 체코전 역전승으로서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0: 그렇죠.
1: 분위기가 아주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고
0: 네.
1: 그다음 두 번째로 멕시코 장신 수비수 결장
0: 네.
1: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네.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불리한 점이 있다면 개최국의 광적인 응원과 판정? 판정까지는
0: 그렇죠.
1: 모르겠습니다.
0: 그런데
1: 네. 지금 이게 FIFA에서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 뭐 편의를 봐주거나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0: 그렇죠. VAR도 있고 보는 눈이 예. 세계에서 다 맞아요. 보고 있는데.
1: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약간은 좀 광적인 응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네. 하고요. 우리 저 영근권 씨는 예상을 어떻게 해요?
0: 아 멕시코요?
1: 예.
0: 저는 1대1 봅니다.
1: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0: 아,
1: 그거네.
0: 네.
1: 예, 승점 1점만 올려도 32강 진출은 무조건
0: 그렇죠.
1: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코가 와싱상당 멕시코를 깨버리면
0: 그러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1: 예산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한테 최소한 승점 1점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0: 왜냐하면 체코가 우리한테 졌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옛날식으로
1: 네.
0: 남아공을 잡는다고 보고 멕시코만 잡으면 우리도 올라간다라는 희망이 아직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연히 멕시코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1: 네.
0: 의외로 그 세트피스가 먹혀서 승점을 올릴 수도 있죠.
1: 근데 다만 그게 또 마지막 경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남아공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뭐 못하게 하려고 네, 일부러
1: 뭐,
0: 같은 시간에 붙잖아요.
1: 뭐 그러면 원래 네. 그렇게 하는
0: 원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1: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48개 나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오늘도 여러 경기를 제가 조금씩 하이라이트도 보고 했는데. 세상에 축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수준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0: 아니 엄청나게 의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가서 아니 축구 골을 넣는 실력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1: 벨기에하고 이집트하고 1대1 비겼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근데다가 보세요. 물론 이제 몇 경기 중요한 경기만 훑어보니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미국하고 파라과이가 이제 4대1 이건 뭐 처음부터 예상을
0: 네.
1: 했고 독일하고 키라소라 키라소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0: 저는 모르겠어요.
1: 그렇죠.
0: 키라소가,
1: 예. 아주 이 조그만 섬나라더라고요.
0: 아.
1: 그런데 이 나라가 7대1로 졌고 여기까지도 뭐 납득이 가는 경기인데 일본하고 네덜란드 얘기 안 할 수가
0: 그거
1: 없어요.
0: 그거 의외로 그거는 아주 결전이었어요.
1: 더군다나 마지막 골은
0: 예.
1: 정말 속이 다 뻥 터지는 일본
0: 네.
1: 사람들 속이 다 뻥 뚫리는 그런 경기였는데 2대1이 비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웨덴하고 튀니지 이것도 제가 볼 때 납득이 가는 스코어예요. 5대1.
0: 네, 네,
1: 네. 브라질하고 모로코 이걸 보면서
0: 이거 충격이죠.
1: 장난 아니에요.
0: 충격이죠.
1: 그럼요. 모로코가 이제 물론 아랍어를 쓰거나 불어를 쓰는 그런 나라지만은 아프리카에 붙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브라질을 갖다 1대1로 비겼다는 거는 충격이었어요.
0: 충격이죠.
1: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IT가 올라와서 스코틀랜드와 대등한 경기 펼쳤다는 거.
0: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1: 그것도 대단한 예. 거예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0: 네.
1: 한국 채권 얘기할 것도 없고 멕시코 남아공 이대 경기 이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하지만 아무튼 일단 그 인구가 적은 나라들의 어떤 그런 뭐 반전이랄까? 그것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0: 그리고 이 예상 대진표를 보니까
1: 네.
0: 우리가 1위로 올라가면 네. 32강 상대가 생각보다는 두려운 상대가 없어요.
1: 말랑말랑한
0: 그러니까
1: 팀이죠.
0: 뭐 개인적으로는 소파이 스튜디엄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니까
1: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LA
0: 좋은데 2위래야 올라오잖아요. LA 오잖아요. 그러니까
1: 아.
0: 2위는 조금 빡빡해지고
1: 맞아요.
0: 3위가 되면 거의
1: 아니,
0: 못 올라가요.
1: 2위 따지면 안 되고 일단 무조건 1위를
0: 아니,
1: 하는 게 좋아요.
0: 만일에 3위가 되면요. 뭐 무슨 독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그거는. 그런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이제 축구 얘기만 오늘 한참 했는데
0: 예.
1: 일단 목요일 날 경기가 중요하고
0: 그렇죠.
1: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바라고 그래도 또 이제 NBA 파이널이 끝났잖아요.
0: 자, 그거 전에
1: 예.
0: 그 제가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우리 TK님이 2대0, 비비안님이 2대0, 우리 초코로블님이 3대1이고 우리 영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2대1을 정확히 맞추셨어요.
1: 나하고 똑같네 2대1.
0: 네.
1: 예,
0: 그래서
1: 얘기했죠.
0: 우리 영심님 듣고 계시면 지금 저희 게시판에 주소와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시면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심이라는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 2대1 맞추셨기 때문에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자, 멕시코와의 목요일 승부에서 우리가 이길 경우에 또 스코어 맞춰주신 분 또 제가 오늘 올라오는 게시판에 예상치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추첨해 드립니다. 제가
1: 그러실래요?
0: 네, 그래야죠.
1: 그럼 저도 좀 맞힐까요?
0: 네, 맞히세요.
1: 뭐 승부와 그 상품과 관계없이 네네. 나는 2대 0으로 이깁니다.
0: 아, 2대 0.
1: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0: 아, 저는
1: 2대 관계없이
0: 저는 2대 1이요. 2대 1. 2대 1. 한 골은 제가 줘야 될 것 같아요.
1: 나는 2대 0, 2대 1.
0: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데 아마 조현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1: 신장에서는 일단은 좀
0: 그리고
1: 유리하니까.
0: 우리 조현우 선수가 김승규 선수보다 약간 순발력이 빨라요.
1: 네, 좀 키가 크고
0: 순간적으로.
1: 맞아요.
0: 공중볼 같은 거 조금 빠르다고 봐요.
1: 아무튼 이겨야 돼요.
0: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1: 딴 얘기 할 거 없어.
0: 그나저나 뉴욕이 불탔다면서요.
1: 불탄 정도가 아니에요.
0: 예.
1: 완전 9.11 사태보다 더
0: 그러니까요.
1: 난리가 났어요.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50년 만에 우승인데.
1: 오해하지 마시죠. 농구 얘기입니다.
0: 네. 농구 얘기입니다. 50년 만에 우승했다고 그렇게 다 때려보시고.
1: 53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0: 예.
1: 애들 그 잠자리 들어가는 것까지 컨트롤을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통산 그 근데 일단 대단했던 거는 제일런 브론슨이라는 선수가요.
0: 네.
1: 5차전에서 45점을 넣었어요.
0: 아이고.
1: 45점 농구에서.
0: 말도 안 되는.
1: MVP가 됐고요.
0: 네.
1: 하여튼 예상대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를 94-90. 근데 초반에는 세크라멘토가 항상 앞서더라고요. 근데 후반에 깨지거든요.
0: 네.
1: 4승 1패로 NBA 파이널 승리하면서 챔피언에 53년 만에 등극을 했다. 이 소식도 또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다저스 얘기도 잠깐 야구 얘기도 해야 되는 게
0: 네네네.
1: 일단 쭉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든든한 투수는 야마모토밖에 없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정말 든든하고 오타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네. 결국은 로징 시리즈 1승 2패로 돌아왔다는 거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 거기 네네. 또 워낙 그 응원단의 그 어떤 홈관중들의 어떤 관심이
0: 그렇죠.
1: 센 나라 동네이기 때문에
0: 네.
1: 1승 2패 힘든 경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0: 네.
1: 일단 이제 돌아온 게 아니죠. 이제 다음 경기는 어디로 갈지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0: 네네.
1: 아무튼 1승 2패로 로징 시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니까 45승 27패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사키 선수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 게.
0: 네.
1: 제가 위기에 사나이 위기에 사나이 고비를 잘 넘기고 왔는데 또 깨졌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사사키 선수가 아마 다저스에서 살아남기는 좀 쉽지 않을까
0: 글쎄요.
1: 하는 그런
0: 그렇게 굴곡이 있어서는
1: 네.
0: 선발 투수는 낄 수가 없어요.
1: 아유 그리고 한 방 맞으면 그냥 푹 무너져 버리잖아요.
0: 무너지죠. 예.
1: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운동 신경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거는 떠나서 가슴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새 가슴 그런 얘기하죠. 뭐 그 꼭 사사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0: 네네.
1: 뭔가 좀 과감한 그런 정신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45승 27패로

0: 여러분, 그 멕시코와의 승부를 예측해서 점수를 알려주시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첨해서 또 상품권 보내드리는 그런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혹시 주님 영광교회에서 멕시코전 응원
1: 저는
0: 하나요?
1: 좀 일단은 뭐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이 좀 편한데 이렇게 가서 뭐 화장실이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0: 이번에는 그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스폰서 중에 알렉스차 변호사라고 계신데 한인축제회단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그 축제하는 아드모아 공원에서 이번 그 목요일은 열린다고 하는데 당일날 체코날은 1,000명 예상했는데 2,000명 이상 오셨고 이번에도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5,000분 이상 오시지 않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1: 그렇죠. 그럴 것
0: 계시더라고요.
1: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로하신 분들이 그 화장실 같은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뭐 주님의 영광교회로 갈 건데
0: 네네.
1: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해서 경기 끝났을 때그 불상사가 좀
0: 그리고
1: 없었으면
0: 마지막
1: 좋겠다는
0: 날인데
1: 생각이 들어요.
0: 아드모어 공원 같은 경우는 섞여 볼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1: 예. 아, 마지막
0: 각별히
1: 날이 아니고
0: 아저
1: 멕시코.
0: 멕시코전에서 아드모어 공원은 같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아마도 같이 보는 수가 생기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기거나 중간에라도 응원하다가 부딪히고 이런 불상사가 없으면 하는 그런
1: 예전에
0: 바람입니다.
1: 멕시코구 우리 콜로세움에서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때 제가 갔었는데
0: 네.
1: 그때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어요.
0: 네네.
1: 그때 멕시코 관중들이 뭐 화장실에 가고 휴지 같은 거 와서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좀 괜히 자극을 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것으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0: 네.
1: 일단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의자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혹시 간이 의자가 있다면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0: 네,
1: 드리고 싶네요.
0: 아무쪼록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1: 이겨야 됩니다.
0: 네.
1: 이기는 걸 기원을 하는 것을
0: 네.
1: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0: 네.
1: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제공해
1: 아,
0: 주시는 산식당.
1: 산식당도 TV 켜놨는데 난리가 났었죠. 저는
0: 네.
1: 끝날 때쯤 갔었는데
0: 네.
1: 아무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편안한 주차장, 그 다음에 식사, 이 모든 그 경기까지 볼수 있는 곳이 산식당인데
0: 네.
1: 뭐 새로운 메뉴가 또 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0: 네,
1: 아무튼 지금 뭐 새로운 메뉴보다도 근데 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장사가 잘 돼요. 꽤 잘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방송을 많이 이 방송을 프로그램 듣는 분이 많은가 봐. 와서
0: 그러시구나.
1: 라디오 듣고 왔다는 분들이 꽤
0: 아이고,
1: 있고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오셔서
0: 네.
1: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서비스 받고 좋은 편안한 경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무쪼록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멕시코 승전보를 올리길
1: 기대해
0: 기대하겠습니다.
1: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3: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2: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3: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2: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 그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말에 또 우리 대표님의 각곡 끝에 새롭게 단장하고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말 한 곳에 모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의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 X 이 8가지의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권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번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또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 있나 라는 찾기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저희 LAX 공항의 실시간 출도착 현황 또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이 되고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여러분 요새 AI 뉴스 챗봇 로봇 서비스를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에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여러분들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 라디오 서울의 9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라디오솔10.com 들어가시면 각 프로그램마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가시면 LA의 마지막 난망파 고니서부터 여러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기 실시간으로 댓글도 올리실 수가 있고 원하시는 걸 의견을 올리실 수 있는 아주 황금같은 저희 라디오솔10.com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시원하죠?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제목만 들어도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그런 시원한 제목. 역시 우리 통계님 나온 신청곡이었습니다. 순철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못 지내셨나요? 너무 조용해서리.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덕분에 주말 편히 지내고 아마 우리 순철님도 주말 잘 편히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철님이 부르시네요. 다들 모여라,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네, 모였으면 뒤돌아보라는 우리 배철수 씨의 음성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말은 보통 어떻게들 보내십니까? 아마 날씨가 따뜻해서, 그리고 특히나 월드컵 특수라서 혹이라도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월드컵 덕분에 뭐 그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조금 경기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아마 요식업 접 하시는 분들 아마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특히나 시간이 좋은 게 뭐 멕시코전도 6시지만 끝나고 나면 딱 저녁 식사하고 축배를 들기는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아이고 샌디님 오셨습니까? 주말에 고생 많으셨어요. 벨리 쪽이 좀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 월급 특수 효과를 누려서 6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쪽에서 관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사실 뭐 3355 글쎄요, 4년에 한 번 유일하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서른도 콘서트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네요. 어느덧 두 달, 한 달 거리더니 이제 다음 주 토요일로 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번 주 멕시코를 이기고 다음 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긴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32강을 편히 앞두고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비비안님, 네, 붉은 티셔츠 코리아. 아, 네. 아, 샌디님은 마켓 안에서 시원하게 일하시는 편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된장 배달하고 다시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예.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서른도 콘서트 놓치지 마시고 323-692-2170-2080으로 전화하셔서 지금이라도 예매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사실 살면서 미국에서 서른도시를 직접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제가 분명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들으셨다시피 우리 서른도시께서 굉장히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오시니까 여러분들 오면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는 좋은 추억거리를 가슴에 듬뿍 담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추억의 명곡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란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또 이야기들과 함께 풍만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되게 더우시다고 샌디님이 시원한 냉면. 아, 냉면 너무 시원하죠. 티셔츠도 오다 하시고 우리 샌디님은 레드, 비터 레드 티셔츠 신청하고 배송되면 목요일 빨간 티셔츠 입고 냉면 열심히 파시겠다고. 아, 이번 주는 모란각 냉면 파시는 그런 주가 돼서 아, 시원합니다. 가까우면 제가 가서 한 그릇 훌떡 먹을 텐데 중형 태극기도 아마존에 신청하셨다고. 아,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보내시오. 새로운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라고. 순철님, 배철수의 모여라는 나의 열속에 없던 곡이었는데 생각지 않게 나갔다고. 본인의 18번 한 곡 조용남의 낙엽은 지는데 미국 이사 이민 오신 지 11년 노래방 한번 못 가봤네요. 아유, 한번 가세요. 가시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해요. 음악은 담싸고 지냈는데 요즘은 불러보고 싶고 넋두리가 아니고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샌디님, 돌아오는 목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모란각 냉면 세일해서 열심히 냉면 드리면서 먹을 것 같다고. 아, 그러시구나. 알청님, 던지네스 통계 많이 드셔서 좋으시겠어요. 군침이. 알청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하신 아이 뭔 가슴 있게 떨려요 김종수입니다.

네,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가슴이 떨려 우리 김정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해 주셨고 한 가지 이것은 뭐 그냥 여담인데요. 우리 김정수 씨의 친동생입니다. 김정수 씨보다 훨씬 미남이고 노래도 김정수 씨보다 훨씬 잘 부른데 이곳에서 음악 활동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아주 웨스턴과 사과에 있는 아주 맛있는 월남국수집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간 되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지금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강혜연입니다.

글쎄 왜 이렇게 그냥 갑니까? 몹쓸 남자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인사라도 하고 가지요. 아, 우리 비비안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신청곡 주셨고 던진에서 통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우리 통계님이 만일에 미국에 오시게 되면 꼭 롱비치로 해서 바닷가를 한번 구경하고 방송국 구경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특별 인터뷰하고 잘 모실 것 같은데요. 한번 꼭 언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이 원래 미국 온 지 11년 되시는데 아, 예, 샌디님. 그 집이 바로 김종수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시는 그 집입니다.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의 18번. 미국 온 지 11년 되셨는데 노래방 한 번도 못 가셨다고. 이번 주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이 노래, 우리 순철님의 18번입니다.

네, 낙엽은 지는데 우리 샌디님 조용남 추후에 자신의 장례식에서 불러줄 노래가 마땅치 않아서 만든 노래 모란 동백이라던데 노래 또 한 곡 있군요. 예, 비비안님 아마 그님이 있는 곳은 낙엽이 아직 지지 않았나 봐요. 안 오시는 걸 보니. 아, 네. 화개정트는 안 된다고 하세요? 장례식 때 그리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호중님의 찐팬 한 번도 거림없이 김호중 노래를 항상 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우리 샌디님의 신청곡. 이번에는 아주 집생각이 나는 좋은 노래입니다. 고향의 노래.

네, 아 이거 우리 샌디님 덕분에 참 또 이렇게 고향 생각나는 그 쌀인 눈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여름이지만 마치 그 겨울에 그 초가지붕 위에 놓이는 게 쌀인 눈 아니겠습니까? 아 덕분에 또 이 눈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샌디님 같은 분 옆에 있으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알아서 척척 뭐든지 잘 해주실 줄. 샌디님 척척 잘해 나갈 때쯤 나이 들어 기운이 없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고. 비비안님 아주 빠릿빠릿 표현이 맞는지 멋집니다. 많이 느껴진다고. 샌디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했을 것 같다고. 그렇다고. 자 이번에는 우리 알청님,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그러셨는데, 저는 DJ인데 DJ가 음악을 안 틀면 뭘 틉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DJ에게 윤신혜입니다.

0: 아, 그랬군요. 음악 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음악 틀면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 라디오 친구에서도 저와 함께 하는 노래들이 여러분의 추억에 감성에 아, 이 노래는 그랬었는데라는 추억을 자극하는 제가 추억 여행 다니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 아닌가 싶네요. 샌디님 된장 포담으로 내려가신다고. 비비아님 진짜 어떤 노래 들으면 옛생각에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곡 누구나 자기 인생곡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곡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새겨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 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역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1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 보고 싶은 얼굴. 사실 제 그 유튜브 채널 나비의 꿈 군이라고 들어가시면 제가 2009년에 데뷔할 때 불렀던 첫사랑을 17년 만에 다시 불러놓은 영상이 있고, 제가 어머님을 추모하고

귀연이란 노래 하고 그다음에 조용남의 낙엽은 지는데 아참 멋있는 노래죠. 이 노래를 아주 그 색소폰을 멋지게 부으셔서 영상 촬영까지 마치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보고 싶은 얼굴은 제가 다른 버전이 완성된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비안님께서 제 인생곡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인생곡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 현미 씨 노래 중에 제일 통틀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그 이봉조 씨 작곡의 이봉조 씨 생전에 그 가수 현미 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유작이 됐었죠. 이 노래가 제 인생곡이라고 찝으면 인생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는 보충 설명 필요하겠지만 작곡가 이봉조 씨가 40여 년 전에 거의 벌써 가수 현미 씨에게 곡을 써준 곡인데 본인이 인생에 대한 그 현미 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유작으로 우리 가수 현미 씨가 발표했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윤신혜 씨 대단한 가수예요. 자기 관리 철저하고 지금 나이가 상당한데도 아주 방부제 미모에 관리가 엄청난 그런 가수임에는 저도 우리 알청님과 동감합니다.

0: 여러분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규탕 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권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안님 멋지시다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울적해져요. 아, 노래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노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나한테 하는 독백이다라는 얘기를 누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노래를 좀 배우고 싶거나 그럴 때는 노래를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래 가사를 한 10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도 노래를 처음에 익히실 때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노래 가사에서 원하는 줄거리가 어떤 건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마음에 두시면 훨씬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려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말에 싹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각고 끝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환율 따로 검색하고 날씨 앱 따로 켜고 주가 따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안경 쓴 AI 도우미가 뉴스 안내해드려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궁금한 뉴스를 바로바로 무세요. 진짜로 답해줍니다. 그리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이 한눈에 보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주요 8개 종목 주가도 실시간으로 흐르고 LA와 서울의 날씨도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캘리포니아의 가스비 최저가 주유소 찾기 링크까지 있고 자, 또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슈퍼로또 당첨번호도 놓치시지 말고요. LA 실시간 도착 출도착 정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바로 가기도 딱 준비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메디칼 신청 정보 라디오 코너 프로그램 9개에도 한 화면에 쏙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LA 마지막 낭만 가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 고니의 모습이 아주 이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께서 댓글도 올리실 수 있고 의견도 주실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접속하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com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늘에 올라가 계신 우리 최헌 씨의 노래 당신은 몰라. 이 노래가 최헌 씨의 데뷔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 순철님이 어느 분이 신청했나요? 아껴두었는데 검은 나비 와우 고니가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놨는데 아이쿠 패스워드 생각이 안 난다고 진짜 맛이 간다고 비비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헌 씨 우리 순철님 말씀처럼 그 최원과 검은나비 그 당시는 뭐 김은과 트리퍼스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그렇게 보컬 그룹들이 많이 유행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우리 가끔 나의 곡을 제가 훔쳤습니다. 순철님 당시에 조용필의 돌아와의 부산항에 또 이 최원의 당신은 몰라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조경수 씨 아니야. 행복이란의 주인공 비비안님은 처음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노래가 우리한테 알려진 대표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도 이 당시에 활동을 했었고 함승화와 양키스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들의 노래 두곡 정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위대한 탄생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컬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로 네.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70년대 그룹 사이드 경연대회 있었죠. 조용필 사랑에서 길 잃은 철새 노래 듣고 뻑 갔다고.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곡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월요일인데 여러분 덕분에 또 풍성하고

배부르게 지날 수 있는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에너지 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이틀만 있으면 멕시코년입니다. 우리 기운 좀 내시죠. 오늘 너무 감사했고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전공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의 뜻인 거로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에 당한 것을 알고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서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선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삼남 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고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냐고 계속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에 키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은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여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여 영국과 온 유럽의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요즘까지 절주사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르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님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다섯 잔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일정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좀 삐뚤어 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TV에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호 장로님,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등이들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유학을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 합니다.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의 간이 오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이 또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간이나 맞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이 수술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이 수술 잘못하면 둘 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빠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이렇게 비대해서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그래서 1kg가 간이 와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갖고는 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간을 내놓겠다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이 간을 떼어서 자기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려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간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갖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갖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라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간만 이식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인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그 말 듣고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고 다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이 찬송을 이것을 간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 마칠 때 부른 찬송을 우리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품어주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전쟁을 지내는 격변기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낳으셨고 또 기르시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던 그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곳 낯선 땅에서 정말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정말 어려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꿈보다 그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은 사실 자녀들은 때로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과 이 수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말하지 못하는 그 희생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들이고 가족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숨겨진 눈물, 그 희생 헌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는 정말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 가장 이상적인 이 아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이 현숙한 여인 그럴 때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힘있고 용맹한 군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다. 그런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와, 강력한 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랑, 어머니의 이 사랑이 가정을 세웠고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머니는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로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인가? 우리 귀한 어머니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 헌신 누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헌이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어머니는 첫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상처도 받고 지쳐서 돌아올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그 가정에서 새 힘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 이 남편,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현숙한 여인은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물론 같이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같이 수고하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 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남편들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요. 수고 많았어요. 여보, 정말 당신, 참, 당신 때문에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남편들은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실 안 알아줘도요,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가 세워줄 때,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좀 되면, 할머니가 될 정도 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여유가 없이 아이를 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후회도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뭐가 다 준비가 잘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 없어요. 다 부족함에도 그 자녀에게 말 한마디,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어머니만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고 어머니만 보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는 너무 천재라서 이 학교에서 같이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가르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에디슨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유명한 발명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귀댁의 자녀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 낙오자가 될 뻔한 이 아들을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준비가 돼서 대단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어머니는 남편을 말로, 남편을, 자녀를 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 아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리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고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그 수고가 오늘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도 식탁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그 잠언 31장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가족은 자고 있어도 어머니는 먼저 깨어있는 거죠. 이 모습 속에 희생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1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은 거예요. 따뜻하게 지친 마음으로 돌아와도 집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가정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픔을 보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 목녀님들 보면 참 귀한 어머니들이에요.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목원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이 선견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정말 우리 교회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진 거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진 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보면은 하여튼 그룹방마다 전부 쓰레기통에 아주 넘쳐나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쓰레기통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넘쳐나면 넘쳐나. 어제도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전부 돌아보니까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이곳에 선수들만 뛰고 뒤에서 전부 먹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땀만 흘리면서 전부 성도들은 다 먹고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다 어머니들이 준비해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 정말 그룹에도 아 정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 어머니들이 이 품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행복한 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천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자 잠언 31장 29절로 31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요 밖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로 하여금 이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묵묵히 그냥 사랑해온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수고하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진 그런 삶의 구체적인 믿음 그 헌신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어머니들 정말 수고 그 수고에서 너무 귀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 묵묵히 책임을 지는 사랑,
이웃에게

0: 흘려보내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부족한 어머니, 나는 부족한 아내,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괜찮아, 너 수고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의 열매를 기뻐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기에 바로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진 거,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어머니들 세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집사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특히 LA는 참 꽃이 많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만 조금 뜨고 관심만 갖고 살면은 1년 내내 우리가 꽃밭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요즘에 올해는 이 자카란다라고 하는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저기도 저 우리 보라색이 보이잖아요. 이 보라색은 참 세련된 색이에요. 예. 어울리는 사람은 잘 어울리고 못 어울리는 사람은 아주 못 어울리는 그 저 색깔이야.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잘 어울릴 줄 알았고 그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파란 하늘에 자카란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가면서 보면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그거 발견하는 게 좋죠. 자카란다 꽃 아시죠? 네. 너무 이맘때 되면 아주 세련된 꽃이야. 그래서 이 LA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1년 내내 꽃이죠? 유채꽃도 있고 뭐 하다못해 길모퉁이에 자풀이 내는 꽃도 있더라고. 민들레꽃도 있고.
2: 목사님 저희 분야에요. 그 베플러가 유명하잖아요. 그 베플러 꽃.
1: 그래요. 나는 이 40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걸 느끼면서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원천적인 죄에서 다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죠. 3장 4장에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예? 엉겅퀴가 나는 풀을 먹고 살아야 된다면 엉겅퀴를 해치고 거기다가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려서 수고의 노동을 가지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서 예? 인류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어제 오늘 글을 보니까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 중에 열 가지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갖는 그 일 중에 거기에 그 여자가 해산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담석증 수술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뒹굴렀어. 그러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 싶죠? 네?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한 게 그중에 열 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여성분들이 그 엄마로서 이렇게 귀한 열 달 동안 아이를 잉태했다가 이렇게 해산하면은 그 여성의 해산하는 그 고통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봐요. 남자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 고통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아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조금 지나면 또 아이 낳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모임에서 여섯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곳이 그게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 김문수 그 유세장에. 여러분 우리 저도 일곱 남매거든요. 소복히 앉아서 밥 먹던 생각이 나. 근데 요즘 들어서 여섯 아이들이 불러나여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되는 거 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금성에서 왔나 화성에서 왔나 그럴 거야만. 그죠? 이상하죠? 그때 문화는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렵단 말이에요. 자, 얘기가 한참 딴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사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문화적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고 그 다음에 상급록이 있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생명록이 있다고 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다 체크당하고 있어. 천사들이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 잘 드리고 있나 이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1급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왜 이 일을 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죠. 여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헬라에서 온 로마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배급을 주고 공부를 하고 뭐 음식을 하면 꼭 사도들이 이제 이런 걸로 처음에는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목사 일 시키지 마요. 목사 그릇 달고 그릇 가지고 다니게 하지 말아요. 네? 나 언제나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목사한테 이런 일 안 시킬까?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이야, 지금. 김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릇 들고 다니는 게 만들지 마. 네? 곧 해결될 줄로 믿어요. 재현이가 들고 다녀야지. 내가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지?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고 숙주나물을 어제 사다가 아침에 숙주나무를 씻어가지고 받쳐들고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 마음은 변치 않아.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군번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얼른 부흥하고 성장해서 담임 목사님 근처도 안 가게. 오늘 저 설교 다 했어.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야. 우리는 구제에 왜 우리 이름이 빠졌느냐? 우리는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열두 사도가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자 이렇게 불평이 한 교회 안에서 이쪽 파고 이쪽 파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변화를 갖자. 어떻게 변화를 하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기도하고 말씀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는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 권사님 그렇지. 그렇지.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준비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령과 지혜로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때로는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분은 어떤 견해를 갖나 이 성경 구절에 그걸 찾아보고 또 나의 또 신앙적인 담임 목사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도 바빠. 어? 쌀 씻고 이런 거 시간보다도 말이야.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결심한 거야. 자, 우린 기도하는 일과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는 우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자.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집사 내지 권사예요. 나가서 장로님도 포함되고요.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일곱 집사를 세웠나? 일곱 집사. 이거는 아마도 성경에 보면 일곱의 수가 완전수 같아요. 완전수라고 그래요. 예,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그거를 해서 일곱 집사를 써서 균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헌금하시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림살이로 잘 사용하느냐. 우리 장로님이 잘 해오시는데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서부터 빌리, 모파들 쭉 여기 나와요. 브로고로, 니간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로 보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7장 이후에 가면은 이제 한 번에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위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로 이게 전파되는 데 키맨 역할을 한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널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구라파에서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해지는 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그 예루살렘 집회를 왔다가 가다가 도대체 말씀이 이게 풀리질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빌립을 축지법을 써가지고 내시가 가는 마차에 올라가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여기서 저 유혹까지 하나님이 뚝 뛰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는데 도대체 성경을 마차 안에서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시작이 이 사람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이게 증거된 게 없어요. 여기 다섯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나 이제 옛날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옛날에 왕이 사위를 간택한다 그래. 간택이 사위를 이제 뽑는데 예쁜 공주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 공주를 차지할 이 나라의 젊은이를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을 세워가지고 전국에서부터 응시자가 온 거야. 왔는데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임금이 왕이 내세운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그 공주를 아내를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한 사람을 뽑긴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있다. 그건 뭐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일 수는 없잖아. 공주 하나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임금이 물을 하나 떠다 준 거야. 큰 물.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바가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다 물을 하나 떠다 주고 네가 지금부터 이 마을을 한 바퀴 다 한 바퀴 돌고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만일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너는 나로부터 내 칼을 받아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면 내가 내 공주를 내가 너를 사이 삼겠다. 마지막 테스트가 온 거야.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물을 떠가지고 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이 젊은이가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임금의 명령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들고 가면서 여기도 쳐다보고 저 자카란다 꽃도 좀 구경하고 이러고 갔을까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물에다가 헌 신경을 써서 물이 흘리지 않게 갔을까요?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 2번이요.
1: 여기 1번이래. 그래. 뭐 당연히 2번일 거예요. 이 젊은이는 임금의 그 엄한 명령이 있는 거야. 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내 칼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성공하면 공주를 내 아내로 맡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온 눈과 마음과 내 걸음걸이와 온몸을 물한 동이에 집중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임금에게 그 물을 들여서 마지막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집중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요,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공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으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이죠? 큰 그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 식구대로 스몰 그룹으로 서로 쳐다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보이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뒤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악수를 해도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껴안아. 얼굴 비비는 걸못 봤어, 아직은. 근데 껴안고 진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교가가 뭐예요?
3: 예수 사랑하시면
1: 예수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교가대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하는 모습이, 그래, 우리 교회는 요 출발로 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사랑이 그리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올 거예요. 아멘. 사랑이 그리워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올수 있는 교회를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곱 집사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린 그런 교회를 맡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업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을 우리 인원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물동 오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 오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은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분업이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똑같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심느니나 물지느니,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나눠서 하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곱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공적으로 끌어갔다는 것도 그들이 서로 분업, 나눠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물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야 똑같지 않아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하는 일은 같아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분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곱 집사가 바로 우리 교회 일곱 집사인 것으로 우리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 16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교자 구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강단에 올라가기가 교수대에 올라가기보다 두려웠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 거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두려움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 순교자의 이분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금식을 합니다. 또 우리 저를 이렇게 멘토하시는 목사님들 대개 보면 아침 식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주일 아침에는 가능한 한 속을 비워두고 말씀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요. 끝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로교 교회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전에는 인사를 안 한대요. 그냥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눈 인사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이만한 자갈을 입에다가 물고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온 정성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다. 그때 하나님이 살피셔서 여러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좀 16절까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그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여기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정성을 다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곱 지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 칭찬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왔지만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는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내 육과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본질에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다섯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가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는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해.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깊은 사랑의 본질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웃을 섬길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거짓 없는 봉사, 진실한 봉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은 꾸미지 말고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란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 영국 배우였던 영국 배우 연기에서 유래한 그 말이에요. 즉 사랑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선을 뜻하고 이선은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은 원래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입맞춤의 가면을 쓰면서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속임수요,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야 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변질되기가 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사랑은 조금 잘못되면은요, 이선적 사랑으로 행위만 남고 결국은 그 의미는 상실하기가 쉬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처음에가 됐던 동기를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도중에는 받기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 먹었던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1853년 크리미아 전쟁 때 영국과 터키 연합군이 러시아와 싸우게 되었어요. 연합군이 부상병이 많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호혈절까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환자가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하고 그 반수 이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을 빨아주며 침상을 고쳐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나이팅게일은 밝은 미소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특히 죽음의 경지에서 헤매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때 부상병들이 이고동성으로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부상병은 자기 집에 보낸 편지에 그녀가 이고되오기 전에는 저주의 소리가 가득한 병실이 그녀가 온 후로는 교회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거짓없는 사랑의 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 줬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돼야 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거부해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10절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고륙지친을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의 자매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만 해요. 여기에 우애는 친구의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목숨같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우정을 우리는 우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심이 따라야만 합니다.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업신여긴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구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 1절에 1절과 3절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었다 이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야만 해요.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불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 성령이라는 뜻으로 퓨뉴마와 같이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 이런 뜻을 뜻의 그 제호와 합쳐진 말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이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열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가도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뜨뜻 미지근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모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죠. 우리나라가 성경명에도 이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을 찾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이 120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자들은 복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한 자본주의 원리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열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성이 있어야만 해요. 어느 자매가 교회에서 성전을

0: 건축한다고 하니까 선 건축원 부분을 받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칠까 생각하다 그렇지 폐품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입던 옷 등 이런 것 저런 것을 몇 년 동안 모은 끝에 자기 딸은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저축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렸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자매가 꿈을 꾸어요. 꿈에 전사가 오더니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꿈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천국을 구경하게 됐구나. 근데 천사가 그 자매 집이라고 안내해 준 곳을 가보니까 온통 다 폐품으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거지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천국에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폐품으로 만든 거지집도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의 집은 올려주는 재료로 짓는 것인데 당신은 온통 폐품만 올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 통장도 있고 값비싼 보화도 있고 또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두고 폐품을 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던 자기의 교만과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폐품으로 짓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정성으로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 잘못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3대 원리가 있어요. 바로 알고 깨닫는 거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에게 할 것은 알자입니다. 히브리의 원 언문의 뜻을 보면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교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아내를 압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고 하면 오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정이 깊은 정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내를 안다면 서로 정을 통한 관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누구를 안다면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여호와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관해서 직접 만나고 사귀어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가슴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한 신앙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 힘써라 말은 히브리어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냥감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수의 재앙이라는 사자도요, 사냥감을 추적할 때는요, 25%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사냥감에게 쉽게 들키거나 사냥감을 잡기도 전에 사냥감이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해요. 하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감을 포착했다면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냥감에 집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에는 필요한 게 인내력이 필요해요.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면 바로 이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신앙에는 첫째도 열심, 둘째도 열심, 셋째도 열심이다 그랬어요. 열심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어요. 가정주부가 도박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춤바람에 열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죠. 좋은데 열심히 있는 분이 있죠.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분, 공직에서 열심히 의무를 완수하는 분,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하고 이 열심이 바로 교회의 부흥은 물론 개인성, 신앙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힘을 써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저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는 하되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서 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 없이 태평세월만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환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 힘써하고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너의 상이 큽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농부는 가을에 수확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사업가는 사업의 번창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직장인은 진급의 소망 중에 열심히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시인은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에 길이 없었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마라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열고 만들어가는 것이 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해요.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친절과 도움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세월에 우리가 보상을 받겠어요?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절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또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18절에 나와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자는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섬기면은요, 반드시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거칠애나 계산적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오직 선에 속하여 진리 안에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날을 지키며 항상 주님과 기쁜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것을 공부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어제 이곳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미 폭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 폭격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는 즉시 출동했지만 추락 현장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만 치솟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얘기하는데요.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륙 당시 정례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에드워드 공군 기지는 추락 이후 항공기 잔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기 정황상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B-52는 1955년부터 실전 배치된 미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 또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고요.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은 물론 최근에 중동 군사작전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이전에 가장 최근의 B-52 추락 사고도 있었는데요. 바로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소속 B-52 폭격기가 퍼레이드 비행을 준비하던 중 괌 인근 해상에 추락하면서 당시에도 승무원 6명 전원이 숨진 바 있습니다. 모든 희생이 그렇지만 이 군인들의 희생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했다는데 정말 한 거 맞아? 라는 의구심 다 가지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제 확실하게 종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종전 양해각서 MOU에 어제 전격 전자 서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 정부는 양국 정상급 인사의 서명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 대표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 그리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제 MOU 타결을 전자 방식으로 서명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란 측 대미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기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오는 19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퍼프 의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서명 행사는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서명식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에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빠진 것을 두고 미 고위 당국자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 당시에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전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요. 타결 발표 이후에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죠. 미 당국자에 따르면 24시간, 48시간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는 전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제네바 서명식 이후에 공식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시점상의 미묘한 차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최대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 서명 이후 바로 완전 개방이 될 것이다. 이란도 합의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는 건 예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통행료 없이 드나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MOU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미 당국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통행료 또 이스라엘의 돌발 변수 등 앞으로의 MOU 이행을 위협하는 시한폭탄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핵협상 기간 동안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지 병력은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완전히 도출되는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인 병력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면서도 양측이 적대 행위를 멈추는데 상호 동의한 상황에서 현재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들이 해협 밖으로 속속 이동하는 등 해협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SNS에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다수는 석유를 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합의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 섞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이란 강경파에 속하는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의원은요.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 주장과는 다른 듯한 것 같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항복 문서다라면서 힐난을 쏟아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위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일시적이고 아주 취약한 휴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 협상 기간 동안 추가 자금을 이용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보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점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헐리우드스타 기네스 펠트로가 이스라엘의 초호화 부동산 광고에 출연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퇴출돼야 한다라며 불매운동까지 네티즌들은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 광고에 출연한 기네스 펠트로 일단 처음에는 뉴욕의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센트럴 파크를 달리면서 또 운전기사에게 이스라엘의 헤르츨리아로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바로 광고는 이스라엘의 해안도시 헤르츨리아에 있는 최고급 주거단지를 소개합니다. 자, 해당 지역이 가자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호화 부동산을 홍보하는 광고에 세계적인 스타가 참여한 것이라는 점,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심지어 이 기네스 펠트로에 대해서 멍청한 건지 나쁜 사람인 건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학생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을 전시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문서는 대만군의 경계태세 단계에 맞춰서 학교가 학생 근무, 인력훈련, 동원 실시 등의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과 야당 정치권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재난 대응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미성년 학생들을 국가 동원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논란의 중심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 동원 준비 계획 이런 제목부터인데요. 계획서에 등장한 동원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학생들을 전시 인력으로 동원한다는 것, 결국 전쟁 발발했을 때 고등학생까지 전장터로 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계획은 학교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학생을 군사체계에 편입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대만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생을 전장터에 보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80세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73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딱 이틀 차이로 생일이 갈리네요. 16일이 시 주석의 73번째 생일인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일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축하 메시지에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총서기 동지가 건강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영도하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꽃바구니 리본에도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고 또 공개를 하는 것 2023년 70세 생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북중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 그리고 미래를 정말 앞서가는 미래를 주도할 나라가 중국인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의 소식을 한 35분경에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월드컵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2: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3: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다래 거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2: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3: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2: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오세훈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0: 자, 어제 펼쳐진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들은 그야말로 강호들의 순환 시대, 무승부 대잔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결과였는데요. 특히 유럽과 남미의 전통 강호들이 객관적 전력이 한참 아래인 상대들에게 발목을 잡히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결과 애틀랜타에서 나왔습니다. 유로 2024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은 생초자 카보베르데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카보베르데 역시 낯설죠. 어제 소개되었던 나라 퀴르소, 여기 못지않게 작은 섬나라입니다.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애틀랜타 스테디움을 그래도 파란색 유니폼으로 물들이고 열심히 응원했는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관중석은 마찬가지로 이 카보베르데 팬들도 우승을 차지한 듯 눈물과 환호가 뒤섞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승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세계 랭킹 1위를 호령했던 벨기에는 과거의 날카로움은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를 앞세워서 날카로운 역습을 감행한 이집트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살라는 영국 리그에서 손흥민과 함께 득점 왕을 다투던, 그래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가 34번째 생일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선제골을 기록할 때 어시스트를 하면서 세트를 찾은 축구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루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1대1로 비기면서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경기 외적인 악재가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이 영공 승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서 비행기가 연착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킥오프를 불과 24시간 앞두고 마이애미에 도착하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무거워 보이더군요. 시차 적응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도. 이런 우루과이 선수들 어떻게 생각하면 1대1로 비긴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사실 어제 마지막 경기였던 이 경기를 저는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바로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렸고요. 이란과 뉴질랜드가 붙었습니다. LA에는 수많은 이란계 이민자들이 많은 것을 직접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홈 경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결국 비기면서 승점을 챙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을 듯합니다. 네, 이란은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월드컵을 향해 걸어온 지난 4년이 일종의 생존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국 정부의 감시, 전쟁, 외교적인 냉대, 삼중고를 버틴 끝에 마침내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조금 냉대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왜 자국 정부가 감시를 할까? 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요. 당시 이란이 히잡 미착용 여대생 의문사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의 당시 1차전에 이란 선수들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고 눈을 내리 깔았습니다. 외침으로 침묵의 저항을 대신했는데요. 자, 그 대가는 사실 가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귀국 후에 가족들이 고문을 받거나 감금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 속에 카타르 월드컵을 마친 선수들은 시위가 한참 후에 잦아든 뒤에야 겨우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LA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란 스포츠부가 경기장에 승인되지 않은 깃발이 걸리거나 반정부 구호가 나오면 즉각 경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해뒀다고 하는군요. 초록색 그라운드 자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화약고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경기를 통해서 사실 이번이 48개국으로 확대 편성되면서 강호들이 그만큼 쉽게 이길 것이다, 오히려 월드컵의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퀴르소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또 카보베르데 같은 언더독의 반란은 정말 이민자 사회가 큰 미국 현지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흥행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1: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육군 창설 251주년을 맞아서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의 251번째 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이었던 1775년 6월 14일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세기 미국 독립전쟁부터 19세기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 또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또 걸프 전쟁까지 미 육군이 활약한 주요 전쟁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더니 특히 6.25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 사냐에서 꿋꿋이 버텨냈다라며 미 육군의 활약상을 치하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일찍 겨울 추위가 몰아쳤던 그해 1950년 11월 26일 한강남도의 대형 저수지 장진호까지 진출한 미군은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에 맞서서 보름 넘게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밤이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미군 등 유엔군은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토대로 중공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인해 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게 그들의 사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괴멸시키면 또 더 나오고 또 괴멸시키면 또 나타나고 하는 이 작은 체구의 중공군이 계속 끝도 없이 밀려드는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미군과 유엔군도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인해 전술로 인해서 결국 12월에 유엔군은 동해안의 흥남까지 후퇴했습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이 피난민들이 선박으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대거 피난, 즉 이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14일 미 육군의 창설 251주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그중에서도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고 우리는 장진호 전투 그 얘기를 들으면 흥남 철수 작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하나, 둘,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6, 7,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약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엉덩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아유, 클레버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질환을 위한 특수필요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건강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수당 초과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봅시다.
2: 오늘 833-388-189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본인이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당선자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 측의 반발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당 내외적으로 여러 공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 선거 소청이라는 것은 선거의 효력에 불복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새벽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 바로 오늘 마지막 날 이 선거 소청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소청권자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이 되는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서울 등 6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6개 지역에 더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인되는 선거구를 선거소청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선거소청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에는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자들이 의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냐라고 질문하니까요. 최 수석 대변인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어서 논의를 했고 결국은 모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재선거 주장의 거리를 도왔던 당내 소정파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당선인인 오 시장과 사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바로 FIFA 월드컵을 맞아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 선보인 월드컵 세트에 포함된 한정판 기념컵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새겨진 기념컵을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요.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올해 FIFA 월드컵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8명이 담긴 한정판 기념컵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모션이니까 한국 맥도날드도 같은 행사를 진행 중이겠죠. 그런데 한국 내 매장에서 제공되는 기념컵에는 프랑스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 브라질 선수인 네이마르 등 해외 유명 선수들이 포함됐을 뿐 손흥민 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그래서 다른 나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멕시코 등 해외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흥민 컵을 받았다는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바로 이 손흥민 컵이 또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한국 돈으로 작게는 5만 5천 원, 많게는 1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맥도날드에 가면 월드컵 세트 가격이 약 13달러 수준입니다. 환율로 해도 2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대여섯 배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죠. 네, 해외 매장에서 대신 구매해달라는 손흥민컵 구매대행 요청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인데 왜 한국 매장에만 없냐? 그런데요, 한국 맥도날드 측은 국가별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기념컵 또 그 외에 여러 컨텐츠들이 각 시장별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 시장에서도 캠페인 맥락과 고객 경험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과 방식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곧 나온다라는 얘긴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뭐 제공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국내 광고 계약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도미노 피자, 롯데 웰푸드의 월드콘, 하이트진로의 테라 등 주요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광고업계에서는 전속 모델 계약에 경쟁 브랜드 노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본사가 진행하는 캠페인 프로모션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손흥민 컵을 내놓을 경우 광고 계약, 뭐 추상권 활용 범위 등 관련 법정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식품업계 관계자도 동일한 캠페인을 글로벌리 진행하더라도 각국의 계약 환경,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국가별 소비자가 접하는 콘텐츠가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프로포폴 남용 사례도 있네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이 담긴 유리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성은 잠시 정신을 차린 뒤 직접 주사까지 투약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에 계속 길바닥에 비틀거리며 주사기 있는 하얀 액체를 꺼내서 자꾸 꽂으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여성을 임의 동행해서 조사한 뒤 일단은 귀가시켰고요. 실제 프로포폴 투약 여부와 약품 유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이 40대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고요. 또 2월에는 역시 간호조무사가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폴시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네, 저는 그 차와 함께 추락했는데 운전사가 비교적 멀쩡했던 게 물론 약간 다쳤지만 그게 참 신기했을 정도로 큰 추락 사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 남용 사태에 의료용 마약류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 지수, GI라고 하지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10알, 15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화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0: 세일!
1: 돌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0: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0: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합의를 포함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동의할 경우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완화와 이란의 국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기금 조성 가능성을 논의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해당 투자 방안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될 양해각서를 이란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달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최종 합의를 전제로 하며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진 후에야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기금 재원은 미 행정부가 아닌 이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금의 구조와 관리 방식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인다면서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며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지난 1983년 이후 약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지난 12일 기준 전주에 대비해 약 900만 배럴 감소한 3억 4,03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인 1983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2023년 7월 기록한 종전 기록보다도 낮습니다. 미국은 3월 초에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총 4억 배럴 방출하기로 한 합의의 일환으로 국제에너지기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비축유 방출 사례로 꼽힙니다. CNN은 미국의 전력 비축유는 지난 2월 이란과의 전쟁 이후 약 7,500만 배럴, 즉 18%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에너지 컨설팅 기업의 회장은 만약 멕시코만에서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해 몇 주 동안 미국의 원유 생산이 중단되면 비축유는 고갈될 수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체 원유 재고 역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엑슨모빌의 수석 부사장은 원유 재고 수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여름철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가운데 재고가 줄어들면 유가는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 일대에서 거행될 행사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트럼프 집회, 즉 트럼프 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국가적인 행사를 자신의 개인 행사인 듯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오는 7월 4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랠리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랠리라는 명칭 뒤에 부제목으로 Tribute to America,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지만 행사 이름은 트럼프 집회인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일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선정한 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불꽃놀이는 그런데 세계 기네스 기록에 올린다라는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해서 무려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의 이름은 그런데 트럼프 집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MOU 합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아시아 경제가 곧바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통제를 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던 핵심 교역로인데 이곳을 지나는 물동량의 무려 80%가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던 선박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부담으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교역이 재개되면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완화되겠지만 지난 수개월간 누적된 공급 차질과 물가 압력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후 선박 운항과 원유 공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4: 네, 중국 국적의 한 남성 관광객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공항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이 휴게실 내에 세면실에 남긴 배변 흔적이 침입의 단서가 됐습니다. 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제1여객 터미널 2층 입국장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배변을 한 것이고요. 해당 휴게실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입국객도 출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출입국 심사관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보안구역이기도 하고요. 출입국 당국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남성 관광객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신원이 좁혀졌습니다. 다만 아직 인물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출입국 직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여성 휴게실 출입문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관계자들은요. 입국장은 입국객 등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배변이 급한 입국 관광객이 길을 잘못 찾아서 들어가서 배변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웃음도 나오고 그 웃음은 쓴웃음이고요. 이렇게 배변과 중국인 자꾸 관련해서 옛날부터 뉴스가 자꾸 전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 세나 파이낸스 등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유비테크라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달 초에 가정형 휴머노이드 로봇 U1을 공개하고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로봇은 사용자와의 감성적 교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인만 구매할 수 있고요. 남성형, 여성형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데 남성형은 키가 183cm, 체중 42kg, 여성형은 키가 168cm, 체중 35kg 수준이고요. 전신에 88개의 관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지 상상이 가는데요. 특히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누적될수록 학습을 통해서 개인화된 반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업체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갈만할 것 같죠? 예약금은 3,000위안이라고 하는데 한 $500 정도. 예, 정식 판매는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인데 아직 판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예약 판매 개시 10일 만에 주문량이 벌써 3,8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금만으로 1,000만 위안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역시 유비테크가 지난해 판매한 휴머노이드 로봇 1,080대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제품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역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제 친척들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연인 대신 이 로봇을 사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2시간에서 길어봤자 4시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또 공개된 홍보 영상을 보면은 그냥 눈을 깜빡이는 정도, 고개를 움직이는 정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나 물건을 짚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 능력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전시용 피규어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예약 판매 소식이 알려지고 유비테크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이 기능적인 효용보다 정서적인 만족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일본 법인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업이 부진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같이 매각 대상에 오른 배경을 두고 미국 본사의 경영난과 성장성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일본 법인인 스타벅스 커피 재팬을 최대 일본 돈으로 5,000억엔, 달러로 환산해서 한 3,000억 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업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스타벅스가 일본 내 외식 기업 중에서도 탄탄히 사업을 영위 중인 일본 사업 부문을 매각해서 미국 내 사업 재건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려 한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일본 법인은 연간 매출이 3,400억엔, 영업이익 220억엔을 기록하며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일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성장 여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고려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니케이는 스타벅스가 일본 시장에서 호조인 이유는 미국 본사가 잊은 창업 당시의 경영 이념과 스타일을 충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직원에게도 연수를 충분히 실시하는 등 접객 교육을 특별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 또 개별 점포 위주 경영이나 지역사회 제휴를 중시하는 등 스타벅스의 초심, 이 초심이 미국이 아닌 오히려 일본에서 꾸준히 지켜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이 신문은 해설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일본 사업 부문의 매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사례처럼 일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방안 아니면 지분 전량 매각 방안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 요즘 그 스페이스X 때문에 IPO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IPO 역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니케이는 인플레이션 격화로 스타벅스의 세계관 유지가 어려워진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 본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편 일본에서는 7달러대 시급으로도 아주 섬세하게 일하면서 경영 이념을 실현해오고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일본 법인의 매각을 진행하는 점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재팬 얘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 얘기입니다. 네, 5.18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후속 조치로 신세계 그룹이 오는 22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요. 스타벅스 전국 매장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역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요. 네, 스타벅스 매장의 이 같은 조기 영업 종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생긴 지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마트 부문 경영진과 임직원들도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별도 교육을 받는다라고 신세계 그룹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만큼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스타벅스 본사가 선례를 남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 매장에서 흑인 차별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러자 미국 본사 CEO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했고요.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 무려 8천 개 직영 매장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7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 교육을 단행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후로는 뭐 자잘한 언쟁이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같은 큰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뭐 당연한 걸 교육까지 하냐 싶으시겠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생 배우고 또 깨우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6월 16일 오늘은 지난 1976년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소웨토에서 인종차별 교육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평화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평화롭게 행진했는데 경찰이 발포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맙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유를 향해서 내디딘 이 발걸음은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됐고요. 그 아이들의 희생이 그래도 오늘날 인종차별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6월 16일은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입니다.

머니니포트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컴온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아침 그래서 더 활기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잘 보내시기 바라고 내일 오전 6시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이전에 과연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I'm very happy to say very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1: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after sometime after Friday.
1: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 회동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도 않는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웃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사이는 아주 좋다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뒤 곧바로 핵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식에는 대미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외무차관은 전쟁은 종식됐고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해각서 주요 의제에는 피해 복구 문제가 포함됐으며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됐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 또한 다뤄졌고 불법적으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봉쇄 해제는 이란 측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사안으로 서명 이전인 현재 이미 어느 정도 봉쇄는 풀린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며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다라며 존 볼턴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문제를 우선시했다며 이란은 트럼프를 바이올린처럼 갖고 놀며 자신들이 원하던 합의를 얻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합의의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라며 그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걸프 국가들의 원유를 국제시장에 유통함으로써 개솔린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낮은 연료 가격과 맞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냐는 질문에도 기본적인 그런 셈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합의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우려하면서 어떤 합의든 표제보다는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법인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제재 완화 범위,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재개방 방식 등 핵심적인 의문점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말로 대단한 합의였다면 합의문은 이미 공개됐을 것이라며 이런 점은 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서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3: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3: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5: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s regarding both matters.
3: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0: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정세에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가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5분간 환담했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각서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를 위한 일본의 자위대 소해함 파견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다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자위대가 국제사회에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로드맵에 합의하자 이번 전쟁의 가장 격렬한 대리전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도 일단 완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합의된 15일, 어제죠? 레바논 남부 크파크에서는 이라크 이스라엘 드론이 한 차량을 공격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6: 1250만 불! 1250만 불!
0: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 지역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군의 굴착기 한 대와 전차 두 대를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 막아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드론과 로켓으로 자국군을 공격했다며 로켓을 요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의 MOU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자 기존 고비용 장기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대량 생산형 무기 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산 계약 업체들의 비표준 계약을 활용하고 신형 무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 년이 걸리던 무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군 지도부와 의회는 올해 이란과 전장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하는 등 무기 소진 속도가 보충 능력을 앞지르자 유사시 신속한 재무장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현재 해군이 사용하는 토마호크는 한 발당 최소 250만 달러에 달하며 제작사 RTX가 한 발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 최소 1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비용 컨테이너화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방산 기업들의 한 발당 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의 미사일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3: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2명 중 1명이 일상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민 단속 강화 여파는 남가주 한인 사회로도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조차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거나 고국 방문 계획을 바꾸는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을 취득 중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긴장감은 더 큽니다. 한인 사회의 변화는 최근 발표된 미국 내 아시아계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애시안 아메리칸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실시해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성인의 약 절반이 지난 1년간 자신 또는 주변 인물이 체류 신분 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출입국 및 여행 계획을 변경했으며 단속을 의식해 일상적인 동선을 바꿨다라고 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1년 넘게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여파로 인해 아시아계 성인 10명 중 6명은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에게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답한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개빈 뉴스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로부터 자신과 아내가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적 라이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전직 직원들과 지인들의 집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고 전하며 이들이 범죄를 찾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이 없는 아내 제니퍼 여사까지 선거 캠페인의 타깃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니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의 주지사 부인 제니퍼 여사 역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가로막는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관련된 연방당국의 조사는 내부 고발자와 캘리포니아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약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 중 하나는 뉴섬 주지사 아내의 세금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 데이너 윌리엄슨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윌리엄슨 전 비서실장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거 자금을 불법 유용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뉴섬 주지사는 해당 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수사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현재 FBI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결선에 진출한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한인사회 지도자와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을 내일 오후 2시 아로마센터 5층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비어 베세라 전 연방보건부 장관에 이어서 2위로 결선에 오른 스티브 힐튼 후보는 영국 데이비 캐머런 전 총리의 전략가 출신으로 팍스뉴스 진행자로도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내일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 통역이 제공되고 좌석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은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 나 여기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싶으신 분 전화번호 제가 문자로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219-0649 213-219-0649번으로 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이민당국에 넘어가 추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DMV의 전국 운전면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은 최근 예산 합의안을 통해 DMV가 요청한 5,5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트 검증 프로그램 예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자동차 관리자 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캘리포니아 DMV를 연결해 타주 정부가 운전면허 중복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실과 DMV 측은 해당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방 리얼 아이디법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해당 정보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신원을 사실상 식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지진 때 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샌 하신토 단층 지대 압박 스트레스가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원으로 불리는 초대형 강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대학교 마누아 캠퍼스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두 단층지대의 압박 수준은 전례 없는 단계입니다. 보통 대형 지진을 통해 방출해야 할 에너지가 마지막 대규모 지진 이후 160년 동안 방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제1저자인 릴리안 버크하드 박사는 현재 단층 시스템이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남가주 카혼패스 지역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 두 단층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지진 차단막 역할을 하지만 현재처럼 지역 전체 스트레스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단층의 동시 연쇄 폭발을 유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두 단층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코첼라밸리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직접 타격을 입어 대재앙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1000년간의 지진 역사와 지질학적 증거를 컴퓨터 모델에 대입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고 이는 특정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 재난 대비와 인프라 계획에 중요한 경고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지진이 아무런 예보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여전히 수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국적 정리 절차를 밟지 못한 한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과 재외동포포럼은 서울에서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차 재외동포포럼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집중 조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부 대학의 연간 총 교육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학비가 10만 달러를 넘긴 것입니다. 교육평가기관 프린스턴 리뷰가 공개한 2026-27 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총 학업 비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학은 전국의 16개 대학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높은 대학은 남가주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컬리지로 연간 총 비용이 10만 4천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듀크대와 시카고대, USC, 버너드 컬리지, 워싱턴 대학교 등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하비머드 컬리지와 USC 그리고 클레어몬트 맥케나 컬리지 등이 10위 안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다운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산타페 에비뉴 진출입로 인근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프리웨이 근처인 워싱턴 블러바드와 그랜드 에비뉴 교차로, 즉 로스앤젤레스 무역기술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총격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맞은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자였는지 아니면 동승자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며 피해자의 정확한 부상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대원들도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타에나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던 10대 소년에게 충격을 가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 반쯤 센타에나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의 아들이 흉기를 든 채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과 함께 여전히 흉기를 들고 있던 10대 용의자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결국 충격을 가했습니다. 충격을 맞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국은 조사 결과 숨진 용의자가 센타에나에 거주하는 15세 소년 제이든 미차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53세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용의자의 어머니도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수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세군도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 단체 관람 파티 도중 어린 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소년은 지역 내 센터 스트리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테일러 대치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엘세군도 시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지난 13일이었던 금요일 저녁 미국과 파라과이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던 단체 관람 파티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엘세군도 경찰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현장 상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린 딸을 납치해 멕시코로 도주했던 40대 로스앤젤레스 남성이 결국 멕시코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LA 웨스트 애덤스위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5살 데일리자 프레고소의 어머니이자 용의자 루벤 프레고소의 여자친구인 마리솔 프레고소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그녀가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즉시 유력 용의자인 루벤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 직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5살 딸 데일리자에 대해 앰버 경고, 즉 아동 납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용의자의 차량이 국경 인근인 세니시드로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용의자가 딸과 함께 짐을 챙겨 출국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이 확보되면서 이들이 멕시코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조 수사를 벌여온 LA 경찰국은 멕시코 당국이 현지에서 용의자 루벤을 전격 체포했으며 함께 있던 5살 딸도 안전하게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아이를 조만간 LA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며 용의자 루벤에 대한 미국 인도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이선 호크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장은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어린 자녀가 납치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라며 슬픔과 공포에 떨었을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벤투라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출신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 셰리프국에 따르면 랭카스터에 거주하는 올해 40살이 마이클 주드 디주니어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반쯤 무어파크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판을 신속하게 경찰에 제공했고 수사팀은 법집행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처음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용의자가 여러 수단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혐의를 추가해 재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와 접촉한 적이 있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서울1650.com AI 책본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Morning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시간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2: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 조사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3: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을.
1: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4: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1: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 여파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급히 펜싱, 칼 등 이 장비를 빌려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잠실 개표소 아무것도 밖으로 가고 나갈 수 없다라면서 현재 시위대들이 이 체육관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6: 우상욱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지만 경기에서 사용할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종목 단

0: 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자, 이번에는 JTBC 관련 소식입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 위기. YTN이 보도합니다.
2: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츠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3: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 박미통위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2: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오른 G7 무대에서 국제개발협력 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에비앙 경비가 삼엄해서 인근의 제네바에 프레스센터가 꾸려졌기도 했습니다. YTN 연결해서 현재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프랑스 에비앙의 G7 정상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열린 확대 회의 세션에 참석해 국제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국, 즉 원조를 받는 나라의 개발 수요는 여전한데 공여국의 공적 재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공적 재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적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각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 구축 등 AI 관련 비전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2: 여러 정상이 모인 다자회의 외에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주목되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EU까지 8개 회원국 정상과 2년 연속 초대된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다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통상 나라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각국과 일정을 조율하고는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이번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안보와 통상 등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0: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준에서 한국과 독일 기업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문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 산하 자산운용사 PGIM이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후 내년에 이 인상분을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이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PGIM은 지난주 내놓은 상반기 전망에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와 굳어진 인플레이션을 요인으로 들면서 이처럼 전망을 바꿨습니다. PGIM은 유가 충격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과열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습니다. PGIM은 이런 배경과 연준이 5년 이상 2% 목표치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이 제도적 신뢰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묻기 위해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만일 금리 인상을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최근의 장기물 국채 변동성에 대한 예방적 해결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정치적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PGIM은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2028년에 한 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금리 인상 기조를 비교적 빠르게 되돌릴 것이며 최종 금리는 현재보다 약간 낮고 중립 금리에 가까울 수 있는 3.3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의미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전망에서 전망을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겁니다. 이 같은 새로 내온 보고서 역시 3개월 뒤에 또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보고서들입니다. 연준의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지난해 한 연설에서 연준에 대해서 말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업 공개인 스페이스X 상장이 마무리됐고 미국과 이란이 MOU에 합의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금리 정책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를 하겠죠. 내일 회의 직후 워시 의장은 이제 처음으로 신임 의장에 취임한 이후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의 평소 소신이 연준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수십 년간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시장과 공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어왔지만 워시 의장은 정반대 생각을 기자회견부터 입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시 의장은 10년 넘게 연준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라고 말해왔던 인물입니다. 연준이 시장과 너무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발언이 족쇄가 돼 통화정책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투명성 강화 기조를 1990년대 폐쇄적이고 신중했던 시절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적극 소통 기조는 2008-2009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만들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연준의 정책 결정 배경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향후 방향도 적극 제시했습니다. 당시 연준 이사였던 워시는 유동성 공급 조치인 연준의 채권 매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11년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의 M&A 인수 합병이 법무부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반독점 심사를 맡았던 실무진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인수를 심사했던 법무부 반독점 심사 담당자들이 양사 합병에 반대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몇 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헐리우드 양대 스튜디오를 보유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이 반경쟁적이며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이 합병 반대 권고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법무부가 심사 종결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어서 양사의 합병이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긴 성명문도 발표했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실무진은 해당 성명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 이번 합병 승인이 과거 라이브네이션이나 IT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엄격한 반독점 심사 기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기업으로 이전부터 특수관계 논란에 휩싸여 왔었습니다. 지난해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그 자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맛에 맞춰서 CBS 뉴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 베테랑 언론인들과 제작 책임자들을 잇따라 면직하고 시청률 1위 시사 프로그램 더 레이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도 폐지해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또 올 4월에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반독점 심사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만찬을 열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 실무진의 반대에 앞서서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합병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또 준비하는 챗GPT 개발사 OpenAI가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지난해 3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OpenAI 감사 자료를 확인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OpenAI는 지난해 연구개발에 190억 달러를, 영업 마케팅 기타 비용으로 60억 달러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penAI의 지난해 매출은 1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손순실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에 50억 달러에서 급증했습니다. 다만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과거 지배구조와 관련된 비현금성 회계 비용과 주식 보상액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실질적인 손실액은 80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해 지출액은 지난해 매출의 약 2.6배에 달합니다.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다른 우려국가 군사정보 관계자들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장소의 외국인에게 이들 모델의 접속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 법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죠.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의 SNS 규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는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사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알고리즘이 사용자 눈길을 쉽게 끌 컨텐츠를 계속 자동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과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의 컨텐츠 공세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몰입을 유도해 자존감 하락, 극단적 감정, 가치관 형성, 우울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SNS 운영사 자정 노력에 맡기기에는 해악이 너무 커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은 SNS 금지 추진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올여름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아동 SNS 금지 규정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올 9월부터 15세 미만에 대해서 SNS 사용을 막기로 했고 그리스에서는 내년부터 15세 미만의 연령대 대상으로 SNS 금지 법안이 발효됩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에 대해서 SNS 금지 법안을 이달 마련할 계획입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자국민에게 특정 SNS 사용을 막는 조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 중 13세가 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SNS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이런 기조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 16세 미만의 SNS 플랫폼 사용 금지 규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브라질은 SNS 금지 대신 가정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해 12월 SNS 금지를 단행한 호주의 경우 규제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6명 가운데 이 브라질에서 헬리콥터 추락이 지난 14일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6명 가운데 유명 가수 올리버 트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올리버 트리를 비롯해 28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유명 인플루언서 가스파르 프림, 브라질 PD 루카스 차베트 프로타, 영화감독 비냐레와 조종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신장결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의 통증으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집에서 응급조치로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1을 부르시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혹은 가족분이 운전하고 병원으로 가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큰 숟가락으로 한 술 드십니다. 혹은 맥주 한 캔을 드시고 좀 참으셨다가 소변을 보시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조치 후에 어떤 분은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도착하니 통증이 없어서 다시 그냥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돌이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는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급할 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응급 방법입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있어도 아랫배에 경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부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허리 통증으로 침을 맞으러 오신 분이 복부 대동맥류인 것을 발견하고 생명을 살린 일도 있는데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사망률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 70대의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교통사고, 외상,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면서 혹시 놓칠 수 있는 질병은 없는지 단순한 허리 통증인지 자세히 진료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복부에 대동맥이 부풀어 있으면 척추신경이 눌리면서 허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마치 임산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 나오시고 허리도 아프신 분들은 침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뱃살과의 전쟁도 필요합니다. 장 내부에 혈액순환 양이 부족으로 많은 혈류량이 필요한 식사 후에 허혈 상태가 오면서 복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살살 아프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대장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허리 통증도 좋고 복부 통증도 좋고 의사는 충분한 의학 지식으로 환자의 병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9일 서명식이 열리기 전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 I'm very happy to say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4: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after sometime after Friday.
4: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타님 빈 하마드 이 카타르 군주 회동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2단계는 내 생각에 더 쉬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 네타냐 총리와의 불화설과 관련해서는 사이가 아주 좋다라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 뒤 곧바로 핵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식에는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외무차관은 전쟁은 종식됐고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양해각사 주요 의제에는 피해 복구 문제가 포함됐으며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됐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 또한 다뤄졌고 불법적으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즉각 접근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봉쇄 해제는 이란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사안으로 서명 이전인 현재 이미 어느 정도 봉쇄가 풀린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타흐트 라반치 차관은 서명식은 스위스에서 열리지만 정확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서명 완료 후 다음 단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식 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단계에는 돌입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논의에는 우라늄 농축, 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서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6: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6: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8: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s regarding both matters.
6: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3: 다칼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정세 등에 관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칼치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가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분간 환담했습니다. 다칼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각서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를 위한 일본의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에치 일본 총리는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기로 했다라고 교도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 투자 실행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로드맵에 합의하자 이번 전쟁의 가장 격렬한 대리전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교전도 일단 완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합의된 15일 레바논 남부 크타르에서는 이스라엘 드론이 한 차량을 공격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종전 발표 후 보고된 레바논 내 첫 사망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 지역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군의 굴착기 한 대와 전차 두 대를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 막아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으로 자국군을 공격했다며 로켓을 요격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영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1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이 종전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히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작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벤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고 MOU 전문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문 자체보다는 이행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자 기존의 고비용 장기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대량 생산형 무기 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산 계약 업체들의 비표준 계약을 활용하고 신형 무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던 무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미군 지도부와 의회는 올해 이란과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하는 등 무기 소진 속도가 보충 능력을 앞지르자 유사시 신속한 재무장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해군이 사용하는 토마호크는 한 발당 최소 250만 달러에 달하며 제작사 RTX가 한 발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 육군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비용 컨테이너화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방산 기업들에게 한 발당 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의 미사일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2030년까지 저가형 미사일 만 발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2: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2: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로부터 자신과 아내가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적 라이벌을 탄압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아내가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전직 직원들과 지인들의 집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고 전하며 이들이 범죄를 찾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이 없는 아내 제니퍼 여사까지 선거 캠페인 타겟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니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부인 제니퍼 여사 역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가로막는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뉴섬 주지사와 관련된 연방당국의 조사는 내부 고발자와 캘리포니아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약 1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 중 하나는 뉴섬 주지사 아내의 세금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은 전 비서실장 데이너 윌리엄슨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윌리엄슨 전 비서실장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거 자금을 불법 유용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뉴섬 주지사는 해당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수사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결선에 진출한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내일 한인타운에서 한인 주민들과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아로마센터 5층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스티브 힐튼 후보는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의 전략가 출신으로 팍스뉴스 진행자로도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 통역이 제공되고 좌석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로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번호 213-219-0649, 213-219-0649번으로 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이민당국에 넘어가 추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의 전국 운전면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예산 합의안을 통해서 DMV가 요청한 5,5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검증 프로그램 예산을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DMV가 타주 정부가 운전면허 중복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자 협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해당 정보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신원을 사실상 식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실과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는 해당 정보 공유 시스템은 리얼 아이디법 준수를 위한 조치다라고 일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표적인 지진 때 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샌 하신토 단층 지대 압박 스트레스가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원으로 불리는 초대형 강진이 남가주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연구진이 발표한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에 올린 논문에 따르면 두 단층 지대 압박 수준 전례 없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경고한 논문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카혼패스 지역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 두 단층, 이 샌 하신토 단층과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만나는 지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지진 차단막 역할을 하지만 현재처럼 지역 전체 스트레스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단층에 동시 연쇄 폭발을 유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단층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LA는 물론이고요.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밸리, 팜스프링 인구 밀집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대재앙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1000년간의 지진 역사와 지질학적 증거를 컴퓨터 모델에 대입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 재난 대비 인프라 계획의 중요한 경고등이 될 것이다 라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제 연기가 쭉 피어올라서 깜짝 놀라셨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스티븐슨 렌친 지역에서 어제 오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일단 불길은 잡히고 있습니다. 맥스파이어라고 명명됐다는 산불은 어제 오후 4시쯤 웨스트 매그놀리아 레인과 어턴 플레이스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습니다. 불길은 초기 규모 뭐 0.5에이커 정도에서 2시간 만에 약 45에이커 면적으로 빠르게 번졌지만 오후 6시쯤 소방당국이 이 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화재 지역과 가까운 일부 주택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 경보가 발령돼 긴장감이 감돌었지만 저녁 7시 15분을 기해서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 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방관 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국이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2000에이커 넘게 불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현재 진화율 지금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쇼어파이어라고 명명된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20분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와 산티모테오 캐년 로드 인근에 인구가 거의 없는 산간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길은 어제 저녁 5시쯤 120에이커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450에이커로 번지는 등 무서운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대피령 내려졌고 대피령 외에도 11건의 대피 경보가 어제 추가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한때 불길은 1500에이커까지 번졌고 진화율 0%였지만 오늘 새벽 2000여 에이커를 태운 상태에서 가까스로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화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주불을 잡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근 소방서,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 등에서 소방차 41대, 소방헬기, 불도저를 비롯해 25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남가주의 해변 위험주의보 지난주부터 발령된 상태입니다. 북가주, 남가주, 중가주에서 이 이안류에 휩쓸려서 인명피해 사고 계속 일어나지고 있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야 이거 정말 볼거리다. 볼거리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볼거리라고 온 가족이 구경 나갔다가 아 이 정도 거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방파제에서 일가족이 휩쓸려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북가주에서 한 명, 남가주에서는 5살 여아 어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파도 이안류 주의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롱비치 해안가의 밤사이 이른바 킹타이드라고 불리는 초대형 만조까지 덮치면서 거센 파도가 모래사장 그리고 나무 방파제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해안 산책로 인근 도로를 뒤덮은 잔해 진흙 잔뜩 남아있습니다. 복구반이 어제 롱비치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가옥과 도로를 청소하는 한편 파도에 무너진 모래 방파제를 다시 쌓아 올리는 등 어제 긴급 복구 작업이 롱비치 해안가에서는 있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위험한 해안 조건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LA 카운티 해변에는 내일 밤까지,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는 금요일 밤까지 해안 위험 경보를 연장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아일랜드, 발보아 아일랜드 이런 저지대 해안 마을에는 침수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다운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산타페 에비뉴 진출입로 인근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프리웨이 근처인 워싱턴 블러바드와 그랜드 에비뉴 교차로, 즉 로스앤젤레스 무역기술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총격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맞은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자였는지 아니면 동승자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며 피해자의 정확한 부상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대원들도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타에나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던 10대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 반쯤 센타에나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의 아들이 흉기를 든 채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과 함께 여전히 흉기를 들고 있던 10대 용의자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결국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맞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국은 조사 결과 숨진 용의자가 센타에나에 거주하는 15세 소년 제이든 미차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53세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용의자의 어머니도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수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세군도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 단체 관람 파티 도중 어린 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소년은 지역 내 센터 스트리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테일러 대치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엘세군도 시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지난 13일이었던 금요일 저녁 미국과 파라과이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던 단체 관람 파티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엘세군도 경찰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현장 상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린 딸을 납치해 멕시코로 도주했던 40대 로스앤젤레스 남성이 결국 멕시코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LA 웨스트 애덤스위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5살 데일리자 프레고소의 어머니이자 용의자 루벤 프레고소의 여자친구인 마리솔 프레고소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그녀가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즉시 유력 용의자인 루벤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 직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5살 딸 데일리자에 대해 앰버 경고, 즉 아동 납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용의자의 차량이 국경 인근인 세니시드로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용의자가 딸과 함께 짐을 챙겨 출국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이 확보되면서 이들이 멕시코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조 수사를 벌여온 LA 경찰국은 멕시코 당국이 현지에서 용의자 루벤을 전격 체포했으며 함께 있던 5살 딸도 안전하게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아이를 조만간 LA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며 용의자 루벤에 대한 미국 인도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이선 호크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장은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어린 자녀가 납치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라며 슬픔과 공포에 떨었을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벤추라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출신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 셰리프국에 따르면 랭카스터에 거주하는 올해 40살이 마이클 주드 디주니어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반쯤 무어파크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판을 신속하게 경찰에 제공했고 수사팀은 법집행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처음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용의자가 여러 수단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혐의를 추가해 재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와 접촉한 적이 있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AI 책본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바이크, 전동자전거죠. 그리고 전기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난폭운전, 사고 급증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부 개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시속 50마일 이상을 낼 수 있어서 사실상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지만 부모들이 이를 일반 자전거로 인해 자녀들에게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타임즈는 최근 남가주를 중심으로 전동 자전거 관련 사고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애는 착해서 괜찮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기바이크 함부로 사주시면 안 됩니다. LA경찰국 브랜든 폰 경관은 이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의 레이크 포레스트에서는 14살 소년이 앞바퀴를 들어올리고 달리는 묘기를 하다가 81세 보행자를 들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12살 소년이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세크라멘토에서는 10대 운전자와 충돌한 60대 간호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헌팅턴 비치에서는 100명의 청소년 전동 자전거 모임 집단이 시민을 폭행하는 과정도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이 동시에 모이는 라이드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로 점거, 난폭운전,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전동 자전거가 아닌 고출력 전기 바이크들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일부 제품은 페달에 달려 있어 전동 자전거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시속 5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개조 방법까지 쉽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롯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해 고속 바이크를 전동 자전거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일부 고속 모델 판매를 중단시켰으며 아마존도 캘리포니아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전동 자전거 관련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불법 차량을 자녀에게 제공한 부모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0: 호프만 변호사,
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1: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5: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5: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4: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B-52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B-52는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군은 엄청난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입니다.
1: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전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이륙한 B-52 한 대가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폭격기의 잔해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활주로엔 축구장 크기만한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미군 측은 레이더 현대화를 위한 시험 비행 도중 사고가 일어났으며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개되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2: That process can take upwards of 6 months. We have to wait patiently while that process undergoes to ensure that we respect the process of doing full root cause analysis.
1: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는 옛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개발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배치됐고 현재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76대도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애초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차세대 폭격기 투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지금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B-52에 이어 개발된 B-1이나 B-2는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B-52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은 최근 73조 원을 들여 B-52의 엔진과 레이더 등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B-52의 수명은 최소한 2050년대까지 연장됩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0: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에 새로 단장한 리플렉팅 풀. 당초 의도와는 달리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는데요. 리플렉팅 풀은 워싱턴 중심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조성된 연못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연설한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못이 전임 정부들에 의해 방치해왔다며 연못에 물을 빼내고 콘크리트 바닥에 파란색 방수 페인트를 입혔습니다. 무려 1,420만 달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성조기에 파란 색깔을 띨 것이다 라면서 홍보를 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류가 표면을 뒤덮으면서 연못이 녹조 현상으로 초록색을 띠게 됐습니다. 때문에 또 이 처리를 위해서 3,400만 달러 이상의 보수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3억 4,030만 배럴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재고는 직전 주 대비 800

0: 390만 배를 줄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주간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재고 감소는 미국 정부가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1억 7,2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종전 합의가 미국의 석유 실탄이 점차 소진돼 가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NBA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고 뉴욕 곳곳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주 학력평가 시험을 미뤄달라는 학생들의 청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승 축하 퍼레이드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리전트 시험 연기해달라 미뤄달라라는 건데 뉴욕주 교육부는 무슨 소리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JTBC 문제로 지금 방송사 과연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JTBC, 중앙일보 등 언론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등 5개사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기업 개선 작업 추진에도 들어갔습니다. 방송 영화 산업 부진에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 독점 확보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그룹 전체 부실을 불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짧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중앙그룹의 모태 중앙일보의 박장희 대표이사도 명의 자료를 내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라고 성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JTBC는 국내 지상파 3사 등의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대권을 산 뒤 이를 재판매해 부진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겨울올림픽 재판매권은 어느 지상파 방송사도 사지 않아 JTBC가 단독 중계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KBS에 140억 원을 받고 파는데 그쳐서 적자폭이 상당히 커졌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앙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회생 기업 회생 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JTBC 공격적인 투자를 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 위기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국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2: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 박미통위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1: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어제 월드컵 경기 결과 정리해드려야죠. 아이보리코스트가 에콰도르를 1-0으로 꺾었고요. 2조입니다. F조에서는 스웨덴이 튀니지를 5-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즉 LA의 인구가요 350만 명이에요. LA시의 인구만 350만 명입니다. LA 카운티까지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면요, LA 카운티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명의 아프리카 대륙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가 어제 스페인과 조별리그 1차전을 가졌거든요. 0-0으로 비겼습니다. 스페인 우승 확률 16%,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입니다. 이 카보베르데의 기적같은 0-0 무승부, 어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90분간 스페인의 엄청난 슈팅을 온몸을 통해서 막아냈던 카보베르데의 눈부신 선방쇼를 펼친 수문장 보지냐, 이 선수 어제 경기 끝내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뭐 역사적인 첫 승점 획득, 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점 승점을 얻었죠. 이 모든 영광을 국민에게 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어제 경기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과 카보베르데 국가의 이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란과 뉴질랜드 간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LA 스테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이란 간의 경기는 2-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이란과 뉴질랜드는 앞서 1-1로 비긴 벨기에, 이집트와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서 조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이번이 통산 7번째 월드컵 본선 출전인 이란,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나섰는데 대회에 나서서도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사우디도 나란히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팀 무패행진,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팀 무패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LA 스테디움, 소파이 스테디움이 월드컵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는 LA 스테디움으로 불립니다. 어제 LA 스테디움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 축구대표팀은 LA 미국에서 첫 월드컵 경기를 가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이란계 이민자들의 반체제 시위가 벌어졌고 이란 대표팀 감독은 FIFA 회장을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7: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Human Rights 41!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8: And this flag, the lion and sun flag, is the true flag of the Iranian people, and that's why we're here to protest today.
7: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FIFA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9: It sucks.
0: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what it is. We can't change that. But the guys are ready. They're ready. They're going to come and play.
7: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라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6: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프랑스가 첫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프랑스가 세네갈과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라크가 노르웨이와 아르헨티나가 알제리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요르단과 경기를 치르면서 오늘 4경기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프랑스 경기 보고 싶었던 분들 계셨을 테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메시 보고 싶었던 분들 오늘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호날두는 언제 나와? 네, 내일 나옵니다. 포르투갈과 잉글랜드가 내일 경기가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월드컵 티셔츠 나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 거야? 뭐 요새 웹사이트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살 수도 있는데요. LA 곳곳에 월드컵 팝업 매장이 열려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팝업 매장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 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바이든 날리면 논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타결을 발표했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통행료냐, 서비스로냐 등의 용어를 놓고 민감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한국에서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말장난이 생각납니다. 일단 오는 19일 이루어질 양해각서의 서명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일단 번 상태입니다만은 이 같은 문제가 뇌관으로 남았다가 물리적인 충돌 재개에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 MOU, 즉 전쟁을 끝내는 MOU가 서명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 재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도 해제된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전쟁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이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전 MOU가 서명되면 통행료 안 받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영구히 면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통행료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란은 수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수료, 영어로는 이제 서비스 fe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톨이라고 말하죠. 톨, 우리가 톨게이트를 통과한다 그럴 때 돈을 내는 게이트를 톨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내고 지나가는 것을 톨이라고 하는데 T-O-L-L,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행료. 그런데 이란은 톨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fee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말하죠. 자, 쉽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그걸 안 받기로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통행료를 받지 않겠어. 하지만 서비스 fee, 수수료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도 아니고 지금 현재 말장난, 용어장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봐, 내가 협상 잘했지? 통행료 앞으로는 안 받기로 내가 이란을 완전히 압박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게 톨, 즉 통행료가 됐든 아니면 fee, 서비스, 수수료가 됐든 무슨 비용이든 간에 용어만 다르지 유료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반관영 언론인 이 파르스통신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OU 최종안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의 일부를 이 파르스통신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개한 그 내용인 즉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는 철폐하더라도 향후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함께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미국도 인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행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이란이 수수료를 받는 걸 미국이 인정했다라는 주장이어서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란 언론의 보도를 다 믿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일단 MOU 최종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또 이란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허위보도다, 허위보도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은 MOU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기간인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돈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돈이 통행료, 즉 톨피가 아니고 서비스료, 즉 서비스피라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미국과 60일간 핵 협상을 벌이고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 그 이후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안전보장 서비스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요. 골목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통과시켜줄 테니까 일종의 보호세를 내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 골목 다녔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그리고 이라는 서비스 수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합의했다라는 그 MOU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절대 그 MOU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이란 측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란의 언론 얘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곤란합니다. 자와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은 세부 내용이다라면서 구체적으로 14가지 합의사항이 있다라면서 MOU의 14가지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믿을 수도 없고 여하튼 우리가 이 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그 우려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행료냐 수수료냐 이 용어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놓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 이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지금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협상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언론들은요 이번 협상을 배드 딜, 나쁜 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정서를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현 이스라엘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또는 그들의 정서를 알아서 스스로 이스라엘 언론들이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을 향해서 나쁜 협상을 했다, 배드 딜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미국의 협상안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이스라엘은 오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지금까지 극도로 꺼려온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만큼은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지난 일요일에도 레바논을 계속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협상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레바논 공격을 계속 더 이어갈 경우에는 자칫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그 MOU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가운데 오늘 아침 굿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이 종전 분위기로 인해서 그동안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 덕에 이제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발권하는 이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도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기존 27단계에서 8계단 내려간 19단계의 유류 할증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인천에서 뉴욕 가는 사실상 미주노선 최장거리 이런 비행 노선은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가 20만 원 넘게 떨어집니다. 달러로 본다면 $150 이상 인하될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에 국제 유가가 그간 계속 떨어진 상황에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내려갑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6월에도 6단계가 내려가면서 27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보다도 8계단이 더 떨어진 셈입니다. 기준이 되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더욱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 5월 사이엔 갤런당 410센트대였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갤런당 338센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왕복을 기준으로 뉴욕 등 최장거리 왕복 비행편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21만 5천 원이 인하되게 됩니다. 6월 발권 왕복 항공편에는 90만 3천 원대가 붙었지만 7월 발권표부터는 68만 8천 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본 후쿠오카처럼 최단거리 왕복 비행도 유류 할증료가 기존 12만 3천 원에서 9만 2,800원으로 3만 원가량 싸집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항공 측에서 먼저 발표한 것인데 아시아나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하게 인하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공지할 전망입니다. 5월 기준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기도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이처럼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여름 휴가철 해외 장거리 항공편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에는 우리 수출 물가 소식도 짚어주시죠.
1: 네, AI 투자 확대 흐름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가 올라서 11개월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7월
0: 네, 필요한 부분까지만 YTN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3: Today, the European champions hope it's the beginning of their path that leads to a World Cup title as we welcome the newest nation to reach the world stage.
0: 네, the newest nation이라고 말했죠. 월드컵에 처음 나온 그 나라인데요. 나라 이름은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식을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승부였지만 우승보다 더 기뻐한 이 선수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유력한 우승 후보 팀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온 이 카보베르데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대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은 어제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슈팅 27개를 기록하고도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강력한 전력을 갖춘 스페인은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페인 자체의 경기력 부재라기보다는 상대인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의 그 나라 선수들의 믿기 어려운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튼실한 수비벽으로 골문을 꼭꼭 걸어잠근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스페인은 공격 템포를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했고 빈 곳을 파고드는 위협적인 움직임이나 빠른 공수 전환도 눈에 띄게 부족했습니다. 간간이 이어지는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카보베르데 나라 수비수들은 온몸을 던져서 차단했고 골키퍼는 눈부신 선방쇼로 100% 막아내는 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절한 90분간의 경기가 그렇게 끝나고 무승부가 확정된 순간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쓰러지거나 오열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이는 손톱만큼 작은 나라가 거함을 상대로 이를 막아냈다라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카보베르데 라는 나라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카보베르데. 어제 월드컵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런 나라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카보베르데. 이 카보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멕시코에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 로스카보스, 로스카보스 할 때 그 카보 있는 그 말이 맞고요. 그리고 베르데는 포르투갈 말인가요? 예, 뭐 초록색, 초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보 베르데, 초록색으로 된 예, 만보다 좀 작은 어떤 곶 이런 것이죠. 한국말로 하면 곶, 아주 작은 해안가, 초록색 작은 해안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보 베르데. 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대서양의 외딴 섬나라입니다. 이 섬에 그런데 사람이 산 지도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무인도였습니다. 이후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오면서 이곳에서 노예 무역상 등 하면서 이곳에서 처음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포르투갈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와 인종이 형성됐는데 그 이후에 1975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인구는 52만 명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파주시가 딱 5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파주시 시립축구단이 월드컵에 와서 스페인하고 무승부를 겨룬 겁니다. 그런 느낌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작은 도시 같은 나라에서 월드컵에 진출한 것만도 놀랄 만한 일인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이들은 승리 그 이상의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페인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 카보베르데 나라 사람들의 감정은 스페인을 대하는 감정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포르투갈을 대하는 감정 또는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갖고 그 나라 선수들은 그 긴 90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카보베르데,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그 이상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안겨준 나라입니다. 최소한 그 나라 이름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주는 것도 예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보 베르데 스토리였습니다.
3: The newest nation to reach the world stage, it is Spain taking on Cape Verde.
0: Unai Simon keeps his place in the net. That was the goalkeeper. 네, Cape Verde 했습니다만, Cape Verde는 영어식이고요. 그 나라 말로 하면 카보 베르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합의를 포함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동의할 경우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완화와 이란의 국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기금 조성 가능성을 논의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해당 투자 방안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될 양해각서를 이란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달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최종 합의를 전제로 하며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진 후에야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기금 재원은 미 행정부가 아닌 이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금의 구조와 관리 방식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인다면서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며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결선에 진출한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한인타운의 지도자 및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을 내일 개최합니다. 스티브 힐튼 후보는 내일 오후 2시 LA 아로마 센터 5층에서 한인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라며 통역이 제공됨에 따라서 많은 한인들의 격의 없는 참석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베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부 장관에 이어서 2위로 주지사 결선에 오른 힐튼 후보는 영국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의 전략가 출신으로 미국에서는 팍스뉴스 진행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 통역이 제공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여전히 수만 명의 한인들이 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과 국적 정리 절차를 밟지 못한 한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외동포 포럼은 최근 서울에서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미국 내 한인 무국적자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국제법상 무국적자. 둘째는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적 선택 기한을 놓친 국적 미정리자. 그리고 셋째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서류 미비 체류자 등입니다. 최 교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정책도 한인 무국적자와 국적 미정리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사립대학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부 대학의 연간 총 교육비가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평가기관 프린스턴 리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학업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는 대학은 전국 16곳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높은 대학은 남가주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총 비용이 10만 4,5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듀크 대학이 10만 3,900달러, 시카고 대학 10만 3,800달러, USC 10만 3,160달러, 바너드 칼리지 10만 3,000달러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워싱턴대, 스미스 칼리지, 포드햄대,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바서 칼리지, 웨슬리언대, 뉴욕대, 그리고 조지타운대, 베이츠 칼리지, 그리고 콜게이지 대학 등도 연간 10만 달러를 넘는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사가 결국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및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의 워크아웃 추진과 함께 유동성 위기에 처한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와 자회사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시중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그룹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열사들끼리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빚 보증을 서줬고 그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인 위기에 빠졌다라고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LA 곳곳에 공식 팝업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FIFA 측이 밝힌 팝업 매장 운영 장소는 LA 다운타운의 더 블록을 비롯해 오베이션 할리우드, 그랜드 센츄럴 마켓, 토렌스 델라모 패션 센터 등입니다. 각국 대표팀 유니폼과 마스코트 상품, 또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공식 상품을 판매하며 모든 매장은 다음 달 31일까지만 운영됩니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Father's Day를 앞두고 한인업체들이 다양한 할인 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앞세워서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마사지 체어 브랜드 카후나 USA는 기존 $7,500 모델을 약 50% 할인된 $3,800에 판매합니다. 헬스 코리아도 메모리얼 데이 및 Father's Day 시즌 특별 세일을 통해서 다양한 마사지 체어와 홈 케어 기기를 특별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식 업계들도 Father's Day와 월드컵 시즌을 겨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2층에 새롭게 문을 연 사랑방은 월드컵 한국 경기는 물론 주요 경기들을 생중계로 제공하며 고객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회관 역시 월드컵 특별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회관은 사시미와 한식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리아타운 대표 식당으로 주요 경기 생중계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가전제품 판매도 일제히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전기는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를 $330에서 $200로 할인 판매하며 충전식 무선 진공 청소기를 $155에서 $110에 할인 판매하는 등 Father's Day를 앞두고 한인업체들이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2: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53년 전통의 안경 전문 기업 금강안경이 LA 매장을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합니다. 금강안경은 오는 목요일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에서 새롭게 고객을 맞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안경을 무려 53년간 이끌어온 김승열 대표의 얘기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저희 금강안경 LA점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이번 이전은 단순한 매장 이동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 매장에는 최신 디지털 시력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더욱 정밀한 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공 거리, 난시, 굴절 상태 등 세부적인 시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며 전문 검안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등의 청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고객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안경 착용 후에도 세밀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강안경의 목표라고 김승열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금강안경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에서 새롭게 고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할리우드의 스타 기네스 펠트로가 이스라엘 초호화 부동산 광고에 출연했다가 지금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라면서 불매운동까지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기네스 펠트로가 출연한 이스라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속에 기네스 펠트로는 뉴욕의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으로 먼저 등장합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를 시작한 그는 센츄럴 파크를 달리고 운전기사에게 이스라엘의 헤르칠리아로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광고는 이스라엘의 해안도시 헤르칠리아의 초고급 주거단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역이 가자지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호화 부동산을 홍보하는 광고에 세계적인 스타가 참여한 것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SNS에서도 기네스 펠트로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52가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폭격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비행기의 형체는 거의 남지도 않을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측은 이번 사고로 8명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군의 B-52는 1950년대부터 사용된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핵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최근에 이란 전쟁에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LA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컨 카운티 모하비 사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두 번 다시는 UFC 경기 안 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치루어진 이종격투기 UFC 경기가 숱한 화제를 낳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다시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빌어먹을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가 빌어먹을 비용이라고 굳이 한국어로 완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F가 들어가는 그 욕을 했습니다. 자, UFC 경기장 팔각형으로 된 옥타곤을 세워서 백악관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장으로 변모시킨 이번 UFC 경기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UFC 측은 평소보다 3배 많이 들어간 돈, 무려 이번에 6천만 달러 이상에 들어간 그 돈을 상당한 손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에서 열리는 UFC 경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그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설 무대가 야외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날씨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다시는 빌어먹을 그 야외에서 경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며 항상 날씨를 맞출 수 있는 아부다비 같은 곳이나 즉 언제나 비가 안 오고 늘 따뜻한 아부다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시합을 앞두고 날씨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땀만 많이 흘리게 됐다. 그리고 돈은 수백만 달러 적자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너 화이트 UFC 회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미군 기지를 돌아가면서 미군 기지에서 이 순환 경기를 열자라고 자신에게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재정적으로 회복하는데 대통령님 1년은 더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로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말하면서 미군 기지를 돌아가면서 순환 경기를 하자고요. 아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미군기지 경기 시합장 시합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기를 마친 후에 이 같은 반응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히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난 약까지는 좀 그래.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은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 지수, GI라고 하지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10알, 15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0: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3: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3: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 일대에서 거행될 행사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트럼프 집회, 즉 트럼프 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국가적인 행사를 자신의 개인 행사인 듯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오는 7월 4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우리는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랠리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랠리라는 명칭 뒤에 부제목으로 Tribute to America,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지만 행사 이름은 트럼프 집회인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일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선정한 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불꽃놀이는 그런데 세계 기네스 기록에 올린다라는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해서 무려 86만 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의 이름은 그런데 트럼프 집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MOU 합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아시아 경제가 곧바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통제를 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던 핵심 교역로인데 이곳을 지나는 물동량의 무려 80%가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던 선박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부담으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교역이 재개되면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완화되겠지만

지난 수개월간 누적된 공급 차질과 물가 압력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후 선박 운항과 원유 공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자신과 아내가 법무부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법무부가 대배심 절차를 악용하고 수년에 걸친 문서들을 파헤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의 적 명단에 나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은 개인적인 복수에서 빼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다나 윌리엄슨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 최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 부부의 탈세 혐의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쳐들어오면 고등학생도 동원될 수 있는 대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공개한 학생 동원 준비 계획을 둘러싸고 고등학생을 전시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에는 대만군의 경계태세 단계에 맞춰서 학교가 학생 근무 또는 인력 훈련 또는 동원 실시 등의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야당 정치권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재난 대응 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미성년 학생들을 국가 동원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 동원 준비 계획, 이라는 문서입니다. 계획서에 등장한 이 동원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을 전시 인력으로 동원한다는 건 결국 전쟁 발발 시 고등학생들도 전쟁터로 내보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중국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만 정부는 관련 계획은 학교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 학생들을 군사체계에 편입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인 불안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면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0만 불 줘도 군대 안 가! 러시아 남성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채까지 내걸고 있지만 군 모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CNN은 러시아 곳곳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수백만 루블 규모의 입대 인센티브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광고에는 8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와 영웅 칭호,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 취득 우대 등이 담겼습니다. 일부 광고는 도로변 대형 광고판은 물론 젊은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도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만 달러 입대 보너스에도 지원자가 별로 없자 최근에는 돈을 더 올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군복무 계약을 맺는 남성에게 최대 14만 달러 상당의 빚을 완전 탕감해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남성들을 전선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올 1분기 러시아의 군 모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오히려 20% 이상 줄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금전적인 유인책의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죄수 수만 명을 전선에 보냈고 북한군 병력도 세 차례나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자들에게 군복무를 유도하는 방식도 동원됐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전쟁 중에 사망한 러시아 병력은 무려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러시아가 최근 들어 병력 보충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한국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한국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츠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익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2: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 방미통이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1: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8: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
11: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육군 창설 251주년을 맞아서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의 251번째 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이었던 1775년 6월 14일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세기 미국 독립전쟁부터 19세기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 또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또 걸프 전쟁까지 미 육군이 활약한 주요 전쟁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더니 특히 6.25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 사냐에서 꿋꿋이 버텨냈다라며 미 육군의 활약상을 치하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일찍 겨울 추위가 몰아쳤던 그해 1950년 11월 26일 한강남도의 대형 저수지 장진호까지 진출한 미군은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에 맞서서 보름 넘게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밤이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미군 등 유엔군은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토대로 중공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인해 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게 그들의 사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괴멸시키면 또 더 나오고 또 괴멸시키면 또 나타나고 하는 이 작은 체구의 중공군이 계속 끝도 없이 밀려드는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미군과 유엔군도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인해 전술로 인해서 결국 12월에 유엔군은 동해안의 흑남까지 후퇴했습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이 피난민들이 선박으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대거 피난, 즉 이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흑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14일 미 육군의 창설 251주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그중에서도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고 우리는 장진호 전투 그 얘기를 들으면 흑남 철수 작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8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뭐 81도, 2도 정도고요. 그런데 습도가 좀 있을 전망입니다. 습도 지수가 높으면 이 습도 지수는 결국 이 불쾌 지수라고들 하죠. 다소 오늘 좀 습도가 높더라도 불쾌 지수는 절대 높아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어요. 듣다 보면 어? 내 얘기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은 가슴 설레던 첫사랑 시기, 어우 첫 키스, 첫 직장 합격했을 때, 어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극적인 순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0대 어르신들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요? 하고 물었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바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인생에서 가장 열렬히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응? 힘들면서도 지극히 평범하고 아우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고 지루해했던 그 중간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육아, 아우 모기지갑기,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재미없고 힘들지?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쩌면 최저점이 그 찌푸린 구간이요. 30년 후, 20년 후 그때 돌아가 보면 그때 애타게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밋밋할까? 오늘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셨다면요. 아우 그 훗날 응? 하, 그때 나의 황금기였구나. 바로 그 황금기 그 하루가 우리 앞에 또 선물로 다가왔네요. 오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 이 언니 그 아파트 마루에 우리가 둘이 누워가지고요. 아무 할 일 없이 멍 때렸던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가수 신윤민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에.

0: 지금 세도나에 살고 계신 가수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합니다. 신유미 씨의 햇살 가득한 날에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지근석 씨라고요. LA에 오셨는데 저는 윤미 선배님 때문에 알게 됐죠. 제가 저희 집에서 재워드리기도 한 분이에요. 사연이 많은 오빠인데 이런 멋진 곡을 근석이 오빠가 만드셨군요. 야, 오빠 잘 계신지 진짜. 오늘 오프닝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학자 데이빗 브렌치 플라워 교수의 연구에 따른 겁니다. 사람의 행복도는 나이에 따라서 U자형을 그린다고 그래요. 어릴 때 마냥 행복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져서 40대 초중반에 바닥을 찍고 50대 후반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아우 진짜 왜 이렇게 힘들까? 팍팍하고 애들 키우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65세 어르신들께 인터뷰를 하면서 코넬 대학의 칼 플레머 교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1200명.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행복도가 가장 낮았던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30대에서 50대를 꼽은 분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요일, 그냥 애들 복잡거리는 소리, 응? 매일 똑같았던 결혼 생활, 그냥 의무와 책임감에 지치어서 아우 지겨워 빨리 시간 좀 가라 하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더니 그 지루했던 화요일 저녁 평범한 일상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던 걸 70이 돼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두고 과거를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긍정 효과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지나고 보면 아픔도 다 아름답게 바로 신윤미 씨가 부른 햇살 가득한 날에 여기서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그 깊은 뜻이 나네요. 아우 윤미 언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직 인터뷰 시작 아니고 어제 네. 오셨어요?
1: 어제 왔는데 네. 너무 날씨가 좋아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0: 아 세도나도 좋잖아요.
1: 세도나는 좋은데 네. 아무래도 아리조나니까 네. 뭐 물론 피닉스보다는 훨씬 덜 덥지만 그래도 네. 햇살이 아주 따사롭거든요.
0: 아 뜨겁죠.
1: 네.
0: 아,
1: 그냥 따끈한 네. 따갑다 그 정도. 근데 뭐 너무 덥다 이건 아니고요.
0: 그날 기억나세요? 네. 그게 94년 3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그때 언니네 아파트에서 마루에서 네. 우리 둘이 누워가지고
1: 네.
0: 멍 때리던 그때. 시원한 그 마룻바닥이 저 기억이 나네 진짜.
1: 아우 저는 어저께 네.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0: 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우리 신윤미 씨와 함께 세도나 얘기도 들어보고 네. 또 음악 얘기 또 콘서트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1: 네.
0: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 슈퍼도덴트.com
7: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8: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7: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8: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7: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8: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Harrah's Resort SoCal. Experience Funner.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2: 너무너무 좋습니다.
1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날 마로니의 나무 밑에서 아와 칵테일 한잔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더위에 땀 흘리던 그때 행복했죠.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세도나에 살고 계신 아리조나 우리 가수 신윤미 씨, 신윤미 씨 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세션으로요 코러스를 하면 대박이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음이 잘 올라가세요?
1: 글쎄 말이에요.
0: 요때가 몇 살이셨죠?
1: 그때가 네. 칵테일 사랑 불렀을 때가 글쎄요. 지금 그거 얘기하면은 나이가
0: 뭐 다 아는 사이에 뭐 바로 이화여대 작곡가를 나오시고 네. 그리고 대학가요제
1: 출신이죠.
0: 출신이시고
1: 87년도 대학가요제 나와서
2: 나왔어요.
1: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네. 93년도니까 네. 녹음한 거는 3년도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신 거는 94년도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얼추 생각하시면은 뭐 젊었을 네. 때 어렸을 때
0: 네. 그리고 미국에는 네. 언제 오신 거죠?
1: 미국에 사실은 네. 제가 93년도에 이 노래를 녹음하고 나서 네. 곧장 왔어요.
0: 가장 전성기에
1: 네,
0: 그렇죠. 왜 또 나셨어요?
1: 그냥 뭐라 네.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네. 많은 분들이 뭐 어린아이들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랑받고 그런 당시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0: 네.
1: 아무래도 뭐 그때는 뭐 딴따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0: 네.
1: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쭉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다가
0: 네.
1: 가요계로 들어가서
0: 네.
1: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음악과 생활과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와 제가 하고 싶은 음악과
0: 네.
1: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컨플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좀 마음이
0: 네.
1: 좀 울적해져서 칵테일 사랑을 상쾌하게 부르고
0: 네.
1: 뉴욕으로 왔죠.
0: 아, 뉴욕에 오셔서
1: 네.
0: 음악으로 인한 그 봉사를 굉장히 지금도 뭐 세도나에서도 하시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죠. 이민자 권익단체 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1: 네.
0: 또 기금 마련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0: 네.
1: 그 제 목소리는 제가 갖고 있는 건 하지만
0: 네.
1: 저한테 주어진 목소리잖아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목소리 좋은
0: 네.
1: 목소리 주신 하느님께 저 같은
0: 네.
1: 경우 하느님께 이렇게 좀 보답하는
0: 네.
1: 그런 라이프를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네. 지금 세도나에서 바로 해피 하우스 신유미 씨의 카톡 그 대문에요.
1: 네.
0: 해피야, 응? 그리워.
1: 네, 잊지 않을게.
0: 잊지 않을게. 바로 키우시던
1: 네.
0: 해피 강아지.
1: 네.
0: 저도 만났잖아요.
1: 네, 그럼요.
0: 아, 해피가 벌써 간지가 바로
1: 네.
0: 해피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1: 네.
0: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부근께서 허즈번께서 나와주십니다.
1: 네.
0: 김인섭 씨, 안녕하세요.
3: 네, 오빠.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분하고는 저는 93년도에 저희 방송할 때
1: 네.
0: 팩스로 열렬 팬이셨어.
1: 아.
0: 근데 이렇게 되셔가지고.
1: 아니, 그리고 응. 어디 갈까요? 라는 코너도 하셨었잖아요.
0: 맞아요. 여행 코너도 하시고.
1: 네. 그때 에피소드 잠깐 알려드리면.
0: 네.
1: 그때 한명 씨랑 저희 남편이랑 어디 갈까요? 라는 방송을 목요일 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주말에.
0: 네.
1: 저희 남편이 소개했던 그 장소는 항상 대박이 났어요.
0: 와.
1: 이게 한미옥 씨의 힘이 아닐까?
0: 아니에요.
1: 방송의 힘이 아닐까?
0: 야,
1: 생각합니다.
0: 맞아. 그때는 뭐 라디오 전성시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 전성시대는.
1: 아, 그래요?
0: 네. 네. 아, 우리 김인섭 여행가이기도 하시고,
1: 네.
0: 또 와인에 대해서도 잘 하시고, 또 색소폰 연주가이기도 하시고,
1: 네.
0: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1: 네. 그리고 뭐 네. 파이낸스 전공했으니까.
0: 아, 파이낸스 전공하시고.
1: 네.
0: 두 분 사랑해 아주 그냥. 응? 그리고 그 캐톨릭 종교를 갖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가도 많이 이렇게 함께 부르고 누구인게 위로도 해주시고 하는데
1: 네.
0: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가수 신유미 씨의 남편.
3: 네, 안녕하세요. 말하고 네. 계속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하니까
1: 네.
3: 저기 세도나에 살고 있고요. 가수 신유미 남편 되고요.
1: 네. 네,
3: 한미옥 씨랑은
1: 네.
3: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고.
1: 네.
3: 뉴욕의 아. 최고의 방송 네. 진행자이셨었죠.
0: 네, 있었습니다.
3: 지금도 그렇겠지만.
1: 지금 한번 셨었죠.
0: 아, 그런 거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냥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1: 네.
0: 단 몇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고
1: 그렇죠.
0: 행복해요.
1: 네.
0: 지금 세도나의 주민이 되신 지가 2009년도에 가셨나요?
3: 그렇죠.
0: 뉴욕에서?
3: 네. 17년째 저어들고 있죠.
0: 아주 멋진 그 산타페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듣기로는 다녀간 한국인분만 수만 명이 달한다면서요.
3: 그렇게 돼. 총 인원이 그렇게 될
0: 네.
3: 거예요.
0: 와, 그냥 해피하우스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가수 신유미 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고 맞이하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전에는 네. 제 음악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0: 네.
1: 그런 분들은 문 제가 문 열고
0: 네.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머 어머 어머 가수시네 그리고 네. 그러셨던 분들도 꽤 계세요.
0: 네. 지금은
1: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잊혀져 간다고나 할까요?
0: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윤미 씨 제가 오신다 그러니까 네. 너무 반가워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요즘 해피하우스는 좀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던데요, 집이?
1: 해피하우스 집 자체는 뭐 너무 좋죠. 뭐
0: 수영장도 있고.
1: 예, 그 전에 세도나 한 중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했었을 때는 네. 사실 옆집이랑 좀 가까워서 네. 한국 분들 오시면 좀 뭐 삼겹살도 굽고 노래도 좀 들려드리고 또 오신 분들이랑 정겹게 뭐 술 한잔 네.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0: 거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네,
1: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손님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것 같아서 네. 이제 팬데믹 때 저희가 조금 더 큰 집 그리고 예. 좀 넓은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오시면 수영도 하실 수 있고 바베큐도 야. 하실 수 있고 네. 캠파이어도 하실 수 있고 와. 뭐 별이 쏟아지는 정말 네. 눈을 감아도 별이 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네. 있습니다.
0: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가셨을 때 두 분이 네. 사실은 우리 두 분이 저를 산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뉴욕 네. 살 때
2: 아, 맞아요.
0: 산의 맛을 모르다가 그냥 저를 픽업해서
1: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0: 베어 마운틴
1: 네.
0: 거기 그렇죠. 썬데이 브런치 사주시고 아 진짜 감사해요. 그랬던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네. 가고 그 사진은 지금 냉장고에 네. 앞에 꽂혀 있어요.
1: 아우 너무 멋진 부모님이시죠. 음악을 사랑하시고
0: 네 그런 두 분이 세도나에 가셔서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만 계시다가 아 자연스럽게 해피하우스를 열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워낙 네. 그때 그 한미옥 씨랑 저희 남편이 방송을 하면서 어디 갈까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을 때 그 많은 동포분들이 아 내가 이런 데도 갈 수 있구나 여기 가면 여기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아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때 저희 남편이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거에 소질이 있다라는 걸 알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네. 아무래도 세도나에 오시는 분들은 네. 적어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0: 와. 세도나는 정말 소개 좀 해주세요. 세도나는 그렇게 스피리추얼한 그런 동네잖아요.
3: 아 너무 아름다운 네. 도시고요. 트래블 네. 매거진에서 몇 번씩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네. 뽑혔고요.
0: 네.
3: 그리고 저희는 이제 뉴욕 살면서 네. 차로 대륙 횡단을 6번을 했어요.
0: 와.
3: 그러면서 세도나라는 곳은 3번 들리게 됐는데
0: 네.
3: 저희한테는 너무 너무 아름다운 너무 좋았던 네. 기억이 남아서 결국은 네. 일로 와서 생활 터전을 바꾸게 된 거죠.
0: 야, 진짜 용감하세요. 뉴욕에 네. 쌓아온 모든 걸 버리시고 그때 당시 신윤미 씨는 뭐 광고
1: 많이 하고
0: 송 만들면 뭐 정말 전성시대를 접고 그렇게 자연 속으로 크로스컨트리 하면서 세도나에서 자리 잡자 그러신 게
3: 근데 야. 사실은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서
0: 야.
3: 네, 버릴 것도 별로 없었고요. 오기 간단하게 마음 먹을 수 있었고요.
0: 네. 네.
3: 그게 2009년에 저희가 오게 됐는데 네. 그때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였고 모든 네. 게 경기도 안 좋았고 네. 스타크 마켓도 크래시하고 리만 브라더스도 문 닫고 막 그럴 때거든요.
0: 원래 그쪽에 계셨잖아요.
3: 네, 그쪽 이제 네. 파이낸스 디스트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0: 네.
3: 그때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그랬어요.
0: 네.
3: 그래서 우리 좀 스트레스 없는 삶을 네. 살아보자. 그리고 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네. 그럼 굳이 뉴욕에 살 때 뭐 있냐
0: 네.
3: 어디 딴 데를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게 세도나였어요.
0: 네. 후회 없으십니까?
1: 후회 없고요.
0: 그 스트레스 있을 텐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다 보면
1: 게스트하우스를 네.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정말 맹세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0: 네.
1: 또 사실 여행을 떠나는 그 마음은 일을 하는 마음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0: 네.
1: 내가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행복하겠다라고 맘먹고 오신 분들이 오시는 데라서 더 행복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세도나가 스페셜한 에너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 한 70%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를 느끼신다거나
0: 네.
1: 아픈 데가 좀 좋아지셨다거나
0: 네.
1: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1: 네, 그런 걸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이 네. 한번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친정집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집 대문이 보이면 야 네. 우리 집이다
0: 해피하우스
1: 그리고 막 반갑게 오신대요. 그런 네.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네. 저도 저희 남편 하나밖에 여기 없어서
0: 네.
1: 저도 친정이 한국에 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족이 그립고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렇게 한국 분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0: 네.
1: 아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내 집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2: 아 저도 세도나 친정집
1: 네 오세요.
2: 친유미 씨가 아침밥을 이렇게 한식으로 차려 주시고요. 또 우리 김인섭 우리 오빠께서는 모르는 남들은 모르는 그런 트레이를 쫙 잡고 계셔서 기가 막힌 네. 데를 아, 이끌어 주셨어요. 네. 세도나뿐만 아니라 이 서부 관광도
1: 네.
2: 이렇게 특별히 맞춤 관광으로
1: 네.
2: 안내를 또 해드리는.
1: 네. 뭐 어디 가시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서부 관광 하고 싶은데 나는 열흘이 있다.
0: 네.
1: 그럴 때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 남편이 열흘 동안에 알차게 여행하실 수 있게 작전도 다 짜드리고요.
2: 아, 작전.
1: 네. 네. 왜냐하면 가끔 네. 욕심에
0: 네.
1: 여기저기를 다 그냥 막 찔러 보시고
0: 네.
1: 그런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럴 때 보면은 좀 안타깝다. 여기는 네. 조금 하루 이틀 있으면서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3: 그러니까
1: 잘
3: 많이 보시겠다는 욕심에
1: 네. 네.
3: 너무나 일정을 무리하게 짜고
0: 네.
3: 시간을 다 길에서 보내세요.
0: 아.
3: 정작 구경할 시간은 별로 네. 없고
1: 네. 그런 네. 거를
3: 그래서
1: 예비하는
3: 좀 그런
1: 차원에서.
3: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죠.
2: 네. 네. 아,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시기
1: 네.
2: 전에요.
1: 네.
2: 신윤미 씨의 그 노래를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신윤미 이러면 꼭 그 성가도 부르셨죠?
1: 네.
2: 생활 성가.
1: 요즘도 노래. 하고 있고요.
2: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준비 중이시죠.
1: 네. 제가 돌아오는 좀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11월 14일
2: 네.
1: 세도나에 있는 엘렌 피셔라는 그 극장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극장인데
0: 네.
1: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0: 네.
1: 여러분들 사실 11월 달 땡스기빙 그 전주 그때가
0: 네.
1: 세도나가 좀 다소 한가하면서
0: 네.
1: 단풍이 촥 깔리면서
0: 네.
1: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정말 좋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땡스기빙 때 말고 그 전에
0: 네. 네.
1: 세도나 여행도 계획하시면서
0: 네.
1: 제 콘서트도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 너무 좋겠습니다.
3: 메리 피셔.
2: 네.
3: 메리 피셔.
2: 네. 이제 끝인사 좀 주시고
1: 네.
2: 언제 가세요? 세도나는?
1: 저는 이제 네. 목요일 날 떠나요. 다시.
2: 네. 목요일 날.
1: 네.
2: 언제 또 오세요, 그러면? 오실 때 또 오늘 못 당한 얘기 또 나눠주세요.
1: 다음에 한미옥 씨가 불러주시면 와야죠.
2: 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2: 우리 신윤미 씨, 이젠 됐어. 이 노래는 왜 이젠 됐어요?
1: 그 노래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작사가 박주현 씨라고 계세요.
2: 네.
1: 그분이랑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 박강용 씨가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2: 네.
1: 주현이 언니가 그 가사를 이젠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짧게.
2: 네. 네.
1: 가수가 자기 노래 따라간대요.
2: 야.
1: 근데 그 노래 부르고 이젠 됐잖아요.
2: 이젠 됐어 그러고 한국을 접고 미국 왔어.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제
2: 네.
1: 나이가 먹으면서 아 이젠 됐다.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미 미옥 씨가 오프닝 하신 것처럼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을
2: 네.
1: 지금으로 생각하고
2: 네.
1: 이젼 됐다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2: 아, 두 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네 감사합니다.

0: 세도나의 해피하우스 하고 구글 검색을 하시면 연락처가 나올 거예요. 아, 세도나의 붉은 바위만큼 강렬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시고 가네요. 신유미 씨의 이젠 됐어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세트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0: 굿모닝 차차차. 미국 살면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신분이죠. 최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민법 업데이트가 있어서 오늘 긴급 특집 인터뷰. 바로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변호사님. 네. 네. 어쩜 그렇게 싱그럽고 아름다우세요?
1: 항상 네. 밝게 진행해 주시니까.
0: 네.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서 아주 강력한 새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1: 네, 정책 메모가 네. 항상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미국 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취업이민, 시민권자, 직계가족, 가족 초청에 다 해당하는 광범위한 그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조정을 신청할 때 심사관들이 좀 까다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이제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네. 이민자들은 워낙에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 미국 내로 이민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법은.
0: 네.
1: 근데 이제 이민법 조항 중에 네. 미국 내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0: 네.
1: 그 규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0: 네.
1: 국토안보국 그 밑에 있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한 거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량권의 범위를 과거에는 굉장히 넓게 해서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시면 다 신분 조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0: 네.
1: 지금 이민국이 발표하는 거는 왜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조사하고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난 저도 거의 뭐 4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
1: 한 번도 이런 규정을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좀 당황스러운 그리고
0: 네.
1: 이 규정이 발표할 때 이게 지금 새로 접수하는 사람한테만 적용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0: 네.
1: 이미 서류를 접수를 해서
0: 여기서.
1: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0: 네.
1: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0: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이민국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조금
0: 네.
1: 더 혼동이 있는 상태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totality of circumstance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겠다.
0: 네.
1: 뭘 종합적으로 본다는 건가?
0: 네.
1: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좀 참고로 보면 영주권 서류를 여기서 접수를 할 때 미국에 올 때서부터 이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 네.
1: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0: 네.
1: 자연스럽게 좀 장기 체제하는 비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0: 네.
1: 그 신분에 맞게 유학생이면 F1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고
0: 네.
1: H1 비자면 전문직 취업 비자 가져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고
0: 네.
1: 주재원들은 L1 비자나 E2 비자로 또 와 있고 이러니까
0: 네.
1: 제가

0: 네. 한국에서 무비자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좀 사귀셔서
1: 네.
0: 결혼을 해서 대사관에서 수속하면 요즘에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1: 네.
0: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거는 좀 힘든 일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법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그럼 입국을 받았잖아요. 이제
1: 네.
0: 무비자가 우리가 ESTA라는 시스템. ESTA는 네.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인데
1: 네.
0: 공항에 왔을 때 개인적인 용도 투어나 가족을 방문 비지타로 왔다 그러면은
1: 네.
0: WT라는 비자 웨이버 투어리스트로 입국이 돼요.
1: 네.
0: 또 내가 비즈니스에 뭐 컨퍼런스에 왔다 계약을 하러 왔다 이런 것들은
1: 네.
0: WB라 그래서 비자 네. 웨이버 비즈니스로 입국이 되거든요. 그럼 입국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90일 동안 합법적인 체제가 가능하고
1: 네.
0: 90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60일 정도 지나서 사귀던 사람이나 이런 분하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체제 기간이 지났더라도
1: 네.
0: 여기서 영주권서를 접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1: 그쵸, 예.
0: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민국이 긍정적 요소하고 부정적 요소를 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부정적 요소를 제가 봤을 때
1: 네.
0: 이제 단기 체제인 사람들이 더 불리익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네. 체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무비자 입국. 무비자는 90일이니까 워낙에 90일 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뷰를 가면은 이 규정이 발표된 다음에 왜 안 돌아갔냐고 이렇게 약간 이민국이
1: 네.
0: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미국에 올 때 이민 의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유도신문도 하고
1: 네.
0: 근데 거기서 예스 그러면은 바로 거절이에요. 거절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민 의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프리컨시브드 인텐트를 인정, 어드밋하면
1: 네.
0: 비자 프로드에도 인발부돼서 아예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거예요.
1: 우와.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네. 까다롭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바뀐 내용 너 모르고 그냥 가서 뭐 있는 대로 얘기했다가는 큰 불리익이 올 소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죠.
1: 네.
0: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유학생 비자인데 들어와서 공부를 딱 한 학기 3개월만 하고
1: 네.
0: 바로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접수를 했달지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 초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모노가 풀려서 이제 단기간에 영주권
1: 네.
0: 신청을 하면은 그 영주권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너무 기간이 짧으면
1: 네.
0: 사전에 네가 이민 의사를 가지고 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1: 네.
0: 거기다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이제 합법적인 입국한 기록만 있으면 오버스테이 그러니까 체제 기간이 지나서 지났거나
1: 네.
0: 아웃 오브 스테러스는 내가 뭐 H1 비자로 왔어요. 근데 3년 일하고 갱신 안 하고 그냥 내가 또 오버스테이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체제 기간이 지난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는 비자 유학생 비자인데 그냥 막 일을 하고 세금 보고도 해버렸어. 그럼
1: 네.
0: 그게 이제 스테러스를 바이올레이션 한 거거든요. 이제 신분을 어긴 거. 이런 게 다 이제 불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뭐 불법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다 이거를 뭐 용서했다기보다는 문제 없다.
1: 네.
0: 합법으로 입국만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를 하고 불이익도 주지를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이민국이 발표한 거는 그렇게 오버스테이 한 것도 문제 삼고
1: 네.
0: 불법으로 고용한 것도 문제를 삼고
1: 네.
0: 그 다음에 스테러스가 아웃되는 것도 문제를 삼고
1: 네.
0: 일을 했더라도 이제 워킹 퍼밋이 없이 일한 것도 문제를 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뷰를 갔다 할지라도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한 후에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변하는 걸 듣고 또 제출한
1: 네.
0: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1: 네.
0: 영주권 신청을 하고 비싼 돈도 내고 다 인터뷰까지 기다렸는데도
1: 네.
0: 영주권을 지금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할 때는
1: 네.
0: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주의를 요즘에는 주는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근데 이민국이 지금도 이렇게 약간 한국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했다가 일주일쯤 후에 이민국이 한 번 더 발표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네. 발표할 때 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기서 신분 조정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약간 누그러진 것처럼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를 다시

0: 검토를 해서 네. 과연 이 사람이 해외에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받고 네.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내로하게 해석을 하겠다고 또 이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저희가 요즘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를 할 때 특히 네. 신분이 불법이 이미 되신 분 네. 또 법을 어기신 분 또 특히 네. 여기서 살다 보면은 시민권자가 이제 자녀가 있어갖고 21세 되면은 오래전에 불법이 됐는데 네. 뭐 부모님들도 초청하고 하는데 이전에는 하물며 인터뷰도 막 많이 면제해주고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우리가 긍정적 요소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1: 네.
0: 그렇지만 너무 단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하는 거는 부정적 요소로 또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고용력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고용력 창출은 일반 사람은 고용력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면은 뭐 이틀로 투자 비자를 하러 왔달지 그러면은 뭐 내가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지금 두 명 세 명 쓰고 있다.
1: 네.
0: 뭐 새로운 기업을 통해서 뭐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또 주재원들 이렇게 H1이 L1 비자나 E2 비자는 배우자들도 네. 합법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고용력 창출.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잘 냈나? 국가에 네.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유학생이면 여기 와서 뭐 STEM area,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가 있달지 박사학위가 있달지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있어서 국가에 네. 기여할 찬스가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봉사. 사회봉사가 이제 긍정적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네. 한국 문화가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이 사회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사회봉사를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도 할 일이 없으면은 사회봉사를 되게 많이 하고
1: 네.
0: 또 은퇴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시간이 났을 때 꼭 이런 종교적인 피스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불법으로 오래 살으신 분들 중에 그럼 내가 이미 아웃 오브 스테러스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 보고도 다 했어. 근데 이전에는 인민국 이걸 문제를 안 삼다가 지금은 그게 다 아웃 오브 스테러스 됐다. 뭐 불법으로 고용했다. 다 네거티브하게 이거를 본다고 하니까
1: 네.
0: 저희도 손님들한테 시간이 나는 대로
1: 네.
0: 힘드실 수도 있는데 보람 네. 있는 일이니까 사회봉사를 좀 하셔서 긍정적 요소를 더 높여라.
1: 네.
0: 그렇게 저희가 지금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네.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데 또 성가대원 하는데 이거 다 사회봉사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종교활동의 일환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사회봉사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상담할 때 조언해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데여야 돼요.
1: 네.
0: 교회도 물론 종교 단체지만 비영리 단체이긴 해요. 그리고 내가 봉사한 것을 기록으로 띄어서 또 이민국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으면 뭐 푸드뱅크나 이런 데는 워낙에 규모가 크고
1: 네.
0: 지역마다 다 있어서 또 이렇게 햇볕에 나가서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봉사는 봉사인데
1: 네.
0: 좀 덜 힘들게 하시려면은 실내에서 뭐 음식 포장하고 이런 거는 또 누구나 다 시간 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이제 푸드뱅크 가서 좀 기록을 쌓으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1: 네.
0: 왜냐하면 평상시 안 하던 거니까
1: 네.
0: 이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네. 지금 힘든데 내가 네. 사회봉사까지 언제 하냐. 그렇지만 이제 이민국이
1: 네.
0: 그런 사회봉사를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준대잖아요.
1: 네.
0: 근데 돈을 들어서 긍정적 요소를 내가 또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다 이걸 또 증명하라는데 긍정적 요소가
1: 네.
0: 그럼 우리가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1: 네.
0: 범죄에 짓지 않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요소 중에 크리미널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DUI 기록이 있다든지 한 사람은 무조건 지금 못 받는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1: 네.
0: 부정적인 요소로 가는 건 확실해요.
1: 네.
0: 뭐 가정폭력 뭐 가해자랄지 뭐 폭행이랄지 뭐 이런 뭐 사기랄지 이런 데
1: 네.
0: 걸린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
1: 네.
0: 대신에 어차피 불법이 오래되신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그걸 약간 긍정적으로 봐준대요. 불법인 건 이미 불법이 됐으니까 네. 합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탈세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냐는데 답도 못하면은 그게 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니까 이미 네. 불법이 되신 분들은 좀 세금을 내시고 네. 세금 내라고 제가 하면은 많은 분이 저 소셜번호가 없어서 못 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권만 살아있으면 세금 보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텍스 아이디 번호를 신청을 해서 네. 세금 보고 할 때 텍스 아이디 번호를 이미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중에 워킹 퍼밋이 나오고 네. 워킹 퍼밋이 나온 다음에 소셜 번호가 나오면 그 텍스 아이디 번호로 냈던 세금 기록을 소셜 번호가 나온 다음에 옮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주위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어떤 분은 내가 불법으로 오래 살았어요. 근데 네. 영사관에 한 번도 안 가고 여권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10년 전에 죽었는데요. 영사관에 가서 여권 갱신하실 수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네. 몰랐다고. 불법이면은 여권도 못 만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네. 분들 종종 있거든요. 네.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이고 한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병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영사관에 네. 가서 여권을 갱신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이거 영사관 아이디 카드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네. 취업이민도 다 지금 해당 사항이 있어서 요즘에는 저희가 네. 특히 불법이 되신 분, 시민권자의 직계들 저희가 파일 해드릴 때 네. 이 재량권에 관한 브리프를 써요. 그러니까 디스크레셔너리 브리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긍정적 요소가 이 사람은 뭐가 있다. 민국 직원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설명을 안 하면 혼자 피겨아웃 하는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긍정적 요소만 모으고 부정적 요소가 있어도 네. 안 쓰죠 저희가.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요즘에는 서류를 접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네. 시민권자의 이제 직계가족들.
1: 네. 네. 아,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제인정 변호사님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 구글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러면 연락처가 다 뜰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주 똑소리 나는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요. 혹시 신분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계신 분은 시원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진짜 모든 분들이 참 편안하게 신분이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변호사님. 네,
0: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자는 굉장히 네. 많아서 2024년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네. 전체 이민자가 네. 135만 6,760명이에요. 1년에.
1: 네.
0: 그 중에서 이제 대략 58% 정도가 이제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한 거예요.
1: 네.
0: 그 신분 조정한 사람 중에 다시 뭐 한 49%는 시민권자 또 직계예요.
1: 네.
0: 시민권자 직계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숫자를 제가 잠깐 보니까 40만 네. 명이 넘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취업이민은 합법인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합법이 네. 아니면 인터뷰할 자격 자체를 안 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시민권자 직계고 시민권자 직계는 시민권자의 부모,
1: 네.
0: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데
1: 네.
0: 여기서 신분 조정한 사람의 통계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 배우자의 65~70%가 시민권자 네. 직계가 배우자고
1: 네.
0: 부모는 15~20%,
1: 네.
0: 미성년자는 10~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1: 네.
0: 이 시민권자의 특히 직계 가족들은 앞으로 영주권 수속하실 때 쪽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네, 그
1: 네.
0: 긍정적인 요소를 잘 어필을 네. 해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바로 이민 전문 제인정 변호사님 긍정적으로다가 여러분 신분을 잘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213-738-0928 738-0928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굿모닝 차차차 1부의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즈 융자 이재용 변호사 그룹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8: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8: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7: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1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1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5: 두 번째 참가자,
1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5: 세 번째 참가자?
1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러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2부 차차차 장군의 입장이요.
4: 아니, 목 안 아프세요?
3: 허니 씨.
4: 안녕하세요. 그리스의 영웅이 있다면 아오. 라디오 소렌 후리가 있다.
3: 아우, 후니 씨는 네. 어떤 신하고 어울릴까? 헤라클레스.
4: 저는 헤라클레스.
3: 그죠? 네. 저는 어디신 같아요?
4: 반신 반인. 이거 딸이 저 딸이 너. 아니야, 그때 했잖아. 앞으로 디테라면서요.
3: 앞으로 디테?
4: 앞으로 디테.
3: 앞으로 어. 디테가 이쁜 여자.
4: 그러니까 앞으로 디테가 이뻐질 여자.
3: 네. 오늘 트로이 전쟁 드디어 영웅들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4: 그렇죠.
3: 네.
4: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그 여자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3: 네.
4: 그죠? 불알 여신 에리스가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깽판을 치죠.
3: 어, 왜 나만 갖고 그래?
4: 야, 응? 그러면 황금 사자를 니들이 사자가 아니지. 황금 사과를 네. 던지면서 가장 네.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한마디 때문에 여신끼리 싸움이 나죠. 헤라, 네. 아테나, 아테네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랬을 때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결국 누굴 택했을까? 그렇죠? 아프로디테를 택하게 됐죠.
3: 어머, 역시 디테가 이쁘니까.
4: 그렇죠. 그래서 소원이었던 가장 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3: 네.
4: 그 여인이 또 유부녀였어요.
3: 어머나.
4: 그죠? 이미 스파르타 왕비였던 헬레네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3: 네.
4: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 이 나 여자 때문에 남녀 이 문제야.
4: 근데 얘는 좀 돼. 얘는 좀 돼.
3: 왜요?
4: 그럴 수 있죠.
3: 그렇게 멍청하게 그럴까? 여자는 많은데 왜 꼭 그 여자야 돼?
4: 하지만 그 여자는 하나뿐이잖아요.
3: 운명인가?
4: 네. 아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바보 같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3: 네.
4: 시간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모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되게 아쉽거나 그리운 그런 게 있잖아요.
3: 한번 꽂히면 정복하고야 알고 싶은
4: 그렇죠. 꼭 그런 남자의 마음. 내 거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녀가 이미
3: 네.
4: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왕비가 되어 있는데도
3: 네.
4: 트로이 왕자는 네. 이 그녀를 뺏어가죠. 근데 둘이 한눈에 반한 건 맞아요. 둘 다 반했는데
3: 둘이 반했어.
4: 둘 다 반했어. 여기서부터 여러분 혹시 그 뭐야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주연 영화 트로이
3: 에이!
4: 보신 분들
3: 저요.
4: 네, 저도 봤지만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영화다 보니까
3: 네.
4: 좀 다르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영화에서 안 그러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3: 네.
4: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신화인 거고 그거는 영화입니다. 아? 조금 달라요. 그걸 이해하시고
3: 네.
4: 자 그래서 어쨌든 영화에서도 트로이를 가죠. 둘이 몰래 도망가죠.
3: 네.
4: 근데 이 난리가 납니다. 왜?
3: 왜?
4: 헬레네가 너무 아름다워. 이게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결혼하기 전에 물론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4: 근데 이 남자들이 얼마만큼 이쁘냐 여자가
3: 네.
4: 약속을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3: 네.
4: 누가 됐든 한 명이 선택받을 거 아니에요. 헬레네한테 아니 아파. 다리를 부딪혔어.
3: 너무 흥분해서.
4: 아유. 그래서 누가 어떤 네. 남자가 이 헬레네한테 선택을 받던
3: 네.
4: 나머지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더 이상 뒷말하지 않고 그 결혼을 지켜준다. 라기로
3: 야.
4: 하고 남자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만약에 쟁취했을 때 딴 남자가 또 막 하면 안 되니까
3: 네.
4: 서로 남자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3: 네.
4: 누구든 선택당하면 끝. 근데 그 여자가 왕비가 됐을 때 모두가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3: 네.
4: 트로이 왕자가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나 약속을 했는데 저놈이 갑자기 어디서
3: 네가 갑자기
4: 어디서 촛불 없는 게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리스 전역에서 날다 긴다는 영웅들이 모이는 거예요.
3: 와.
4: 저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3: 트로이 왕자는 아 정말
4: 그 완전 말썽꾸러기지.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
3: 피트 오빠.
4: 그리스 신화 최강의 전사.
3: 네.
4: 아킬레우스.
3: 아킬레우스가.
4: 근데 여러분 우리 발에 발 보시면은 달릴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잖아요.
3: 네, 네, 네. 영화 그, 보면 왜 거기 끊어놓고 그러죠?
4: 어, 그 아킬레스 맞아. 그 깡패들이 거기 끊어놓고.
3: 범죄 이전용 막 그런.
4: 어, 맞아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3: 네.
4: 아킬레우스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머니인 테티스가 우리 아들은 불사신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저승의 강으로 갑니다.
3: 네.
4: 그래서 스틱스 강에다가 그 아이를 담궈요. 몸을 와. 불사신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애를 던질 수는 없잖아. 빠지면 네, 죽으니까. 네. 애 발목을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애를 담궜죠.
3: 네.
4: 그러니까는 담군 데가 이 발목이에요. 네. 손 잡은 데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무적이고 불사신인데 발목 거기만. 그 부분만 보호가 안 됐죠. 코팅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뒷부분이 아킬레스건이다. 가장 약한 약점. 부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던 아킬레우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네. 아킬레우스는 영화에도 그렇지만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왜 여자 때문에 전쟁을 나가?
3: 근데 왜 엮였어?
4: 근데 예언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면 너는 영원한 명성과 그 뭐라고 honor,
3: 영웅이
4: honor 그 뭐지?
3: 영광
4: 좋은 좋은 영광을 얻게 된다 후세. 하지만 너는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하지만 네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너는 오랫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다. 하지만 너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언을 들어요.
3: 영광의 죽음이냐?
4: 그렇죠. 근데 또 남자는 또 끓는 피가 있잖아 젊을 때. 또 얘가 또 얼마나 잘써. 뭐 싸움의 신인데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지.
3: 그 나가요 전쟁.
4: 그래서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가요.
3: 어리석군.
4: 왜 굳이 여자 때문에 오빠. 내 여자도 아닌데.
3: 나는 평범하게 길게 오래 살고 싶어.
4: 이게 쉽게 말하면 저거야. 우리 뭐 대표님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겼어. 그럼 내가 전쟁 대신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왜 나가? 경찰 부르세요. 그래야지.
3: 굳이 굳이.
4: 이거는 굳이 나갈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네가 전쟁 나가면 모든 사람이 너를 이름을 기억할 거야. 안 해도 돼. 굳이 뭐 기억할 사람만 하면 되지. 어, 나는
3: 무중요해.
4: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나가겠어요.
3: 나도.
4: 근데 어쨌든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네. 아킬레우스를 기억을 하죠.
3: 네.
4: 근데 트로이에는 그러면 영웅이 없었냐?
3: 누가 있죠. 있어요?
4: 항상 영웅이 있으면 또 반대편이 있으니까.
3: 네.
4: 바로 그 영화에도 되게 유명한 헥토르. 그 잘생긴 남자 배우 누구지? 그때 잘생긴 남자 나오잖아요. 그 형으로.
3: 네.
4: 헥토르. 헥토르는 이제 트로이의 왕자, 첫째 왕자이자 최고의 장군이죠.
3: 네.
4: 근데 이분은 굉장히 패밀리맨이야.
3: 네.
4: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분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3: 네.
4: 차가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막 그냥 막 때려부시는 무대뿐인데 헥토르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지략가죠. 아버지를 존중하고 왕인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 일을 저질렀으니까
3: 네.
4: 자기 동생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헥토르가 나서죠.
3: 네.
4: 근데 이게 그리스 연합군이요. 연합군이에요. 완전 열받은 그 영웅들이 우리 여우 헬레나를 나의 그녀를 어디 감히 좁뽑는 게 훔쳐가 해서 수십만 대군이 나왔는데 야. 수백 개 배가 쫙 트로이변에 쫙 오거든요.
3: 네.
4: 근데 전쟁이 안 끝나.
3: 어. 오래죠.
4: 3년, 5년, 어. 7년, 10년이 가도 안 끝나요.
3: 야, 금방, 트로이도 만만치 않네요.
4: 트로이가 만만치 않고 네. 성벽이 워낙 단단한 데다가 헥토르가 지략을 잘 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3: 그 헥토르가 에릭 바나라는 배우.
4: 아, 에릭 바나인가요? 되게 잘생긴 멋진 남자 배우. 그분이 어느 영화에 나왔는데 어디 뭐 무슨 뱀파이어인가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싸움이 잘 안 끝나. 왜? 신들도 싸우고 있거든요. 신들도 비등비등해요. 인간끼리 싸웠으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텐데 이미 헤라하고 아테나는 그리스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데 아프로디테 왜 아프로디테가 그 애한테 줬잖아요 여인을.
3: 네.
4: 그러니까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는 트로이 편을 선 준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2대 2로 신들끼리 싸우고 밑에서는 전쟁이 애들 인간들이 싸우고
3: 하늘엔 신들이 땅에는 인간들이 싸우는.
4: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뭐 10년이 넘어요. 그때 아킬레우스가 네. 하다 하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나가면
3: 빨리 끝내 좀.
4: 빨리 끝나고 나 집에 가거나 아니면 딱 죽어서 이름을 날려줘랬더니
3: 네.
4: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그만둬버려요. 나 안 해.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전세가 바뀝니다.
3: 네.
4: 그리스가 져요. 트로이 영웅 헥토르가 아킬레스가 없어? 그러면서 막 활약하니까
3: 네.
4: 그리스군이 밀려납니다.
3: 어.
4: 근데 아킬레스는 절대 안 나가요. 나 안 싸워. 그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 있어요.
3: 근데
4: 그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돌릴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비극이 트로이 전쟁의 최고의 결투로 나오죠.
3: 네.
4: 그때부터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
3: 네.
4: 정말 전설 대 전설의 전투.
3: 아.
4: 그게 이제 마지막 신화 이야기자
3: 네.
4: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다음 마지막 최종편에 나올 겁니다.
3: 너무 진지한데요? 야, 과연 어떻게 될까? 헥토르하고.
4: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이미
3: 네.
4: 이거는 신화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 아실 거예요.
3: 네.
4: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 마지막 편이 될 거고
3: 네.
4: 요거 끝나면 그리스 신화 영웅편으로 바뀔 겁니다. 제 2부작으로.
3: 아, 정말.
4: 근데 아무튼
3: 네.
4: 결론은 뭐냐?
3: 네.
4: 아킬레우스 멋있다.
3: 아.
4: 근데 또 헥토르도 멋있더라.
3: 아.
4: 근데 결국 그 여자를 훔쳐간 그 남자 때문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3: 네.
4: 사실은
3: 아, 정말
4: 모르겠어.
3: 그래서요. 정말 네. 아, 네가 좋아.
4: 누가? 헥토르가 아니면
3: 아니 아킬레스가
4: 아마 타서 다 좋아. 좋으니까 벌어진 거지 뭐.
3: 네가 좋아.
4: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이 노래가요 좀 떴어요. 영화 와일드싱이라고 옛날 네, 옛날 잘 나가던 네. 근데 새로 나왔어 2020년.
2: 아, 그래요?
1: 오정세 오. 배우랑 해가지고
3: 오정세 씨가 그
1: 네. 부르는 거예요.
2: 이거 부른 게 오정세예요?
1: 네, 네.
2: 이렇게 잘해요?
1: 네.
2: 와.
1: 좋죠.
2: 그분 되게 재밌는데.
1: 네.
2: 그 연기가.
1: 근데
2: 그...
1: 뮤직비디오도 머리도 막 이상하게 좋아. 막 옛날 70년 80년대 장발
2: 스타일로.
1: 머리 이렇게 하면서 촌스러운 듯. 그래서 이분은 우유빛깔이 아니고 누룩빛깔 오정세라고.
2: 응? 이름 좋다. 누룩빛깔 좋다. 이분이 그
1: 매주빛깔 훈이.
2: 저 뭐야 그 무슨 극한 직업에서. 네. 그분으로 나오는 거야. 영어 이름 뭐야?
1: 네.
2: 그분 역할 오정세 씨잖아요.
1: 아, 네. 네.
2: 어, 이분이 노래 잘하시네.
1: 이 노래가 트로트 버전도 있고 뭐 리듬앤 블루스 버전도 있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2: 이거는 어디 가서 좀 연습해 갖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가 이러면 좋아. 그냥 여자들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2: 딱 앉자마자 잠깐만 한 곡만 부를게. 네가 좋아. 어, 좋겠다 이거. 그죠?
1: 어.
2: 오, 이거 연습해야겠는데. 그러면 여자분이 답가로 적어야 되는 네. 거지. 딱 듣고
1: 답가로.
2: 한다면
1: 결혼은 미친 짓이야.
2: 아니지. 네가 참 좋아 짠짠짠 이거 해줘야지. 그거 서로 좋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 아름답다.
1: 웃는 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2: 가라 가라. 머리 떠나가라. 좋습니다.
1: 네.
2: 좋네요 아주 노래가.
1: 그쵸?
2: 상큼하다 상큼해.
1: 네. 아니 그 뉴욕주의 최고 셰프로
2: 네.
1: 왜냐면 제임스 비어드라고요.
2: 네.
1: 그 이게 그 요리계의 아카데미상 같은 거지. 거기 한식당들이 대거 뽑혔더라고요. 뉴욕에서도.
2: 뉴욕에 있는 거야?
1: 그... 셰프 김훈이라는 분.
2: 네?
1: 그 매주 식당 이름이 매주예요.
2: 알아요. 들어봤어요. 매주.
1: 거기도 뽑혔고
2: 네.
1: 수잔 베라는 분도 최우수 페이스트리 아시안 레스토랑 문 래빗이라는 데서 뽑혔고요.
2: 문 래빗? 야, 그거 달토끼네.
1: 그리고 LA도
2: 네.
1: 바루라는 그 아트 디스트릭에 있는 바루 식당에서 그 캘리포니아 최고의 셰프상 최종 후보.
2: 근데 그거는 어떻게 뽑는 거죠?
1: 그거는 뭐 요리의
2: 그 퀄리티만 보고 딱 뽑는 건가요?
1: 그 심사위원들이 있겠죠.
2: 그러니까
1: 와가지고 먹어보고.
2: 나 그거 뽑으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나도 심사위원 하고 싶어.
2: 아니, 그러니까 네. 신기하지 않아요?
1: 왜요?
2: 네? 아니 저는 어디가 웬만큼 다 맛있는데
1: 네.
2: 거기서 또 우열을 가린다는 게
1: 그리고 먼저 먹으면 맛있을 거 아니야.
2: 그렇긴 하지.
1: 응.
2: 네. 아 근데 신기해. 난 그거를 우열을 가린다고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죠. 그래도 그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데는 대박났대요. 그냥 예약하느라고 줄 섰다고.
2: 전 그래서 그런 데를 못 가요.
1: 네. 네? 나도 줄 서는 거 너무 싫어.
2: 아,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
1: 안 되는데 좀 우리가 또
2: 키워드려야지. 그쵸? 네. 저도 야 이러다가 문 닫으면 어떡하냐 싶은 데를 더 가야지.
1: 어머 우리 통하네.
2: 그쵸. 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저희 아버지가
2: 네.
1: 대전에 그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2: 완전 유명하죠.
1: 문정선 씨를 이루는데 네. 거기서 바로 한 블록 옆에 뉴욕재가인가요? 아니 뉴욕당인가 뭐
2: 뉴욕재가
1: 작은한 그냥 요즘에 유명한 그 재가가 아니고 조그만한 그
2: 동네 빵집.
1: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묘가 저거는 남들이 다 팔아주니까 안 되고 우린 여기서 가서 먹자.
2: 멋있으시다.
1: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2: 맛이 없었어요. 근데
1: 괜찮았어요.
2: 그러니까 맛있겠죠. 네, 네.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1: 그런
2: 게
1: 그런 게 있어서 아유 안 되는 식당 좀 팔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2: 그러니까 그게
1: 있는데.
2: 그런데도 맛없거나 서비스가 안 좋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게
1: 그렇죠,
2: 아니면
1: 뭐.
2: 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요 앞으로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2: 네.
1: 여러분 식당 홍보도 좀
2: 네.
1: 공짜로 식당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공짜로
2: 비즈니스.
1: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
2: 비즈니스.
1: 있어요.
2: 꼭 그래서, 식당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1: 예 기대하세요. 이제 좀 우리 경제 좀 살리고 제 것
2: 좀 해주세요.
1: 후니 거 먼저 제가 해줄게요.
2: 아 좋습니다.
1: 네 후니 네. 씨가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2: 뭐 소개하기도 어렵다.
1: 왜요? 너무 네? 많은 능력이냐 진짜.
2: 아유,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1: 아무튼 그러다가 하나가 걸리면 제대로
2: 일단,
1: 걸려봐.
2: 일단 라디오 서울부터 잘 되고요.
1: 아, 네 라디오 서울 짝짝짝짝. 와 이제는 제대로 되네요. 그냥 준비된
2: 아니 근데 네. 오늘도 재밌는 경기가 많아요.
1: 그렇죠.
2: 오늘 포르투갈 하나? 아마 그럴걸요?
1: 어저께
2: 모든 경기 다 비긴 거 아세요?
1: 그러니까요.
2: 전 경기 다 비겼어.
1: 아니 스페인하고 그
2: 그러니까
1: 카보
2: 무슨 이름도 잘 모르는
1: 카보 베르데
2: 이름도 되게 잘 모르겠어요.
1: 카보 베르데 와
2: 잘하더래.
1: 그 아프리카 그 섬나라.
2: 어, 그러니까요.
1: 진짜 눈물의 그 경기를.
2: 골키퍼 얘기 들으셨어요? 40대 골키퍼. 네. 그분이 시작할 때 3,000명인가 5,000명인가 팔로워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 한 경기 끝나고 500만이 넘었어요. 팔로워가.
1: 야.
2: 그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어머나. 한 경기 끝나자마자 500만이 넘었어요.
1: 온몸으로 온몸을 던져 막아냈으니.
2: 대박. 진짜 와. 어떻게 하이라이트 봤거든요. 와 정말 정말 투지.
1: 우리도 온몸을 던져서 한번.
2: 그러니까 온몸 던져야
1: 돼. 늘어날까?
2: 제가 그 전날 큐라카오가 스미스들이 온몸 던져서 제가 막 박수 쳤다고 했잖아요.
1: 그쵸.
2: 이번에는 뭐 골키퍼가 혼자 막 다 뛰어다니니까.
1: 이번에 이변이네.
2: 그러니까
1: 강국이 아닌 약소국이 이렇게.
2: 약간 다크호스들이. 뭐 다크호스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아예 상상도
1: 그냥 약소국이야.
2: 약소국이
1: 보도도 또 못한 나라.
2: 맞아요. 야.
1: 바로
2: 이런
1: 그 나라가 얼마나
2: 돼.
1: 힘들겠어. 근데 이 축구 하나로 지금 얼마나 그 에너지가.
2: 그게 진짜 난리 났을
1: 나겠어요.
2: 거예요, 진짜.
1: 그죠.
2: 이 스페인을 자. 상대로 야. 하여튼 대단합니다.
1: 우리 굿모닝 차차차 수다방에도 바로 그런 다크호스처럼
2: 이런 거 많이 올려주세요.
1: 네.
2: 이런
1: 얘기도
2: 별거 아닌 얘기도 해주면 돼요.
1: 네, 카톡 오픈 채팅방에 가셔서 굿모닝 차차차 이러면 수다방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2: 그렇죠.
1: 요즘 새롭게 단장한 우리 라디오서울1650.com
2: 그렇죠. 라디오서울1650 그 닷컴으로 들어오시면요.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1: 아니 이렇게 한눈에 보기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원화율 나오죠. 네. 그다음에 주가 나오죠. 날씨 나오죠.
1: 가장 싼 게스테이션 나오죠.
2: 주변 나오죠.
1: 네.
2: 또 비행기 실시간 도착 예보 나오죠. 항공편마다 다 보이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AI 책보까지 나온다니까.
1: 라서.
2: 질문하면 답이 나와. 라서라고
1: 불러.
2: 네. 말로는 안 될 걸요 아마.
1: 그게 곧 될 거예요.
2: 네. 일단은 네. 치셔야 돼. 왜냐면 이 컴퓨터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1: 네.
2: 어쨌든 그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니까 빼고.
1: 네.
2: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있는 우리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가 아닌 들어보세요. 라디오 코리아를 이겨내는
1: 네.
2: 그 플랫폼을 이겨내는
1: 어.
2: 라디오 서울의 야심작이면서
1: 네.
2: 라디오 코리아가 흉내도 못 내는 지금 AI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서울 1650 네. 나 지금 눈물 난다. 라디오 서울 1650
1: 네.
2: 닷컴으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사실 저희 그 진행 방들 다 들어가 있어요.
1: 네.
2: 그 방들 들어가시면 저희 그 카카오톡 열린
1: 네.
2: 채팅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들어오시면 정말 뭐 온갖 별 수다 네. 다 떨 수 있습니다.
1: 지금 보니까요.
2: 네.
1: 오, 야.
2: 잠깐만 럭키비키님.
1: 평온한 양몬드님 들어오셨어요.
2: 반갑습니다.
1: 네.
2: 럭키비키님께서 로데오 갤러리아에 있는 제과점 만나 제가도 비즈니스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거기 그쵸. 거기는 근데 빵집 그 앞에도 또 있어.
1: 네.
2: 그 국수집 옆에도 있어요.
1: 어.
2: 원래 유명한 예전부터 있던.
1: 그래요.
2: 띵띵당. 네, 거기도 전 자주 갑니다.
1: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2: 네.
1: 자기가 가는 단골집.
2: 이거는 저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이제 앞으로
2: 평자
1: 뮤직극장에서 전화 주세요 하면 여러분 전화 주시고
2: 네.
1: 선물도 쏴드리고 하는 그런 코너들이
2: 이거는
1: 있으니까.
2: 이거는 순수한 댓글이니까 읽어도 되죠?
1: 네.
2: 상호. 로드 갤러리에 있는 만나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1: 네,
2: 응원합니다. 만나제가.
1: 만나.
2: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2: 없어요.
1: 없어요?
2: 오늘은 만나제가만.
1: 우리 지금 만나.
2: 하루에 하나씩.
1: 당장 만나.
2: 우리 지금 만나. 만나제가.
1: 네,
2: 로데오 결론이었습니다.
1: 만나제가 이러다가 라디오 서울 광고하시겠다.
2: 아, 좋죠.
1: 만나.
2: 가서 한번 사먹어봐야겠다.
1: 제가 로고송도 만들어드릴게요.
2: 몰라.
1: 만나. 당장 만나. 만나제가 있어.
2: 나는 빵을 먹어야 돼요. 빵빠라빵빵빵빵빵.
1: 만나빵. 크림빵.
2: 아 먹고 싶네요.
1: 아
2: 다이어트에서 빵 못 먹어요. 저
1: 단팥빵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2: 단팥빵?
1: 난 크림빵이 제일 좋은데.
2: 저도 크림빵.
1: 그래요?
2: 크림빵, 뭐 피자빵. 저는 단팥빵은 사실
1: 맘모스빵.
2: 맘모스빵도 맛있지. 저는 사라다빵도 맛있어.
1: 사라다빵. 네.
2: 그 땡땡당의 사라다빵. 튀긴 네. 거 말고 튀긴 살쪄.
1: 그렇죠.
2: 살쪄.
1: 아 진짜 빵빵하게 우리 오늘 하루 달려봐요.
2: 네. 뭐 이게 바로. 넘어가겠는데
1: 네.
2: 자 고민스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잠시만요.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9: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9: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8: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1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0: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1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3: 엄마 집밥이 최고지.
1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2: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빵집 얘기를 했더니 야, 이 아까 때 우리가 얘기한 뭐? 만미당?
2: 네?
1: 빵집의 단골 손님이 전화 주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여보세요?
14: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나.
14: 예. 아이고, 미옥 씨 목소리 좋습니다.
1: 어머나. 아니. 네. 그 빵집 팬이신가 봐요.
14: 아니, 제가 그 저기 그 타운에 만미당이라고 있어요.
1: 네.
2: 너무 유명하죠.
14: 그 집 한 30년 다니고 있거든요.
1: 네.
14: 근데 아까 그 저기 아버님 말씀 생각이 나서 지가 그 집 망할까 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요.
1: 아,
14: 왜냐면
1: 네.
14: 그 집이 그 저기 곰보빵도 그렇고 팥빵도 그렇고 맞아. 정말 옛날식이야.
1: 맞아.
14: 크림빵도 그렇고.
1: 네,
14: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피 땡땡 이런 집 가면요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돼 나는. 근데 그 집 빵은
1: 네.
14: 그냥 그분 주인이 성과 만드셔가지고 30년 동안 먹고 나도 소화 잘 되고
1: 네.
14: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이건 정말 시니어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빵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1: 네.
14: 그거 아세요? 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먹는 게 팥빙수야.
1: 팥빙수! 팥빙수!
14: 우리 옛날에 그, 네. 아, 그 기억을 아세요? 저기 한 80년대, 70년대 한국 가면 고려제가, 그 왜 고려제가 이런 데 가면 파는 팥빙수 있죠? 얼음 갈아가지고
1: 네.
14: 옛날 식으로 그거를 거기서 하세요.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 네.
14: 내가 갈 때마다 그 주인, 저기, 사모님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 네.
14: 제발 문 닫지 말고
1: 네.
14: 오래오래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1: 네.
14: 빵을 사실 많이 먹으면 되는 나는 아닌데도 지금
1: 네.
14: 한 뭐 30-40%씩 사가지고 다 주위에 나눠주면은
1: 네.
14: 친구들이 뭐래인 줄 아세요? 아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런 빵이 다 있어 이러시잖아요.
1: 아.
14: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하다 말고 차 세우고 전화했어요. 그 만미당 좀 잘 좀 홍보 좀 해주세요.
1: 어머나 아유, 오늘 우리 진짜 빵데이. 어머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4: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미옥 씨 음악 잘 듣고 있어요.
1: 오빠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만미당 오빠 앞으로?
14: 네 만미당 김씨라고 해주세요.
1: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4: 네네네네네.
2: 만미당 빵 멋있죠.
1: 네.
2: 아니
1: 지금 빵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한인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 저기 그 옛날 할미 엄마 집 옆에
2: 뉴욕제과.
1: 뉴욕제과. 고기도 있잖아요.
2: 고기도 맛있죠. 어. 네, 그 케이크도 맛있고.
1: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빵집이 있으시면요. 나중에 제가 전화 주세요 하면 스튜디오 전화번호 213-531-2291 531-2291로 여러분 마음껏 홍보하실 수 있게 좀
2: 그럼요,
1: 해드릴게요.
2: 그럼요. 일단 홍보하시고 서로 네. 도움되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만미당
2: 만미당
1: 자 헬스코리아 안 맞아. 다시 시작. 헬스코리아
2: 아니 박자가 안 맞잖아.
1: 해봐요 그럼.
2: 헬스코리아 이렇게 해야지. 맞죠?
1: 헬스코리아
2: 안 맞아.
1: 헬스코리아
2: 자 김원정 쇼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아니 뭐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뭐 어떤 박자를
1: 어떻게
7: 해도
1: 할까요?
7: 헬스코리아는
1: 헬스코리아
2: 헬스코리아
1: 대한민국이잖아요.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됐다.
7: 일단 헬스코리아
1: 헬스코리아 됐다 이제.
2: 코리아 헬스코리아
7: 네. 코리아 헬스코리아
1: 오늘 헬스코리아
2: 네. 아니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저는 네. 갑자기 오즈의 마법사가 떠올랐어요.
7: 오즈의 마법사.
1: 어머나.
2: 약간 도로띠. 도로띠.
1: 아 그래요?
2: 지금에.
1: 전 비행기가 타고 싶었어요.
2: 그의 동포를 떠나.
1: 1등석으로.
7: 아, 다 좋은 얘기로 듣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7: 네. 아유. 네. 헬스코리아.
2: 네, 좋습니다. 네. 결국 저는 안 됐다고만요. 지난주 아니, 추천해서 네. 어느 분이 1등 되셨나요? 저거도 돼요?
7: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저희 그 네. 공정하겠어요.
2: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됐죠.
7: 네.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 네. 지난주 그 지난주죠?
2: 네, 지난주
7: 수요일 날 네. 발표한 그 행사 네. 그 결과가 쭉 나옵니다.
2: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제가 안
7: 됐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름 다 연락처를 저희가 이제
2: 뭐 네. 다 드리겠지만 네.
7: 한 명 한 명 호명 다 하면서 네. 자막으로 이름도 나오고 지금 이제 연락 다 가서 경고 받으셨는데 1등이 성함이 좀 특이했어요.
1: 예.
7: 그 에이프릴로 적으셔서 저희가 4월 막 이랬는데
2: 영어로 에이프릴 많이죠.
1: 에이프릴 많이죠.
2: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좋겠다.
2: 혹시 제가 봤을 때 청취자분들
7: 제가 네. 2등을 뽑았는데 안 돼.
2: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7: 그럼요.
2: 축하해서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1: 헬스코리아에서 네.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이벤트를 하시네요. 네.
2: 너무 즐거운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요즘요 정말 눈 안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 휴대폰만 만지작 거리니까 눈이 그렇게 아프고 피곤하대요.
2: 맞아요. 그렇죠. 그날 안 돼서 울었잖아요.
1: 아, 그래서 눈 아파요.
2: 눈이 붓고 아프더라고요.
7: 네.
2: 그래서
7: 슬퍼서 우신
2: 네.
7: 거고.
2: 네, 네.
1: 네.
7: 근데 이렇게 슬픈 일이 없어도 눈물이 줄줄 밖으로 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7: 그러니까 아파서 뭐 따끔따끔하거나 부시거나 아니면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거나
2: 그렇죠.
7: 또 실타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1: 얼마나
7: 앞에
1: 힘들어.
7: 뭐가 이렇게 막 껴서 막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1: 비문증.
7: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7: 이게 이제 초기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거든요.
2: 네.
7: 그러면 요 단계에서 잘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하면은
1: 네.
7: 이제 더 발전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1: 네.
7: 그때 그냥 이게 한 번씩 그러다 안 그러다 그러다 안 그러다 우리가 방치하잖아요.
2: 그렇죠.
7: 네. 그러다가 큰 병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1: 네.
7: 병은 참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처럼 이 눈 건강도 뭐가 이상이 왔을 때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게 더 빈번해지면서 안 좋아지니까 뭐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눈 건강도 여러분들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1: 네.
7: 요즘은 눈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1: 네.
7: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바라보는 게 많고
1: 다 아프대요. 눈이 네. 다 아프대.
7: 그리고 이제 막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뭘 그렇게 보잖아요.
1: 그러니까.
7: 그리고 이렇게 좀 자주 깜빡깜빡 해주면서
1: 네.
7: 촉촉하게 눈을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뜨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1: 네.
7: 자꾸 건조해지고
1: 네.
7: 그래서 안구 건조증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1: 네.
7: 근데 이제 아예 그러지 말아야지 눈도 쉬게 해야지 감아야지 깜빡깜빡 해야지 하는데 이게 생각만으로는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2: 힘들죠.
7: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이 제품
1: 누리아이
7: 누리아이 요거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요거 한 대만 집에 딱 두시면 나만 저만이 아닌
2: 그렇죠.
7: 가족 모두의 눈 건강을 책임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눈에 무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할 때 누리아이 딱 사용하시면
1: 네.
7: 바로 개선이 되는 게 느껴져요. 요거는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설마 진짜 그럴까 하는데 우리가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안과를 가셔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1: 맞아요. 해주는 게 없어요.
7: 네, 그냥 뭐
2: 그렇죠, 눈약 정도?
7: 네, 그리고 손 좀 깨끗하게 네. 씻고 따뜻한 그 수건 같은 거 눈에다가 대라고 하는데
1: 네.
7: 물론 그거 도움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막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그 온도 따뜻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금방 식고 네. 또 뭐 마이크로웨이브에 뭐 이렇게 그쵸, 다시 돌려서 또 하는 네. 그런 도구들도 파는데 네. 그것도 막 번거롭고 금방 식고 잘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은 또 너무 뜨겁게 해서 온도 못 맞춰서 이 눈 주변이 피부가 정말 약한데 네. 약간 좀 이렇게 화상같이 그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너무 뜨겁게 해서 네.
1: 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콩주머니 안에 콩이 들어있더라고요.
7: 정말 잘못하면 너무 뜨거워져요.
1: 검은 콩이 네. 안 뜯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눈이 아파서 어제랑 그제 계속 하고 있는데 첫날은 좋았어요. 근데 어제 네. 아 뜨거워 쉽더라고요.
7: 그게 이제 잘 못 맞히죠.
1: 그러니까 누리알 사야겠다.
7: 네, 누리알은 딱 적정한 그 네. 온도로 여러분들의 눈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그 기운이 필요한 게 안에 우리가 관들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샘에서 눈물도 잘 나와야 되지만 그 기름샘이라는 마이몸샘에서 기름도 잘 나와서 이 눈물이 딱 그 고정돼서 이렇게 눈에 머물고 있게끔 보호막으로 기름막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기름샘에서 이제 마이몸샘에서 기름이 나오다가 이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지가 있지만 네. 껴서 이게 막히면 그걸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따뜻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관들도 녹여주면서 또 이거를 공기압으로 꽉꽉 짜서 누리아이는 네. 밖으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배출까지 시켜줍니다.
1: 정말 눈 건강이 중요해요.
7: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 뭐 손으로 손가락으로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마사지 기구도 이용하시는데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전성 유효성까지 입증을 받은 그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알을 사용하시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 이게 실제로 네.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뭐 그냥 따뜻한 거는 당연한 거고
7: 갖고 계시잖아요.
2: 네, 공기압이라고 해야 되나?
7: 이제 그냥 공기압.
1: 후니 씨는 없는 게 없어 진짜.
7: 몸 얼마나 건강하시는데요.
1: 진짜
7: 건강 맞나 봐.
2: 그래서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서 벌써
7: 시들했을
2: 거야. 저 건강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 다 눈이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 제가 아들한테 미안한 게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눈 나쁜 게 얼마나 눈이 아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기가 아프면 볼 때 제가 얘가 말을 안 하지만 이게 보이니까 얘가 아파하는 네. 거를 그래서 네. 일찌감치 안과를 갔는데 역시나 안 좋아서 지금 10살인데 안경 끼거든요. 교정 안경 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안경 끼라고 그러고 네. 맨날 태블릿 보고 맨날 게임하잖아요. 애들
7: 멀리서 없어.
2: 그나마 잘하면 책 보는 거지. 맨날 태블릿 뭘 계속 봐요 애들이.
1: 그러니까 막 사인해 받아 지금.
2: 아니 그래서 야. 눈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저희 때보다 훨씬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가 알아요. 지가 해요. 지가. 이제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공기압 이렇게 살 눌러주면서 네. 그러니까 그 또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7: 제가 진동
2: 표현을 잘해서 안 그러고
7: 혼나요. 진동 마사지, 공기압 마사지, 온열 마사지.
2: 그거를 쫙 해주는 그 콤비네이션이 네. 굉장히 눈을 프로그램. 편하게 해주거든요.
1: 사용하고 나면 눈이 시원한가요?
2: 시원해야 되는데 거의 잠들어요.
7: 근데 그 잠들고 나서 눈을 떴을 때
2: 우리 애는 하면서 자요. 우리 애는 하면서 자고
7: 보통 자요. 네.
2: 근데 잘 때 하면 진짜 좋고 저는 사실은 그 디바 할 때 같이 하는 게 네. 제일 좋은데 이제 아들이 하니까 옆에 침대 옆에 놔둬주고
7: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네. 그럼 그만 좀 보라 그러고 자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딴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딱 씌워주면 네. 자동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스르르 자 본인도 좋아해요.
2: 좋아요. 편안해하고
7: 너무 편안해요.
1: 요즘 같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누리아인 맞아, 것 같아요.
2: 맞아. 이거는
1: 비싸지도 않잖아요.
2: 남녀노소 다. 남녀노소 다.
7: 남녀노소.
1: 얼마?
7: 얘기하신 것처럼
1: 얼마?
7: 가격이 저희 지금 100불 네. 할인 행사 계속 네. 유지하면서 네. 가격 지키고 있습니다. 399불.
1: 오.
2: 399불.
7: 치료 의료 기기예요.
2: 그러니까요.
1: 온 가족의 눈을 위해서는 네. 이 정도는 네. 투자해야죠.
7: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수시로 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본인이 알아요. 요거를 사용을 며칠이라도 딱 안 하면 네. 이제 나이가 특히 드신 분들은 네. 관리를 하다 안 하다 다르잖아요.
1: 확 다르대요.
7: 여자분들도 이제 젊을 때야 뭐 피부 관리 안 해도 뭐 그냥 바로 잠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고 하지만 네. 체력도 그렇고 네. 나이 들수록 40대 50대 가면
1: 아니 얼굴 눌린 게 왜 이렇게
7: 관리 안 하면
1: 안 올라와.
7: 맞아요. 관리하고 안 하고가 며칠만 딱 안 해도 바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리아이도 눈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다가 며칠만 딱 안 하시면 네. 증상들이 나타나요. 막 네. 눈이 부시고 따끔거리고 아프고 아, 막 이물질이 끼고. 그러니까 요거는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100불 할인 행사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방송 듣고 또 전화하시면
15: 네. 특별 혜택
7: 저희가 먹는 어. 영양제까지 드립니다.
15: 와, 네. 헬스코리아
2: 시너지 효과가 나는구나.
7: 그렇죠. 항상 저희 네. 사은품을 아. 본품이 빛이 나는 시너지 네네네. 효과가 나는 네.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하는데 천호앤케어의 네. 요거 이름도 눈 건강이에요.
2: 네. 아 이름이 눈, 눈 건강,
7: 눈 영양제 뭐, 그러니까 눈에 좋다는 뭐 지아지안틴, 루테인 뭐 좋다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한 달치 30일 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70불이거든요. 네. 정품 70불을 그냥
2: 선물로.
7: 선물로. 와. 같이 드시면서 네. 누리아이까지 하면 눈 정말 좋아지는
15: 거죠. 아니 눈 영양제 네. 뭐 좋다고 선전했는데 안에 네. 들어가 보면 몇 알 안 들어가 있고 100불이에요.

0: 네. 항상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네. 눈이 너무 편찮아 했는데 누리아이를 쓰시고는 네. 인공 눈물 있죠? 눈약. 네. 그걸 끊으셨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는데
1: 어머나. 맞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에서부터 수분이랑 기름 막 네. 기름샘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는 넣다 보면 양이 늘어나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하다 보면 계속 늘어지거든요.
1: 심할 땐 인공 네. 그 안약도 넣기는 넣어야 되지만 네. 누리아이를 관리하시면 그 횟수가 줄어들죠.
2: 아 오늘 100불 할인에다가 네. 눈 건강 한 박스도 드리니까 13385-1005번으로 네. 전화하셔서 예약하세요.
0: 좋습니다.
1: 이것도 매장 가시면 또 다 체험해보실 수 있고 네. 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해보시고 가신 다음에 이제 너무 그 다음날 눈이 가뿐하니까 네. 마사지 체어같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구매하신 경우도 있고
0: 맞아. 사실 살면서 자기 본인 눈을 이렇게 마사지하기 쉽지가 않아요.
1: 잠깐잠깐은 하지만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는 안 되죠.
0: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그 시원함을 못 잊으실 것 같아요.
2: 정말 주무실 때 한번 그 한 네. 3분? 몇 분에요?
1: 15분.
2: 15분. 자동으로 그래, 딱 15분. 올려놓고 주무시면 네. 눈 건강 잡는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0: 진짜. 야,
1: 제가 정말 최애 네. 애템 중에 하나예요. 헬스코리아의 네. 그 많은 제품들 중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를 골라라 막 그런 거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네. 재미로 하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 누리아이가 항상 껴요. 다른 제품들은 좀 이렇게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데 바뀌는데 누리아이는 꼭 껴요. 고정.
0: 마음의 창이죠 눈이. 그렇죠. 김원정 선생님도 눈이도 반짝반짝 맑으시잖아요.
1: 아유, 이게 몸이
0: 이 덕이 다 누리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내 눈은 네?
1: 눈이 천장
2: 살겠네. 네.
0: 그 콩 주문하지 마시고.
2: 그러니까 콩 갖다 안 되겠어. 정말 뜨거워서 진짜
1: 자주 못하게 되고.
0: 아니면 오잼이도 아니고.
2: 오잼이나 그건 오잼이나
1: 그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누리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하기는. 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2: 진짜 당장 산다 이거
1: 네네 네. 누리아이 네.
0: 오늘 100불 할인데 399불에 정말 후회 없네 무료 배송 그리고 선택. 1년 워런티까지 여러분 만들어 주셨습니다.
2: 눈 건강 한 박스도 드려요 70%
0: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역시나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건 또 디바겠죠.
1: 그렇죠. 네.
0: 저는 디바. 또 어제 또 밤에 새벽에 일어나고 또 디바를 하고
1: 하루 두 번이시잖아요.
0: 두 번도 요새 3번도 해요. 네.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1: 세 번까지 받으시는 분들 뉴트문데 네.
0: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하고 새벽에 네. 일어나서 가끔 해요.
1: 우리 사장님 수준인데요.
0: 아 왜냐면 새벽에 가끔 잠이 네. 깰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가서 깨거나 갑자기 깰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뭐 이게 또 한 서너씩 깨면은 또 네. 정신이 맑아요.
1: 네.
0: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1: 그럴 때요.
0: 그냥 쓱 가서 네. 바로 추진 모드 하던가 숙면 모드 하거나 아니면 또 허리 이렇게 해주면 네. 너무 좋아요.
2: 따뜻하게도 하고
0: 따뜻하게도 했다가 근데 그냥 편해. 전 누르면 이거 안 보고 눌러요. 저는 이제.
1: 이제 다
0: 이제 자동을 다 알기 네. 때문에 그냥 네. 보지도 않고 눈 감은 채로
1: 눈 감은 상태에서
0: 너무 좋죠.
2: 이름도 어떻게 디바예요.
1: 디바 여신입니다. 정말 그 여신의 품에 이렇게 딱 안겨서 네. 최고의 이 더 이상의 마사지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정도로 네. 디바를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지만 네. 매장에 오셔서 받아보신 분들은 네. 그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최고로 접하고 난 다음에 뒤로 가는 거는 이제 안 되니까
0: 힘들죠.
1: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예상 같은 것도 생각하셨던 분들도 네네네. 또 저희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라비티 생각하고 오셨다가 그냥 디바 체험해보시고 바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사지 네. 체어는 저희가 한 10년은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하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아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면은요 모든 의욕이
2: 그럼요
1: 다 귀찮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버티고 지치고 뭐
2: 맞아요.
1: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데 디바에 이렇게 몸을 맡기시고 네.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하루가 그냥 풍성하잖아요. 풍요롭고
0: 왜 풍성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지?
2: 아 그래서 우리 은희 씨가 맨날 이렇게 네. 풍성하고
1: 활기차고
2: 네. 활기찼구나. 네. 어머나 어떡해.
1: 그리고 건강한 기운이 항상
0: 통통하고
1: 있는 분들은 달라.
2: 네. 이거 얼만겨?
0: 아야
1: 이거 저희 지금
0: 계속 부딪힌다.
2: 오늘 왜 은희 씨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지 왜 다리가, 책상 모서리 자꾸 부딪혀요?
0: 제가 다리가 길어지나 봐요. 자꾸
2: 어머나 뭘 했길래.
1: 저희 지금 네. 이제 네. 만
2: 아 디바 뭐. 마사지에서 다리가 길어졌나 보다.
1: 99분이죠. 저희 그래서
2: 아직 성장판을 눌러주나 보다.
0: 그거는 너무 과대광고 같고요. 네. 아니 근데 48개월 무이자 아직 되죠?
1: 네. 저희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0불 플러스 택스.
0: 그러니까 식사 한 끼 정도 요새.
2: 그렇죠. 네.
0: 야, 이 정도 가격으로 여러분 1년

0: 365일 24시간 네. 나를 위한 또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네. 우리의 마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1: 최고예요.
2: 네.
0: 이거 정말 후회 안 합니다.
1: 보통 이게 아실 거예요. 이제 최고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 막 가셔서 15,000불, 17,000불 막 이런 것도 보셨던 분들 또 뭐 그런 거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마사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서 그래도 그 정도 돈을 투자할 땐 사람이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0: 네. 근데
1: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 내가 디바를 못 나서 이렇게 못 만나서 네. 이전에 망설였구나 하시면서 그냥 선택하시고 가격에 놀라세요. 그래서 이 가격에 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 하시니까
2: 네.
1: 그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이거 네. 무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정말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0: 그럼요.
1: 230불 플러스 택스면 네.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저희 뭐 4인 기준 가족을 했을 때 식사 한번 외식 뭐 이렇게
2: 그렇죠.
1: 얘기하세요.
2: 네, 맞아요.
1: 요즘 물가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네. 딱 한 대 들여놓으시면
2: 네.
1: 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2: 여기 상품도 주신
1: 상품 드리죠. 저렇게 얘기하시면
0: 네. 아니
1: 원정에서 건식반식
0: 아니면 파더스데이 아무도 안 하세요? 파더스데이
2: 파더스데이죠.
0: 파더스데이 선물로 최고 주이고
1: 근데 이제 디바 하면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0: 아,
1: 이제 마더스데이에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로 또 파더스데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0: 그럼요. 아버님을 위해서 구매를 하지만 네. 정작 사용은 내가 더 많이
1: 그쵸,
0: 한다는데
1: 그쵸. 네. 그래서 저희 파더스데이에 구매하시면 저희가 사은품
0: 네.
1: 원정에서 건식반식 좋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0: 엄청난
1: 이거 15,000불
2: 네.
1: 상당
2: 어, 네. 진짜 근데 최고죠. 나는 좀 주머니가 가볍다 이러시는 분은 뭐 그라비티도
1: 그라비티
2: 있고
1: 괜찮아요.
2: 카이로스도
1: 처음
2: 있고
1: 선택하시는 데 카이로스
2: 어, 진짜 종류가 7가지?
1: 7가지 와. 많아요.
0: 그러니까 본인 체형에 가장 맞고 본인이 맞는 마사지가 또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우리 디자인도 체험을 그렇고,
0: 그렇죠. 디자인도 그렇고.
2: 네. 우리 막내 카이로스는 요즘 얼마인가요?
1: 카이로스
2: 카이로스
1: 요거는 지금 3499
2: 어, 괜찮아. 나 이거
0: 그러니까.
2: 좋아 꼭꼭 네. 집어줘요.
1: 너무 좋아요. 요거는 진짜 작지만
2: 컴백해.
1: 강하면서 K마사지 체어라는 거 애칭이 붙을 정도로
2: 네.
1: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세면서도 아기자기한 손맛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2: 제가 어르신 됐구나. 나 이게 좋더라고요.
0: 저는 약간 모던한 느낌의 디바
1: 네. 저는 카이로스도 저도 괜찮아요.
0: 다 좋죠. 다 좋죠. 자기
1: 그리고
0: 몸과
1: 컴팩트한
0: 달라요.
1: 사이즈 네. 컴팩트한 사이즈
2: 어느 방이나 다 맞아.
1: 네. 그리고 공간 네.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도 네. 너무 예쁘잖아요.
2: 네. 디자인도 좋아.
1: 되게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디바
0: 디자인 디바죠.
1: 근데 디바인데 이제 디바는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잖아요.
0: 네.
1: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왜 카이로스를 또 선호하시냐면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애들 다 이제 출가시킨 다음에 집 사이즈를 이제 많이
0: 그쵸,
1: 줄이세요.
0: 줄이시면서
1: 아파트로도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2: 네. 네.
1: 이제 내 인생을 즐기자면 아. 집을 예전에는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많이들 네. 요즘은 줄이세요. 그러면서 네. 하지만 마사지 체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뭐 컴팩트한 사이즈에
2: 네.
1: 또 거의 카이로스에 딱 앉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약간 키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2: 네.
1: 또 전형적인 한국 체형고 이렇게 아담한 체형에 쏙 맞는.
2: 맞아. 그래서
1: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2: 그러니까
1: 디바도
2: 그렇구나.
1: 물론 맞춤형으로 다 되긴 하지만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만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0: 매력이 다르죠.
1: 그러니까 가서
2: 체험해보세요. 맞아요.
1: 직접 만나보시고 만져보시고 네.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후회가 없고 이런
2: 네.
1: 예산에 맞춰서 또 다 플랜을 짜드립니다.
2: 네.
1: 그러니까 뭐 48개월 꼭 선택하실 필요도 없이
0: 네.
1: 개월 수도 다
2: 네.
1: 정해도 되고 뭐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0: 그렇죠.
2: 워런티에다가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1: 저희 3년
0: 풀 워런티.
1: 풀 워런티 3년.
2: 거기다가 뭐 부속이 이렇게 되면 네.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1: 파트값만 딱
0: 무료 배송
2: 진짜 중요해. 23385-1005번입니다 네. 매장
1: 저희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
0: 예.
1: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그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 비치길에 있어요. 그 한남체인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학관
0: 네.
1: 바로 옆에
0: 네.
1: 있습니다.
2: 아,
1: 가세요.
2: 그래요. 우리 한번 외치죠 또.
1: 네.
2: 헬스 코리아!
1: 헬스 코리아.
0: 헬스 코리아.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쉽지 오늘 헤어지기가.
1: 그럼
0: 내일 얼른 올게요.
1: 만미당 가겠어요.
0: 만미당.
1: 만미당의 사라다빵을 저 제일 사랑해요. 사라다빵 사랑합니다.
0: 아 사라다빵
1: 진짜 맛있죠.
0: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너무 복받은 거예요.
1: 그럼요.
0: LA 산다는 것도 진짜 큰 복이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큰 행복입니다. 고맙습니다. 탱자 한미옥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탱자 훈이었습니다.
0: 내일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1: 두 번째 참가자.
1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1: 세 번째 참가자.
12: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5: 이토엔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4: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5: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만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거만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거만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8: 323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9: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0: 여러분, 이 척추 질병에는 침뜸 치료가 좋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척추는 우리 인체 중심 기둥인데, 경추, 목뼈는 7개가 있기 마련이고, 흉추는 12개, 허리뼈는 5개, 그 밑에 천추 5개, 미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척추 안에서 뇌에서 나온 신경 따발이, 즉 척수가 존재하면서 이 죽중신경, 뇌와 말초신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추신경의 치료는 침뜸으로 자극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척추신경, 운동, 감각, 자율신경을 포함한 모든 신경을 말하는 것인데, 또 말초신경은요, 척추신경에서 갈라지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또 이 말초신경의 기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자, 그래서 척수와 척추신경은 이 중요한 신경통로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감각이며 자율신경 관련된 기능 저하까지도 심하면 마비가 발생해서 병으로 고통받고 생명까지 이탈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척추질환 한번 연령대별로 한번 잘 살펴보면요, 10대의 척추질병은 주로 척추측만증이 많고, 20대, 30대에는 이 디스크, 즉 경추나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팽이눈이며, 아니면 디스크 수액이 돌출되며, 아니면 섬유눈이 파열돼서 디스크가 유출됐건, 이런 현상이 많고, 40대, 50대에는 즉 척추관 협착증이 많습니다. 디스크 인대나 뼈관절 변형이 생긴 그러한 척추관 안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러한 척추관 협착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60대 이상은 척추 압박 골절이 더욱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근본적인 치료로는 뜸 치료를 권합니다. 왜? 척추 건강과 척추 질환의 예방과 치료와 재발 방지까지 모든 체내 환경의 모든 영역을 침뜸이 해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체내 환경의 척추 영역은 최적화를 만들어서 이 뜸 치료가, 즉 상중하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적의 뜸으로 온도 습조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침과 뜸과 또 전침과 약침, 그리고 부항요법까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또 이 침뜸의 영역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침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또 뜸은요, 체내에 필요한 진액과 기운을 신속히 보내주고, 또 전침은요, 근육인대 관절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며, 약침은 정제된 한약액을 치료 부위에 마치 홈디포의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항은요, 여혈이며 노폐물이며 독소를 제거하면서 또 이 영역으로 필요 물질이 잘 오도록 또 한번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 이 침뜸은요, 침의 역할을 더욱더 강구하기 때문에, 진액과 기운을 동시에 시켜주기 때문에, 침은 전기기술자요, 뜸은 바로 플러밍 기술자인 것입니다.
1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4: 한국의 언론사 중앙일보가 결국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구조조정 과정입니다. 중앙일보의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지난 12일 계열사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한국신용평가사들은 중앙그룹 관계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와 메가박스 등 주요 계열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의 전체 차입금은 약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계열사들 간 단기 자금 대출과 채무 보증이 반복되면서 재무 부담이 그룹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연결하겠습니다.
25: 네, 이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입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27: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6: 방미통이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28: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26: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9: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LA 전역에 문을 연 공식 팝업 매장이 축구 팬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LA 다운타운 더 블록과 오베이션 할리우드 그랜드 센트럴 마켓 토렌스 데라모 패션센터 등 모두 6곳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대표팀 유니폼과 마스코트 상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공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지난 15일 오베이션 할리우드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티셔츠와 모자 후드티 등 월드컵 공식 기념품을 둘러봤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이 공동 개최하며 LA는 결승전 개최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팝업 매장은 본 대회 1년 전부터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식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입니다. LA 지역 축구 팬들은 내년 여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기 의혹과 재정관리 부실이 이유입니다.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허위 진술과 무책임한 재정관리 실패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조사 결과 유휴 호텔 객실 관리 부실과 수억 달러 규모의 미집행 예산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3년에는 전환 모텔 숙소 이용자의 퇴실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LAC 감사관 보고서에서는 약 5억 달러가 넘는 노숙자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대표가 퇴임 전 이해 충돌 논란이 있는 비영리 단체와 2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이미 개선됐거나 개선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케렌베스 LA 시장은 지원 중단이 오히려 노숙자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30일 이내에 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명씨는 최근 한국에서 형제의 사망 소식을 접했지만 끝내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이 강화되자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2명 중 1명이 일상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가 공동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계 성인의 약 절반이 지난 1년간 신분증명서를 상시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출입국 및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계 성인 10명 중 6명은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으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이민자에게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답한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달 초 연방법원은 특정 비자 수료를 인상하려던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며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일괄적으로 보류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도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배타적인 이민 정책의 여파로 아시아계 주민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자신들의 혈통과 출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종합격투기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UFC 프리덤 250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약 4,500명의 관객이 참석했습니다. 250피트 높이의 아치형 특설 무대 더 클로가 백악관 잔디밭에 설치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상업 스포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행사를 정책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성향 시민들은 행사장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악관이 대중 오락 행사의 무대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62%가 좌파나 우파가 아닌 중도 또는 혼합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 이번 조사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높게 평가하는 역대 대통령을 묻는 방식으로 정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36%의 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는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강경 보수층과 신앙 중심 보수층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온건 보수층과 실용주의 보수층은 트럼프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 그룹에는 질서와 기회 좌파 온건, 우파 실용주의 우파 소외된 좌파 정치 무관심층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도층이 이민경제 사회문화 문제에서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만큼 향후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핵심 지층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 공략 전략이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 북쪽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비 52 폭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공군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기지 밖 민간 지역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52는 1950년대부터 미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운용되어 온 기종입니다. 군 당국은 희생자 신원을 유가족 통보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및 군 당국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안전 점검을 위해 일부 비행 일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24: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6: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미국 주요 사립대학의 연간 총교육비가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교육평가기관 프린스턴 리뷰가 공개한 2026에서 2027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를 모두 포함한 총비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학이 전국 16곳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높은 곳은 남가주 클레어몬트의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10만 4,512불이었고 듀크대와 시카고대 USC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금액을 전액 내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사립대학들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대규모 장학금과 학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정 담당자 협회에 따르면 신입생 기준 평균 학비 할인율은 57%에 이릅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 MIT 등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학비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각 대학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스카이다이빙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에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P-750 소형 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공항을 떠난 뒤 회항을 시도하다가 인근 고속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 등 모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후만 3,400피트까지 상승했다가 2분 만에 급강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방항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공항에서는 지난해에도 스카이다이빙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상탈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결선에 진출한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이번 주 수요일 LA에서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힐튼 후보는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부 장관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는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전략가 출신이며 미국에서는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오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윌셔대로 아로마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 통역이 제공되며 좌석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21-3219-0649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11월 총선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량국의 전국 운전면허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예산을 보류했습니다. 상하원은 최근 예산 합의안을 통해 차량국이 요청한 5,5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검증 프로그램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자동차 관리자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캘리포니아 차량국을 연결해 타주 정부가 운전면허 중복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섬 주지사실과 차량국은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방 리얼 아이디 법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정보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부터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왔습니다. 주의회는 이번 예산 보류를 통해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넘어가 추방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재개 여부는 차량국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3: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5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캘리포니아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전동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을 탄 청소년들의 난폭운전과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조차량은 시속 50마일 이상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지만 부모들이 이를 일반 자전거로 오인해 자녀들에게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교통사고 수사관 브랜던 폰 경관은 이들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총기를 건네주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 포리스트에서는 14살 소년이 묘기를 하다가 81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샌디에고에서는 12살 소년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년 운전자들이 모인 집단 주행 과정에서 시민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시속 28마일을 초과하거나 750와트 이상의 모터를 장착한 경우 전기 오토바이로 간주돼 차량 등록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고속 전기 오토바이를 전동 자전거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혔고, 아마존도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전동자전거 관련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불법 차량을 자녀에게 제공한 부모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1: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미국주 정부 법무장관들의 공식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장관 연합은 오픈 AI의 광고 활동과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 그리고 미성년자와 고령자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픈 AI를 향한 법적 공세가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4월 챗 GPT가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범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초에는 오픈 AI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 법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오픈 AI를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을 유발했다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오픈 AI 측은 인공지능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든그로브의 한 시니어 아파트에서 지난 11일 당뇨병 예방 건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수정 아파트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주 의사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5살 이상 성인의 약 3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참석자들은 혈당 측정 방법과 식사관리 요령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참석자들에게 생필품이 담긴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올해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5,7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현금 흐름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채 조달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AI 관련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은 약 2,36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들 기업의 하반기 투자가 더 늘어나 올해 연간 투자 규모가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7년에는 투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예전에 장기 조달 대신 매년 또는 분기별로 원금을 나눠 갚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들의 경제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현재 채권 가격은 주로 공급 전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026 북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이란 축구 대표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경기를 치른 직후 미국 영토를 즉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미르 갈레노웨이 감독은 오늘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2-2 무승부를 거둔 뒤 경기 종료 몇 시간 만에 멕시코 티우아나 베이스 캠프로 즉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선수단은 피로 회복을 위해 LA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회복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레노웨이 감독은 우리 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억압받는 팀이며 우리를 향한 결정들이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장 메흐디 타레미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축구협 회장과 코칭 스태프 등 필수 인력 다수가 대회에 동행하지 못했으며 티후아나에서 LA로 넘어오는 짧은 이동 과정에서도 5시간 넘게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올해 2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 이후 국제축구연맹에 조별리그 경기 장소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고심 끝에 대회 참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수 100명의 이란계 미국인들이 시위를 벌였고 관중석 일부는 국가연주 때 야유를 보내며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오는 일요일 잉그루드에서 벨기에와 2차전을 치른 뒤 시애틀로 이동해 이집트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가질 예정이지만 미국 내 체류 제한과 혹독한 이동 일정으로 16강 진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LA 다운타운 서쪽 메가더 파크가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 이후 월드컵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LA시는 오늘 메가더 파크에서 무료 커뮤니티 응원 행사인 Kick It in the Park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방 마약 단속국과 LA 경찰국이 대대적인 합동 마약 단속을 벌인 지 이 주도 지나지 않아 열리는 것입니다. 메가더 파크는 지난 수년간 마약 범죄 조직들이 장악한 사실상의 노천 불법 마약 시장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국은 지난 6월 4일 수십 명의 요원과 경찰을 투입해 메가더 파크 해방 작전을 전개하고 공공장소 마약 복용 및 음주 혐의 등으로 수십 명을 체포하거나 훈방 조치했습니다. 현재 LA 경찰국은 갱단과 마약상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공원 순찰을 강화했으며 시,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해 공원 내 버려진 주사기와 위험 물질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캐런 베스 LA 시장실과 LA 시의회 LA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젝트로 LA 시내 총 19개 공원에서 월드컵 경기 기간 중 34일 동안 경기 상영과 축구 클리닉 가족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오늘 메가더 파크에서는 오전 9시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 경기를 시작으로 정오에는 벨기에 대 이집트, 오후 3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 우루과이의 경기가 상영되며 오후 6시에는 L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란 대 뉴질랜드의 경기로 응원 열기를 이어갑니다. 과거 범죄 온상으로 전락했던 메가더 파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LA 경찰국의 추가 순찰과 시 정부의 노숙자 쉼터 이주 정책 등으로 강력 범죄와 노숙자 텐트가 크게 줄어들며 점차 안전한 시민의 공원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이렇게 흩어진 마약 중독자들과 마약상들은 어디론가 이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아더 파크에 근접한 LA 한인타운 지역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5살 딸을 납치해 멕시코로 도주했던 로스앤젤레스 남성이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강도살인과는 지난 주말 용의자 로벤 프레고소를 멕시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고소는 지난달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즉각 앰버 알럿을 발령하고 멕시코 당국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프레고소는 도주 일주일 만에 멕시코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납치됐던 5살 딸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현재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레고소를 미국으로 송환해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에서도 양국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5: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자신과 부인 제니퍼 시벨 뉴섬이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오랜 부패 의혹과 세금 문제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뉴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정가는 이번 수사가 주정부 운영과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7: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7: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LA 북부 스티븐슨 렌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산불을 맥스 화재로 명명했으며 15일 오후 피코 캐년 로드와 스티븐슨 렌치 파크웨이 인근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발생 직후 빠르게 번지며 약 3에이커에서 4에이커 규모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짙은 연기가 치솟아 인근 지역까지 연기가 관측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이 주택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피해나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재가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만큼 소방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렌치는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최근 남가주 전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나 경고가 발령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항공기와 지상소방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0: LA 경찰이 캐노아 파크에서 출동 중 개를 사살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개가 평소 온순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관련 영상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물권 단체는 이번 사건이 경찰의 반복되는 반려동물 총격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경찰의 동물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열릴 시 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로스앤젤레스가 전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K라인이 화요일 아침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페어뷰 하이츠역 선로에서 의심 물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메트로 측은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이 출동해 역 전체를 폐쇄했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운타운 잉그루드역과 하이드파크역 사이 구간에서는 셔틀버스가 대체 운행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조사가 계속되면서 셔틀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실시간 운행 정보를 메트로 알림 웹사이트나 X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심 물체 발견으로 인한 열차 지연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0: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00에이커 이상으로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쇼어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월요일 오후 3시 23분 칼리메사 남서쪽 황무지 지역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인근 헤멧과 팜스프링스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칼파이어 소속 소방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화재 지역은 10번 프리웨이와 60번 프리웨이 사이 험준한 지형에 위치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칼파이어는 두 개 구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여러 지역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몬트 지역 60번 프리웨이 서행선은 밤새 전면 통제됐으며 화요일 아침까지 수시간 동안 폐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오전 6시 기준 산불은 2600에이커로 확대됐고 진화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모레노밸리 밸리뷰 고등학교에 주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으며 대형 가축은 샌제신토 동물보호소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4: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편하게 읽어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3: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 고려가요 청산물고기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3: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5: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두고 미국 돈은 단 1센트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그 자금은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 관련 합의를 준수할 때만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지만 미국의 직접 지원이 아닌 주변 걸프 국가들의 투자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합의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이란에 17억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전 이란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위해 건넸던 원금 4억 달러와 이자 13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핵 합의 대가가 아닌 기존 채무 정산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이란에 제공된 경제적 혜택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국에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자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와 2026 피파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이란계 이민자들이 현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피파가 금지한 팔라비 왕조의 깃발이 관중석 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라커룸을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에 항의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다른 팀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멕시코 티오아나 베이스 캠프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7: And this flag, the lion and sun flag, is the true flag of the Iranian people, and that's why we're here to protest today.
6: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피파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8: It sucks,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what it is. We can't change that. But the guys are ready. They're ready. They're gonna come and play.
6: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라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9: به این خاطر ما

0: شاید مظلوم ترین تیم تاریخ جام جهانی بودیم، ولی بازیکنامو ستایش میکنم، امروز با قلبشون بازی کردم.
1: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오늘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소식입니다. 7월 발권분부터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구간이 이번 달보다 8단계 낮은 19단계로 적용됩니다. 중동 종전 분위기 속에 항공유 가격이 하락한 결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지난 5월 적용 기준보다 34%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 기준 뉴욕 왕복 유류 할증료는 가장 비쌌던 시기에 112만원대에서 다음 달부터 약 44만원 저렴해집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1,500원에서 최대 45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6,400원에서 34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8,000원이 4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2,800원에서 27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5: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물론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이 대통령은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8: I'm very happy to say very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 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 free.
7: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8: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after sometime after Friday.
7: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0: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9: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0: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9: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2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2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성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건 그냥 쉽게 오지 않지요. 절대적인 수고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썼고 아직 찾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지만 이제는 그 여정 자체가 당신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피투게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깡이에요. 버티면 이겨요. 삽질 한 번만 더 하면 금광이 나오는데 막 파다가 더 못 파겠다. 그렇게 포기했을 때 이미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가수며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이죠. BMR이었어요. 끈기, 예, 큰 박수를 보냅니다.

0: 네, 토토노래였습니다. 로제너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은 깡이에요. 버티면 이깁니다. 삽질 한 번만 더 하면 금광이 나오는데 팍 하다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예, 그렇게 포기했을 때 끝난다는 거. 예, 가수 비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와 멋진 배우예요. 그죠? 그래서 가수로도 배우로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최고의 미녀 배우의 김태희 배우를 또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아, 오후 1시면 살짝 졸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음처럼 예, 풀리지 않는 일들 있으신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 정말 눈부신 오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일과가 조금 오전 중에 좀 안 풀려서 좀 고민이셨다면 오후 시간을 예, 한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달려볼까요? 해피투게더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끝까지 버티면 곧 승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깊숙이 새깁니다. 아자아자! 예, 감사해요. 로라제이님 오랜만이세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는데요. 준비하도록 할게요. 내가 아는 어느 분이 생일을 맞아서 축하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준비할게요. 로라제이님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건방과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0: 해피투게더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상상 속의 공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작업, 바로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의 세계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건축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프라임 건축학교의 임승철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프라임 건축학교, 예, 참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서 문을 네. 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네. 요번에 그 프라임 건축학교에서 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건축을 배우기도 할 텐데요. 최근에 프라임 건축학교 이 건축면허 학교가 LA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확장 이전하시는 거죠?
1: 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네.
1: 저희가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이제 2005년도에 LA에 이제 사무실 오픈해서 한 21년간 이제 사업을 해왔지만요. 이제 최근에 이제 LA를 떠나서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룹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사하는 날짜는 이제 이번 토요일 6월 20일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사를 하는 바람에 LA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먼 거리로 이전하게 돼서 좀 불편함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반면에 오렌지 카운티 내에 있는 뭐 이제 가든 그룹이라든지 또는 뭐 뷰에나팍, 뭐 토렌스 또는 뭐 플러튼, 얼바인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0: 희소식이죠.
1: 건축 면허 학원을 딸 수 있는 이제 특히 한국 학원이 이제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0: 네, 그동안은 LA에서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 뭐 많은 학생들도 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직업인들을.
1: 그렇죠. 많이 저희가 면허서 배출했죠. 한 21년 했으니까요.
0: 21년 하셨으면 굉장히 와, 어마어마한데요. 저 그러면 건축 면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 전에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이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1: 예, 기존에 이제 전화번호에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0: 네네.
1: 저희 이제 새로운 학원 전화번호는 213-369-2249.
0: 2249.
1: 213-369-2249 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전하는 위치는 이제 가든그로브 CD, 그 가든그로브 C에 속해 있는데. 비치블루보드가 굉장히 거기서는 이제 큰 거리예요. 비치블루보드하고 오렌지우드 에버뉴에 만난 지점에서 이제 좌측으로 이제 가면은 그 오피스만 전용으로 된 이제 빌딩 안에 있고요. 저희들 수인 넘버가 116호고.
0: 116호.
1: 예. 거기에는 뭐 이제 주차 시설도 무료로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도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1: 네.
0: 자, 비치 블루바드하고 오렌지 우드 에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말 가까운 사무실 전용 빌딩의 수인 넘버 116호입니다. 뭐 그 길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금방 눈에 띌 것 같아요.
1: 예, 건물이 굉장히 뭐 외형적으로 봐도 굉장히 2층짜리 건물이 굉장히 넓거든요.
0: 깨끗하고 넓고 또 파킹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니까요. 자, 213-369-2249 프라임 건축학교 오렌지 카운티 있죠. 가든 그로브 전화번호입니다. 213-369-22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1: 예, 우리가 뭐 집을 이제 뭐 짓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0: 네.
1: 자동차를 운전 면허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건축 면허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뭐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뭐 지어진 건물을 뭐 뜯어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를 할 수가 없고요.
0: 네.
1: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이 이제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 면허,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만이 그 계약에 서명할 수 있고
0: 네.
1: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0: 아하.
1: 그건 뭐 주정부에서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요. 건축 면허는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세 종류로 있어요.
0: 네.
1: 이제 A 라이센스, B, C 이렇게 나가는데 A 라이센스는 이제 토목 분야. 뭐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아스팔트라든지 뭐 프레이를 건설한다든지 댐 이런 쪽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B 라이센스라고 했고 이제 정식 명칭은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 그걸 이제 B 라이센스를 하는데
0: 네네네.
1: 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사는 주택 또는 네네. 뭐 축사 이런 걸 지으려면은 반드시 B 라이센스는 사람만이
0: 네.
1: 예, 공사를 계약 맺을 수 있고 시공할 수가 있어요.
0: 아.
1: 그거 된 건 이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는 이제 C로 나가는 종류인데 C는 뭐 페인팅이라든지 플러밍, 뭐 전기, 에어컨디셔닝, 뭐 랜드스케이핑 여러 종류 한 40종류가 돼요.
0: 네.
1: 그건 이제 단종 면허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페인팅 면허가 있는 사람은 오로지 페인팅 공사에 관련된 계약만 할 수 있고 페인팅 작업만 시공할 네.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뭐 페인팅 가진 사람이 기술력이 좋다해서 남의 집에 마루를 깔아준다든지 뭐 전기 공사를 해주면 원래 네네. 안 되는 겁니다.
0: 법에 걸리는 거죠.
1: 예예. 예.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페인팅이라든가 플러밍, 에어컨디셔닝 이런 게 건축 면허에는 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 건축 면허
1: 그렇죠.
0: 라이센스를
1: 예,
0: 받아야
1: 넓게 보면 다 이게 건축 면허. 소위
0: 아, 예,
1: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그 안에 건물 내 이제 설치된 시설물,
0: 아.
1: 각종 시설물에 관련된 게 다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0: 네. 예. A 라이센스, B 라이센스, C 라이센스로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정부 라이센스라 굉장히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어도 한국어로 시험 보는 겁니까?
1: 예예. 예. 저희가 이제 물론 뭐 교재 자체는 영어로 돼 있지만
0: 네.
1: 이제 다 또 한글 번역 교재도 있고요.
0: 아,
1: 영어 가신 분들은 이제 한글 번역 교재를 뭐 별도로 구입하시는지 하면 될 거고.
0: 네.
1: 그리고 강의 시간도 뭐 강의 자료 자체는 영어로 돼 있지만
0: 네.
1: 제가 다 그 한국말로 이제 강의를 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혹시 영어가 약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0: 네.
1: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저희 학원에서 강의만 잘 들으시고 준비만 하시면은 보통 뭐 한 3, 4개월 정도에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습니다.
0: 아, 예. 3, 4개월 정도는
1: 예.
0: 공부를 해야만
1: 예.
0: 예, 습득할 수 있겠군요. 자, 건축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과목의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어느 정도를 맞춰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일단 시험 보는 과목은
0: 예.
1: 어느 종목의 라이센스에 이제 응시하든지 두 과목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0: 네.
1: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법규 시험이고 두 번째 과목이 기술 과목이거든요.
0: 네.
1: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 B 라이센스를 하신 분은 법규 과목 한 과목 그다음에 제너럴 빌딩 기술 과목 하나 그리고 뭐 페인팅을 하신 분은 법규 과목에다가 페인팅 기술 과목. 그 얘기는 이제 법규 과목은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를 신청하시든지 공통 과목이에요.
0: 네.
1: 법규 과목은 공통 과목이고
0: 네.
1: 이제 기술 과목이 페인팅을 보느냐, 플러밍을 보느냐, 전기냐, 에어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기술 과목 시험이 달라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두 과목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자체는 뭐 주관식 문제는 한 문제도 없고요.
0: 네.
1: 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객관식 이제 A, B, C, D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저희 멀티플 초이스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시험에 또 객관식에다가 전체 문제가 한 100문제에서 한 115문제가 나오는데
0: 네.
1: 3분의 2 정도만 맞추면은 합격이 돼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두 과목 시험 중에서 한 과목을 합격하고 한 과목을 만약에 뭐 떨어졌다.
0: 네.
1: 그럼 그 다음번 시험에는 떨어진 과목만 보게 돼 있어요.
0: 오, 좋네요. 네,
1: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5년간 이제 보장을 해 주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얘기는 이제 떨어진 과목을 5년 이내에 이제 합격을 하면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가신 분은 안 계시고요. 보통 뭐 아무리 뭐 영어에 가시더라도 네. 한 6개월, 7개월 안에 다 저기 우리 학원에서는 좀 더 취득한 그런 이제 네.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그 그러니까 건축 전문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쪽집게로 쏙쏙 뽑아가지고 또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예.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혼자서 공부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뭔가 전문학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예. 하면 훨씬 더 쉽게 라이센스를 예.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뭐 기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할지 아까 3-4개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자, 뭐 첫 번째가 법규. 요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3-4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이제 학원에 네. 이제 오시면은 일주일에 이제 강의를 우리가 법규 과목에 대해서는 네. 매주 월요일날 저녁 6시부터 2시간 30분짜리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0: 네네.
1: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게 보통 이제 영어가 잘 되신 분은 영어가 잘 되는 얘기는 뭐 이게 필기시험이기 때문에요. 실기시험은 보질 않아요.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론시험이고
0: 네.
1: 어떤 뭐 말로 이게 뭐 상대방한테 뭐 시험 감독관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영어 독해만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보통 한 평균 한 3개월 안에 다 따세요. 근데 이제 영어 독해가 좀 약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한 6개월, 7개월 안에 다 따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두 과목 시험을 보시려면은 이 법규 과목에 대한 거는 매주 이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저녁 6시부터 2시간 3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그거를 8번을 듣게 되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듣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법규 시간에 제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상세하게
0: 네.
1: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다 알려드리고 중점적으로 요약해드리기 때문에 뭐 학원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시면은
0: 네.
1: 모르는 분야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시험에 적응하는 이제 기간도
0: 네.
1: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0: 아, 그러겠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고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0: 네.
1: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을 이제 공부하실 때
0: 네.
1: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0: 네.
1: 그냥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보고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뭐 그냥
0: 네.
1: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특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점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0: 네.
1: 쪽집게식으로다가 강의를 해드리고
0: 네.
1: 또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0: 네.
1: 뭐 영어가 좀 부족하시고 약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0: 네.
1: 따라 오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예습은 필요 없다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집에 와서 이제 복습만 열심히 잘 하시면은
0: 네.
1: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을 저기 하시면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0: 네, 네.
1: 그 무료 샘플 강의가 있어요.
0: 아하.
1: 그래서 6시에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0: 네.
1: 아, 저 정도 내용이면 본인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고
0: 네.
1: 면에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겠다 판단하시면서 뭐 한번 들어보시고 어렵다 그러면 못하시겠지만
0: 네.
1: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등록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그 샘플 강의가 있군요.
1: 예, 예.
0: 30분 정도니까 뭐 그렇게 뭐 긴
1: 2시간 30분
0: 아 2시간 30분
1: 예, 예.
0: 2시간 30분 강의 예. 들어보시고서
1: 예.
0: 등록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뭐 6개월 이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라임 건축학교의 임승철 원장님께서 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고의 학교잖아요. 건축
1: 그렇죠.
0: 면허에는
1: 네.
0: 프라임 건축학교가 뭐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만의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쪽집게 강의. 이 쪽집게가 중요한 건데.
1: 그렇죠.
0: 예.
1: 제가 이제 여기서 벌써 만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예, 그동안에 뭐 시험에 나온 이제 출제 경위라든지 그리고 매년 이제 법규 같은 거는 일부 그
0: 네.
1: 법규 조항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고 또는 이제 새로운 법규 조항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저희들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0: 네.
1: 그 왜냐면은 시험에는 실제 법규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 나온 법규들은 꼭 물어보거든요.
0: 아하.
1: 근데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자들은 네. 보통 한 업데이트를 제가 네. 알기로는 한 3, 4년, 4, 5년 만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1, 2년 안에 바뀐 법규의 내용은 바로바로 네.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0: 그건
1: 왜냐면 이제 뭐 책을 쓴 저자한테도 저작권도 줘야 되고 네. 또 인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렇지만 저희 학예원에서는 매년 이제 라이센스 보드가 바뀐 법령을 공표를 하면은
0: 네.
1: 저희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교재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강의 시간에 별도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변경된 법규도 알 수 있고 시험에 나온 내용을 미리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를 먼저 캐치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게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이 네. 법규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업데이트된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공부하다가 또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그렇죠. 수 있는 네. 예, 프라임 건축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A 라이센스, B 라이센스, C 라이센스 네.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B 라이센스가 이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라고 하셨는데 요 과목이 요 종류가 요게 네. 제일 인기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1: 그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응시하고 예.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야가 비라이센스는 거, 소위 인격을 정식 명칭이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 이제 그거는 왜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냐면요, 집을 지으려면은 처음에 이제 기초부터 네. 뭐 지붕까지 다 씌우고 외부에 도장,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는 어떤 공사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안에 뭐 페인팅 공사가 들어가든 플러밍이든 전기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게 비라이센스예요.
0: 그렇군요. 네.
1: 아까 뭐 플러밍이나 페인팅은 그 분야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고 시공할 수가 있는데 비라이센스는 이제 그런
0: 네.
1: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또 네.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걸 다 계약할 수가 있어요.
0: 와. 네.
1: 그럼 본인이 못하면 이제 그거를 뭐 내가 뭐 에어컨디셔닝 쪽이 약하다 또 플러밍이나 또는 뭐 전기 쪽이 약하다 그럼
0: 네.
1: 그 분야는 소위 하청업체한테 하청계약을 맺어서 시공을 네. 또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너럴 빌딩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계약을 마음대로
0: 네.
1: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거를 직접 함으로써 소위 이익도 많이 네.
0: 돈 많이 번다고 있는, 하더라고요.
1: 예,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죠.
0: 아, 네. B 라이센스,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 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자격증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프라임 건축학교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69-2249, 213-369-22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가 이 가든그룹으로 이전한 후에 그 건축 면허 취득을 위한 강의 클래스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토요일 6월 20일 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러면 이사하면은 사무실도 약간 좀 정리할 부분도 있고 또 강의 자료라든지 또 강의 시설 같은 것도 좀 준비될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6월 한 말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화 문의를 주시면은
0: 네.
1: 저희들이 언제 정확하게 강의가 스케줄이 될 수 있는지는 그때 이제 상세한 스케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지금 현재로서는 6월 말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0: 네네.
1: 이제 강의 스케줄은 상세를 알려드릴 텐데 미리 전화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법규 과목에 대한 무료 샘플 강의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뭐 등록을 결정하셔도 좋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도 해드리고 또 문자 메시지도 다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의 임승철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자, 건축 면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369-2249, 213-369 224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원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화로 예, 문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학원 등록비는요. 예. 이제 원래 아까 제너럴 빌딩 가장 말씀하는 게 제너럴 네. 빌딩이라는데 그 학원 등록비는 1700불이지만 이번에 이제 이전 경 이제 그 이전 기념으로 네. 7월 31일까지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네네. 200불을 할인해서 와. 1,500불에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네네. 그러면 1,500불 속에는 이제 법규 과목 강의 또 제너럴 빌딩 기술 과목 강의 다 포함되어 있고 네네. 영문으로 된 법규 과목 교재, 기술 과목 교재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문제집까지
0: 예,
1: 다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너럴 빌딩이 아닌 C 라이센스, 아까 단종 면허, 네. 뭐 에어컨, 플러밍, 그다음에 페인팅, 뭐 조경, 전기 이런 쪽에 등록하신 분은 원래 등록비가 1,200불이었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불 디스카운트해서 7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는 1,000불에 저희들이 다 등록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0: 특별 네. 디스카운트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라이센스 여러분들 이 건축 면허 라이센스 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7월 30일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전체 이 라이센스입니다.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69-2249, 213-369-2249번으로 예, 텍스트 문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0: 여성분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분들도 하는 추세인가요?
1: 여성분들도 한참 뭐 저희가 한틀 때는 평균 네. 한 10% 정도 네. 한 클래스에 보통 한 2, 30명씩 듣는데요.
0: 네.
1: 여성분들이 한 두세 분씩 계세요.
0: 아, 그렇군요.
1: 여성분들도 이제 네. 본인이 직접 뭐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시공을 안 하더라도
0: 네.
1: 이제 매니지먼트 아, 관리 쪽만 하시고
0: 네.
1: 일 잘하시는 서브 컨택트를 하이어해서
0: 네.
1: 그렇게 또 공사를 또 진행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0: 네. 네. 라이센스를 네. 받고 나서 직업 전선에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인가요?
1: 그렇게 아니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네. 시공에 네. 뛰어들어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이제 관리만 해서 자기가 공사 계열하고
0: 네.
1: 하청업체를 잘하시는 분들을 하이어해서
0: 네.
1: 계열 맺은 다음에 관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0: 아,
1: 하시고
0: 그런
1: 또 여성분들이
0: 있군요.
1: 이제 뭐 남편분들이 이제 현업에 바빠서
0: 네.
1: 라이센스를 취득할 시간이 없으면은 대신 공부해서 네. 라이선스를 취득한 다음에 남편을 나중에 조인해 드리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0: 오, 네,
1: 그러면
0: 그런
1: 남편분도
0: 있군요.
1: 이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서
0: 네.
1: 예, 당당하게 예, 네.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프라임 건축학교의 임승철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 네, 하여튼 바른 것 같고요.
0: 예, 예.
1: 전화 많이 주시고 문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건축 면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핫한 소식입니다. 213-369-2249, 213-369-2249번으로 지금 바로 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3: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3: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던지네 스톤게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신청곡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로라제이님께서 신청곡을 주셨어요. 포렌스텔라의 그 데스파시스토라는 노래입니다.

데스파시토. 원래 원곡이 루이스 폰시가 부른 노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버전으로만 원곡으로만 띄워드렸었는데, 포레스텔라 버전이 있었나요? 야, 진짜 잘 들었습니다. 예, 로라 제이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아는 분이 생일을 맞았다고 하셨는데요. 생일 빵빠레 좀 올려드릴까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로라제이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노래를 못 들어요. 하지만 생일 맞으신 분은 들으실 걸로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소피아님, 아드님이 생일이에요, 오늘?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이제는 모두가 대학 졸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생일이군요. 하, 진짜 무지무지 축하드립니다.

노래 들으면서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세 단장 했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오늘 지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 라디오 코너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피투게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해피투게더 제가 나와요. 저보다 더 젊게 보인다고요? 저보다 더 예쁘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매일 오후 1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른한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리는 시간, 고선미 앵커의 고운 목소리와 함께 음악, 문화, 힐링 이야기로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노력할게요. 오늘의 영광은. 자, 해피투게더 스페셜 청취자와 함께하는 오후,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특별한 시간, 우아한 진행과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청취자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신청곡도 여기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잘 보이시죠? 예.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 일상 나눠주셔도 되고요, 사연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제가 보고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세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습니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저는 가입했어요. 너무 좋고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력 있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What's a Woman이라는 노래였어요. 바야콘디어스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서른도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0: 준비한 특별 콘서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있네요.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에 막이 오릅니다. 살아보지. 티켓 예매하셨나요?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당신과 함께 있으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비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 예, 서른도의 이 마지막 사랑 듣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의 노래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오늘부터 Father's Day 선물로 서른도 티켓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티켓 구매하시면 좀 더 좋은 자리, 저렴한 가격으로 예, 예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티켓 예매 홈쇼핑 월드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쪽에 예, 홈쇼핑 월드에서 티켓 예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광버스와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관광과 3호관광에서 예, VVIP 버스로 운행합니다. 살아보지 못한 그 세월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당신.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말이에요.

0: 네, 아이스타리 더 조크 비지스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행복은 마치 이 안경과 같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멀리서만 찾을 게 아니라 내 콧잔등에 놓인 이 안경처럼 가까이 있다는 거,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정말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코 위의 안경 정말로 딱 맞는 비유네요. 결국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간다는 거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TKR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예, 끝 애프터는 선비님 해피투게더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이모티콘을 엄청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TKR님도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해피투게더 카카오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서 신청곡도 주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도 주시고요. 예, 좀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서, 예, 준비를 한 그런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 문화재 톡톡.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방대한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소갤러리의 데이빌님 관장님 함께해 주시는데요, 시대를 바꾼 천재들의 그림 속으로 아주 특별한 여행, 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1: 뭐 열심히 살죠. 그냥 열심히 살아요.
0: 올림픽길에 그 오리온.
1: 예, 네, 그 하면서 바디샵. 뭐 사람들도 만나고. 네. 또 저번 주에는 또 리수 갤러리에서 네. 그 연세대학교 동문들이 하는 그 아. 세미나를 했죠. 변호사 네 분을 모시고
0: 모이셨군요.
1: 모여서 이제 한 아. 30분 3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네. 뭐 이민법 뭐
0: 어 진짜요?
1: 또 뭐 뭐야 이민법하고 또 뭐더라 그 교통사고 그리고 또 뱅크럽시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죠.
0: 오. 예. 좋은 시간 되셨겠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전혀 생각 아주 깊은 얘기를 왜냐면 이민법이나 아니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는 거에 대한 얘기들.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끝났지만
0: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죠.
1: 새로 오시는 분들 오신 뭐 불법 체류자던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 주위의 친구나 지인들이 네. 그런 공경에 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죠.
0: 아, 그런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 연세대학교가 보니까 80학번 때 분들이 계세요.
0: 그러니까 그 학교 동문들만 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1: 거의 그런 편이고 네. 아니면 지인들도 초청해서 같이 오기도 하고 아, 근데 그렇군요. 점차 이제 오픈을 시키려고 그래요. 일종의 아마 80학번 때 그런 그분들이 이 아마 그 포럼식으로 아마 그 좀 확장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0: 아니 80학번이면 연세가 나이는 꽤 있죠. 있으신데요.
1: 그렇죠. 네, 80학번 때지만 예. 2000년대 학번 젊은 사람들도 오고
0: 예, 예, 예, 예. 예.
1: 뭐 젊진 않죠. 40대니까. 근데 그분들이 2000년 초 학번이나 90년 말 학번들의 사람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대 동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섭외해서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0: 아.
1: 미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0: 네네네네.
1: 다음 두 달 후에는 이제 그 책을 만드는 법에 대한 것.
0: 오.
1: 어느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네. 책으로 집필해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충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0: 어느 분이 오세요?
1: 관심
0: 있는데요.
1: 그 친구분은 아주 또 오세요. 제가 초청할게요. 관심 있으시면.
0: 아, 관심 있죠.
1: 좋아요.
0: 다 관심 있죠.
1: 저는 저희는 그 예. 지인들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초청해서 다 불러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한 30명 오지만 한 7-8명은 외부 인사들이죠.
0: 네,
1: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요.
0: 아, 연대 동문 중에서
1: 연대 동문들의 위주로
0: 하시고.
1: 하고 있죠.
0: 아,
1: 예.
0: 그렇군요. 그럼 데이빌리 관장님도 연대 출신이시잖아요.
1: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네. 나이가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그 친구들하고는 약간의 그 격차는 있죠. 근데 뭐 자리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예, 예. 리수 갤러리가 뭐 그림 파는 것보다는
0: 그냥
1: 한인 사회의 한인 사회의 네. 문화 사랑방의
0: 문화
1: 역할을
0: 사랑방.
1: 그런 세미나가 한다면은 너무 좋죠. 그래서
0: 네.
1: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테 그 자기가 얻고 싶었던 네, 정보 네, 같은 네. 것들을
0: 아하.
1: 정말 무료로 진솔하게 예.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리수 갤러리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게 아마 그 LA 한인 사회의 어떤 네. 그 보탬이 되는 그런 갤러리가 되고 싶어요.
0: 소그룹으로 네.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것들
1: 그렇죠. 예,
0: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마 다른 그룹에서도 네. 한 20명, 30명 정도의 그런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뭐
0: 마땅치 않죠.
1: 그런 마땅치 않다든가 아니면 저희하고 할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저는 돈을 안 받거든요. 무료예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대 동문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30불인가 회비를 받아요.
0: 네.
1: 그걸로 이제 저녁 식사 다 하고
0: 디저트 같은 거
1: 디저트도 다
0: 음식 나누는
1: 그렇죠.
0: 걸로. 아.
1: 그래서 아마 그 30불이면 그런 훌륭한 세미나를 2시간 반, 3시간을 해요.
0: 아,
1: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QA도 뭐 무제한으로 하니까
0: 그렇군요.
1: 너무 좋죠. 네.
0: 자 오늘도 이야기해야죠. 미술
1: 해야죠.
0: 이야기.
1: 네.
0: 오늘 주제가 뭡니까?
1: 오늘은 그 네. 한국의 현대미술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0: 아.
1: 그럼 현대미술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0: 네네네.
1: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방송할 때 현대미술의 시작은 우리가 사실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0: 네네네, 그렇죠? 그쵸.
1: 그 사실주의 이전에는 서양에서의 사실주의 이전의 그 그림들을 사조와 사조에서 그 변화된 게 이제 사실주의고
0: 네.
1: 사실주의에서도 변화된 게 인상주의. 인상주의에서 뭐 표현주의, 입체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 개인 작가 개인의 그 개념적인 그 표현을
0: 네.
1: 나타내는 거죠. 아마 우리가 추상주의의 창시자는 우리가 얘기를 흔히 얘기를 칸딘스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칸딘스키는 원래는 러시아의 법률가였어요. 변호사였어요.
0: 네네네.
1: 근데 칸딘스키가 1897년인가 아마 모네가 러시아에서 전시회를 할 때 건초덤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0: 네네.
1: 그 그림은 건초더미 그림은 그 게티센터에 가면 볼 수가 있죠.
0: 네.
1: 그 그림을 전시회를 할 때 칸딘스키가 그 작품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어떤 충격을 받냐면 건초더미인지를 모르고 모네는 빛과 그 색의 변화에 대한 것을 그 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0: 네, 네.
1: 칸딘스키는 그 건초인지도 모르고 캔버스에 있는 대상이 저렇게 빛과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하는 색상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아주 매혹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칸딘스키가 화가로의 변신을 시도를 하죠.
0: 아하.
1: 그러면서 그 칸딘스키는 추상 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에는 그런 개념들이 다 올라간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조를 거치면서 현대미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은 1917년도에 그 듀상이
0: 듀상
1: 예예 예. 그 독립 미국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미술 전시회에서
0: 네.
1: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 파운틴이라고 얘기하지만 변기죠.
0: 파운틴.
1: 예, 변기를 변기, 예. 기성 제품이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0: 예.
1: 그 어디야? 홈디포나
0: 네.
1: 로우에 가면 그
0: 많잖아요,
1: 변기를 살 수 있잖아요.
0: 예.
1: 그걸 사서 그걸 붙여놔요. 그걸 작품으로 내놓죠. 근데 그게 거절을 당하죠.
0: 네.
1: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결국은 그 듀상의 파운틴이라는 변기를 설치한 그 미술 전시가
0: 네.
1: 현대 미술의 시조가 돼버리죠.
0: 아~
1: 어떤 미닝의 현대 미술이라면 이거는
0: 네.
1: 그 이전까지의 미술은 서양 미술은 캔버스
0: 네.
1: 2차 가로 세로의 어떤 캔버스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우리는 항상 그 보았었거든요. 근데 뒷상에 의해서 변기는 조각 같은 작품이잖아요. 그죠?
0: 네.
1: 기성 작품이고.
0: 그러니까는
1: 그 뒷상에 의해서 그 그림 그릴 때 소재나 어떤 그 머티리얼 같은 것들의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대 미술의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0: 네. 그러니까 네.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1: 바꿔놓은
0: 그런
1: 거죠.
0: 작품이 되겠네요.
1: 그렇죠.
0: 아, 듀샹의 그 파운틴,
1: 네.
0: 그 변기, 그거를 작품으로 보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 아니 저게 무슨 작품이야
1: 그 당시에만 해도 1910년만 해도 뭐 그 예. 당시에는 17년이면은 예. 그 추상 미술이 나오고 뭐 입체주의 표현주의가 이제 왕성할 예. 때거든요. 근데 아하. 그런 그림이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는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지금 현실 사회에서 지금은 다 이해를 하죠. 이해를 아. 뭐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 예를 들어 이완 선생 화가의 작품 보면 그냥 그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시장에 돌아나 딱
0: 그니까요.
1: 놓고 작품을 던져놓고.
0: 예.
1: 근데 그 돌의 어떤 철학적 거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1: 듀상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현대 미술의 시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한국의 현대 미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0: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사실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850년대잖아요.
0: 네.
1: 그러면 1850년대 조선에서의 화가는 누구였나? 유명한 작가는 뭐 김정희나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장승업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현대 미술의 시작이냐 전혀 아니죠.
0: 네.
1: 그 당시에는 그 장승업도 중국의 그 북종화법이나 그 남종화법, 문인화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동양화라는 개념으로서 그림을 그렸지 서양화라는 개념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0: 어허.
1: 근데 일본은 1863년도에 프랑스 만국 박람회가 생길 때 그 일본 작품 일본의 물건들이 그 포장지로
0: 네.
1: 우키오라는 판화들이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근데 우키오의 그 판화를 보면서 일본 그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이 충격을 받죠.
0: 오.
1: 거기에선 정말 평면성과 그 입체성이 다 나오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뭐라 그러나 1850년대부터 이미 문물을 개방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1863년 이후에 일본에서 최초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화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 유학 간 화가는 이종우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1925년도에 그 일본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신 분이죠. 그 전에 이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0: 네.
1: 졸업하고 조선에 들어와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최초로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화가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0: 네.
1: 우리는 우리 현대 미술사 얘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아쉽게도
0: 네.
1: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0: 네.
1: 그리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우리는 그
0: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1: 그렇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는 그 미술 사조를
0: 네.
1: 총망라해서 배웠어요. 짧은 기간에 뭐 사실주의, 인상주의, 뭐 네. 입체파 뭐 이런 거를 다 표현주의나 이런 거를 다 우리는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섭렵을 했기 때문에 좀 혼란기가 많았었겠죠. 그래서
0: 네.
1: 그 당시에 최초로 우리가 간 그 화가가 1908년도에 고이동이라는 분이었어요.
0: 고이동 화가. 네.
1: 고이동 화가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장승업의 제자가
0: 예.
1: 그 소림 조석진과 누구였죠? 심전 안중식. 심전 안중식과 조석진으로부터 동양화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서양화로 최초 동경제국대에 들어가서 미술대학교에 들어가서 1908년에 들어가서 서양 미술을 배우죠. 서양화를 배우죠.
0: 아,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1: 그렇죠.
0: 서양
1: 그분이 예, 최초로 그 서양화를 배운 한국 사람이죠.
0: 아, 최초의 그러니까 서양 화가네요.
1: 화가. 예.
0: 누구라고 하셨죠?
1: 고이동? 고이동은 그렇지만 이분은 다시 6년 후에 조선에 들어와서 휘문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동양화로 다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일제시대라도 아무래도 봉건적인 유교적인 그게 많았기 때문에
0: 네.
1: 누드화가 걸려 있으면은 그 사회에서 조선 사회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2: 그쵸, 그쵸.
1: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유아의 물감의 그 냄새 같은 것들 막 똥 냄새 같고.
2: 그렇구나.
1: 막 닭똥 냄새 같고 막 이러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는 쾌쾌한 냄새, 막 시큼한 냄새 나고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대상들이 뭐 누드화도 있고 뭐 그때 관습에서 너무 멀어진 그 대상들을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2: 네, 네.
1: 그 조선 사회에서는 그 식민 사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사회에서는 한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고이동도 서양화를 배웠지만
2: 네.
1: 조선에 다시 돌아와서 동양화로 바꾸죠. 마찬가지로 1911년에 김관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졸업할 때 동경제국대학교에서 대상을 받아 금상을 받아 졸업생이 아주
2: 뛰어났네요.
1: 뛰어난 분이죠.
2: 어허.
1: 이분의 작품이 몇 년 전에 그 라크마에서
2: 네.
1: 이건희 컬렉션 할 때 나왔거든요.
2: 오,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이 작품을 꼭 봐라.
2: 어떤 작품이에요?
1: 해돋이라는 작품인데 그 두 여인이
2: 네.
1: 평양에 있는 어떤 그 해변가 같은 강가에서
2: 예.
1: 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인데
2: 뒷모습이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인상주의적인 기법이고 그 그림은 아마 저번에 봤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이 작품을 LA에서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거다. 보고 싶으면 일본을 가야 된다. 일본에 있어요.
2: 일본에 있군요.
1: 동경제국대학에 있어요.
2: 아니 우리 김관호 그분은, 화가님의 작품인데
1: 그분은 거기 졸업 작품으로 동경제국대학 졸업하면서 졸업 작품이기
2: 네,
1: 때문에
2: 네.
1: 그 일본 동경제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죠.
2: 그렇군요.
1: 그거를 그
2: 안타깝네요.
1: 여기 할 때는 여기서 전시할 때는
2: 네.
1: 국립박물관에서 임대를 해서 보여줬던 거죠.
2: 보셨어요?
1: 저는 봤죠.
2: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1: 정말 요즘에 그렸다 하더라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에요.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 이분도 결국에는
2: 네.
1: 조선에 들어와서 결국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을 하셨지만 이분도 붓을 꺾었죠.
2: 왜요?
1: 그 당시에 관습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누드화를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2: 그렇군요.
1: 이 전시회장에 누가 오겠어요?
2: 아니 그 시대에 누드화를 그렸다고요?
1: 당연하죠. 아 그 시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시대지만 프랑스를 건너가면은
2: 네. 그렇죠.
1: 엄청나죠. 뭐.
2: 네,
1: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회는 정말 퇴폐적인 사회였잖아요.
2: 그렇죠. 막 이렇게 누드화가
1: 그쵸?
2: 많이 성행을
1: 뭐,
2: 했었고.
1: 그렇죠.
2: 그래서 붓을 꺾었다고요?
1: 그렇죠. 만에 뭐 올림피아 같은 거 보면 완전
2: 예.
1: 누드화 아니에요. 적나라한 누드화인데도
2: 예, 예, 예.
1: 한국 사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 아하. 그런 대상들이었으니까
2: 네.
1: 결국 김관호도 북한에 가서 월북해서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2: 거기서도 작품을 남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죠. 나중에는 이케대처럼 명예 회복이 돼서
2: 네.
1: 다시 작품을 활동을 했지만 그분의 작품에 대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작품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 그렇구나.
1: 우리가 조선 미술사, 우리 한국의 그 현대 미술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일제 시대 때 배웠던 그 화가들의 그 슬픈 단면들을 우리는 많이 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2: 네.
1: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2: 네.
1: 한국 현대 미술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바로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가 미술학교가 생기죠.
2: 그때부터 이제 날개를 달고
1: 이제 민족주의적인.
2: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뭐
2: 그렇죠.
1: 우리의 것을 찾자.
2: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이 그림이라는 게 화가들의
1: 네.
2: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 억눌려 있는 그
1: 그렇죠.
2: 마음.
1: 그 작품들을
2: 제대로 작품 활동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년 전에 그 네. 라크마에서 전시했을 때 제가 이인성의
2: 네.
1: 그 작품을 산곡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 산곡이라는 작품은 일종의 그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색상에 대한 그 황토색, 우리의 전통적인 황토색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헐벗은 황토색을 표현을 했죠.
2: 네.
1: 그리고 헐벗은 아이들. 안악내도 헐벗은 안악내 마치 고갱의 작품을 보듯이 이제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이 받는 억압이나 헐벗음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들이죠.
2: 그래서
1: 일종의
2: 아파요,
1: 표현주의적인 기법이지만 네. 어쩌면은 그 사회 그 현실에 대해서 사실주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2: 근데 네.
1: 그런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어떤 신사실주의파가 생겨나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뭐 누구냐면 그 뭐 오지오라는 분이 있고
2: 네.
1: 또 뭐 박영국 뭐 이런 배경 이런 분들이 그 우리의 것을 찾자.
2: 아,
1: 우리의 것을
2: 우리의
1: 찾자는,
2: 정서가 담긴
1: 그렇죠. 담기는 게서 우리의 작품을 찾자 해서 우리 것 순수한
2: 네.
1: 일본에서 우리가 그림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2: 네.
1: 일본 것이 배제된 우리의 것을 찾자 하면서
2: 네.
1: 이제 우리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2: 그렇구나.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1: 지금의
2: 작품이라고 할 수
1: 있을까요? 작가들을 보면은
2: 예.
1: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이나
2: 네.
1: 그 뭐 K옥션 같은 데 나오는 작품들 비싸게 팔린 작품들 보면 뭐 도상봉, 뭐 청경자,
2: 네.
1: 김한기, 뭐 오지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공부를 했던 분들이죠.
2: 아.
1: 그래서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림 얘기를 할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 네.
1: 이제 그분들은 역사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2: 그렇군요.
1: 우리가 그 한국 현대 미술에서 하나의 그 초석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2: 네.
1: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할 때는
2: 네.
1: 어떤 그 시대적인 지금의 배경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그림을 작품을 그렸을까 하면은 그 작가들 그 화가들의 그 당시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 같은 것들을
2: 네.
1: 오로지 그림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아주 많죠. 장홍진 같은 작품 보면 뭐 너무 좋죠.
2: 어떻게 좋아요?
1: 저는 그 당시에 그 이 사람은
2: 예.
1: 그 일제 시대 때의 작품이 아니라
2: 네.
1: 6.25 전쟁 때 피난을 갈 때 모습을
2: 네.
1: 그린 작품인데 자기가 그 작품을 갖고 항상 자기 가슴에 안고 다녔대요. 장욱진 선생은 항상 1호 2호 조그만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2: 네.
1: 가슴에 안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근데
1: 그게 배에서 이제 피난 가는 모습이에요. 갓난 아기가 아기하고
2: 참.
1: 이렇게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2: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데요.
1: 네. 근데 그 네. 모습을 보면은
2: 네.
1: 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피난 갔을 때 그 시절의 모습들
2: 예.
1: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볼 때는 그 작가가 과연 그 시대에 맞는 시대성을 표현을 한 작품인가 아니면 그 작가의 자기의 개성 개념을 표현한 작품인가를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 미술은 우리가 추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개념 미술로 들어가지만
2: 네.
1: 일종의 우리가 구상 미술 그 실질적으로 보이는 자연을 표현을 했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2: 네.
1: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네 아니면 이거는 뭐 동물이네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하잖아요.
2: 그렇죠.
1: 구별을 하면서 그 작품이 색감이나 그 작가 그 표현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케드 같은 사람들도
2: 네.
1: 일제 시대 때 공부하면서 일종의 그분은 저번에도 그 라크마에서 전시할 때 그분 군상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왜
2: 네.
1: 이케드의 작품은 금기된 작품이요. 왜냐면 월북한 작가였기 때문에. 근데
2: 그렇군요.
1: 그런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해방되고 난 후에 한국 사회의 혼란기, 혼란기와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러글이 많이 있었잖아요.
2: 국가의
1: 예,
2: 그래서
1: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2: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2: 네.
1: 우리는 그 현대 미술의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작품 공부를 했던 작가들이지만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각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에서 이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그 미술을 발전시켜 나갔는가.
2: 네.
1: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대 미술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당시 해방된 이후에 50년부터 70년 사이 때 우리는 한국 미술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1: 지금의 제가 얘기했던 작가들이 다 그 당시에 작품을 했던 작가들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국의 현대 미술을 얘기할 때는 5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우리가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활발하게 이제 프랑스에 가서 작품 활동을
2: 그렇죠.
1: 하고 뭐 예를 들어 박서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에서 공부한 작가들이 화가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의 그 세계 미술과 흐름이 맞는 현대 미술이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2: 네.
1: 우리가 사실주의를 현대 미술의 시초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현대 미술의 한국의 현대 미술의 시초는 80년대로 보는 게 아니라
2: 네.
1: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해서 후학을 가리키고 또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그런 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친일파도 있었겠지만 뭐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회 그 혼란기에서 많은 그 깨우침을 줬던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2: 아,
1: 그래서
2: 그렇군요.
1: 우리는 현대 미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지금의 작품이 아니라
2: 네네.
1: 지금의 뭐 2020년대 작품보다는
2: 네.
1: 예전에 우리의 작가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더듬어 봐야 되지 않겠나.
2: 역사의 발자취를 지금
1: 그렇죠.
2: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 미술의 역사.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나혜석 같은 분들은 엄청나신 분 아니에요. 나혜석
2: 예,
1: 분은
2: 예.
1: 뭐
2: 예.
1: 그 동경 여자대학교에서 1918년인가 공부했고 근데 그분은 자유분야이네요. 연애도 많이 하셨고
2: 네.
1: 그만 뭐 연애도 많이 했었고 뭐 세 번인가 했었을 거예요.
2: 네.
1: 사생활 뭐 불륜도 많이 하고
2: 아.
1: 근데 결국은 그분도 그 현 한국 사회에서는
2: 네.
1: 적응을 못하죠. 적응 못하고 결국은 행려병자로 길거리에서
2: 아이고
1: 죽음을 맞이하죠.
2: 아이고야.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2: 참
1: 우리는
2: 씁쓸하네요.
1: 그,
2: 네.
1: 그렇죠. 근데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서 우리는 뭐 오영국이나 이런 작가 추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나왔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2: 네.
1: 보면서 한국은 정말 그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의 미국이나 이런 그런 그 미니멀리즘이나 나중에 그 6.25전쟁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났던 초현실주의나 뭐 그 이런 작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 미술관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 네네.
1: 우리가 얘기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단색화라는 거 뭐 이완이나 박서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지금에 만들어 놨던 것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담론으로서의 그 확실하게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퀘스천은 있지만
2: 그럼 데이빌리 관장님께서는 우리 한국 미술의
1: 네.
2: 뭐 고미술 뭐
1: 네네.
2: 이런 뭐 도자기도 그렇고 작품도
1: 네.
2: 그렇고 예술 작품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거에 특별한 그런 관심도 있으시고 애착이
1: 네.
2: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히스토리, 이 미술에 대한 히스토리, 작품에
1: 네.
2: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히스토리, 아트에 대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하고
1: 네.
2: 지금 미술하고 과거의 우리 역사에
1: 네.
2: 조선 시대로 거슬러 이제 타임머신을
1: 예, 예, 예.
2: 타고 간다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술 작품을 하셨던
1: 네.
2: 작가들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디테일하게 그 뭐,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야죠.
2: 예. 어떠세요?
1: 네, 예. 미국에서도 공부한 분들, 이명룡 같은 분들은 뭐 예일대학교에서 시카고
2: 네,
1: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분 같은 작품들은 아마 지금도 그 시카고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벼룩시장이나
2: 네네네.
1: 이런 데 가면 혹시 이분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2: 네.
1: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네. 그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한국 현대 미술에 얘기하면서 뭐 오지호나 청경자나 김환기나 뭐 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있지만 뭐 장발이나

0: 네.
1: 같이 또 따라가요.
0: 또 따라가서 공부하고.
1: 그 독일에서 배운 성은 그림 공부를 하죠.
0: 오, 그렇게 된 거군요.
1: 그래서 그 집 주인의 그 넓은 마음 때문에 배운 성은 그 일종의 노비 같은 신분이었지만,
0: 네.
1: 자기 주인의 아들을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네. 일본 가서 공부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0: 네.
1: 작품 활동했다가 이분도 월북을 하세요. 근데 이분 작품이
0: 다 월북으로 가요.
1: 3년 전에 그 라크마에 나올 때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집 주인의 가족을 그린 작품이에요.
0: 아,
1: 그런데 배운성 같은 작품들도 그런 작가 작품들도 우리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작품은 많지는 않겠지만,
0: 네네네.
1: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작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호나 이퀘대 이런 분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0: 네,
1: 뭐 오늘은 이제 막 좀 약간 좀 저게 됐는데 나중에 네. 이퀘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퀘대는 정말 하고 싶은
0: 끝이 없어요.
1: 얘기야. 정말 그분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0: 우리 데이빌리 관장님. 데이빌리 관장님의 이 미술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벌써 시간이 42분 지나고 있어요.
1: 네?
0: 항상 시간이 부족하시죠?
1: 부족하죠.
0: 예.
1: 이퀘대 권준규.
0: 네네네.
1: 너무 아쉽. 권준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가죠.
0: 네.
1: 그
0: 다음 시간으로 미룰까요? 그
1: 그렇죠.
0: 얘기는?
1: 인생 공 파멸에서 네.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0: 네.
1: 방황하다가
0: 다음 주에는 그럼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1: 권준규와 하기면 이퀘에 대한 얘기를 하죠.
0: 알겠습니다.
1: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랑 스토리 네.
0: 재밌게 풀어보죠.
1: 슬프지만 대단해요.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미술문화재 톡톡 리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3: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4: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3: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2: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7: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8: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7: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8: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9: Fun is boring. Choose fun.
7: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8: 헤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와우, 나훈아입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1: 어쩌다가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나훈아의 테스형이었습니다. 아, 가사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는 노래예요. 예, 테스형. 저도 소크라테스형 불러보고 싶네요. 예. 고민과 걱정을 다, 예, 노래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네요. 노래는 아닐지라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그러면 놀랄 것 같죠? 예.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이런 가사를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순간 싹 스쳐가는데요. 아, 참, 예, 이 노래 진짜 멋진 노래인 것 같아요. 그것도 트로트로 신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가사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TKR님께서 오랜만에 이 해피투게더에 오셔가지고 신청곡을 주셨어요. 로이 올윗 노래 청해주셨습니다. 로이 올윗 노래하면 You Got It.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프리티 워먼. 이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죠.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90세 할머니가요. 할머니 행복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더 갖추는 게 행복의 기준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모든 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진짜 행복은 비교와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화려한 언어보다도 이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아,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피디알님의 신청곡 Pretty Woman.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숙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 약까지는 좀 그래,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은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지수 GI라고 하죠.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 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10알, 15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와, 화끈한 오후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 로스앤젤레스, 여기는 1650 라디오는 내 친구 활기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 바로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은 유달리 뜨거운 화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원한 음료수 아메리카노, 아니면 시원한 미숫가루 게토레이, 뭐가 좋을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5시까지 즐기시는 그런 여유로움 한번 느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권위는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날은 말이죠, 달달한 팥빙수 어떠십니까? 팥빙수와 함께 출발합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시원한 팥빙수 윤종신과 함께 오늘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통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신청곡 주셨고. 아, 예. 우리 TK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매일 3시부터 5시까지 저와 함께 꾸미는 음악 이야기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오전 점심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혹은 안 풀리는 일들이 생기셨는지요? 다 모든 거 접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저희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신청곡들 또 짧은 이야기들 함께 담소하면서 잠시 마음속에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하시는 중인데 통근버스에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스의 러브유란 노래. 아이고, 아이스 그룹 이름이 시원합니다.

네, 아이고 시원한 신청곡,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항상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매일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시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통계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말하실 것도 없지만 사실 라디오로 저희 시간과 함께 애청하는 분들은 라디오의 매력이라면 뭐랄까 그 좀 그 귀로 듣는 그런 집중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반면에 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는 또 보는 즐거움이 따로 있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힘찬 노래 TK님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마 저희가 있는 노래 중에서는 가장 제목이 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한 일곱 여덟 자 정도 되죠. 일단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0: 네, 참 이 제목에 나왔다시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마치 거꾸로 강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다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왔던 여러분이 이민 처음 오실 때 정말 미국 이곳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물론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 정말 이민 가방 열심히 들고 오셔서 낯도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그저 공항에 마중 나온 친척분이나 친구분들 아는 분들의 손에 이끌려 1박 2박 하면서 낯설은 길을 다니게 되고 또 말도 안 통하는 영어를 써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누구든 아마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 아무나 다 책을 쓰셔도 10권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노래 제목이 나와 있는 그런 노래처럼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주변 상황이나 다 자리 잡고 편히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여러분들의 안식처로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가 아주 멋지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했어요. 우리 대표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을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복권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파워볼, 또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번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캘리포니아 평균, 전국 평균 가스가격 요사이 굉장히 민감하죠, 가스가격에. 요새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그런 주유소 찾기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한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 또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식으로 다 제공되고 있고 또 여러분 관심 있는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저희 캘리포니아 메디칼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소식은요.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만나보세요.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말 폭넓은 의학 상식들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1290.com으로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R반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R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R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공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버퍼링 때문에 애공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비안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간전에 청곡 되시냐고요? 됩니다. 세계의 모든 노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간전에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앞서 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있는 선물 보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애용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마 그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좀 반가워하시는 그런 노래 한 두 곡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주고 내가 운해라는 노래는 우리 김훈 씨가 원곡을 불렀는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앞다투어서 불렀던 그런 추억의 명곡이기도 한데요. 어떤 더위를 좀 식힐 겸 이런 추억의 노래 들으면서 그 시절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김훈 씨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그 당시에 키가 굉장히 큰 훤칠한 아주 미남이었고 아, 나를 두고 아리랑이란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를 두고 그런 그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인데 여러분 아마 그 당시면 70년대로 기억을 되는데 70년이면 벌써 여러분 50하고도 5년이나 지난 50년 전 그런 얘기인데 아마 지금 함께 라디오에 특히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 옛날 생각난다 내가 그 시절엔 그래도 그렇게 멋지고 이뻤는데 라는 생각 혹시라도 전화에 이렇게 사진 기록된 것 중에 옛날 사진 있으면 한 번쯤 꺼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 노래도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고 같이 잠깐 그 시절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리.

0: 네, 정원의 음성으로 함께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곡 정도 우리가 70년대로 잠시 다녀오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6: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7: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6: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7: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6: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1: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천님 버퍼링이 멀리 갔네요.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장현 씨의 음성 같이 들어보시자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우리 비비아님이 멋진 프랑스 샹송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이고 멋집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자, 출발합니다.

네, 참 이 노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부른 무슨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멜로디,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노래지만 또 좋아서 이렇게 함께 들었다고. 덕분에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네, 호세 펠리치아노의 케세라 세라. 아이고 노래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 비비안 덕분에 또 이 노래까지 함께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으로 맹인 가수 중에 미국에는 스티비 원더가 있고 그 이전에는 레이 찰스란 가수가 있고 우리 스페니쉬로서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유아독전 우리 이용복이란 가수 늠름하게 아직도 음악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광화문 연가를 멋지게 부는 그 하모니카의 제왕이라는 우리 전재덕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자, 이번에는 이 노래와 분위기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순철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장현 씨의 오솔길을 따라서 이 노래도 70년대 노래입니다.

0: 네, 아이고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 우리 장현 씨의 오솔길 따라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스 전기 입고
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스 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3: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5: 톨비스트 제1인드버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오후 되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곳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도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할 정도의 기온은 돼서, 특히 일교차가 심해서 이 사이는 코감기 같은 거 굉장히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6월도 15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죠. 이 월드컵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샌디님은 벌써 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 붉은 악마 티셔츠 입으시고 태극기까지 주문하셨다는데, 엄청난 그런 성의를 가지고 정말 멕시코전이 얼마나 흥분되고, 저도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틀이 이렇게 시간이 길다라는 거 요새 처음 알았습니다. 이틀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랬는데 째깍째깍 시계가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싶기도 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역시 김호중의 찐팬 샌디님, 김호중의 인생 마지막 곡 하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내문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0%

0: 100% 레몬펌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겨운 CCR이라는 그런 그룹 기억하시죠? 아, 예. 자, 아, 우리 SK 사장님, 아이고, 예. 신청곡 주셨고, 얼바인에서 음악 듣고 계신다고. 아이고, 날도 더우실 텐데, 우리 SK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 일을 하셔서 시원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운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순철님이 시간 되면, 시간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찻집의 고독. 야, 이 노래는 우리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참 희귀 음원입니다. 그 예전에 돌시스터즈가 부른 버전이 있어서 신청곡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나훈아 씨가 부른 찻집의 고독 우리 돌시스터즈 굉장히 그 귀한 희귀 음반입니다. 아 우리 SK 아 저 순철님께서는 정말 그 음악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놀랍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자 우리 SK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쑥스럽게 제 노래 첫사랑을 신청해 주셨네요. 예, 제가 2009년도에 가수 데뷔했을 때 불렀던 첫사랑이란 노래인데 얼마 전에 17년 만에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그때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나비의 꿈 곤이라고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첫사랑이 다시 부른 그 버전이 화면과 함께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으니까 쑥스럽지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 노래 첫사랑

0: 네. 덕분에 17년 만에 다시 불러본 첫사랑 우리 SK 사장님 덕분에 했습니다. 아, 예, 알청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돌아와서 신청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8: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9: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8: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9: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8: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9: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헤라스 리조트 소칼.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슨소켈.com입니다.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알청님의 신청곡 트리퍼스의 메아리. 오늘은 유난히도 좀 그 추억이 묻어나는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 없는 노래들이 덜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만 여러분께 신청곡을 드릴 수가 있기에 제 음원보다는 유튜브가 조금 음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은과 트리퍼스의 메아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이고 또 추억의 명곡 알창윤 덕분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멋진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화면 보시는 이 자리에는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우리 강병선 침등병원의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오랜만입니다.
0: 어떻게 좀 그동안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1: 뭐 똑같죠. 뭐.
0: 똑같이 환자들 열심히 보시고.
1: 예,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환자 보고.
0: 토요일날 또 뛰시고?
1: 뛰시고.
0: 아, 그러시구나.
1: 일요일날도 뛰고.
0: 아, 일요일날 또 뛰세요?
1: 원래 토요일 이렇게 이틀.
0: 네. 이틀이나 뛰세요?
1: 네, 마라톤 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0: 아니, 보통 어느 정도 뛰세요?
1: 뭐 근데 이게 다 틀려요. 컨디션마다.
0: 네네.
1: 이제 롱비치 마라톤이 이제 11월 10일이거든요.
0: 네네.
1: 이제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0: 아.
1: 토요일 날은 보통 한 16마일 정도
0: 아,
1: 뛰고
0: 그러시군요.
1: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8, 9마일 이렇게 뛰고
0: 아.
1: 일요일 날은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0: 네.
1: 한 3마일부터 이렇게 아, 4마일 예, 이렇게 예, 구간 예. 반복을 하고
0: 네네.
1: 그렇게 주로 보냅니다. 주말에는.
0: 아, 그러시구나. 자,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려고.
1: 오늘은 생색 얘기.
0: 아, 생색이 뭐죠? 그러니까
1: 생색 낸다 그러잖아요.
0: 아, 우리가 생색 낸다. 뭐 티 낸다.
1: 네, 티 낸다.
0: 뭐 좀 잘해주고 생강색 낸다.
1: 근데 그 어원이 원래는 그 생색을 낸다라는 어원이 사실은 우리 산 생활적이 그렇게 인생할 때 생자하고 우리가 이제 교접생자, 그러니까 색, 섹스할 때의 색자,
0: 예, 예.
1: 그래서 생색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 인류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생색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색을 밝힌다, 뭐 아,
1: 그렇죠.
0: 주색 잡기 뭐 이런 단어들.
1: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색이라는 게 없으면
0: 네.
1: 뭐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저도 4시 좀 일찍 끝나면 꼭 이제 우리 고니의 이 생활방 이거 오래된 예.
0: 네.
1: 음악다방을 듣는데
0: 네, 네.
1: 들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늘 생각하는 얘기가 야, 이거 사랑이라는 주제 아니면 거의 없어.
0: 아, 할 말이 없어요. 사랑 빼면 그리고 노래도 네. 사랑 단어 빼면 네. 노래가 어떻게 성립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사랑,
0: 예.
1: 그 사랑이라는 게 참 글쎄요. 꼭 사랑이라는 게 표현한다는 게
0: 네.
1: 사랑하면 꼭 뭐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아유, 뭐 정말 많죠.
1: 많죠. 뭐 네. 이렇게 그리운 사랑, 눈물도 네네. 마찬가지잖아요.
0: 네네.
1: 사랑의 눈물이 씨앗이라는 것도
0: 그럼요.
1: 뭐, 그것도 뭐 이제 어떤 사랑, 그리운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도 나는 거지만.
0: 네.
1: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도울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한국에
0: 네네.
1: 그분의 이제 제가 제자로서 그분하고 이제 처음에 한의학 공부도 많이 했고
0: 네.
1: 저는 이제 미국에 왔고
0: 네.
1: 그분 아직도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0: 네.
1: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그 책 중에 하나가 2016년도 책인가
0: 네.
1: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이 있다고요.
0: 네, 네, 네.
1: 거기서의 사랑하지 말자라는 건
0: 네.
1: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실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0: 네, 네,
1: 무슨
0: 네.
1: 얘기냐면 그 인간만큼이 제일 그 좀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부분이 뭐냐면
0: 네네.
1: 제가 이제 엊그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는
0: 네.
1: 물론 이제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0: 네네.
1: 제가 이제 주로 다큐 같은 걸 좀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다큐 이번에 고릴라 그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 예.
1: 다이너스티라고 이제 BBC 방송
0: 네.
1: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이죠. 거기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0: 네.
1: 아프리카 가봉 숲속에 사는 그 마운틴 고릴라들을
0: 네.
1: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몰래 카메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예, 이런 데에서는 주로
0: 네.
1: 이제 그 싸우는 과정이라든지
0: 네.
1: 고릴라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다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사람 그 고릴라들이 모르게끔
0: 네.
1: 이제 다 숨겨놓은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스파이 카메라 우리는 몰래 카메라지만 이제
0: 네.
1: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스파이 카메라라는데 야 근데 고릴라의 삶도 인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0: 네.
1: 거기에도 대장이 있고
0: 네.
1: 그 대장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0: 네.
1: 수많은 고릴라들이
0: 아, 그럼요.
1: 뭐 도전을 하고
0: 네.
1: 근데 잘못 도전했다가 완전히 그냥 피범벅이 돼갖고 깨져갖고
0: 네.
1: 다른 고릴라 무릎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0: 네.
1: 또 그 밑에 있는 고릴라는 아 저렇게 섣부르게 대장한테 달려들었다가는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0: 네.
1: 더 호시탐탕 자기의 체력을 위해서
0: 네.
1: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 무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의 고릴라가
0: 그렇죠.
1: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아서 결국은 공격을 해서
0: 네.
1: 이기면
0: 네.
1: 그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부가
0: 네.
1: 결국은 이제 그 성 이제 여자 고릴라를 차지할 수 있는
0: 아~
1: 그 권력이 오더라고요.
0: 야, 그걸.
1: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차지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차지하자마자 와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여자 고릴라가 이제 그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의 네, 이제 네. 그 부근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리더라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숲속에 가서 사랑을 나누는데.
0: 네.
1: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 그 이제 몰래카메라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0: 네, 네.
1: 근데 우리 인간들하고 너무 그 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그 체위도 그렇고 뭐 네, 네. 놀랄 정도로 야 대단하다. 혹은 뭐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침팬지며 고릴라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이제 반성했던 부분은 뭐냐면 느낀 게 그 고릴라 무리나 침팬지 무리는 유희를 위해서는 절대 섹스를 안 해요.
0: 어 그래요?
1: 네. 오직 종족
0: 번식만을 위해서
1: 교미를 하지.
0: 네네.
1: 함부로 뭐 오늘 뭐 한번 할까? 뭐 그래갖고 뭐 작업 걸고 뭐
0: 예예예 그런 게 아니군요.
1: 그런 건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런 유희를 위해서 작업을 걸고 살아가고 뭐 심지어는 우리 그 영호 씨 그 음악다 여기서도 나오는. 뭐 왜 네가 거기서 나와?
0: 예예예. 예, 예.
1: 교회
0: 왜 네가 거기서 와? 교회 다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 오빠는 왜 만나? 불교래매.
1: 그러니까
0: 작업 거는 거죠 그게.
1: 다 그런 게 이제
0: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 딱 걸린 거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 사랑이라는 명제하에 아, 생기는 거지만
0: 예, 예.
1: 사실은 99% 중에 1%만이 자기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지 사실 99%는. 어떻게 보면 한번 할까?
0: 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네. 남녀가 만나면 네. 어떻게든 일단 여행부터 가자 그러고 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1: 네.
0: 돌아보면 그 쓴 추억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1: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인간이 가장 그런 것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의 유의를 위해서
0: 그렇죠.
1: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이제 암컷은 이제 그런 것들이 유의보다는 종족봉존을
0: 아, 그렇죠.
1: 위한
0: 예,
1: 생이니까
0: 예,
1: 그런
0: 예,
1: 거에 당하는
0: 예.
1: 거잖아요.
0: 예, 예.
1: 당하고 보니까 이놈이 또 바람을 폈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사랑과 실망과
0: 네, 네.
1: 이별과 슬픔과 그 뭐 음악다방에 나오는 그 대다수의 주제가 다
0: 네, 네,
1: 이별,
0: 네.
1: 사랑, 슬픔 그런 그럼 것들이잖아요.
0: 거의 다 뭐 거의 99%예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 생생 네. 이야기라는 게 네, 뭐냐면 네. 결국은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0: 아.
1: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인꼬부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꼬부부
0: 예,
1: 가장
0: 예.
1: 우리가 야 인꼬부부처럼
0: 예, 그럼요.
1: 살아라.
0: 예, 그럼요.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식도 하고 그러면 이제 패배 드릴
0: 예,
1: 때
0: 그럼요.
1: 인꼬부부가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꼬가 우리 그 새 조류에서는요. 인꼬가 바람필 확률이 제일 많은 걸로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의외네요. 정말 의외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근데 이게 참 왜냐면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니까
0: 네.
1: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유전자를 우리가 역추적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도 아 인꼬 부부는 야 진짜 어? 아름다운 사랑만 하고 우리 인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인꼬 부부가 사실은 이제 이 DNA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정말 인꼬 부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0: 네네.
1: 그렇게 어? 진짜 사랑만을 이렇게 남녀가
0: 네.
1: 그 부부관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지고지순한 그 아내인가를
0: 네네.
1: 이제 DNA 추적을 해보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꼬 부부가 그 수컷 인꼬가 나갔을 때 암컷 인꼬가
0: 네.
1: 다른 수컷한테
0: 네.
1: 사인을 보내갖고
0: 네.
1: 바람을 필 확률이 DNA 검사상 보면 거의 50% 가까운
0: 네.
1: 그건 뭐냐면 이제 인꼬를 추적을 해보면
0: 예, 예.
1: 그런 문제를 이제 DNA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 피워 나는 자식이 절반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0: 네네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역추적으로 하다 보니까
0: 네.
1: 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0: 네.
1: 그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람을 피지 못하게끔 이게 발달되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이를테면 이제 오리류인데
0: 네.
1: 오리류는 이 자궁이 굉장히 나선형으로 돼 있어갖고.
0: 네.
1: 불과 한 25cm 되는 오리지만
0: 네.
1: 자궁의 길이만 한 42cm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선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오리는 뭐냐면
0: 네.
1: 바람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자기를 추행을 못하게끔
0: 네.
1: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느 오리든 그것이 또 이제 물론 수컷 오리도 길겠죠. 근데 수컷 오리가 함부로 접근해 갖고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0: 네.
1: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정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야만
0: 네.
1: 그 46cm 되는 이제 자궁이 열리니까
0: 네.
1: 이런 경우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참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0: 네.
1: 이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0: 또, 아, 또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군요.
1: 아. 네,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진 않지만 어쨌든 신이 주신 네. 그 선물 중에
1: 네.
0: 동물들에게는 번식의 축복을 주시고
1: 네, 네.
0: 인간들에게는 쾌락을 주셨다 뭐 이런
1: 그렇죠.
0: 얘기도
1: 그렇죠.
0: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리즈로 얘기 나가면 우리가 이제 해마라는 바다에 있는 그
0: 아 이렇게 꼬부라져서 생긴 거 해마라고
1: 네네네.
0: 예, 예.
1: 해마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성성이 아기를 가져요.
0: 오 남성성 얘기를 네, 네. 가져요?
1: 네네. 네. 그래갖고 이게 참 수컷이 임신한다는 것도 독특한 것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자기 혼자 개체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필요 없이
0: 네.
1: 암컷은 암컷대로 자기가 자기 복제를 가능하게끔 하고
0: 아, 예,
1: 수컷은
0: 예.
1: 수컷을 나름대로 자기 복제를 하기도 하고
0: 어.
1: 이런 경우도 굉장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만이 이게 독특한 구조에서
0: 네.
1: 독특한 그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희를 찾게 되고 유희를 찾게 되니까 또 슬픈 사랑이 빚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울 선생님 거기 사랑하지 말자 책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그 이제 뭐 도울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저거 친한데 뭐 남자끼리는 뭐 그 힘든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왜냐면 그렇죠.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근데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우리가 두 팀 해갖고 이제 한 달에 한번 골프를 치는데
0: 아, 그러세요.
1: 그럼 남자끼리 하는 얘기들이 다 주제가 다 성적인 얘기가 거의
0: 아,
1: 많잖아요.
0: 그럼요. 예,
1: 너는
0: 예.
1: 뭐 한 달에 뭐 몇 번 하냐.
0: 예, 예,
1: 너는 뭐
0: 예.
1: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뭐 남자들은 스스로 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이제
0: 뭐
1: 참 게 우리 나이 때에도 이 또 푸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더라고요.
0: 아 나름대로.
1: 근데, 예. 근데 이제 도울 선생님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감히 제자로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십니까?
0: 아.
1: 남자도 남자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0: 아, 성욕을 해결하는 건데
1: 방법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야 참 자기는 청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0: 아.
1: 들 때마다 청소를 하고 책을 정리하고
0: 예, 예.
1: 오히려 미루고 미뤘던 그 책 정리 중에서도 왜 책장이나 이런
0: 네네.
1: 그런 그 아주 소소한 그런 청소를 미루고 미뤘다가 정말 힘들 때 그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0: 아.
1: 미뤘다가 미뤘다가.
0: 네네.
1: 근데 그 청소라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는 해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0: 예.
1: 저도 굉장히 그 좀 충격적이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아,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학업을 이루고
0: 아.
1: 그런 걸 이룬 사람은 이렇게 해소를 하는구나.
0: 아,
1: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성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는 이제 40대에는 뭐 4일에 한 번,
0: 예,
1: 50대에는 뭐
0: 그런 것도
1: 5일에 한 번,
0: 예.
1: 뭐 60대에는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줄진 않잖아요.
0: 네, 네,
1: 근데
0: 그렇죠.
1: 이제 여자는 뭐 4회 배수라 그러나 40대는 4, 4, 16. 16일에 한번 와도 귀찮다 그러고.
0: 네, 그러니까요.
1: 50대는 5, 4, 20일에 한번 와도 귀찮다 그러고.
0: 아마 여자분들이 좀 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
1: 아니, 더 싫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생리기간이 끝나고 오면 귀찮잖아요.
0: 아, 그만큼.
1: 저희 우리 그때 친구들 얘기도 참 미안한 게 참 사정을 해야 되는데
0: 아,
1: 이게 참
0: 그러니까.
1: 미안하기도 하고
0: 예, 예,
1: 그런
0: 그렇죠.
1: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0: 아, 그런 영향이 있었군요.
1: 예.
0: 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변에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남자고 여자고 그럼 어떤 분들은 뭐 노래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1: 네 맞아요
0: 또 뭐
1: 네.
0: 드라이브하면서 음악을 막 듣고
1: 그런 방법도 있고
0: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와인 한 잔 마시고
1: 네.
0: 뭐 다양하게
1: 네.
0: 그래서 보시겠지만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1: 그런 것도
0: 있고.
1: 있고요 예, 예.
0: 또 낚시 가시는 분들 그렇게 네. 해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그 마라톤이 자기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공통 분모가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라톤이
0: 아,
1: 그런 면에서
0: 아.
1: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그 목적 달성을 할 때 카타르시스가
0: 아,
1: 있으면
0: 그럼
1: 그건 뭐 이렇게 생각했던
0: 그렇죠.
1: 거 뭐 이렇게 충분히 한두 달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쉽게 또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생생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0: 아 근데 사실 원장님께서 그 지난 시리즈에서 이제 궁중에 대한
1: 네,
0: 성생활 얘기하시면서
1: 네.
0: 옛날에는 이 쌍화탕을 정력제로 보약제로
1: 네.
0: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강뜸 골드 쌍화탕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1: 네.
0: 사실 요즘 같은 때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유. 저도 조심하는데 간혹 코감기 걸릴 때가 있어요.
1: 네, 네, 네.
0: 뭐 그런 거서부터 많이 이렇게 또 예방도 되고
1: 네.
0: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몇 년이고 내가 그걸 먹다 보면 좀 내성이 생겨서 나한테 많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1: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도 다 생색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0: 그렇죠.
1: 이를테면 뭐 그 왕들은 그 종족 보존이 제1
0: 그럼요. 아유 굉장히 많이 해야죠.
1: 왕족을 많이 만들어야 또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0: 그럼요.
1: 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어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약들 중에서 최고의 약이 가장 빨리 기혈을 보충하는 약이 이제 쌍화탕이거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에 뭐
0: 국물을
1: 뭐 서너 명뿐만 아니라
0: 할 수 없이
1: 근데 이제 이게 그 상비약이지만 결국은 이제 이동 옛날에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이동 수단을 위해서 만든 약이 이제 공진단이고 공진단에서는 가장 큰 쥐약이 이제 그 사양노루에서 나오는 사양 주머니에서 사양을 써야 되는데
0: 네.
1: 그 사양을 이제는 구하기가 거의 없
0: 귀하죠 그만큼
1: 귀하 네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재로서 만드는 사양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써서 사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공진단이 보다는 훨씬 쌍화탕이 차라리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렇게 쌍화탕을 적은 단위로들 많이 팔거든요.
0: 네네네.
1: 그것이 훨씬 기혈 이렇게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나 아니면 이제 다음 달에는 뭐 이제 초복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복날 더위에도 이기는데 미리미리 상용하시면 참 좋죠.
0: 그러니까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 한의원 우리 원장님들도 하시는데 어떤 다른 보양식 뭐 보양보다는 의외로 쌍화탕을 꾸준하게 드시면 그게 양기 회복 플러스 감기 예방 플러스 저항력 플러스 아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일단 편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맛도 달달하고 맛도 달달하게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1: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그 쌍화탕을 아주 마른 쌍화탕이지만 그렇게 보약 재료를 다 진짜 정말 정실하게 넣어서 항문약제를 거의 썩어서 아주 진하게 달여서 그것도 작은 이렇게 단위로 10개씩 그렇게 한 10여 년간 그 가격을 80불로 정해놓고 파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이게 왜 제가 오늘 어떤 환자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약이면 한제 이렇게 딱 60개 한 달치를 줘주지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근데 그런 오늘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이 의자하고 환자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는 금전이라고 봐요.
0: 그렇죠.
1: 금전. 이 금전이 주고받는 단위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도 그렇게 작은 단위로 포장을 합니다.
0: 그렇구나.
1: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한제 한 달분을 700 얼마, 800 얼마에 줘주시면 저도 물론 한번 제일 다리고 데릴 때 훨씬 편하죠. 그러나 어머니한테 내가 7,800분이라는 그 보약값을 받으면 어머니는 또 요즘에 워낙 건강한 사람들의 체질이니까 7,800불 어치보다 더 많은 회복을 바라는데 또 그렇지 않아. 그러면 원장님 별로예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그럼 한 제 더 드실래요? 이러면 더 깊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환자하고 이 의자하고의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동고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0: 이게 기대치가 좀 있다 보면 그만큼 실망치도 생기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구당 선생님이 저한테 찜뜸을 가리킬 때 가급적이면 약을 하지 마라. 약을 하더라도 최소 단위로 해줘라. 그리고 그거는 기대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쌍화탕이라는 이름으로

0: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켓도 보고 침뜸도 맞고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입니다. 아주 간판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병선 침뜸 전문병원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213-385-7979 친구친구입니다. 385-7979 주소는 324 웨스트 올림픽인데 여러분 올림픽 옆 갤러리아 미아리 칼국수라고 하면 쉽게 아실 거예요.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이제 굉장히 일교차도 심하고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복날이다 해갖고 다음 달부터 또 이렇게
0: 네네.
1: 몸이 휘지거나 그러는데
0: 네네.
1: 미리미리
0: 네.
1: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부담 없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자기 혜택을
0: 아 그럼요.
1: 각권한의원에서
0: 지금 보니까 지금부터, 뭐 HMO에서 네. 1년 24회 클리버케어 2000불 아스티바는 1년에 48회 네. 이렇게 지원을 하죠.
1: 네네.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쓰셔서
0: 또 연말 돼서 네. 또 바쁘게 쓰지 마시고
1: 쓰지 마시고
0: 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병선 침뜸 병원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H님 생일이셨군요. 아 해피 버스데이 축하합니다. TK님 낮잠 좀 주무시고 왔다고. 에 생일 축하곡 물론 해드려야죠. Forever 21. 예 마음은 Forever 21. 어떻습니까? 네. 자, 아, 이렇게 생일 맞으시면 제가 항상 축가곡 들려드리죠. 여러분 모두 우리 H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마음속으로 해주시면서 우리 H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비비아님 여름에 태어나 우리 아름다운 H님 눈보다 이쁘고 비보다 이쁜 우리 H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라고 눈처럼 이수처럼 깨끗한 우리 정든 H님 생일 축하한다고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이후로 어제보다는 훨씬 웃는 날이 훨씬 더 맞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생일에 대한 여러분들 추억들 많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요 생일 되면 괜히 뭐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괜히 의식되고 그랬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고 나니까 누가 생일이라고 물어보거나 생일을 챙기려면 좀 쑥스러움이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옛날 같으면 60이 지나면 환갑이라고 해서 굉장히 잔치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장수 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이가 보통 57, 8, 9, 60, 61 그러고 보면 그 나이가 훨씬 지난 게 지금 바로 제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 TK님처럼 우리 마음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음은 서태지인데 몸은 김정구다. 이거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도 지쳐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같은 음악들로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H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함께 축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요일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죠, 우리.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자, 내일 지나면 목요일은 와, 대한민국 멕시코 축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시고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우리 TK님의 멋진 신청곡 프리티 워먼 함께 하시면서 저 고니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2: 중앙그룹이 전방위적 재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룹모체인 중앙일보는 기업구조 개선작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의 전체 차입금은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4,500%를 넘어 부채가 자본의 4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JTBC의 부채 비율도 2,400%가 넘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힌 자금 대여와 채무 보증입니다. 중앙일보는 중앙홀딩스에 480억 원을 빌려줬고 중앙홀딩스는 이를 바탕으로 JTBC와 다른 계열사들의 총 1,45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썼습니다. 이혁준 NIC 신용평가 기업평가 본부장은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신용등급을 최하위인 D로 강등했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공모회사채만 5,240억 원에 달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은 JTBC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종합편성채널 JTBC가 개국 15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와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돌아온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